0: 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일한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사나 국제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면서 사우디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와 맞서는 예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후티가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강행하려 해 자신들이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잠자리에 들었더니 좀 낫더라. 이런 분들도 많으시군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우려나 걱정되는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바비의 영향이라 바람까지 대단할 거라고 합니다. 간판과 나무, 쌓인 물건, 하수구 상태 등등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위는 좀 물러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 오늘은 폭염에 집중호우에 바람에 야 날씨의 변덕을 각오해야겠네요. 마음 쓰이는 소식도 좀 있어요.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 측은 시간당 1만 1,220원을 제시하고 사 측은 1만 530원을 제시해서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는데 최종적으로 얼마에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부터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한 번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죠.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가슴 펴고 새날에 어울리게 새 마음으로 출발하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열대 야인 지역도 많았는데 간밤에는 잠을 설치셨습니까? 아니면 편히 주무셨나요? 차가운 듯 미지근한 물에 몸을 한번 헹구고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얼사이언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 글로벌,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빅토스, 브람쌈마 의자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예. 기훈아, 솟아라! 양손 하늘 높이 높이 올리면서 만세!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온몸 기지개 쭉 펴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최대한 길게 길게 늘리면서 목, 어깨, 주변도 천천히 풀어주시고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끝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기. 아파. 네. 나는. 그다음에 반대로 꺾어서 손목을 예. 꺾어서 다시 몸쪽으로. 네. 어우, 이것도 손목이 아프네.
0: 그러세요?
1: 왜 네. 아파요? 안 아프시죠?
0: 아니, 시원한

0: 느낌이죠.
1: 네, 네 시원해요.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또 오른손 손가락 끝을 잡고 당기기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0: 예.
1: 그다음에 반대로 손목을 꺾어서 다시 손등을 내 몸쪽으로. 오샤, 아, 시원하다. 네. 네.
0: 아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아플 것 같긴 해요.
1: 그래요? 예. 나 세게 당겼나 봐. 어쨌든
0: 적당히.
1: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0: 풀어주는 느낌으로.
1: 네 알겠습니다. 당겨주세요.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부드러워진 손목으로 자 지금부터는 행운 숫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월요일 아닌데 웬 행운 숫자? 아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지만 더우니까 시원하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1: 네, 오늘도 명품 구두부터 시작해서 스니커스 교환권, 냄비 세트에 수저 세트 그리고 잡곡 세트랑 액젓 세트까지 살림의 보탬이 되는 선물들 골고루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0: 거기에 행운 번호와 함께 여성시대와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퀴즈도 풀어보세요. 자, 일간 여성시대 오늘의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문제 나갑니다.
1: 다음 중 여성시대를 진행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1번 김승연, 2번 서경석, 3번 서태지, 4번 강서구.
0: 자, 불러드린 4명의 남자 중에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김승연, 2번 서경석, 3번 서태지, 4번 강서구.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주셔도 되고요. 행운 숫자 2개 골라서 함께 보내주세요.
1: 네, 기다리겠습니다.
0: 자,
1: 와, 4294님 오늘의 첫 문자. 어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여성시대를 얘기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군대 간 아들과 즐거운 경험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하면서 인증샷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0: 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1: 네. 예, 그러셨구나.
0: 여성시대 말씀 주셨군요.
1: 오, 전화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셨네.
0: 네.
1: 이런 전화가 오면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네요 이게.
0: 네, 02로 시작해서.
1: 그러네.
0: 이렇게 쭉 지역부로 전화 오는 거네. 한 5분 넘게를 통화를 하셨네요.
1: 우와. 그러셨구나. 예.
0: 4293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김종철님 저는 이렇게 더워도 푸른 여름이 겨울보다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그러게 저도 겨울엔 그 생각해요. 이거 뭐 이파리도 없고
1: 다 죽은 것 같은.
0: 네, 칙칙하고 춥기만 하고 아우 차라리 여름이 낫다 했는데 또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는 가끔은 겨울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1: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습하면서 더우니까 이게 정말 견디기 나쁜 거죠.
0: 맞아요.
1: 견디기 버거운 거야.
0: 몸도 무거운 것 같고.
1: 그렇죠.
0: 예, 차라리 하얗게 눈 내리는 겨울이 나은 건가
1: 뭐야
0: 싶기도 해요.
1: 9892님 군 위에 오이 하우스입니다. 아 뜨거워 숨 쉬는 것조차 힘드네요. 여성시대 들으면서 아자 힘내야죠. 아우 하우스 안은 오죽할까.
0: 아니 이 더운데도 하우스 안에 기온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오이를 키우려면 그런 건가?
1: 그렇죠.
0: 아유 그 하우스 안은 진짜 얼마나 더 더우실까 그래.
1: 한 5, 60도 되지 않을까요?
0: 이야 진짜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시원한 과일 주스
1: 좋아요.
0: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손편지로 주셨네요.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김금재님이십니다. 저는 68세로 6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파킨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파킨슨병, 이 병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불치병이고 온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돼 발생하는 만성진행성 퇴행성 뇌질환이래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0: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몸이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삶이 즐거워야 나온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루했던 내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나는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마치 세상 끈을 놓은 듯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져 갔고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선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겠다 싶어 다른 곳으로 이사부터 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어느 날 창문 너머 들어온 햇살이 너무 고와서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참을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반가워하며 내 손을 잡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나처럼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고 나이도 처지도 비슷한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놀러오며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부침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 집은 어느새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위로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내 삶은 즐거워져 갔습니다.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내 불편한 몸을 대신해 친구들과 동생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두 달 동안 매일 점심을 해온 보리 엄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108동의 친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싸우는 동생들. 우리 집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고 생기가 넘치는 집으로 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부칩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곧 거실이 가득 찹니다. 별 맛도 없는 부침개를 놓고 맛있게 먹으며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믿는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 고추, 호박을 따서 정겹게 나눠먹는 사랑방에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만일 이 글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랑방에서 작은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부침개 부쳐놓고 막걸리 한잔하며 그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아왔노라고 치하하고 인생 별거 아니니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너스레도 떨겠죠? 그런 날이면 희은 언니와 함께 부침개를 먹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김금재님이 손편지를 주셨는데
1: 네.
0: 여전히 글씨체는
1: 좋아요. 예, 좋아요.
0: 아주 좋으신데요. 네.
1: 아니 어느새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생기 넘치는 집으로 바뀌면서
0: 네.
1: 그 친구들과 동생들이 도와주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0: 그러니까.
1: 저는 병세도 확확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든지.
0: 맞습니다.
1: 그렇겠죠.
0: 긍정적인 네. 효과로 작용할 것 같아요.
1: 결국
0: 우리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1: 아주 완전히 그래 아주 오픈 사랑방 하나 만드셨어. 그래서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주고.
0: 그런데 네. 또 주변에 좋은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음식도
1: 서로
0: 싸워주고.
1: 돌봐주고. 네, 음식 네, 싸우고.
0: 좋은
1: 네. 또 직접 키운 농작물 따갖고 와서 정답게 나눠 먹고.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이런 인연이.
0: 물론 기가 막힌 음식을 혼자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별거 아닌 음식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1: 나눠 먹을
0: 먹는 것도
1: 때 맛이 더할 것 같아.
0: 맛도 참 맛있죠. 예.
1: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냥 싸다가 나눠 먹는 맛에. 네.
0: 8725님 우연히 파킨슨 환자의 브이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밝게 지내시더라고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

0: 시간이니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갑시다. 응원합니다.
1: 아유, 그렇죠. 하셨어요. 정말. 네. 네.
0: 이 긍정의 힘.
1: 최고죠. 최고. 네. 긍정만한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정말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 말과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또 몸까지 몸의 건강까지 다 상관한다고 믿어요, 저는.
0: 네.
1: 이연섭님, 우리 남편도 파킨슨병 20년 되었어요. 마음 편하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병도 이기게 되고요. 파킨슨도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오래 즐겁게 살 수 있대요. 우리 즐겁게 보내요.
0: 야, 여기 계시네요, 진짜.
1: 네, 계시네.
0: 실제로. 네. 더 나빠지지 않고 예, 마음 편히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이분 얘기가 훨씬 힘이 되겠어요. 네. 김금재님한테.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사연은 진주시에서 김금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 목욕차에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어르신의 목욕을 마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던 날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문득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처럼 따뜻한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살며시 꼭 잡아주시고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아버지의 품처럼 느꼈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목욕을 마칠 때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시며
0: 선생님들 고생 많아요. 항상 고맙습니다.
1: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저는 그 어르신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목욕을 취소하셨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는데 며칠 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이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르신의 소식은 유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장례를 마친 어르신의 아드님께서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2: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어르신의 몸을 씻겨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르신께는 큰 위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은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실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잠시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0: 참, 요즘 같은 시대에 그야말로 귀한 분들,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1: 네.
0: 예, 이렇게 정말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어르신은 눈빛이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0: 예.
1: 손잡아 주시면 그걸로도 뭐 충분히 인사죠.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떤 인사보다도 그 안다, 그 마음을 안다, 또 나는 고맙다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가시는 날까지도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네요.
1: 그 참.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월드컵의 계절이라 흥분해서인지 저도 골키퍼로 대성할 가능성이 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신장,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수비에 유리하고요. 운동신경과 체력, 끈기, 인내, 성실, 뭐 요 몇 가지만 더 좀 더 몸에 장착하면 골키퍼로 괜찮지 않았을까요? 아, 그 몇 가지가 얼마나 갖기 어렵고 중요한지는 물론 저도 알죠. 축구나 핸드볼에서 잘 막는

골키퍼를 거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손이 둘인데 마치 손이 여섯 개는 되는 듯 잘 막는 선수.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잉글랜드의 케인과 벨링엄 선수 중에 누가 득점왕이 될까도 흥미롭지만 각 팀의 거미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팀 골키퍼가 제대로 막지 않았으면 4강까지 못 왔거든요. 우선 스페인 팀 골키퍼 기억하시죠? 스페인은 이번 월드컵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야, 단 한 골만 내줬습니다. 골키퍼가 그 정도로 잘 막아낸 겁니다. 내일 새벽에 스페인과 준결승에서 맞붙는 프랑스 골키퍼도 대단해서 이번 대회에서 두 골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한 골 먹은 골키퍼와 두 골 먹은 골키퍼, 경쟁이 치열하겠죠. 목요일 새벽에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 지난 6경기에서 모두 6골씩 내준 팀이지만 준결승이니 골키퍼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서 선방할 겁니다. 제가 골키퍼 얘기를 꺼낸 이유가 참 많고도 많습니다. 거미손이 돼서 막아내고 싶은 일이 많이도 터졌거든요. 무엇보다 뉴욕 주식시장의 반도체주 하락과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부터 막아야 합니다. 저쪽 형님은 주식계좌가 반토막이 났다고 걱정하시고 이쪽 아우님은 전세값 올려줄 돈 다만 얼마라도 불리려고 넣었는데 돈이 복사되는 것 같아서 좋아했건만 이제는 원금까지 까먹고 있어서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 월세 추가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잠이 안 온다고 하셨거든요.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지켜주는 비용으로 통행료 20%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관리권은 우리 거라고 받아쳤고 그 바람에 국제유가 급등, 덩달아 금리 인상 우려 커지고요. 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형님과 아우님 계좌를 마구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소, 거미손으로 하나하나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든 레버리지 ETF 문제까지 잡아내야 하니까 거미손으로는 부족할까요? 그러면 손 8개인 문어손, 10개인 오징어손? 우리 형님들 아우님들과 걱정을 나누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아, 송골매의 세상만사 듣고 왔습니다. 이정림님께서 아유 선곡 기가 막히네요. 선곡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1: 안미영님은 세상만사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참 이 와중에 정말 예, 미국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건지. 예. 자 이진희님 축구팬인 스페인의 생물학자가 신종 달팽이를 발견하고 그 달팽이 이름을 카보베르데의 그 40살 골키퍼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다네요. 우승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0-0 방어. 크, 지금도 생각나는 명경기입니다. 주셨어요. 어, 심지어 카보베르데 생물학자도 아닌 스페인의 생물학자가 야, 존경의 마음을 담아
1: 그 신종 바다 달팽이 이름으로 수문장 그 네. 골키퍼 이름을 따서 알디사 보지냐 네. 이렇게 정했대요.
0: 이야 멋지다.
1: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0: 그렇죠.
1: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40살 골키퍼.
0: 그러니까 네.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
1: 그렇죠. 예,
0: 크, 네. 열정으로 그냥 제대로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죠.
1: 네. 아 이렇게 우리도 뭐든지 척척 막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0: 진짜 막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1: 그렇죠. 예. 자 이어지는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박정은님이 주셨습니다. 당당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고 여유가 생기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다가 도서관 자원봉사 공고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친숙한 공간이고 그동안 이용자로서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봉사자로서 돌려드리고 싶다 하는 짤막한 지원 동기를 써서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봉사를 시작해달라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문 열기 10분 전인 아침 8시 50분에 도착해 그날 나온 종이 신문들을 받아 3층 종합자료실로 올라갑니다. 신문에 도서관 스탬프를 찍고 스테이플로 고정해서 이용자분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든 후 신문 코너로 갑니다. 비치되어 있는 전날 신문을 빼고 오늘자 신문 20여 개를 각각 제자리에 새로 꽂으면 업무 끝. 첫 임무 끝.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종이신문을 얼마나 볼까 싶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문 열자마자 오셔서 읽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로 어르신들인데 참 건강하고 좋은 아침의 루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 넘기는 바스락 소리, 특유의 신문지 냄새가 머무는 공간에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도 참 멋지답니다. 아침 9시 30분이 되면 1층 무인 반납함으로 내려갑니다. 반납된 책들을 꺼내 타관 도서는 따로 분류하고 반납 처리가 끝난 책들을 카트에 실어 다시 3층으로 올라오죠. 특히 휴관일이나 공휴일 다음 날엔 무인 반납함에 책이 평소에 몇 배나 가득 차 있어요. 사서분들 뭐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신착 도서부터 문학, 철학, 경제, 역사 등 분야별로 제자리에 모두 꽂고 나면 그제야 한숨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사서 선생님이 예약 도서 목록을 주시면 서가에서 찾아다 드리고 또 이용자들이 읽고 올려둔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둡니다. 책의 위치를 묻는 분들에겐 안내도 해드리고 무인 대출기 이용이 서툰 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늘 서가 정리를 하지만 이용자가 많다 보니 볼 때마다 책이 금방 들쑥날쑥해져요. 특히 문화 코너는 대출과 반납이 잦아서 틈틈이 정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앞으로 끌어당겨 틈새 없이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이 늘 필요하죠. 정리하다 보면 엉뚱한 곳에 꽂혀있는 책도 발견하게 돼서 늘 매 눈으로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는 일도 흔치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0: 생기는데요. 얼마 전엔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종합자료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달래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기를 재우려다 실패하신 듯 보였어요. 여전히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는 서둘러 책을 골라 무인 대출기 앞에 섰죠. 그때였어요. 제 옆 테이블에서 책을 읽던 중년 남성분이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에이씨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벌떡 일어나서는 사서 데스크로 가셔서는
1: 아니 이런 조용한 도서관에 아기를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가서 주의 좀 주세요.
0: 하고는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사서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아기 엄마 옆에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말투로 물으셨어요. 대출 기계 이용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실까 지켜봤는데 참 지혜롭고 차분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책 대출하시는 동안 아기 잠깐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저는 용기가 없어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아이 어머니는 금방 책을 빌려 나갔고 사서 선생님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크게 온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잠깐 칭얼댄 건데 그걸 이해 못하시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물론 공공도서관이니만큼 조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때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너무 작은 일에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 말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1: 큰 일에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자비심이면 충분하다.
0: 당당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신다면 저처럼 도서관 봉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용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봉사자의 시각에서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서가에 꽂힌 책 한 권 한 권이 눈에 들어오고 도서관 내부의 온도와 공기, 채광까지 살피게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제 성향과도 딱 맞는 봉사 자리예요. 당당히 여러분, 후덥지근한 요즘 날씨에 도서관에서 다들 북캉스 어떠신지요? 시원한 도서관으로 북캉스 한번 떠나보세요. 자원봉사자로 오신다면 더더욱 환영입니다.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수많은 책은 물론이고 작가와의 만남 같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가득할 거예요. 참 무더위 속에서 허탕치시면 안 되니까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과 빨간 날 잘 체크하시고요. 이번 여름 우리 가까운 도서관에서 만나요.
1: 아우 도서관 좋죠. 라고 말하면서 가본 지가 언젠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만.
0: 그러시구나.
1: 예.
0: 아 좋겠죠. 더위 피하는 것도 우선 좋고 집에 있으면 또 이 짜증도 나고 덥기 때문에 뭘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금세 이렇게 잠이 오고 할 텐데
1: 맞아요.
0: 도서관에 가서 딱 정자하고 의자에 등을 딱 붙이고 읽으면 좀 잘 읽힐 것 같아요.
1: 네, 그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죠.
0: 있죠. 그 네.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같이 집중하면 되겠죠.
1: 그리고 요새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리고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0: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1: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윤아님이 저도 사람의 일에 치일 때 도서관에 가서 책내음 맡으며 힘을 얻어요.
0: 아 좋다.
1: 아 이 책내음.
0: 책내음.
1: 맞아 네. 좋죠.
0: 0735님 한 달에 두세 번 도서관 방문하는데요. 요즘은 예약도 되고 상호 대차 다른 도서관에 책을 빌려다 주는 서비스도 되고요. 도서관에 없는 필요한 책은 월 초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처음으로 빌려볼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집 바로 뒤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야,
0: 멋지다. 0735님. 네.

0: 그렇군요. 도서관에 없는 책을 미리 신청하면 네. 야, 그게 또 구해지는군요.
1: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집 바로 뒤에 도서관 괜찮은데요.
0: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니 뭐 습세권이니 네. 이런
1: 습세권 이런데
0: 도세권.
1: 도서관 주변에 사시는 도세권. 아 재밌는데요.
0: 네. 책을 접할 수 있는
1: 여름 바캉스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여름을 즐기자. 북캉스. 네, 도세권이 아닌 곳에서도 찾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북캉스.
0: 그러네요. 네. 야, 이런 여름에 추리 소설 한 권 참
1: 읽어. 아, 좋다.
0: 야, 재밌는다. 일단 재밌는 책부터 손에 잡히는 책부터 한번 읽어 보시죠.
1: 또 정리 잘하는 분들은 또 자원봉사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자,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안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3: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금재님, 김금희님 두 분께는 홈카페 꾸러미가 가고요. 박정은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세 분께 다 종합 선물 세트가 갑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일간 여성시대 역대 여성시대 진행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0: 3번 서태지였습니다.
1: 네, 민주연님 정답 서태지. 제 별명이 민돼지예요. 민태지도 아니고 민돼지예요.
0: 민돼지? 유민상님 3번 서태지. 듣기만 하다 퀴즈는 처음 해봐요.
1: 정답
0: 우리가 아는 유민상 씨 아니겠죠?
1: 그러게요.
0: 네.
1: 성함이 똑같네. 자, 이렇게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새싹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새싹 문자로 8561님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방학이라 아빠 따라서 화물차 타고 아빠의 삶 체험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서태지입니다.
0: 야, 아빠의 화물차를 함께 타고 아빠의 하루는 어떠신지 체험을 하면서
1: 체험 삶의 현장.
0: 좋다. 예. 아빠도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1: 네. 많은 걸 옆에서 배우고 또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죠. 아빠.
0: 8001 3번 서태지 MBC 라디오 문자 번호가 제 폰 뒷번호랑 같은데 한번 뽑아주시죠.
1: 야, 그러네. 우리가 샵 8001
0: 네,
1: 항상
0: 뽑혔어요.
1: 말씀드리는데 네. 그 번호를 쓰시는구나. 자, 이렇게 과일 주스 받으실 분들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서태지인 김에 예, 서태지 씨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좋죠.
1: 서태지의 모아이.
0: 오, 가보고 싶어요.
1: 아, 이스터 섬에 있다는 그 석상.
0: 그 석상. 거대 석상.
1: 모아이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었는데.
0: 그래요?
1: 모아이 석상 같다고. 자, 3, 4부의 섬 이야기도 하니까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급락하며 70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37.87포인트 0.56% 내린 6769.06으로 개장했다가 현재는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2.2포인트 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1498원으로 1500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재개됩니다.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해당 시점에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에 대한 봉쇄 재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박정화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그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아 의원 역시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감정 섞인 목소리,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는 목소리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한동훈 의원은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많은 의원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을 경쟁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호남에 살면서 당대표 사전선거운동을 해왔고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800명을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 집 주변에 녹지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뜨거운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폭우가 올 땐 빗물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녹지 공급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충분한 녹지가 조성되지만 비좁은 쪽방촌에는 나무를 심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죠. 이 때문에 같은 재해를 겪어도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갈수록 무더워지는 세상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MBC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8: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9: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0: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입니다.
9: 우리 엄마 장계연 씨 지금 듣고 계세요?
11: 장계연 어머니 듣고 계시죠? 오늘 음성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2: 엄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엄마. 장자, 개자, 연자, 장계연 엄마. 너무도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며칠 있으면 음력 6월 1일 엄마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오네. 4년 전 이맘때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하면 1년, 안 하면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그 힘든 항암만 100번을 넘게 맞아오면서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짠하고 고맙다. 그 아픈 와중에도 여성시대를 벗삼아 매일같이 듣고 있는 걸 알기에 여기를 통해서나마 내 마음을 전할게. 얼마 전 엄마가 이제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말했지만 엄마 뜻대로 해라고 말 못하겠더라. 항암을 안 하면 엄마가 우리 곁을 빨리 떠날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에 뭐가 정답인지 우리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라고 말 못했다. 엄마, 우리 지금껏 잘해왔듯이 힘들지만 항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 잘 받아서 다음번 또 그 다음번 계속해서 우리랑 함께 생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엄마.
11: 네, 최인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9: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이 진짜 최강.
11: 네.
9: 최강 장계연 여사님이시네. 아니, 항암 주사를 100번을 넘게 맞아오시면서 이렇게 4년을 버티고 계시네.
11: 4년 전에 항암하면 1년, 안 하면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는데.
9: 네.
11: 그래도 지금까지.
9: 와. 네.
11: 이제 76번째 생신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9: 네. 음성 남겨주신 최인님께는 수저 세트 챙겨드릴게요.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예쁜 수저 세트로 맛난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11: 네. 너무 사소해서 행복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 날 만큼 속상한데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까 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기쁨은 기쁘다. 속상하다. 내 말을 못해.
9: 제대로 해서요. 제대로 해주세요.
11: 여기에 이제 파리의 연인 그.
9: 네, 그렇죠. 그 예, 대사예요.
11: 박신양 씨인데.
9: 박신양 씨.
11: 기쁨은 기쁘다. 속상함은 속상하다. 왜 말을 못해요?
9: 아, 좋아.
11: 행복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당당이님들과 나누면. 야,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슬픔도 이거 나누면 사라지고 없겠다, 그렇죠? 속상한 일, 기쁜 일,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일 모두 열린 사서함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9: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1: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유니베라,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롯데건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13: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여름 휴가 하면 떠오르는 풍경 역시 섬 아닐까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설렘.
9: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여성시대는 저마다의 사연과 매력을 간직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을 찾아 떠납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8: 좋은 여행에는 든든한 가이드가 필수죠. 오늘도 모십니다. 자칭 타칭 섬남. 섬의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 주실 분,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과학소설가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10: 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안녕하세요, 왜 더듬었는지 모르시죠?
10: 네, 곽재식입니다. 네, 네.
8: 사이버라고 읽어야 되나 사이버라고 읽어야 되나. 아, 짜장면이 아. 맛있을까 자장면이 맛있을까. 순간.
9: 아, 아니 네. 저희 그 상품 소개에도 사이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 매번 사이버 사이버 이렇게 아. 하셔가지고 그걸 들을 때마다 신경 쓰시는데 하필 여기 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 나오네.
8: 숭실 사이버대학교.
10: 아. 사이버. 네.
9: 사이버.
8: 네. 사이버가 맞 겠죠.
10: 저희 학교에서는 줄여서 숭싸라고 많이 하거든요.
8: 숭싸. 아, 숭싸? 아우, 모든 걸 줄이네요. 네. 네.
9: 아 갑자기 그 이런 저 사이버냐 사이버냐 예전 저희 그 여자 아나운서 선배님이 생각납니다.
8: 아유, 어떻게
9: 예, 예전에는 그 복권 추첨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진짜 이렇게 촉 화살 같은 게 나가가지고 네.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8: 그랬어요.
10: 소세요 뭐 이렇게 하면
9: 소세요. 근데 그때 네. 이제 네. 발사 해야 되는데 네. 하, 아나운서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발사. 다들 너무 힘 빠지게 발사.
10: 발사.
9: 발사거든요. 진짜 그거는. 근데

0: 발음.
1: 발사.
2: 발사.
0: 이게 사이시옷 괜히 쓰면은 이게 또 예, 표준어가 아닌 것 같으니까.
1: 발사.
3: 발사.
0: 예, 발사.
2: 영 아니다.
3: 여름철에 그렇죠? 발 같은 걸 좀 사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0: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아니 우리 방수영님이 베개 옆에 두고 싶은 오르골 같은 존재 곽 교수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화면을 좀 잘못 보고 오골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골이었군요.
2: 오골계는 아니죠.
0: 그
2: 까만 옷을 입으셔서 오골계라고 하시나?
3: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가?
0: 오르골 같은. 네. 오골. 아, 근데 저는
2: 오르골 같아요?
0: 곰인형 같아.
2: 그래, 곰인형 같아요.
0: 예, 베개 옆에 두고 싶은 곰인형 같은.
2: 맞아요.
3: 오르골 좀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0: 삐리
3: 소리 내면서.
0: 네. 좋습니다. 우리 오르골남, 섬남, 예,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섬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곽 작가님 숨 넘어갈까봐 걱정한 분들 예. 많으셨어요.
2: 네. 너무 술술술술 풀어져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에 그 속도에 사람들이 정말 야. 저러다가 숨은 언제 쉬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0: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시기도 하죠.
2: 네, 네. 그렇습니다.
3: 지금 이미 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2: 왜요?
3: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2: 그래요.
3: 이미 조금씩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0: 요새 그 네. 배우 윤경호 씨가 네. 워낙에 저 투머치 토커로 네. 네. 유명하신데 네. 거의 비슷하신 네. 느낌이에요.
3: 윤경호 선생님 얘기 안 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점점 초조해지고
2: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재밌는 섬 이야기. 오늘은 서해에 있는 섬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해는 그 다음 주에 가고요. 자, 오늘은 그 섬에 가고 싶다. 서해 쪽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 다시 가보고 싶은 섬 추천해 주세요.
2: 네,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컵빙수를 드리겠습니다.
0: 이거 어떡하죠? 작가님 저희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서
3: 아니요 아니, 하시죠
0: 조금 더 쉬고 계셔야 될 것
3: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2: 자, 신혼여행으로 갔던 섬 이야기를 보내주신 윤수경님 유수경님 죄송합니다. 20회 전 저는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던 새색시였어요. 남편과 저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결혼식도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올렸고 신혼집도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친구들은 제주도나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우리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서해의 작은 섬 이작도를 선택했죠. 결혼식 다음 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탔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 했고 저는 당신이랑 가는 건데 어디든 좋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이작도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작은 풀 안이라 불리는 해변. 소량기 가득한 소나무 숲까지 섬은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신혼여행 왔다는 말에 마을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4: 잘 왔네. 여기서 지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2: 다음날 새벽 민박집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썰물과 함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사이의 거대한 모래섬 풀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가 잠시 숨겨두었던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았지만 그 풍경은 어떤 관광지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민박집 할머니의 추천으로 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다가 언덕에서 남편은 진땀을 흘렸고 체인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금세 고쳐주시며
4: 신혼이라 힘이 안 나는 모양이네.
2: 웃으셔서 모두 함께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회를 먹으려다 가진 돈을 계산해보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꽃게탕을 끓여 가져오셨습니다.
4: 젊은 사람들 저녁 먹었어? 신혼인데 뭘 그렇게 아껴?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괜히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4: 신랑이 사람은 참 좋네.
2: 밤이 되고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 소이작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 위에는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0: 여보, 미안해.
2: 뭐가?
0: 아니, 남들은 좋은 데 가는데 나는 당신을 여기 데려왔잖아.
2: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여행 마지막 날 할머니는 삶은

0: 달걀과 주먹밥, 밴댕이 조림까지 싸주셨고 주민들은 선착장까지 나와 배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20년 후 결혼기념일에 우린 다시 이작도를 찾았습니다. 작은 풀안 해변도 풀뚱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민박집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치니 풀뚱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와 선착장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선택했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어떤 해외여행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여행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마주보던 그 섬이요. 형편 때문에 선택했던 이작도가 우리 부부에게는 평생 가장 값비싼 추억을 선물한 섬으로 남았습니다.
1: 와, 사연만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서해 이작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거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의 정도 네. 꼭 느껴지는
0: 그렇죠. 네,
1: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작도는 대이작도랑 소이작도가 있잖아요. 그죠, 작가님?
2: 네, 가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섬이죠.
1: 예.
2: 아주 저는 좋은 여행지로 선택해서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갈 만한 섬이라고 하면 특히 신혼여행으로 수도권에서 갈 만한 섬이라고 하면 이작도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작도는 요즘 20세기 들어와서는 뭘로 제일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예. 슈퍼메가 히트곡 중에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거기 배경이겠죠.
2: 당화 피고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이제 영화가 유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예, 그런 곡으로 예. 1967년도에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게 극중의 배경상으로는 좀 남해안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촬영은 이작도에서 촬영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0: 예.
2: 이작도에 가보면 그 뭐 영화 관련된 이런 뭐 기념물 같은 것도 좀 있고 실제로 해당화가 이작도에도 좀 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60년대 후반에 크게 히트했던 노래 또 영화의 배경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래요. 풀뚱이라는 것도 궁금해요.
1: 아,
0: 이게
1: 풀뚱.
0: 썰물 때만 보이는 모래섬을 얘기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이제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지형이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이작도, 대이작도가 아마도 먼 옛날에는 하나의 섬이었을 것 같아요.
0: 아. 네,
2: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다의 물에 좀 잠기면서 두 개의 섬으로 분리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 물에 가라앉았으니까 더 이상 뭐 나무나 뭐 꽃이 피지는 못할 테니까 모래 더미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래 이 등이 드러나는 그런 아. 곳이 이제 만들어졌죠.
1: 물이 좀 빠지면은 진짜 이렇게 모래섬 같은 게 이렇게 쑥
2: 그렇죠.
1: 보이는 거죠.
2: 네.
1: 예.
0: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2: 크기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딱 볼만한 정도.
1: 예, 제가 요즘 그 가봤었거든요.
2: 아, 그러시군요.
1: 네네네. 예. 실제로 그냥 정말 그 축구장 크기 정도.
2: 에이.
1: 근데 이게 물에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더 길게 이렇게 확 드러나기도 에이. 하고.
0: 오, 그래요.
1: 네네. 신기하더라고. 그냥 밟는 내내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모래를 이렇게 쭉도 밟는 느낌.
0: 아.
2: 네. 이제 아까 선마을 선생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좀 재밌는 게 네. 아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이 신혼여행을 가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마을 선생님 이제 노래 제목은 선마을 선생님인데 영화는 선마을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1: 네,
0: 선생.
2: 네. 네. 근데 선마을 선생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이제 문희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영화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희 선생님이 이제 선마을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꽃피우는 듯이 하다가 원래 약혼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문희하고는 이별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다 이런
1: 아,
2: 내용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좀 슬픈 내용이지만. 뭐 결혼 생활을 단단하게 어떤 유혹에서도 잘 다지자라는 의미로 가기에는 저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느냐라고 아, 생각을
1: 예,
2: 해봅니다.
1: 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문희가 유혹을 해도 결혼은 깨지지 않는다.
1: 아뭐
2: 그런
1: 예,
2: 거를 예. 생각하기에 좋지 않느냐.
1: 아 결혼할 배우자 입장에서는
2: 그렇지
1: 아,
2: 않을까요?
1: 네, 저는
2: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거기 가면 진짜 촬영지라고 이렇게 건물이랑 있고
2: 네네.
1: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그런 사진들도
0: 오,
1: 이렇게
0: 그래요?
1: 네. 예, 촬영지에 이렇게 있는 것들 있더라고요.
2: 그리고 저기 해당 해당화가 이제 영화 속에서도 그리고 노래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해당화가 이제 장미 속으로 분류되는 장미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식물이거든요. 근데 해당화가 뭐 이 작도에도 핍니다만 그 서해안

0: 바닷가 쪽에 좀 많이 피는 편이에요. 아하. 이런 모래바람 척박한 땅 이런 데 좀 강한 편이라 가지고. 네. 그런데 해당 화가 우리나라 주변에 밖에 안 나오는 꽃입니다.
1: 아, 그래요?
0: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꽃입니다. 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한 편인데 세계적으로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장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유럽 이런 쪽에서는 장미 관련된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해당 화 연구하러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과학기술이 더 빨리 발달해서 장미 원예 산업 이런 게 우리나라에 성장했다면 지금의 장미가 갖고 있는 위치를 해당화가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아름답고 귀한 식물인데 우리가 사실 좀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꽃이기도 하죠.
2: 그게 이 작도에 이제 피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2: 여덟경에 필까요 그런 게?
0: 요즘 필 때예요.
2: 요즘 필 때예요?
0: 보통 5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죠. 해당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해당화를 잘 품종을 개량해서 전 세계에 유행을 시켰다. 사랑의 상징으로 이러면 비 오는 수요일에 뭐 빨간 장미를 대신에 빨간 해당화를 뭐 이런 게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백만송이 해당화를
0: 그런 것도 있겠네요.
1: 호적수가 나타났다. 서로 노래를 한 구절씩 하시면서
2: 미니로 노미자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이작도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올여름 사람에 치였다면 서해 이작도로 떠나보세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붉게 물든 노을은 지친 마음까지 씻어줍니다. 북적이는 휴가 대신 오래 기억될 쉼이 필요하다면 이작도가 올여름 가장 큰 선물이 되어줄 거예요.
1: 네.
2: 맞죠. 서해니까.
1: 네. 그렇죠.
2: 일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1: 있죠. 네. 1324님이 왜 이작도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0: 요게 서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작 두 개의 글자가 다 쉬운 글자고 보통 뜻보다는 음으로 많이 나타내는 그런 글자거든요.
2: 네,
0: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작 비슷한 발음이 있었는데 그게 한문으로 굳어져서 이작도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섬이 약간 이 짝에 있어서 이작도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1: 섬이 저짝, 이작도, 저작도.
0: 이짝이 있잖요. 이작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편으로 되게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작도가 아까도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만 서해안에 있어가지고 또 인천에 소속돼 있는 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지가 않으면서도
1: 그렇죠.
0: 또 약간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뭐 배 타고 한 1시간 40분 뭐 이 정도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 되는 섬이에요. 섬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에 해적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해적섬, 해적도라고 불렀는데 해적도, 해적도 하다 보니까 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요즘 평화로운 섬인데
2: 네.
0: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말이 좀 변해가지고 이작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2: 또 역시 설로 존재합니다.
1: 자, 서해에는 다양한 섬들이 있을 텐데 당당이님이 또 추천해 오셨습니다. 곽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0: 대부도에도 해설길 등등 예쁜 곳이 많습니다. 백길이 열리는 것도 재밌어요. 우연히 갔다가 백길 열리는 게 신기해서 한번 더 보려고 1박 2일 머물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맛집, 예쁜 카페도 많으니까 꼭 가보셔요.
2: 라고 753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백길이 열리는 곳.
1: 대부도.
2: 이게 또 밀물 썰물이 확실하니까 서해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특징이겠죠, 그죠?
0: 우리나라 서해는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이고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지형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그런 동식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사실은 귀한 겁니다.
2: 네.
0: 인천의 그 영종도에 국제공항 간다고 다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갯벌 쪽에 가끔 이렇게 빨갛게 무슨 식물 같은 게 이렇게 막 쭉 피는 뭐 그런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뭐 칠면초 이런 그런 갯벌 흙에서만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의외로 그런 식물도 세계 에서 그렇게 많이 피는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그런 걸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 매력이고요.
2: 예.
0: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해는 워낙에 수심이 얕다 보니까 옛날에 빙하기 시대 이럴 때는 바닷물 수위가 지금보다 좀
2: 작아졌기 때문에 작가님 정말 죄송한데 또 토크에 지금 엔진이
0: 그렇군요.
2: 시동이 걸렸는데
0: 그렇군요.
2: 제 광고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0: 그렇군요.
2: 잠깐만 좀 일시정지.
0: 그렇군요.
2: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 소리로만 들어도 좋다. 잠시라도 더위 잊으시라고 마련했습니다.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숭실 사이버대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의 특징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죠?
1: 네. 예. 그 옛날에 살던 지금은 멸종된 동물 중에 왜 털긴 코끼리처럼 생긴 매머드라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네.
1: 그 매머드의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상왕등도라고 하는 서해안에 있는 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2: 와.
1: 그래요? 왜 매머드 이빨이 발견됐는데 왜 매머드 이빨이 서해안에 있는 섬에 어선이 바다 밑에 있는 걸 건져내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왜 바다 밑에 매머드 이빨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0: 그러게요.
1: 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머드가 수영하다 뭐 잘못해갖고 어떻게 이빨이 거기서 빠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0: 그때는 바다가 아니었나?
1: 그렇죠. 서해안이 수심이 낮다 보니까 빙하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짧게 보면 4천년 전, 6천년 전, 길게 보면 15,000년 전에는 물이 쭉 빠졌어가지고 서해안이 다 육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그냥 직행으로 다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온통 서해안 육지인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상의 생태상의 특징이 지질상의 특징이 서해안 섬들에 잘 보인다는 것도 참 독특하고 재미난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애국가 노래 가사를 참 잘 지었죠. 애국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 동해물과 백두산.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지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
2: 네.
1: 그 동해가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한 걸 잘한 거죠. 왜냐하면 서해는 한번 마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를 짚은 게 참 애국가 잘 지은 거죠. 이게 과학적인 걸 알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0: 야, 그러게요. 네,
1: 그렇습니다.
0: 자문을 구했나 봐요.
1: 네. 예, 서해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0: 네.
2: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2: 네.
0: 이 서해는 어디까지를 서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남해랑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2: 네. 서해, 남해, 동해 가르는 네. 기준.
1: 아,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0: 네.
1: 일단 쉬운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해안 뭐 먼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기상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땅끝 마을의 그 땅끝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0: 땅끝마을.
1: 땅끝마을이 그냥 땅 제일 끝에 있어서 땅끝인가?
0: 그 해남의 땅끝마을.
2: 해남에.
1: 거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이라서 그냥 땅끝인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남해 서해를 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점도 땅끝마을의 제일 끝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거기를 돌아가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서해고요. 땅끝마을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는 남해입니다. 그래서 땅끝마을 그 땅끝점이 기점이 되는 게 기상청 기준입니다.

0: 네. 이게 이제 쉬운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대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정부나 법령에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리는 법 중에 해양환경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해역의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특이한 게 서해하고 남해라는 게 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수산부 기준상에서는 없습니다. 아, 이런 거 아셨나요?
1: 몰랐죠.
0: 네,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을 안 하고요.
1: 네.
0: 서해가 있고 서남 해역이 있고 대한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를 네 개로 나눠가지고 서쪽하고 남쪽, 동쪽, 이쪽 귀퉁이 돌아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는 그 선을 따라서 두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남해와 서해를 딱 칼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귀퉁이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아,
0: 그래서 바다가 세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네 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군요.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하네요. 자, 당당이님들이 주신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선민님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맛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 생소한 이 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1980년대 중반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봅니다. 당시 7살이던 저는 이른 아침부터 피서를 가자는 엄마 손에 이끌려 잠도 덜 깬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갈아탔는데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천장에 난 문까지 전부 열어둔 버스 안은 후텁지근 열기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빠가 어깨에 맨 가방 안에는 텐트와 먹거리, 수돗물을 담은 음료수 유리병이 들어있었죠. 도로가 비포장이라 버스가 코너를 돌며 덜컹거릴 때마다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렸고 그때마다 아빠의 가방 속에서 유리병들이 부딪히며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버스 안에 있던 아빠들 가방에서 똑같이 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버스가 한쪽으로 쏠리면 승객들은 오 소리를 내고 덩치 큰 아빠들 몸에서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게 어린 마음에 어찌나 웃기던지요. 아빠들이 거대한 유리병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에서 사람들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장마철이라 불어난 강을 건너자 희한한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장자리엔 강물이 흐르고 땅 위엔 나무와 풀, 물웅덩이까지 있는 게 마냥 신기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2: 밤섬. 밤나무가 많아서 밤섬이란다.
1: 섬? 제주도, 울릉도, 독도 같은 섬 말이야?
2: 응, 거기는 바다고 여기는 강이야.
1: 이상하다. 그럼 여기도 밤도라고 해야지. 여전히 엄마 등에 엎여있던 동생이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습니다.
2: 읽어주세요, 곽 선생님.
3: 밤? 내가 좋아하는 밤이 많아? 그럼 맛밤도네. 맛있는 밤이 나니까 맛밤도.
1: 동생의 엉뚱하고 귀여운 말에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만의 맛밤도라 부르자 했죠. 그곳은 한강 한가운데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밤섬이었습니다. 아빠가 텐트를 치자마자 우린 쪼르르 들어가 손전등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다 잠이 들었어요. 코끝을 스치는 맛있는 냄새에 깨어보니 엄마는 밥을 짓고 아빠는 고기를 굽고 계셨죠.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아빠는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자며 일명 족대라는 그물을 들고 물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2: 잡았다!
1: 아빠의 다급한 외침에 달려갔는데 순간 저와 동생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지러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검은 뱀은 처음 봤거든요.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를 보며 이웃집 아저씨가 뻘쭘하게 말했습니다.
2: 얘들아, 이건 뱀이 아니고 가물치라는 생선이야. 그냥 덩치 큰 까만 물고기야.
3: 거짓말, 어떻게 저게 물고기야?
1: 눈물 콧물 쏟아내는 동생을 달래려 엄마는 가물치가 아기 엄마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셨고 그 말에 동생은
3: 그럼 엄마도 우리 낳고 뱀 먹었어?
1: 라며 더더더 울었더랬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다시 시작된 물고기 몰이 끝에 아빠의 족대 안으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자잘한 물고기들이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그걸 깨끗이 손질해서 라면에 넣고 끓였더니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최고의 민물 매운탕 라면이 완성됐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섬을 나갈 때 동생은 제 팔짱을 꼭 낀 채 걸었습니다. 평소 TV에서 보던 바다 거북을 좋아하던 동생은
3: 여기서 거북이를 만나면 악수할 거야
1: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엔 바다가 아니라 강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날 저는 설명하다 피곤함이 잔뜩 묻어난 얼굴로, 동생은 바다 거북과의 만남을 잔뜩 기대하는 설레는 얼굴로, 극과 극의 전혀 다른 표정으로 찍힌 가족 사진이 여전히 앨범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바다 거북은 만날 수 없었지만 맛밤도라는 이름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그곳 남양주의 밤섬은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최고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와, 아주 정겨운 추억이시네. 배 타고 가는 섬이 아니라 버스 타고 가서는 찰박찰박 바지 걷고 걸어 들어간 밤섬.
1: 그러게요.
4: 어린 시절에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근데 한강 이 여의도 쪽에서도 보면은 밤섬이 보이잖아요. 거기 아니고 남양주 밤섬이네요. 어디가 원조일까요?
5: 한강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이는 밤섬은 이제 밤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밤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네. 남양주에 있는 밤섬은 남양주에 지금도 꽤 있습니다만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밤나무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밤나무가 많이 있는 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밤섬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한강에 있는 밤섬 기록이 더 오래된 편이기 때문에 원조를 따진다면 이쪽이 조금 원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또 예, 들기는 하지만 서울 쪽이 조금 먼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68년에 서울에 있는 밤섬은 폭파해가지고 한번 없앤 적이 있거든요.
4: 네네, 그때 얘기하셨죠.
5: 그러니까 그거 없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남양주가 그때는 유일한 밤섬이지 않았을까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남양주도 나름대로 또 원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뿌리가 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5: 하나 좀 이상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1: 뭐요?
5: 이제 남양주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공장이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4: 네.
5: 거기에 한 50년째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4: 그래요?
5: 있는데
4: 네.
5: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옛날부터 나오던 아이스크림 중에 이제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
4: 알아요.
5: 유명한 거 있잖아요.
4: 네, 있어요. 예, 예.
5: 그게 그 남양주 공장에 있는 회사의 경쟁사 아이스크림이었어요.
4: 아하.
5: 그래서 조금 애매했거든요.
1: 예.
5: 그런데 2020년도에 두 회사 합병을 했습니다.
1: 오.
5: 그래서 지금 이제 남양주와 그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 연고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4: 그렇군요.
5: 그래서 저는 이제 남양주에 방문을 하시면 혹은 밤섬에 방문을 하시면 그거를 요게 어떻게 보면 남양주하고 인연이 깊은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하시면서 남양주 밤 맛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밤맛 나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셔도 여름철에 괜찮다라고 추천해드립니다.
4: 네. 네.
1: 오랜 기간 사랑받는 건 이유가 있어. 너무 맛있어요.
4: 그렇죠. 그렇죠.
1: 밥밤 네. 그거잖아요.
4: 네. 네.
5: 예. 아, 남양주 지역 약간 향토 음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4: 향토 음식.
1: 그 아이스크림을요? 네.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5: 좀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 신기한. 아 근데 저도 그렇게 긴 막 까만 뱀처럼 나왔다고 가물치가.
4: 네네.
1: 그럼 저도 울었을 것 같아요.
4: 징그럽게 근데, 생겨서.
1: 네. 네. 이게 가물치가 강에 사는 건가 봐요. 뱀처럼 생겼나?
5: 네, 강에 살고요. 까만색으로 생겨서 이제 까마타, 까만 물고기, 까만치하다가 이제 가물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4: 아우 무섭게는 생겼다.
5: 네, 영어에서는 정말로 저게 뱀 같은 상이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피쉬 이런 식으로도 지금 부르고 있고.
4: 네.
5: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뱀이 나이가 많이 들면 물고기로 변신하는데 그게 가물치다 이런 전설이 좀 있었습니다.
4: 그렇군요.
5: 워낙에 생명력이 강한 그런 물고기라 가지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가물치가 평소에 안 사는 동네로 우리나라 가물치가 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막 우리나라에 베스나 황소개구리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예. 생태계에 혼란이 생겼듯이 예.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에 가물치가 건너가는 바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는 좀 나올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물고기죠.
4: 네. 바다 거북이 보고 싶어 했던 동생 마음도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 않아요?
1: 강으로 놀러 갔는데 섬이라니까 그냥.
5: 그러니까요.
1: 이 바다에 있는 섬 그리고 또 강에 있는 섬 이게 쉽게 구별할 방법이 아이들도 있을까요?
5: 네. 제일 쉽게 그 섬에 딱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특징은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강에 있는 섬은 대체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떠내려온 것이 쌓여가지고 생긴 섬이거든요.
4: 토사가 쌓여서.
5: 네, 맞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가게 되는 여의도나 이런 데처럼 보통 이렇게 땅이 평평합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게 쌓여가지고 생긴 섬이니까 그래서 평평하고 땅이 좀 비옥하거나 약간 모래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나면
4: 네.
5: 대체로 좀 강에 있는 섬이고요. 바다에 있는 섬은 아까 서해안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산봉우리 언덕배기 이런 데였는데 15,000년 전부터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섬이 된 데가 많거든요.

0: 그래서 대부분 산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산지 같은 바위로 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게 우리나라 강에 바다에 있는 섬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예. 그게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눈에 잘 띄는 점입니다.
1: 네. 아니면 뭐 물을 찍어 먹어봐야지.
0: 네. 뭐 그것도 방법이죠.
2: 짜면 바다요. 싱거우면 강이다. 네. 네.
1: 자,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신 섬도 살펴보겠습니다. 7753님, 저는 백령도 추천합니다. 아.

0: 검은 모래 평야, 콩할 만한 자갈이 널린 콩돌 해변, 심청각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두무진 해상 관광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보물 섬 백령도 다시 가보고 싶어요.
1: 저도 가보고 싶은 섬 중에 하나예요.
0: 맞아 네. 말씀하셨죠.
1: 네네. 네. 네,
0: 콩돌 해변 너무 귀엽다.
1: 그렇죠.
2: 백령도는 요즘은 좀 이렇게 군사 기지화 된 데가 많아가지고 네. 예전보다는 조금 가기가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게 조선시대 이럴 때보다는 조금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평화가 찾아와서 개발이 잘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난 전설 같은 게 많은 곳입니다.
1: 네.
2: 고려를 건국한 고려 태조 왕건이 있잖아요.
0: 예.
2: 근데 고려 태조 왕건의 할머니가 사실은 정체가 용이었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상한 전설이 고려시대는 정말 유행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2: 용궁의 용왕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왕건의 할머니였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요. 왕건의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서해안을 드나드는 그런 상인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백령도 근처에 있는 섬에 내려가지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우연히 어떤 처자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고 모험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용궁의 용왕님의 딸인 왕건의 할머니였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고려의 임금님들은 항상 용왕의 용의 자손이기 때문에 몸 어딘가에 비늘 같은 흔적이 하나 정도 있다. 용비늘 같은 흔적이 하나 정도 있다라는 그런 전설도 고려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1: 아,
0: 네.
2: 아,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유행하면 나중에 이제 좀 백령도 가면 좀 이렇게 용비늘 모양으로 뭐 해나 뭐 이런 거 바디 페인팅 뭐 이런 거 좀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1: 좋아요, 좋아요.
2: 네, 평화가 찾아와서 좀 더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죠.
1: 저는 그 모래밭, 모래사장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2: 네네.
1: 그곳을 좀 발 디뎌보고 싶어요.
0: 아. 사고 태변의 검은 모래 평야요.
2: 네. 까맣게. 예. 희한한 곳이죠. 예.
0: 그러네. 진짜 시커멓네요.
2: 네.
0: 이야, 특이하다. 백령도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1: 2315님 거 읽어주세요.
2: 전 군 생활을 목포에서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아페도에서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북항에서 철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군 차량이 철선을 타면 옆에 있는 차량은 긴장을 많이 했죠. 호빵 차량은 특히 위치 이동이라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타겟이 됐거든요. 아페도에는 신추라는 곳이 있는데 가을에 귀신이 나오는 전설로 상병들에겐 잠 못 자는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아페도에 다시 다녀왔는데 다리가 생겨서 멋진 풍경의 육지가 되었더군요. 특히 천사대교가 압권입니다. 1박 여행으로 최고입니다.
1: 오호.
0: 아페도.
1: 아페도.
2: 네. 아페도는 사실은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 해적 전설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네. 곳입니다. 삼국시대 말기에, 신라시대 말기의 역사 기록을 보면 능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해적이 있었는데요. 바다에서 워낙 싸움을 잘하고 수영도 잘해가지고 수달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했던 예, 그런 해적이거든요. 근데 역사 기록상에서 이 사람이 그냥 해적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해적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페도를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존경을 받는 해적 왕 중의 해적 왕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태조 왕건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꺾이면서 고려태조 왕건이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앞에도 저는 추천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야 서해에는 진짜 해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그렇습니다.
0: 해적 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2: 아, 보물 같은 거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앞에도에
0: 왠지
2: 해적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0: 그러니까.
2: 아
0: 예. 보물 어디죠? 바다에 또 깊숙이 또 숨겨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하는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이렇게 시원한 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곽재식 작가님과 2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정말 감사했고요. 근데 오늘 시간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면 저희 행운번호 추첨해야 되거든요.
1: 아, 네. 좋죠.
0: 예, 혹시 그 직접 해주실.
2: 아, 좋죠. 제가 뽑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공 두 개만 뽑아주시면.
2: 아, 뽑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네, 100만원 상당의 행운 선물 꾸러미 받으실 분 광고 후에 추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0: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 7575.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네, 여성시대에서 드리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은 곽재식 작가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0: 자, 행운 숫자 두 자리 숫자를 뽑아주실 텐데 어떤 자리부터 뽑으시겠습니까? 10의 자리?
3: 10의 자리 숫자부터 뽑겠습니다.
0: 네네.
1: 10의 자리부터요.
0: 자, 자, 하나 집으시고.
3: 2가 나왔고요.
0: 예. 네, 20. 그 다음에 뭘까요? 10의 자리는 2.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3: 1의 자리는 1이 나왔습니다. 21이 나왔습니다.
0: 21번. 자, 오늘의 21번. 행운 숫자입니다.
1: 네.
0: 자, 21번 주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무작위로 한 분 골라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자, 21번 행운 숫자 주신 분 전화기 좀 잘 봐주시고요.
1: 자, 전화 받고. 네.
0: 여보세요. 여성시대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운번호.
1: 네. 행운번호 몇 번 보내셨죠?
4: 21번이요.
1: 21번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1: 예, 논산에 살고 있는 김용입니다.
2: 네.
0: 논산의 김용님.
2: 우시는 거예요? 설마?
1: 너무 갑작스러워서.
0: 그러니까.
2: 그렇죠.
0: 아, 예.
2: 네, 곽자식, 곽재식 작가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네.
0: 예. 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작가님.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1: 아, 작가님.
3: 축하드립니다.
1: 예. 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많이 나온 것도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2: 네,
0: 예,
2: 네.
0: 예. 아, 논산에서 우리 김용님. 예. 아니, 이 21번 주셨는데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냥 일하다가 생각나는 숫자 그냥 그게 딱 떠올라서 그냥 보냈어요.
2: 그러셨구나.
0: 뭐 휴대폰 번호도 아니고 내 차량 번호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2: 그냥 떠오르는 번호. 가끔 예. 이런 분이 계셨잖아. 그냥 떠올라서.
0: 예.
2: 예.
0: 아, 여성시대 항상 함께 해 주시나요?
1: 아, 저는 새벽 5시부터 계속 MBC 라디오 계속 고정해 놓고.
2: 아, 그러시구나.
1: 일하는 시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도 일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1: 아, 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0: 아, 네, 네. 이 순간 떠오르시는 사람
2: 누구실까요?
1: 없는데요.
2: 없어나 없나? 아니 왜 혼자 사셔요?
0: 없을 수 있어. 김용 화이팅!
2: 예. 자, 명품 구두에서 스니커스 교환권 또 냄비 세트에 수저 세트 잡곡 세트에 액젓 세트까지 살림의 보탬이 되는 네.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가 가게 되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여성시대와 쭉 함께해 주세요.
2: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곽 작가님도 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0: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렇게 전했지만 연설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응이 연설의 주요 내용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현지 시간 14일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면서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노골적인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면서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13일 오후 오만 카라트 북동쪽으로 약 74km 지점에서 유조선 한 척이 불상의 발사체를 맞았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사나 국제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면서 사우디아와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와 맞서는 예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후티가 이란 항공기에 착륙을 강행하려 해 자신들이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이민자 권리단체는 회원 중 한 명이 ICE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ICE 요원의 차량 검문 과정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10대 후반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 있던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혜란 선수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혜란은 오늘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8.06점을 받아 지난주 7위에서 4계단 오른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3위였던 김효주는 4위로 내려갔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미국의 넬리 코르다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0: 분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120mm, 강원 내륙 충청, 전북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주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 알록달록한 성운과 은하, 빛나는 별빛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진들 뒤에는 우주를 관측하는 특별한 눈,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은 물론 외계 행성의 대기까지 관측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과 함께 우주 망원경의 관측 원리부터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과학.
2: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멀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 진짜 우주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3: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몇 년 전부터 SNS나 뭐 인터넷 기사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우주 사진
3: 네,
2: 이것들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3: 네. 네.
2: 이거를 저는 이제 예전에 허블이 찍은 우주 사진을 컴퓨터 바탕 화면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저장해 놓고 컴퓨터 켜면 그 사진이 제일 먼저 뜨게 해 놓고 막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
3: 네.
2: 요즘은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우주 해 두시는 분 많더라고요.
3: 많죠. 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2: 항성님은 첫 배경 화면이 뭐예요?
3: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2: 아, 아닙니까?
3: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세상을 떠난 우리 반려견을 또 해 놓고 있어 가지고.
2: 네.
3: 네.
2: 가장 가까이 있었던.
3: 그러니까요.
2: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은 딸 사진이니까. 가족이 생기면 이제 우주에서
3: 맞아요.
2: 가족적으로 이제 시선이 네. 변하는 것 같아요.
3: 어쩔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사진을 만나면 되게 뭐 가슴이 벅찬다고 할까요?
3: 그럼요.
2: 그런 느낌이 아직 있죠.
3: 네, 볼 때마다 예. 그렇죠.
2: 네,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우주 사진 네.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생한 사진을 우리가 지구라는 이 작은
3: 그러니까요.
2: 행성에서 찍어낼
3: 네.
2: 수 있을까?
3: 네.
2: 우주를 다 담은 건 맞긴 맞을까?
3: 네. 뭐
2: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우주 망원경입니다.
3: 네.
2: 우주 망원경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정의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제 앞에 망원경.

0: 망원경은 다 뭔지들 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망원경은 뭐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1: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한 뭔가 네. 도구
0: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주 망원경은 말 그대로 대기권 밖에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또는 지구 궤도나 아니면은 더 멀리 있는 라그랑주점 같은 곳의 우주 공간에 올려놓은 네. 망원경입니다.
1: 네.
0: 기본 원리 자체는 지상 망원경하고 똑같아요.
1: 네.
0: 지상 망원경하고 똑같은데
1: 기본 원리는 뭐예요?
0: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빛을 모아서 아주 멀리서 오는 희미한 빛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빛을 모으는 방법이 거울일 수도 있고
1: 네.
0: 렌즈일 수도 있지만 우주 망원경은 전부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1: 네.
0: 왜 렌즈를 쓰지 않는지는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고
1: 렌즈를 쓰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돋보기
0: 그렇죠
1: 빛 이렇게 돋보기를 딱 대고 있으면 초점 맞으면 빛이 한 곳에 모아져가지고 종이를 태우잖아요.
0: 현미경 같은 걸 보통 렌즈를 많이 쓰죠.
1: 네. 네.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빛을 모은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모아진 그 렌즈 초점 네. 거기에다가 필름이나 판 같은 걸 대면
0: 네. 네.
1: 뭐 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0: 네.
1: 그 모아진 점에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더 크게 보고 우리 돋보기만 봐도 이렇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게 보면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뭐 들어오는 빛들을 이제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1: 네.
0: 확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보통 우주에서 오는 빛들은 매우 희미한 빛들이에요.
1: 희미하죠. 예.
0: 네, 그래서 아주 멀리에 있는 정말 촛불 하나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빛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빛들을 큰 거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거울에 딱 있고 반사가 되면은 그 거울에서
1: 한 점으로
0: 모이게 해서 그 모인 점을 다시 검출기에다가 넣죠. 그 신호들을
1: 그 빛을 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넣어서 센서가 이렇게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모이는 빛들을 볼 수가 있게 만든 게 기본적으로 망원경이고
1: 네.
0: 그걸 우주에다 띄워놓은 게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거울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0: 기본적으로는
1: 희미한
0: 그렇죠.
1: 거를?
0: 네. 기본적으로는
1: 두 가지 방법으로 빛을 모으던데 첫 번째는 그렇게 거울이나 아니면은 렌즈의 크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0: 네.
1: 빛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빛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같은 곳을 딱 집어서 그 점만 계속 카메라가 촬영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빛을 모으는 방법도
0: 맞아요.
1: 중요하더라고요.
0: 그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 그 오랫동안 빛을 모은다라는 거는 거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1: 네네.
0: 어디 안 보이는 점을 오래 노출을 시켜서 찍으면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1: 맞아요.
0: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흐리게 보이는 오로라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도 눈에는 빛이 계속 뇌로 신호가 전달이 돼버리니까 모여있지 않고 근데 카메라 같은 건 빛을 모아서 거기서 노출을 오래 주면은 이제 찰칵하고 조리개를 닫으면은 그때 이제 나오게 되니까 빛이 나오게 되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1: 우리가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밤에
0: 노출
1: 인물사진 예, 인물사진 찍을 때 밤에 깜깜한 데서 찍으면 한 3초 정도
0: 기다려야 돼요.
1: 움직이지 네. 않고 그러면 딱 담기더라고요.
0: 빛을 모으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는 빛을 모은다라고
1: 모은다.
0: 보시면 되는데 왜 네. 그러면 우주에다 쏘냐.
1: 지구 밖에서다가 망원경을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0: 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 아시죠. 따님이 있으니까 또
1: 영어로도 부릅니다.
0: 트윙클 그러면서 네. 네,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가 천문학자들한테는 쥐약 같은 노래예요.
1: 왜요?
0: 천체가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빛이 계속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1: 아, 반짝반짝이 어떤 이렇게 반짝였다 저렇게 반짝였다
0: 그렇죠.
1: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경우
0: 네, 네. 근데 그게 수시로 반짝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그게 왜 반짝이냐 지구에서는 대기 효과 때문에 대기가 일렁거리고 대기가 있는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1: 공기 입자들하고 빛이 오는 빛이 막 네. 부딪히거나
0: 굴절되거나 산란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빛을 아무리 잘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근데 우주에 가면은 대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모을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래서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겁니다.
1: 아.
0: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무언가를 볼 때는 다 가시광선으로 보기 때문에
1: 우리 눈에 가시광이라는 게 가능하
0: 네,
1: 볼시 해가지고
0: 우리가 흔히 눈으로. 사용하는 모든 빛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을 보거나 X선을 보거나 그러지는
1: 볼
0: 않잖아요.
1: 볼 수는 없죠. 예.
0: 근데 자외선이라든지 심지어 적외선 같은 경우

0: 경우에도 대기에서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1: 예.
0: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별로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장이 짧은 쪽은 감마선, X선부터 해서 에너지가 높은 쪽,
1: 네.
0: 그다음에 뭐 자외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다가 적외선, 그다음에 전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1: 네.
0: 많은 부분이 지상으로 도달하지 못해요.
1: 네.
0: 네, 특히 감마선과 제에너지가 높은 거라든지 그게 실제로 지상으로 도달을 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자외선 같은 게 더 센 에너지가 네. 빛은
0: 뭐 자외선만 쬐더라도 우리 뭐 피부암 생긴다, 탄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근데. X선이 하늘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계속
0: 찍는 거하고 똑같죠.
1: 그럼 큰일 나겠네.
0: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다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전부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지상에서 대기적인 구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도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1: 우주 망원경은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별빛만 담는 건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우주에 올라가서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적외선, 자외선, 뭐 X선, 뭐 감마선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다 담아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우리가 빛을 이렇게 다 나눠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0: 네.
1: 이 표면의 온도,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0: 네.
1: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1: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0: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 X선 같은 것들을 다 파장이라고 나는데 빛은 파장에 따라서 성격이 엄청나게 달라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이런 거 말고도 보통 우리가 X선, 그다음에 뭐 감마선,
1: 네.
0: 그다음에 어떤 거는 전파, 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보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전파 같은 경우에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전파 망원경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 중에 하나가 전파 망원경인데
1: 네.
0: 이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주 성간 사이에 있는 물질의 분포라든지
1: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의
0: 별과 별
1: 분포.
0: 사이에 있는 물질의 분포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어떤 분자 성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워낙에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블랙홀 이미지 촬영한 거 2019년도에
1: 네.
0: 촬영한 것들도 전파 망원경을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가지고
1: 엄청나게 큰 지름의 지구
0: 맞아요.
1: 버금갈 정도의 지름을 갖는 망원경을 구현했다면서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빛이라든지 뭐 메탄이라든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은하 전체 저 멀리에서 오는 퀘이사라든지 이런 다른 천체들이 나타내는 분포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감마선 또는 X선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1: 네.
0: 또 별이 태어나는 영역에서는 온도가 은은하게 올라가면서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잘 관측이 돼요.
1: 별이 태어난다고 하면 별이 이제 만들어지는
0: 과정. 그 별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두꺼운 먼지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정말 먼지 구름 속에 안개 같은 먼지 구름 속에 쌓여서 그 안에서 뭉쳐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은 가시광선으로 볼 때 우리가 짙은 안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별이 태어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1: 예.
0: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우주 초창기에 이미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별에서 나오는 또는 은하에서 나오는 파장들이 전부 파장이 늘어나면서
1: 네.
0: 고에너지 영역들 그다음에 원래 냈던 가시광선 영역들이 이미 적외선 영역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적외선 영역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뭐 X선, 감마선 뭐 이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0: 맞아요.
1: 그걸 분석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군요.
0: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파장별로 다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우주 망원경에서 찍은 우주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에서 찍은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른 우주의 사진이 나와요.
0: 맞아요.
1: 네, 그거는 단순히 확대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천문학자들은 이 사진을 직접 분석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빛의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걸까요?
0: 그렇죠. 빛의 신호고 우리가 흔히 CCD라고 하는데
1: 네.
0: Charged Coupled 디바이스라고 해서 네. 거기에 들어오는 빛의 신호를 예를 들면은 이런 양동이별로 네. 어떤 빛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분석을 해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우주 사진은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데 네네. 이게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이 우주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느냐 실제의 사진이냐라고 네.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망원경이라고 거기서 찍었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네. SNS 같이 올라오는 예쁜 사진들은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0: 그렇게
1: 거예요.
0: 아무리 확대해도. 네. 왜냐하면은 적외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역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으니까.
1: 볼 수가 없으니까.
0: 그래서 여러 적외선으로 파장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에요. 원래는 네. 이 흑백 데이터 사진을 빨강, 초록, 파랑 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CCD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찍은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짜 사진은 아니지만 적외선으로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는 사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임의로 예쁘게 칠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색은 과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네네. 보통 긴 파장의 빛은 붉은색 계열 네. 그다음에 짧은 파장의 빛은 푸른색 계열 네. 대응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색을 입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는 없는 색깔을 네. 예, 과학자들이 입히겠죠.
0: 포토샵을 씁니다.
1: 포토샵을 써요.
0: 네.
1: 그러면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긴 쪽의 파장이니까 출렁출렁 되는 게 물결이 출렁거렸을 때 좀 넓게 출렁출렁하는 것들은 긴 파장이라고 하고
0: 네.
1: 이렇게 짧게 짧게 막 출렁이는 그런 것들을 짧은 파장이라고 했을 때 긴 파장에 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짧은 파장에 있는 것들은 좀 뭐 파란색에 보라색 뭐 이쪽으로 칠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쭉 배열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긴 파장은 어느 정도가 긴 파장이야 짧은 파장은 어느 정도가 짧은 파장이야를 네. 사실 과학자가 정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영역들을
0: 네.
1: 그러면 그걸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예쁘게 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랑은 좀 다르게 뭐 색깔을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속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0: 실제랑은 다르게 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랑은 다르게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가 쫙 나오겠죠.
1: 네.
0: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원래 데이터들. 원래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숫자로만 이 이미지들이 쫙 전해질 겁니다.
1: 네.
0: 픽셀에 어떤 숫자, 어떤 관측선에 얼마만큼이 관측이 되었다, 얼마만큼의 세기로.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쫙 그 이미지 속에 하나하나 매트릭스처럼 네. 전부 막 박혀 있을 거잖아요.
1: 예,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 0, 0, 0, 0, 0, 0 하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 0의 0과 1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0: 네.
1: 아는 거.
0: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제 다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밝기라든지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집니다. 이게 다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예쁜 우주 망원경의 색깔이 보이는데 이걸 임의대로 칠하면은 예술이 되는 거고요.
1: 예.
0: 네. 이걸 과학적인 근거로 그 데이터에 맞춰서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1: 네.
0: 가짜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진만으로도 어떤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진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승래 이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상님과 함께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나누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주망원경의 원리 같은 것들은 좀 간략하게나마 네. 짚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은 그냥 숫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주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
1: 실제로는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모든 관측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으로 그 관측된 데이터들이 어떤 구조들을 딱 이렇게 파이프라인 컴퓨터의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이미지화가 나오게 됩니다.
0: 아, 그러면은 천문학자들도 이미지화된 거를 보면서 이제 네, 얘기를 나누게
1: 분석을 하는 거죠.
0: 네. 네. 천문학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1: 직접 개발합니다. 아, 그래서 네. 천문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네.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0: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1: 네, 월가입니다.
0: 금융 숫자.
1: 금융 숫자고요. 왜냐하면은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네네.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진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만한 스케일의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예. 코딩을 진짜 계속 실험 대신에 해왔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월가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퀀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출하는 분들도 다 천문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항성님도 천체 물리학 하시면서
1: 천체 물리학 하면서 코딩도 엄청 많이 했고요.
0: 월가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할 줄 알았는데 금융 쪽 배경 지식이 워낙에 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으면 돈을 정말 잘 모았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0: 아, 우주를 품고 사시는 분인데요. 뭐 부자가 뭐 부럽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군요. 데이터를 계속 보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 보는 데이터를 실제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1: 맞아요.
0: 아 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1: 네.
0: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네요. 천문학자들은.
1: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0: 자 이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망원경이라는 거를 아까 잠깐 원리는 설명해 주셨지만 네. 저는 망원경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나고
1: 맞아요.
0: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육안으로 별을 관측하고 망원경으로도 봤다 뭐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긴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뉴턴이
1: 맞아요.
0: 제일 먼저
1: 발명을 했다라고
0: 발명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1: 네.
0: 네. 근데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제일 먼저 사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막 망원경을 썼을까요?
1: 맞아요. 이제 갈릴레오가 사실 망원경을 만든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망원경을 만든 사람은 1608년도에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안경 제작업자였어요.
0: 안경. 아.
1: 안경 제작업자. 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렌즈를 썼었습니다.
0: 네.
1: 지금 볼록 렌즈, 거울 렌즈. 우리가 안경도 다 렌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렌즈를 제작하는 광학 쪽으로 되게 기술이 발전했던 네덜란드의 한스 리퍼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1608년도에 만들었고요.
0: 네.
1: 그런 거가 만들어져서 볼 수 있다. 이런 걸 망원경으로

0: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갈릴레오가 직접 그 다음 해 예. 망원경으로 만들어서 그럼 이 망원경으로 뭘 볼까라고 했다가 하늘로 돌려서 시선을 돌린 게 갈릴레오였고 그게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또 와전되다 보니까 갈릴레오가 마치 망원경을 만든 것처럼 알려졌는데
1: 네. 그래서 그걸 관측하다가 이제 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라는 맞아요. 진리를 깨달은 거군요. 아,
0: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갈릴레오가 가장 자세히 관측을 했던 건 이제 목성과
1: 맞아요.
0: 토성의 모습이었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1: 고리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갈릴레오가
0: 토성의 고리도 관측을 했고 목성의 네 개의 위성도 같이 항상 돌고 있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기록을 다 해놔서 근데 목성의 네 개 위성 이오 그다음에 유로파 이런 것들을 뭐 가니메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르죠.
1: 그러니까요. 네. 자, 거기에 있는 위성까지 관측할 정도의 망원경이라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토성의 거리까지 볼.
0: 근데 상당히 성능이 엄청나게 그 당시 수준만으로도 그 정도 충분히 관측하는 건 관측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빛을 모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렌즈를 통하면 우리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빛이 퍼지고 모이고 초점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 원리로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
1: 계산을 해서
0: 뉴턴이 17세기 말에 이제 그 반사 망원경 거울을 이용해서도 빛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빛을 모아서 거울을 이제 그 렌즈처럼 대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 그 모인 빛을 다시 반사시켜서 내 눈에 볼 수 있게 이런 걸 반사 망원경이라고 만들었고
1: 뉴턴은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0: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이 거울을 이용한 방식이 지금 우주 망원경에 전체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우주 망원경은 다 반사 망원경 거울을 사용하고
0: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망원경들은 이제 그 정도의 렌즈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울은 조금씩 조각으로 붙여서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렌즈는 하나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겠군요.
0: 네,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1: 그리고 렌즈는 뭐 색수차?
0: 맞아요.
1: 라는 것도 있어서 좀 오차가
0: 색수차,
1: 좀 많이
0: 구면수차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형 망원경들은 전부 반사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그럼 우주에 떠서 있는 우주 망원경도 다 반사 망원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우주 망원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의 최초일까요?
0: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의 최초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최초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게 우주 망원경의 모든 기대했던 모든 성능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낸 거는 거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1960년대 초반 OAO, OSFO라고 해서 이제 우주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 우주에 떠서 무언가를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올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고 수명도 짧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을 하지는 못했었었고 허블 우주 망원경이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거의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라고 의미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 어떤 우주 망원경과는 다르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 몇 년째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0: 1990년도에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1: 36년째 쓰고 있는 거네요. 와,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허블 우주 망원경은 사실 우주의 깊이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1: 우주의 깊이
0: 이게 가장 중요한데 놀랍게도요. 1989년도 1990년도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주의 나이 알고 계십니까? 대략 138억 년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였어요.
1: 아, 그렇게 뭉뚱그려서
0: 뭉뚱그려서
1: 이 정도. 오차가 100억 년이에요.
0: 오차가 100억 년이에요.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우주의 깊이도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것들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관측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우주의 나이가

0: 138억 년 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다. 이 정도로 이제 줄여지게 된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허블 우주망원경이 뭘 찍었길래 우주 나이를 138억 년이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걸까요?
0: 우리가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걸 거꾸로 줄이면은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과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팽창은 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더 빠르게 줄이면은 나이가 더 작아지는 거고 더 천천히 줄이면 나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는 그 어느 쪽 저 멀리 있는 별의 밝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밝기와 거리를 잰 다음에
0: 밝기와 거리를 재면은
1: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밝기와 거리를 재면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밝기가 정확하게 이 원래 절대 정도의 밝기를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천체. 예를 들면은 초신성 타입 1A 네. 초신성들이 그런 밝기거든요. 네. 밝기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얘는 이 정도 밝 터질 땐 항상 이 정도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고
1: 많이 들었죠.
0: 네,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제 주기에 따라서 밝기의 주기에 따라서 절대 등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니까 이걸 통해서 거꾸로 감을 수가 있었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38억 년에 가깝다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1: 지금부터 이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면 그 같은 속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이 있을 텐데 네. 그때까지는 이 속도로 한다면 138억 년이면 그 한 점을 모일 거다.
0: 맞아요.
1: 그게 우주의 나이다.
0: 그리고 이제 허블이 우주 팽창이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서 여기에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네. 등장하게 된 것도
1: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0: 네,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줬고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이미지들 그다음에 항상 일반적인 우주 하면은 네. 아름다운 이미지 네. 이런 게 딱 박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를 만들어준 게 저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중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준 게 네.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 예를 들면 독수리 성운이라든지 뭐 창조의 기둥, 그다음에 뭐 충돌하는 은하들,
1: 말 모양 그
0: 맞아요. 행성상 성운, 뭐 초신성 잔해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모든 사진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우주는 아름다운 곳이고 우주는 신비한 곳이고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문화적으로 우주를 인류의 모두의 풍경으로 만들어준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문화적으로 인류의 모두의 풍경으로 우주를 만들어낸 네. 오, 멋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과를 남긴 사진이라고 할까요? 제일 주목해야 할 사진은 뭘까요?
0: 뭐 독수리 성운의 뭐 그 보면은 이제 창조의 기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똑같은 이미지를 관측을 하면서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나중에 이제 적외선 쪽이 장착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아요.
1: 네.
0: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을 우리가 보는 것,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는 것을 양쪽으로 비교를 하면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비교 연구를.
1: 저는 제가 꼽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제가 꼽고 싶은 사진은 딥필드라고 하는.
0: 아, 허블. 네.
1: 그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제 운용하는 그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0: 네.
1: 일단 심우주 쪽으로 보자.
0: 네.
1: 라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왜 바라봅니까? 라고 반대가 많았는데
0: 맞아요.
1: 예, 며칠 동안 왜냐하면 얘네는 우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0: 네.
1: 하루하루 어떤 빛을 관측하는 게 다 시간이자 돈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얘를 그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며칠 동안 한 군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계속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는데
0: 그러니까.
1: 지켜보자라고 해서 쭉 며칠 동안 찍었더니 거기에 수많은 은하들이 박혀 있는 네. 사진. 네. 그걸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딥필드라는 이름을
0: 맞아요.
1: 예, 붙였다는 그 사진이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0: 딥필드가 있었고 어. 이제 울트라 딥필드가 있었고
1: 사우스 딥필드 사우스가 있고 막
0: 뭐 그건 그래. 이제 영역이고 익스트림 딥필드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래 봤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딥필드라는 개념 자체를 세워준 것도 허블 우주 마운

0: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워낙에 더 성능이 뛰어나고 또 네. 영역도 적외선 영역이다 보니까 이 딥필드가 일반 관측 앞에 우리 은하 쪽에 있는 천체를 찍어도 배경에 딥필드가 다 찍혀 있어요.
1: 아, 그렇죠. 네. 참 멋진 일 같아요.
0: 참 멋진 일이죠.
1: 제가 왜 이게 되게 감동을 받았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게 보잘것없이 보일 때 사실 그 내면을 깊숙이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무수한 수 아름답게 빛나는 은하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뭐 그런 걸 따지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0: 맞아요. 너무 네. 그렇죠.
1: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네.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0: 그 안에 정말 심연 속에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심지어 그 사람조차 알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이라든지 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그 허블이 찍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그 사진을 통해서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주를 품고 있다라는 사람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0: 맞아요.
1: 기억이 나서
0: 이게 인간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웹 네. 우주망원경이 맨 첫 번째 공개했던 이미지도 스맥스 0723이라고 하는 네. 딥필드 영역이었습니다. 와. 딥필드 이미지.
1: 네.
0: 우리 우주가 은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1: 허블 우주망원경이 참 많은 아름다운 이미지, 우주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0: 맞아요.
1: 그 이후에 또 이 대를 잇는 대단한 망원경이 지금 떠 있잖아요. 하늘에.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항성님하고 저하고 대학원 다닐 때쯤에
0: 네.
1: 우주 망원경이 막 이제 곧 우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연구가 엄청 이루어졌던
0: 그쵸.
1: 그런 시기였어요.
0: 박사할 때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갈 거다. 올라갔었어야 됐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올라가지 못했고
1: 네.
0: 저 졸업하고 이제 올라갈 거다. 제가 졸업을 2015년도에 박사를 땄는데 그때도 올라갈 거다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제가 그때 학회를 갔는데
1: 네.
0: 제임스 고다드 나사에 있는 이제 고다드 우주 그 나사 센터 고다드 센터에 가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울이 올라간
1: 금색 거울들이
0: 그때는 금색이 아니었어요.
1: 오, 그래요?
0: 네, 이때는 도색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왔는데 그게 이제 2021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1: 네.
0: 크리스마스 날.
1: 네.
0: 크리스마스 날 진짜 선물처럼 올라가서 좀 너무 기뻤어요. 2022년에.
1: 그래서 그 이듬해 막 사진들을 보내오기 시작하는데
0: 맞아요.
1: 그 사진들이 엄청 선명해가지고
0: 엄청 선명했죠.
1: 막 전 세계의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랐던
0: 네.
1: 그런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0: 네.
1: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랑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0: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잇는 후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허블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허블이 보지 못하던 영역을 보는 우주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하고 자외선 영역 또 약간의 자외선 또 약간의 적외선 영역을 보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을 주로 보게 됩니다.
1: 예.
0: 크기도 달라요. 허블의 주 거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2.4m 정도 되는데
1: 네.
0: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기술이 발달해서 6.5m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구경이
0: 네.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네.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긴 부분이 6.5m로 되어 있고
1: 네.
0: 나사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우주 초창기에 아주 가장 먼 쪽에서 오는 빛도 조금이나마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관측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울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적외선을 보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 초창기에는 우주 먼지 같은 것들이 가려가지고
0: 아니요. 우주 초창기에 내던 빛들이 우주가 아까 팽창을 한다는
1: 네, 네.
0: 말씀을 드렸죠.
1: 네.
0: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던 게 스프링이 공간이 늘어나면 점점 늘어납니다.
1: 팽창을 하니까
0: 파장이 늘어나서
1: 네.
0: 예를 들어 자외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내던 빛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다 적외선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우주
1: 예.
0: 초창기의 빛들은
1: 그럼
0: 우주 초창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를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으로만 관측을 해야 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올라갔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특화가 되어서 올라가 있는 거죠.
1: 제임스 웹 이후에 올라갈 게 혹시 있습니까?
0: 너무나 많죠. 사실 가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 말입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데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같이 2.4m급 거울을 쓰고는 있지만 훨씬 더 한 번에 보는

0: 는 하늘의 양이 100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임무 기간 동안 수십억 은하의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만큼 기대가 되는 이제 우주 망원경이 8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8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일 새벽에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올해
0: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웹과 조금 다른 거는 깊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하늘 전체를 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외계행성 통계라든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우리 은하의 분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아낼 수 있는 차세대 망원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황성님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주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질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또 모실게요.
0: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춘나.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0: HLAM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MBC 정오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부터 3순위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득표자의 2순위 선택을 1, 2위 후보자의 합산에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제 해군 병사가 실종됐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인지 실종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오전 11시경이고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며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1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시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후보자 추천 과정이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9시부터 다른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포르투갈의 명문팀 FC 포르투로의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에서 받게 될 황인범의 세전 연봉은 우리 돈 약 51억 원, 세후 연봉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매체는 추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 호우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0: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 1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음악은 좀 잠시 뒤로 밀었고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좀 긴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역시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습하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미 사흘째 연속으로 야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군사 공격을 이미 예고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도 더 받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중동 관련 전문가로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순서가 이란 상황 때문에 좀 급히 바뀌어서 지금 예정에 없이 MBC로 오고 계신 중입니다. 잠깐 전화로 먼저 좀 연결해서 급한 대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죠. 박현도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택시 속에 계십니까?
1: 네, 택시 안에 있습니다.
0: 예. 시간 맞춰서 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예. 그 밤사이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전화로 모시고 이따가 2부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얘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죠. 종전, 네. 예, 종전 협상은 깨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이.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MOU는 끝났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지금 MOU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0: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다음 날 뒤집는 경우도 좀 가끔 있어서.
1: 네, 그렇지만 이 MOU를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될 테니까요.
0: 예.
1: 물론 아예 그냥 그동안 한 거는 장난이다 없던 걸로 하자 다시 하자 할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지금 뭐 스스로가 MOU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다시 쓰는 수밖에 없겠지요.
0: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네. 이게 또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전체적으로 전면전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0: 예.
1: 저희들이 요즘 그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말이에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0: 예.
1: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은 한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그 종전 협상을 하면서 뭐 잘 풀리질 않고 양쪽의 신경전은 그동안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적어도 MOU 각서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러는 이유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1: 네, MOU 중에서 5조가 있거든요.
0: 예.
1: 5조가 호르무즈 해협에 관계된 건데 거기에 보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란이 그 지역을 주변 국가들과 함께 그리고 오만과 함께 통행에 관계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는 봐라. 이거 MOU에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 예.
1: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란이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통제권을 갖겠다고 하면서 오만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공격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로만 예. 그러면 괜찮은데 공격을 하니까 배들이 못 다니는 거죠.
0: 예.
1: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사실 어기는 게 배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전쟁 전과 똑같은 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예. 그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거기에서 발끈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 들어온 소식 보니까 호르무즈 상황이 좀 긴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선원 한 명도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1: 네.
0: 박 교수님 지금 한참 오고 계실 텐데 이따가 네.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박 교수님 얘기를 좀 더 깊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예, 요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 보니까 지금 환율은 1,49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낮은 환율은 아니죠. 이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선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도대체? 이 절대적인 패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분이죠. 한양대 사학과 김승우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예, 2주 만에 뵙습니다.
3: 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예.
2: 김 교수님은 달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 박사시라서 오늘 바로 좀 그 결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수요가 계속 높고 강할까요?
3: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 예.
3: 일단 달러화는 그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화를 가지고 자신의 환율을 방어하거나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예예. 예.
3: 한국의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 97년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쓰라린 경험을 안고 나서 그 교훈으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2: 예,
3: 것이었고
2: 예.
3: 그래서 2006 올해 6월 현재 달러와 외환 보유고는 무려 4,274억 달러나 됩니다.
2: 예. 그 이후에 뭐 열심히 모아뒀으니까요. 예. 그 과거에는 물론 금이 최고였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지금은 달러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3: 예,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시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성립되는 금본위제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화폐들은 금의 가치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예.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가치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2: 예.
3: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이 국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됩니다.
2: 네.
3: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최강대국이 되고 동시에 당시에 있던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이야, 대단했군요. 예. 예.
3: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나고 세계 경제를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금을 사실상 갖지 못했거든요.
2: 예, 예.
3: 경제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자기 통화를 연동시키기보다는 모든 세계가 달러화에 자신의 통화 가치를 연동시키고
2: 예.
3: 미국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달러화를 금과 연동시켜서 모든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겠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2: 예.
3: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했습니다.
2: 닉슨이 여기에 뭐 역할을 한 것도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1년 닉슨 쇼크

0: 그 1971년 전까지는 그래도 달러와 가치는 금에 연동이 되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미국이 그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달러화가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달러화가 미국이 가진 금만큼 달러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을 때 닉슨의 선택은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기축 통화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까?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달러화는 이제 종이 조각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아, 저 화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을 들겠지만, 흥미롭게도 1970년대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달러화를 더 신뢰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 그것이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0: 예,
1: 근데 요즘 그
0: 그렇습니다.
1: 달러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0: 한국의 경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까지 달러화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축통화, 그리고 준비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은 준비금으로서의 보유량은 정체 상태이지만 반면에 민간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 그 빅테크 혹은 이번에 보았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들처럼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달러를 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왜저 IMF 이후에 달러를 막 비축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어찌 보면 안전자산으로 비축해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게 요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안전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투자로서의 달러 비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씀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볼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의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얘기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경제가 가장 호황기에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미국인 것입니다.
1: 답은 달러다.
0: 네.
1: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정말 쉽게 깨지진 않겠네요.
0: 예,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 달러화 이전에 있었던 영국 파운드화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이미 미국이 경제 규모에서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의 자리에 달러화가 올라가는 데는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1: 꽤 길었네요.
0: 예, 왜냐하면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남이 쓰니까, 모두가 쓰니까 나도 써야겠다라는 이런 쏠림 현상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경제들이 모두 다 정체기를 겪거나 그렇게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기승전 달러네요.
0: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역사적 현실은 여전히 달러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이제 달러를 밀어내려고 도전하는 세력도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0: 그렇습니다.
1: 쓰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역 내에서는 적어도.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0: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했을 때 드러나는 이 환율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안정한 통화가 될, 모두가 찾는 통화가 될,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는 무역 문제가 생깍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값싼 가격을 경쟁력을 삼아서 수출을 해왔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안화가 상승하게 되면은, 무역 수지에서 흑자 폭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실업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1: 그건 다시 말하면 또그 중국발 위안화 위기 혹은 물가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되고요.
0: 예, 그렇게 됐을 때또 흥미로운 점은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투자자들은 달러화를 찾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 또 기승전 달러하네요.
0: 네.
1: 그러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앞으로도 뭐 영원이란 건 세상에 없지만 한동안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0: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던 달러에 대한 도전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더 우리가 달러의 몰락을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1960년대 서독 마르크와 1980년대

0: 1990년대 일본 엔화, 그리고 1990년대 2000대 초에 유로화, 그리고 예. 2010년대 위안화가 있었지만 모두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보다는 뒤떨어졌죠. 가령 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국이나 서독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통화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무슨 부담을 느낄까요?
0: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예.
0: 그리고 흥미롭지만 미국 밖에서도 달러화를 가지고 우리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렇게 된다면 서독의 경우, 중국의 경우 만약에 한국에서 독일 마르크화, 예전 같은 마르크화에
1: 예, 요즘 뭐 유로화죠.
0: 유로화 예. 뭐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예. 됐을 때 그 중앙정부가 갖게 되는 인플레이션 혹은 거시 경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지장 이러한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1: 예.
0: 이 비용들을 고려할 때 쉽사리 자기의 통화를 기축통화나 전지구적 통화로 만드는데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결국 이제 지금 모든 그 상황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그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달러화는 여전히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만일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0: 네.
1: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0: 사실 이 문제는 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기조를 잘 타고 간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예.
0: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막대한 수익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예.
0: 저희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받고 있고 주식시장도 변동은 있지만
1: 예예.
0: 호황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실제 경기를 본다면 매우 아쉽고 불안한 점이
1: 그렇죠.
0: 많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떻게 이 벌어들인 달러와 자본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1: 예.
0: 어떤 역량을 갖춘 산업을 다시 혹은 먹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예.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해보자면.
0: 예.
1: 뭐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0: 제가 뭐 어떤 산업이 뭐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1: 예.
0: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국내 경기를
1: 예.
0: 살펴보는 것이 각 국가들이
1: 예.
0: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뭐 과거만 보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흔히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0: 네.
1: 지금 이게 그 고환율 기조, 강달러 이건 언제까지 갈까요?
0: 일단 지금
1: 예.
0: 트럼프 정권에서는 상당히 강달러 기조를 갈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그 달러화와 무역의 조건을 계속 연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수출을 하고 싶은 만큼 그만큼 물건을 사라 혹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라라는
1: 예.
0: 요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달러가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 민주당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거기는 그 당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0: 예.
1: 어떤 당이든지 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기승전 달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0: 예, 여전히 달러인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김승우 한양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절대강자 달러는 영원할 것인가. 콜드플레이는 절대권력의 몰락을 노래하는데 말이죠. 비발라비다 듣겠습니다.

예, 문자 5223 쓰신 분께서 미래는 달러에서 코인으로 기축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승우 교수님께서 말씀 남기고 하셨는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주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임에도 미래를 예측해 주고 가셨습니다. 3253 쓰신 분께서 열공해도 경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전 부자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박현도 교수 지금 택시 타고 달려오셔서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与世界接轨
3: Conectarse con el mundo
4: 世界とつながる
5: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8: 예, 손석희의 12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전화로 연결했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택시비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끔이 아니라 자주 모실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 보면.
9: 아유, 제가 많이 나오면은 사실은 안 좋은 건데요. 주로 안 좋은 일에 주로 나와 많이.
8: 아, 예, 뭐 냉정하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 안 좋은 일을 잘 또 예측하고 분석해야 되기 아이고, 때문에.
9: 네.
8: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오늘. 네. 그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다시 전면전까지 각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일단 MOU는 이제 끝났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다면서요. 아까
9: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8: 예.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9: 기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고요.
8: 예, 예.
9: 그러니까 전면전은 어차피 이란은 뭐 미국이 전면전을 하든 부분전을 하든 이란은 나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 예, 예.
9: 그러니까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전면전도. 근데 예, 전면전까지는 전면전이니까 뭘 얘기하는 어디까지가 전면전일까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상군을 넣는다는 건 전면전이죠.
8: 그건 거의 최종 단계이기도 하니까.
9: 네. 근데 지금 전 미국의 장성들은 이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쪽에서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
8: 예,
9: 이건 지상군을 넣기 위한 작전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8: 지상군을 넣기 위한 전 단계?
9: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추측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아. 관전자 입장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8: 예,
9: 있습니다.
8: 지난번에 한창 그 전투가 치열했을 때 지상군을 투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군대 이동도 실질적으로 조금 있었잖아요.
9: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대 이동을 보려면은 제일 지금 바로미터가 쿠웨이트거든요.
8: 예.
9: 근데 이란이 계속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쿠웨이트에서 물자가 다 들어오거든요.
8: 아.
9: 지상군을 지상전을 하려면.
8: 예, 예.
9: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은 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냐면 어차피 MOU 60일 동안 이란의 강경파들은 미국이 MOU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 예, 예,
9: 60일 후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8: 그것이 한 달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9: 네,
8: 봐야 돼요.
9: 네, 그렇다고 봐야죠.
8: 트럼프는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9: 네.
8: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정도면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9: 네,
8: 이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다고 봐야 될까요?
9: 그렇죠. 근데 보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보냈다면은 60일을 지금 새롭게 받을 수 있거든요.
8: 예, 예.
9: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8: 예.
9: 그 60일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요.
8: 예. 지금 단계까지만 보자면 적어도 앞으로 60일 동안 트럼프는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9: 네, 네. 만약 의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게 진정 어리겠죠. 그냥 뭐 그냥 보내지는 않을 테고요.
8: 예, 예.
9: 그러면 일단 60일은 벌어놓은 거죠.
8: 그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9: 네.
8: 그쪽은 밤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이란 관련 내용이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9: 아마도 그러면 의회 편지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예, 대한 관련된 거고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8: 예.
9: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가나 주가에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8: 예.
9: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니까 60일 동안 빨리 전쟁 MOU에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막고 나오니까 이거는
8: 예,
9: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강경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8: 예. 지금 연설 주제나 뭐 내용은 전혀 나오지 네, 않는 상황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9: 네,
8: 일단 한다는 얘기만 지금 해놓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예상하시는 바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9: 네,
8: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닐 것이다.
9: 네. 좋은 내용 아닐 것 같습니다.
8: 시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9: 네.
8: 예. 이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요즘 보면 뭐 이렇게 트럼프가 아무리 세게 나와도 위축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9: 네, 이란 강경파들은 군부는요. 뭐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어차피 너하고 싸울 준비돼 있고 우리는 버틸 거다.
8: 예.
9: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전혀 미동 없습니다.
8: 예. 그러니까
9: 협상파들은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쟁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전쟁으로 비용만 해도

0: 또 한 2,70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고요.
1: 예, 예.
0: 다시 이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12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누가 봐도 등장하면 안 되는데
1: 예.
0: 이란은 미국 이란의 강경파들은 미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고 그럼 우리는 맞장을 쓸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예.
0: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잖아요.
0: 네,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강경파인데 협상파와 예. 비협상파. 네,
1: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0: 네,
1: 협상파와
0: 강경, 네,
1: 강경파.
0: 네, 네.
1: 그 둘은 균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선 강경파가 훨씬 득세하는 상황입니까?
0: 사실 국민들 여론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협상파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 예.
0: 그러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목소리를 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는 강경파가 협상을 반대하는 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군부 뜻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 예. 그 유튜브에 조명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 교수님,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대체 뭘까요? 하는
0: 이란이라는 나라는 다른 아랍 국가는 달리 오랫동안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1: 예.
0: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버틴 군사적으로 버틴 걸 얘기한다면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난 4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잘했다.
1: 아,
0: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할 걸 대비해서
1: 예.
0: 지하 시설 파놓고 지하 깊은 곳에서 무기 만들고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버틸 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이에 사실은 큰 핵심적인 문제는 핵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0: 네.
1: 전쟁 준비는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 궁극적으로는 할 것이다.
0: 네,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은 예. 겉으로는 좋은 말하지만 항상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메네이 지금 이번에 장례식을 지낸 하메네이가 한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다.
1: 예.
0: 예. 미국한테는 절대 좋은 말 하면 안 된다.
1: 예.
0: 예. 그래서 항상 강하거든요.
1: 역사에서 배운 경험
0: 네.
1: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예. 그리고 절대 협상을 1대1 협상하면 안 된다.
1: 그러면은요?
0: 맨날 거짓말하니까.
1: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0: 끼워서. 예, 항상 중간에 한 사람을 끼워서요. 그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협상을 예. 발표할 때 보면 안 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미국이.
1: 예.
0: 그래서 이란은 그렇게 미국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그 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하메네이 장례식에 대해서
0: 네.
1: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에 더 강경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0: 네, 하메네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네타냐후 죽이자 그다음에 트럼프 죽이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1: 예.
0: 이 장례식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1: 예.
0: 마치 이란의 지금 현재 정책인 것처럼 막 보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민심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협상파들이요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대통령하고 외교장관이 니들 뭐 하는 쉽게 말해 니들 뭐 하는 놈들이냐 뭐 이런
1: 예.
0: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강경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1: 예, 물론 장례식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따지긴 좀 어려울 테고
0: 네.
1: 기본적인 이란의 분위기는 그렇다.
0: 네.
1: 그리고 아까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 4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온
0: 네.
1: 철저하게 그것이 이번에 발휘가 되면서 이란을 버티게 하는 힘 이렇게
0: 네.
1: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이란이나
0: 네.
1: 지금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0: 많이 썼죠. 네.
1: 예. 둘 다 이게 전면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 냉정하게.
0: 이게 냉정하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미국 지금 무기가 50%밖에 안 남았다.
1: 예.
0: 그런데 이란만 가지고 때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란과 전쟁할 때 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 예.
0: 그러니까 무기 재고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전면전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전면전으로 갈 수 없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62일 동안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게 아주 묘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금요일 날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갑자기 대화가 잘 돼서 아 이건 뭐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0: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급박 질러놓고 거기다가 뭐 이란에서 연락 왔는데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0: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늘 해왔던 패턴입니다.
1: 예. 예.
0: 그런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 예. 아니, 근데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또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살얼음판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지금은 핵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예. 해협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상황, 정신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있는데 8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다. 오로지 악당들만이 돈을 거둘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더니 8시 30분에는 내가 해협의 수호자가 돼서 비용을 받겠다. 30분 사이에 말이 바뀌었어요.
1: 본인이 악당이라는 얘기도.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분명히 30분 전에는 악당들만이 돈을 걷는다고 그랬는데 스카운드럴이 걷는다고 그랬는데 예, 예. 이제는 내가 걷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30분 사이에.
1: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건다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20%를 걷겠다는 거거든요.
1: 예.
0: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에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그 저기 석유가요. 73억 배럴입니다.
1: 예.
0: 그러면 71배럴에 70달러만 잡으면 1년에 5천억 달러가 생겨요. 여기서요.
1: 5천억 달러?
0: 네. 5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여기서 20%를 걷으면 1천억 달러.
1: 예. 예,
0: 천억 달러를 걷는 거죠. 천억 예. 달러에 우리는 150조 원입니다.
1: 굉장한 액수인데.
0: 예. 예. 이란은 더 싸요. 이란은 1배럴에 1달러씩 걷는다고 그랬으니까
1: 예. 예.
0: 하루에 한번 2만 200만 배럴을 싣는 배가 1년이면 한 3만 개가 나간다고 그러면
1: 예.
0: 그렇게 되면 이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입니다.
1: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0: 네.
1: 그 석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이란이 이기길 바라야 되는.
0: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건넨다 그러면 그냥 예, 이란 니네들한테 우리가 1달러씩 주고 나오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1: 예. 하, 참.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이 큰 문제이면 틀림이었고 다시 봉쇄를 한다고 하고 이란도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배들이 갇히는 상황이 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0: 네. 지금 우리 나무가 아직 못 나오고 있고요. 다 고쳤는데 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 이게 통행료를 받는 게 국제법상 맞습니까?
0: 국제법상 어긋나고요.
1: 예.
0: 유엔 해양법이 있는데 유엔 해양법에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고요.
1: 예.
0: 이란은 조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둘 다 약이 벗겨나 있는 거죠. 국제법상 돈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한해협에서 다 거둘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1: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0: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돈을 걷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러면 국제사회가 이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1: 예.
0: 미국이 걷는 게 더 비쌉니다. 20%면. 이란은 1배럴에 1달러니까요.
1: 예.
0: 훨씬 쌉니다.
1: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는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0: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1: 예.
0: 결국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니들이 받으면 내가 받았고 내가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허락 없이 못 나간다. 이란 배는 당연히 못 나가고 이란과 관계된 나라 배도 못 나간다고 얘기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엄포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1: 예.
0: 만약에 근데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죠.
1: 예. 엄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1: 예, 실제로 또 그 동안에 엄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트럼프도 자신의 말이 말 그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0: 네, 뭐 10분 단위, 30분 단위로 말을 바꾸니까.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인지 그것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핵 협상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큰 걸림돌이 되는
0: 네.
1: 상황. 그거는 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돌파구는 전혀 보이질 않는 상황이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어떤 트럼프의 허언 말고 실제로 접점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까?
0: 접점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1: 근데 예.
0: 대화를 일단 해야 되는데요.
1: 예.
0: 대화를 중지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힘을 내야 되는데 카타르도
1: 예.
0: 지금 이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이 상황에서 과연 대화가 대절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극적으로 있는데요.
1: 예.
0: 미국이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1: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0: 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1: 예,
0: 이게
1: 그건 전쟁이 진다는 얘기네요.
0: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거든요. 아예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폐망시키는 거라.
1: 예.
0: 지금 현재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서 중간 방법이 없습니다.
1: 예. 이란을 완전히 폐망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전략적 그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1: 예, 그건 사실 너무 커지는 거고.
0: 네, 너무 커지는 거죠. 네.
1: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 유가는 또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많이 올랐으니까. 국제 유가하고 세계 경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0: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

0: 정유소에서 1리터에 2,500원에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걸 지금 눌러놓은 모든 나라가 다 눌러놓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눌러놓은 여러 개 이렇게 되면 또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1: 예.
0: 올 연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상적으로 개통이 돼도 올 연말까지는 고유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내년 1,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고유가가 계속될 것 같은데.
1: 예, 예.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른 유가가 나중에 상황이 호전돼도 잘 내려가질 않는다는. 네. 예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마치 그 유가는 콧물 같다.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는데 휙 하고 들이마시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네. 재밌는 비유를 하신 분도 있는데.
0: 네.
1: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네. 예. 항상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갈등을 더 키운 존재는 네타냐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네타냐후도 이제 그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긴. 네. 하고요. 네. 미국도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그 결과가 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제가 뭐 이스라엘 전문가를 좀 만났는데.
1: 예.
0: 이번에 네타냐후는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 아, 그런가요?
0: 네.
1: 이스라엘의 여론은 네타냐후 편은 아닌가 보죠.
0: 예, 그러니까 이란과 헤즈볼라와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데.
1: 예.
0: 네타냐후 너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론인 것 같습니다.
1: 예. 아니 네타냐후만큼 그런 강경파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어떤 총리가 되든 간에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만큼 아니다 할지라도 이란과. 예.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0: 국민들의 70%가 그 전쟁을 찬성을 하는데 어느 정치인이 반대하는 정치인이 총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다음 총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색깔이 나올 텐데 그래도. 예. 적어도 네타냐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1: 네타냐후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인심을 잃었습니까?
0: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요.
1: 아, 예.
0: 그리고 계속 전쟁을 너무 했고 그다음에 전쟁 중인데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가 있고.
1: 예, 예.
0: 지도자로서 품격이 완전히 이번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1: 아.
0: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법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1: 예, 예.
0: 이런 것들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재선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전망이 나오는 거죠.
1: 예. 그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0: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지금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미국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끼어들면은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1: 예.
0: 다만 이스라엘이 정보는 계속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쪽에서 우리가 모지타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호르무즈 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란의 또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1: 예.
0: 호르무즈 해뿐만 아니라 지도부 제거 작전을 또 할 가능성도 있을 것.
1: 예.
0: 같아요.
1: 네. 그 모든 것은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네. 보신단 말이죠.
0: 네.
1: 만일에 60일이 넘어가면 그다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0: 뭐 이제 전쟁이 안 끝났으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겠죠.
1: 그런데. 예, 예.
0: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이면 지금부터 60일이면 벌써 두 달이니까 9월이거든요.
1: 예. 예.
0: 중간선거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포기를 한다면 계속 전쟁할 수 있겠죠.
1: 예.
0: 포기를 한다면. 네.
1: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0: 네. 근데
1: 왜냐하면
0: 우리가
1: 트럼프의 모든 그 시간표는 지금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0: 그러니까 9월까지라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쟁했을 때요.
1: 예.
0: 9월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그 말을 했었어요.
1: 아, 예.
0: 그러니까 9월까지 가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1: 예.
0: 8, 9월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말 나왔었을 때 저희들이 말 같은 소리라 언제 그렇게 전쟁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1: 예.
0: 지금 9월까지 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 예.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0: 네. 네. 모르죠.
1: 예. 지금 이제 7월이고.
0: 네.
1: 그래서 9월 만일에.
0: 네.
1: 트럼프나 헥세스의 생각대로 9월에 전쟁이 끝나면 10월과 11월 중간 선거까지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또 발생할.
0: 네, 그러겠죠.
1: 수 있는 거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가 물론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0: 네, 네.
1: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1: 예.
0: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알기가 어려운데.
1: 예.
0: 최대한 본인이 자 내가 이란을 핵 야심이나 야심을 눌렀고 그다음에 호르무즈를 우리가 완전히 확보했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중간선거에 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1: 예. 분명한 건 중간선거에 트럼프는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0: 네, 네.
1: 그렇다면 저희도 미국의 중간선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0: 있는 그런 상황이 네. 그나마 마련이 되니까.
1: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또 모시겠습니다.
1: 네.
0: 예. 자,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선곡하느라고 약간 좀 고민했는데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입니다. 노래 내용은 물론 뭐 남녀상렬 지사이긴 한데 세상 모든 일에도 모든 끝까지 영원한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상황도 언제든 끝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사랑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예,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의 문예슬님 실시간 이슈까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좀 1부가 이것저것 좀 바뀌어서 실시간 이슈를 반영하느라고 우리 제작진들이 고생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진미라고 하신 분 오늘도 찜통 더위입니다 박현도 교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듣기가 아주 편하다고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찜통 더위이긴 한데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예보를 보니까 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러던데 아마 중부지방이 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 모양입니다. 남부지방은 어떤지도 조금 알아보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기예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조금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이 오면 또 난리가 나서 이래저래 걱정이긴 좀 합니다. 4923님 문자 쓰시는데 박현도 교수님, 김승우 교수님 대담 잘 들으셨다고요. 시사방송으로 태세 전환이 빠르시군요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국제시사 다루는 문제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또 태세 전환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음악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음악도 동시에 간간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파리사 하나 쓰신 분께서 유가가 많이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많이 좀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예, 이제 3부가 좀 이따 시작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민감독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거장감독 장항준 감독이 오늘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7: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로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양국 간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군이 사흘째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 등을 상대로 제재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현재 시간 13일 이란군이 무인기로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하고 미 해군 함정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쿠웨이트 외에도 미군 시설이 있는 바레인은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이란의 발사체를 격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는 막말을,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께서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막말과 장외정치, 음모론으로 점철된 선동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협상이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따라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9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 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예, 매일 3부는 성시경 씨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잡초들이 타들어간다고 3434 쓰시는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오늘 비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중부 전라지방은 비가 매우 많이 오고 저 경남지방은 밤늦게부터 오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군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700만 감독 장항준 감독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기작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인생 영화 골라낸 것 그것도 함께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거장 장항준 감독이 나와주셨습니다. 아, 왜 자꾸 웃으십니까?
1: 예, 아닙니다. 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0: 1700만 감독님을 연이어 이틀 동안 모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 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0: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예.
0: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네. 한창 뭐 관람객들이 막 넘쳐날 때는
1: 네.
0: 여러 매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1: 네.
0: 저하고도 텔레비전에서 만났었고요.
1: 네.
0: 이제 어느 정도 좀 열기가 지난 다음에
1: 네.
0: 감독 장항준의 속내도 좀 궁금하고 또 어제 이어서 감독 장항준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
1: 네.
0: 이것도 오늘 좀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제 근데 오늘의 첫 질문을 예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차기작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맞죠?
1: 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동안 많은 제안들을 감사하게도 많은 제안들을
0: 그러니까요.
1: 해주셔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를 항상 기준으로 놓고 있는데
0: 예.
1: 그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제가 정말 끌리는 제가 흔히 표현하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손색이었고 재밌는데
0: 예.
1: 피가 끓지 않는다.
0: 아.
1: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0: 감이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
1: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0: 예, 예.
1: 오, 잘 썼고 재밌어요. 그리고 심지어 흥행도 될 것 같은 작품인데 오, 이게 뭔가 막 마음속에서 끝 예.

0: 안전에서 올라오는 이거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 마치 그 영화도 그 연애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0: 예예. 예. 그리고 예.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래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1: 예.
0: 아직까지 영화로는 그런 작품을 찾지 못했고 다만 뭐냐면 이제 그 이 소설책 저희 이제 제작자분이
1: 예.
0: 소설책을 이제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1: 예.
0: 이걸 근데 소설의 영화로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얘기가 좀 방대하더라고요.
1: 예, 예.
0: 방대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러닝타임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제 길지 않은 드라마
1: 예.
0: 뭐 한 40분짜리를 한 6부작 정도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1: 예, 예.
0: 예, 그 시리즈인데 그거는 스토킹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스토킹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1: 예.
0: 제가 볼 때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뛰어났던
1: 아, 그런가요?
0: 예, 예. 뛰어났던 드라마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1: 예. 예.
0: 그 베이비 레인디어 플러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같다.
1: 아.
0: 그 작품 자체가.
1: 예, 예.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걸 내가 만약에 영화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해야겠다.
1: 예.
0: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1: 그러면 시리즈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0: 예예예. 예. 하게 되면은 아직 예. 확정은 아닌데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극본을 써서.
1: 예.
0: 예. 그래서
1: 원래 극본가 출신이시죠.
0: 예예. 그렇죠.
1: 그 지난 시간에 프란시스코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0: 네.
1: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이 두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셨고
0: 네네.
1: 아직 한 세 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세 번째는 뭘로 할까요?
0: 세 번째는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입니다.
1: 아, 예.
0: 네.
1: 최민식 씨 나왔던
0: 네네네.
1: 유지태 씨하고
0: 예. 강혜정 씨 나오셨다.
1: 예, 예.
0: 네. 요거 이 작품은 사실 한국 영화 중에서도 좀 뭔가 좀 꼽았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있었어요.
1: 예.
0: 저희 마음속의 후보들. 아,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도 있었고.
1: 네. 네,
0: 그 작품을 워낙 좋게 봐서 그리고 또 그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
1: 예.
0: 한국 영화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 조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좀 잘 아시는 작품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1: 예. 청취자를 위한 배려.
0: 그렇습니다.
1: 예. 거장의 예. 향기입니다.
0: 그렇죠.
1: 웃지 맙시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잖아요.
1: 예, 예.
0: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그 일본 만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설정 빼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1: 예, 예.
0: 예, 완전히 다르고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영화를 이렇게 거침없이
1: 예.
0: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이유가 있는 그 잔인함 혹은 냉혹함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파격적으로
1: 예.
0: 이야기할 수 있나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왈츠를 음악에 한국 영화 음악에
1: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0: 예예 예, 예. 예. 그걸 썼다는 게 그 조영훈 음악 감독인데요. 그 대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 왈츠가 저는 굉장히
1: 의외의 선택이었다.
0: 네네. 그리고 그게 저 제가 들은 얘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1: 예예 예, 그럼요.
0: 조영훈 음악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깐느에 이분이 늦게 가셨대요. 깐느에
1: 예, 예.
0: 이제 다들 박찬욱 감독님하고 배우들 먼저 가셨는데 나중에 늦게 갔는데 공항에서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 사무실로 와라고 그러더래요. 깐느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그분이 왜 그러지? 그러고 들어갔더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 오.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1: 예.
0: 당신이 이 위대한 음악을 만든 그 음악 감독이냐.
1: 아.
0: 네.
1: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특히나 또 음악의 조예가 깊잖아요.
0: 예, 예,
1: 음악
0: 예.
1: 영화도 많이 만들고.
0: 예. 그래서 예. 뭐 그 조영훈 감독이 제가 직접 작곡한 건 아니고 심현정이라는 훌륭한 작곡가가 있고
1: 예.
0: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음악을 감독했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다.
1: 예.
0: 그 굉장히 영화인들에게는 마틴 스콜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1: 그건 뭐 상상 이상이죠.
0: 예, 꿈 같은 일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1: 그 올드보이를 보면
0: 네.
1: 거기서도 유지태 씨 연기는 뭐 많이 예,
0: 네.
1: 알려져 있다시피
0: 네.
1: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왕사남으로 드디어 1000만 배우가 됐고.
0: 아, 맞아요.
1: 정확하게는 1700만 배우.
0: 네, 네.
1: 예. 이건 뭐 박찬욱 감독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0: 뭐 박찬욱 네. 감독님은 근데 워낙 또 놀랍게도 천만이 넘어선 시점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 왕사남.
0: 예예예 예, 예, 예, 왕사남 예. 넘었을 때 그 너무 축하하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해냈고
1: 예
0: 부럽기도 하고
1: 무섭다?
0: 부럽다.
1: 아 부럽다. 예, 예.
0: 부럽기도 하고
1: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0: 굉장히 감독님도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말씀 안 하시지만 이제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을 흥행에 목말라 계세요. 예, 많은 흥행을 하셨지만
1: 그럼 뭐 모든 감독이 마찬가지겠죠.
0: 예, 예, 흥행에 예. 목말라지기 때문에 그 솔직하게 그 부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 게 자체가
1: 예.
0: 저는 굉장히 좀 그 좋은 역시 좋은 선배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원래 장항준 감독은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배우들의 어떤 길을 살려주는 감독이라고들
0: 네, 네.
1: 얘기를 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부드러운 연출가.
0: 네, 네.
1: 뭐 뵙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영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0: 네.
1: 배우를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0: 아, 그렇지.
1: 어, 근데 그럴 때는 그러한 부드러움이 안 통하는 거 아닐까요?
0: 그래서 저기 저기 다른 감독님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1: 예.
0: 저는 그게 좀 뭐라고 그러죠? 사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1: 예.
0: 배우분들을 캐스팅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고민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럼 막연히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니면 좀 서로 힘들죠.
1: 큰일 나죠.
0: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한 분씩 다 모셔가지고 이제 신바이신 한 장씩 그분만 그분하고 저하고 단둘이서만
1: 예.
0: 방에서 한 장씩 한 씬씩 넘기면서 리딩도 해보고 1대 아니 저 그분만
1: 예예
0: 예. 예 그렇게 해보고 제가 조 감독 들어오라 해서 상대편 대사를 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1: 예, 예.
0: 거기서 실질적인 디렉션은 거기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1: 아 근데 거기서도 해보니까 이거 영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그럼 그 다음 날 또 리딩합니다.
1: 아 될 때까지.
0: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1: 예.
0: 그러는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리딩은 사실 요식행위일 수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이 현장이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1: 예, 예.
0: 그 저희가 이제 52시간도 지켜야 되고.
1: 그럼요.
0: 거기서 만약에 감독과 배우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1: 예.
0: 저는 그 배우.
1: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0: 예, 예. 그래서 배우와 감독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충분히
1: 예.
0: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배우는 저는 자존심
1: 예.
0: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예.
0: 예. 그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독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막 세나가는 게
1: 그러니까 예.
0: 다른 건 그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왠지 배우의 그 어떤 자존심 배우의 위신에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1: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 연기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0: 네네 그래서 예. 거의 이제 저는 다 보고 들어간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배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뭔가 새롭게 해야 되거나 좀 정말 아닌 것 같을 때는
1: 예.
0: 잠깐 밖으로 나가 나가서 뭐 다른 얘기하는 척하면서 야 이번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1: 아.
0: 왜? 그걸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 얘기를
1: 예.
0: 사람들이 못 듣게.
1: 예.
0: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1: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0: 네, 네.
1: 예. 그러면 우리 장 감독에게 좋은 배우는 뭐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0: 예.
1: 수도 있겠으나.
0: 예.
1: 어떤 배우입니까?
0: 저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0: 네.
1: 듣고 계신 많은 배우분들이
0: 네.
1: 내 이름을 좀 거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0: 네. 아 그래요?
1: 예.
0: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아니 너무 좋은 이제 선배님들 동료분들
1: 예.
0: 많고 저는 뭐 제가 작업했던 배우 중에는 그 김무열 배우 가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1: 아,
0: 드라마로
1: 예, 예. 예.
0: 김유열 배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1: 네.
0: 잘 캐치를 했던 것 같고 또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에도
1: 뭐 말할 나위 없겠죠.
0: 예, 이분은 뭐 지금 이건 좀 타고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1: 네.
0: 예. 그리고 뭐 안재용 씨, 안재용 배우 같은 경우에도
1: 같이 작업하셨으니까.
0: 예. 예. 안재용 같은 배우에도 정말 얘기하지 않았는데
1: 예.
0: 알고 있는.
1: 아.
0: 네, 느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수정 제안이 들어갔을 때
1: 예.
0: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왜 그런 수정 제안이 들어왔는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알거든요.
1: 그거 참 중요하죠 감독 입장에서는.
0: 예예 예, 예. 맞습니다.
1: 자 이제

0: 장항준 감독의 네 번째 인생 영화.
1: 네.
0: 2011년작.
1: 네.
0: 머니볼이라고 하셨네.
1: 머니볼입니다.
0: 여기도 네.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1: 아 그러네요.
0: 예예. 예.
1: 어 브래드 피트가 이관왕을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0: 예예. 예.
1: 예.
0: 네. 어떤 영화?
1: 이 작품은 뭐 실제 있었던 메이저리그 이제 가장 하위권에 있는 팀의 단장으로 부임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 그 팀과 예, 예.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전혀 별 기대 없이 이제 이 작품을 봤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최악의 팀을 이끌고 정말 엄청난 성적을 발휘해내거든요.
0: 예, 예.
1: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꿈에서 그리던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의 거액의 백지 수표 제안을 받게 됩니다.
0: 예.
1: 야구인들이 모두 꿈에 그리는 팀이죠. 여기에 이제 구단을 이끌어 달라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제시받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한켠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팀을 데리고 우승을 시켜야 될까?
0: 예, 예.
1: 아니면 정말 명문 구단에 가서 이제 메이저 진짜 메이저로서 메이저 중 메이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 백지 수표 제안을 받고 마음을 보스턴 레드삭스 쪽으로 굳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옛날에 그 CD를 구워준 자기의 예. 육성으로 부른 노래 CD를 구워준 걸 그걸 이제 그게 CD 이 플레이어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예, 예. 안에서. 나오는데 그 도시가 지금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이 브래드 피트를 비추고 있어요. 브래드 피트를 운전하는 브래드 피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카메라가 예. 이 노래가 나오면서 브래드 피트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0: 아.
1: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포커스가 저 밖에 항구를 비춥니다.
0: 예.
1: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0: 아.
1: 나의 꿈이 있는 곳 나의 꿈을 마지막으로 실현시키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0: 예.
1: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이 브래드 피트로 다시 포커스가 이동이 예. 되는데 아 저거야말로
0: 감독의 힘이네요.
1: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들을 보면서 그 컷을 예.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니까 정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1: 예. 예.
0: 그런 생각 없이 봤었는데
1: 아 예.
0: 예.
1: 근데 사실 그래서 영화나 좋은 영화를 한 두세 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서
0: 예.
1: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재소자와 어떤 간수 혹은 재소자와 어떤 그 이 변호사와 관계가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다고 치면
0: 예.
1: 처음에는 창살이 포커스가 살아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창살의 포커스가 나가거든요.
0: 아.
1: 인물만 보입니다.
0: 그런 게 다 그 연출의 감각이군요.
1: 예, 예. 그걸 보는 사람은 어, 저기가 포커스가 나갔네, 들어왔네 이런 건 못 느끼지만
0: 네.
1: 그냥 가슴으로 뭔진 모르겠으나 이들이 예. 가까워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0: 알겠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영화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1: 네, 네.
0: 마지막 인생 영화.
1: 네.
0: 2003년작 살인의 추억이네요.
1: 네.
0: 송강호 씨 주연의. 네.
1: 이 작품은 제가
0: 봉준호 감독.
1: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은
0: 예.
1: 꼽는 예, 살인의 추억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 이렇게. 모든 인물과 커트 구성 그리고 이렇게 편집 음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예. 하는 느낌을 줬던 영화였고 그리고 우리 그 준호봉 감독님이 저는 또 아니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준호봉이라고 예. 봅니다. 이제 우리 또 준호봉 감독님이 아, 이 공력이 진짜 이 때에 비로소 발현이 됐다.
0: 예.
1: 그래서
0: 그 사석에서 들은 바로는
1: 네.
0: 봉 감독이 실화를 이렇게
1: 맞습니다.
0: 소재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만들길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잘 안 만드는데 요
1: 예.
0: 영화 하나가 딱 실화를
1: 예, 예.
0: 바탕으로 한 거죠.
1: 실화를 바탕으로 날 보러 와요라는 희곡이 또 있었고
0: 예, 예.
1: 그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좀 참고해서 만드셨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시대상도 들어가 있고요.
0: 예.
1: 예, 시대상도 들어가 있고 이 베일에 쌓인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결론을 안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상업적인 선택으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예,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럼 얘도 범인이 아니라면 얘가 네. 맞는 것 같아. 그럼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까지 그 이 범인을 찾던 이 송강호 씨가 있던
0: 예, 예.
1: 그 역할이 카메라를 보거든요.
0: 눈빛을 잡죠.
1: 예예.
0: 예, 예.
1: 관객 안에 있다.
0: 그렇죠.
1: 이 잡히지 않은 범인은 아직 관계관에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영화에서 금기입니다. 렌즈를 보는 거.
0: 예예. 예.
1: 네, 근데 아 그런 것 역시.

0: 이게 비슷한 그 시기에 영화를 시작했고 동년배이긴 하지만
1: 예.
0: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저와 그런 생각을 느끼게 만들었고
1: 예. 예. 그 진범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 그 본 감독 감상도 듣긴 들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그 예.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가진 강렬한 힘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는
0: 네네.
1: 그런 영화였습니다.
0: 네.
1: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는 밥은 먹고 다니냐
0: 네.
1: 이거였습니다.
0: 네.
1: 왕과 사는 남자는 어떤 대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0: 이런 건 없는데 저희한테는. 근데 저는 뭐 관객분들이 제일 이제 좀 인상적이어하는 부분들은 그 홍이 그 단종이 그 매화라는 인물한테 준 편지.
1: 예예.
0: 예 내용. 예 너는 내가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1: 예.
0: 나를 봤고 어머니이자 누이자 벗이었다.
1: 아.
0: 예, 그런 얘기하고 그 부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1: 아 예. 예. 예.
0: 그대는 아닌가.
1: 예.
0: 뭐 이런 대사. 뭐 그런 대사들이
1: 그 따지고 보면 뭐 각자의 관객 속에 남아 있는 대사들은 다 명대사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예, 예. 네 그렇죠.
1: 학생 때 꿈꿨던 영화 감독이 되셨고,
0: 네.
1: 영화 감독이 된 후에 꿈꿨던 흥행 감독이 되셨습니다.
0: 아 예.
1: 또 다른 꿈은 어떤 꿈일까요?
0: 앞으로 제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돼서.
1: 예.
0: 앞으로 10년 정도 더 영화 감독이란 직업을 가지는 게
1: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 90세가 넘어서도 했는데요. 뭐.
0: 네, 그분은 정말 기네스북에 역시 나를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영화는 쉽게 말하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가. 영화 감독 거의 데뷔 문턱에 갖고 나고 데뷔엔
1: 예.
0: 1,000명의 감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두 번째 작품으로 한 사람은 500명 정도로 줄고
1: 예.
0: 세 번째 작품을 한 사람은 300명 정도로 줄고
1: 아 그렇군요.
0: 네 번째가 되면은 50명이 됩니다.
1: 예.
0: 다섯 번째가 되면은 이제 10명이 되는데 1,000명 중에 그 10명 중에 60대 넘어서 연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 분들이세요.
1: 그렇죠.
0: 사실 그분들의 예. 저기에는 각자 세대의 1,000분의 1의 위치에 오른 분이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제천 국제영화제 위원장이십니다.
0: 네.
1: 짧게 좀 답을 부탁드리자면
0: 아, 네네.
1: 준비는 잘 돼가십니까?
0: 아, 예, 예. 준비는 잘 많이 하고 있고요.
1: 예.
0: 9월 3일 날 개막식입니다.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인데
1: 예.
0: 음악 영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1: 예.
0: 그래서 많은 영화들 그리고 뭐 어떤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그 초청받았던 혹은 또 수상했던 작품들도
1: 예.
0: 많이 초대가 되거든요.
1: 뮤지션들도 많이 찾을 거라.
0: 예, 뮤지션들 많이. 예. 또 손석희 선배님도 또 와서 또 GV를 예. 해 주기로 하셨어요.
1: 예. 예. 그건 예. 이제 편집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0: 아 예, 이렇게 편집을
1: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0: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예.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네. 예.
1: 자 질문들 지금까지 장항준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리바운드의 엔딩을 장식했던 펀의 We Are Young을 4부 첫 곡으로 좀 이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MBC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3% 후반. 실제로 이보다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한풀 꺾이고요. 상회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회 첫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미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워시가 뭐라고 말할지가 주목됩니다.

0: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인데요.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고요. 이어서 3위 러시아, 4위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대한민국은 5위에 자리했는데요. 해군 보유 선적 147척, 배수량 42만 8천 톤, 병력 8만 명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은 배가 밀어낸 물의 양, 즉 배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3일입니다. 네타냐후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스라엘의 총선 일정은 10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뉴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포장재는 변화해왔는데요. 포장재의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미생물을 발효하거나 옥수수, 사탕수수 전분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요. 일본은 이미 세븐일레븐 빨대나 일본 항공 기내식 용기에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직접 고르고 편집한 지구촌의 흥미로운 소식들,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요즘 뭐 바쁘시죠? 뉴스 외전까지 하시고.
0: 예, 오늘 라디오로 정오 뉴스와 한시 뉴스도 했습니다.
1: 아, 아까 제가 들은 그 뉴스 알았습니다.
0: 네. 예.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제가 네임 사인을 안 했습니다.
1: 예, 그러나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잘 하시던데.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은 뭐 소개해 주실 댓글 같은 게 없나 봅니다.
0: 예. 오늘도 제가 만족할 만한 댓글은 없네요.
1: 그런가요?
0: 네.
1: 늘 칭찬에 배고픈 이선영 아나운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부탁드립니다.
1: 예, 어떤 얘기 나눌까요?
0: 오늘은 루브르의 도둑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1: 그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몇 년 됐죠?
0: 네, 맞습니다. 예, 예. 2025년 10월에 국내 뉴스랑까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브르의 4인조 도둑이 있었는데.
1: 아, 몇 년은 아니군요.
0: 한 그래도 2년여 됐죠. 2년은 예, 예. 꽉 채우지 못했지만요. 예. 이 도둑들의 재판이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데 재판에서의 어떤 발언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온 르몽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우리는 최대한 많은 보석을 훔쳐야 했다. 루브르 박물관 강도 두 명의 고백이라는 기사인데요.
1: 예.
0: 이때 강도들이 루브르의 아폴론 갤러리에서 훔친 보석의 가액이 약 8,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나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1: 엄청나네요.
0: 네.
1: 예. 일단 도난이 일어났던 그날로 좀 돌아가 보자면 루브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검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0: 예, 검표도 철저하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가방 검사도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 받고
1: 예.
0: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냐. 이제 특히 우리가 생각한 루브르 박물관 그 유리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정말 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1: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출장 갔을 때
0: 예, 예.
1: 그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어요.
0: 정말 예전이네요.
1: 85년에.
0: 아.
1: 저 출장 때.
0: 아, 그렇군요.
1: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저거 왜 저기다 짓느냐.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에펠탑 예. 세울 때도 싸웠다고 하지만.
0: 예.
1: 근데 요즘은 뭐 그게 아주 명물이 돼 있는. 예, 그 얘기가 딴 데로 사해서 미안합니다.
0: 그래도 재밌네요. 그렇게 예. 예전에 출장을 가셨다니.
1: 예.
0: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징적인 루브르 타워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1: 예.
0: 그 삼각 유리 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중에 이제 센강변에 있는 쪽에 이 아폴론 갤러리가 위치를 해 있다고 예. 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좀 전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은 게 그냥 거기에 사다리 차를 대고 전기톱을 들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심지어 시각도 박물관 개관이 9시인데 9시 반에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예. 것 같아요.
1: 그 담력이 센 건지 뭐 아니면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0: 그래서 좀 성의가 없게 들어가서 아무튼 예. 작업을 7분 안에 끝내고 다시 리프트를 타고 유유히 내려가는 장면이 또 찍히기도 합니다.
1: 예, 예.
0: 근데 좀 급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훔쳤던 가장 이제 값비싼 보석이었던 그 왕관이 하나 있거든요.
1: 예.
0: 그걸 또 수로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1: 아, 예.
0: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어요.

0: 있었던 게 루브르 박물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제 작품들과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1: 예.
0: 경비원들이 CCTV를 보니까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고요.
1: 예.
0: 너무 이제 보안이 허술한 점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1: 아무튼 그때 훔쳐간 보석들은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뭔데 이렇게 1,500억 원어치나?
0: 이 이제 아폴론 갤러리에서 이제 왕실의 보석들을 전시하는 중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이제 고가의 보석류 9점을 훔쳐 달아났는데
1: 예.
0: 한 개는 아까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1: 왕관은?
0: 지금 8개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1: 아직까지도?
0: 예.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재판 내용을 좀 보니까 실제로 도난에 가담한 사람들이 설계까지 했느냐 그건 아니었고
1: 예.
0: 설계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을 훔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어딘가 외곽의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잘 모르겠는 사람한테 이 보석들을 건넸다고 해요.
1: 예, 예.
0: 근데 경찰의 수사도 거기에서 이제 지금 단서가 끊겼고 도대체 누가 이 보석들을 가져갔느냐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 예. 그럼 미스테리한 사건이네요.
0: 네. 영화 네. 같은 일인데 경찰은 만약에 이 숨겨진 설계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고
1: 예.
0: 중간책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1: 아, 또? 그 예. 위에 또 누가 있다?
0: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찾지 못한 이 8개의 보석들은 영영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1: 예. 먼 훗날 어디선가 나올 수는 있겠죠.
0: 예.
1: 예. 그 뭐 우리 살아생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0: 근데 이제 저와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찾았다고 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1: 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빨리 또 뉴스 외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0: 예.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의 주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P에선 진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래돼서 들리는 잡음에 더해서 그 위에 진짜 빗소리가 들리는 앨범, 그 중에서도 명반들을 골랐습니다. 박정영 선거위원이 고른 오늘 두 번째, 이번 주 두 번째 곡은 Doors의 Riders on the Storm입니다. 와, Doors라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960년대 후반을 뭐 그야말로 통째로 뒤흔들었던 락그룹이죠. 노랫말도 시적이고 또 퍼포먼스도 아주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락의 영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6년. 좀 짧은 편인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짐 모리슨, 그러니까 프론트맨, 보컬리스트가 일찍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밴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짐 모리슨은 27의 나이에, 정말 한창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음반, 그의 유작이자 Doors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되겠습니다. 1971년에 발표된 LA Woman이라는 앨범인데, 맨 오른쪽에 이제 보컬리스트 짐 모리슨이 있고 그 옆에 기타리스트 로비 크리거, 또 존 댄스모 그 드러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유명한 레이 만자르 키보디스트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 깨끗합니다. 이 LP는 어디서 최근에 구하신 모양입니다. 박종영 선곡위원 말로는 뭐랄까 낙관주의가 이제 좀 저물고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던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 그런 명반이라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진짜로 빗소리가 들리는 오늘의 곡은 Riders on the Storm입니다. 폭풍 속을 달리는 라이더스, 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어즈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반에서 진짜 마지막을 장식한 곡인데, B면에 맨 끝에 있습니다. 사이드 2의 Riders on the Storm.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7분 14초입니다. 예, 오늘 좀 긴 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 그리고 그 속을 달리는 외로운 존재들. 노래에 담긴 빗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Doors의 Riders on the Storm, 7분 14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흑백사진이라고 아이디 쓰신 분, 7분 동안 믹스커피 타서 마시면서 음악에 심취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커피 맛 좋으셨죠? 8794님, 7분짜리 곡을 틀어주시다니요. LP 코너가 너무 좋으시다고 음악다방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옛날 음악다방. 담배 냄새 많이 났던 음악다방 생각납니다. 예.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026 쓰시는 분, 노래에 담긴 빗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생동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비 피해 없길 바라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주의 잘 살피면서 걸으라고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항준 감독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8001번 쓰시는 분께서 거장 감독님답게 웃음이 예전보다 후덕해지신 걸 느낍니다.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 만나서 뭔가 다음 어떤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곧 뭐 나올 테니까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미니의 김현철 씨, 시사상식 세계뉴스의 제 스타일의 노래까지 이렇게 좋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미니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셨다고 미니의 성병준 씨, 미니 설치 잘 하셨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가 있을 때도 미니 잘 들었습니다. 문자 3000번 쓰신 분께서 오늘도 방송 잘 듣고 가신다고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전쟁의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 GG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3: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3%로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상수지도 2,90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규모를 낼 것이라며 올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오는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0: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로 피격되자 미군이 즉각 해상드론까지 투입하며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예멘에서는 7인함 반군인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하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등 중동전쟁이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당헌에 어긋난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1: 오늘 밤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9호 태풍 바비가 열대저압으로 바뀌면서 한반도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폭우 시간대가 한밤중인 만큼 침수와 산사태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깜짝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 여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해를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6개월 전 전망치였던 2%보다 1%포인트나 올려잡은 수치고 한국은행이나 IMF의 전망치보다도 높습니다.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중동전쟁 여파도 추경 등으로 잘 막아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도체 수출 덕에 올해 경상수지도 2,900억 달러 흑자를 내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올려잡았는데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불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올해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345 비전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중심으로만 투자했던 한국투자공사도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역시 경제성장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뇌관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리스크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역시 올 하반기엔 최대한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온 오프라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잠재 성장률 상승을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을 육성해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주문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다시 해상 봉쇄를 시작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크게 출렁했습니다. 전봉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2: 네.
1: 네, 정 기자. 미국이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군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 밤에 보수 성향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이란 지도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지도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강력한 경고인데 여기다가 이란의 핵시설도 공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나탄주 우라늄 핵농축시설 인근의 픽엑스 마운틴, 즉 곡괭이 산인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표적이 되지 않은 곳인데 트럼프는 이 시설 정문 앞에 크고 강력한 한방을 날릴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핵시설 복구 움직임이 있으니까 벙커버스터로 응징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인 거죠. 이런 경고 속에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3일 연속으로 이란을 야간 공습했습니다.
1: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2: 네, 트럼프는 지난달에 이란과 맺은 휴전 합의가 종전이란 본계약으로 가는 전 단계였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합의는 이란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을 한 번도 이란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또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왜 교전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상황도 좀 설명했는데요. 어제도 합의가 성사되려고 했는데 이란 협상단이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고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있었지만 이란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이번 충돌은 이란 탓이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란이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죠.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시작하기로 했고요.
2: 네, 이란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을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과 7일에도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그때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번엔 사망자도 나온 겁니다. 미국도 공습은 물론이고 해상 봉쇄 카드도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배를 막겠다면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면서 미국이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대신 배들은 화물 가치의 20%를 보호료로 미국 정부에 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도 맞받아쳤는데요. 호르무즈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이란이었다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고 일종의 비꼼을 날렸습니다.
1: 아, 상황이 다시 휴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휴전 완전히 깨지는 건가요?
2: 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고 있고 유조선 공격에다가 해상 봉쇄까지 하는 상황은 휴전 전 상황과 똑같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국제 유가도 미국의 해상 봉쇄 소식에 크게 반응해서 9%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달 휴전되기 전에 전쟁 상황과 비슷하지만 또 협상이 완전히 깨진 건지는 아직은 좀 판단이 이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한 다음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이란과 여전히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이 군사적 소규모 충돌이고 새롭게 장기적인 전쟁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니라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지난 2월의 전쟁 시작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양측이 충돌하면서도 휴전 조건의 합의는 계속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정대로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충돌 강도를 높이면서 또 서로 유리한 조건은 계속 날리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전봉기 기자였습니다.
3: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민주당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이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데 어떤 얘기죠?
4: 네. 먼저 발의하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재선 홍기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 직접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5: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0: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1: 네, 개정안 내용을 좀 보면요. 성폭력, 가정폭력, 또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에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자 중에선 고민정 의원만 동참했습니다.
2: 그동안은 민주당 내 주류 의견은 그 완전 폐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 변화로 봐야 될까요?
1: 네, 지난주 공식 발의한 법안도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지도부 입장을 먼저 보면 정청래 전 당대표죠.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 또 김민석, 송영길 후보도 폐지의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는 상태죠. 지금 민주당은 이 시각 국회에서 2시부터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런 시각들이 있죠. 그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원들 눈치를 보면서 정작 그 법안 마련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뒤에 숨어만 있는 거 아니냐. 또 마침 다음 달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누가 더 선명하게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가. 이런 당대표 선거 일정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휘둘리고 있다는 건데 그 이런 관점에서인지 오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당내 선거로 인해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값, 전셋값이 오르고 또 물가는 비싸고 민생이 되게 그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권 논란만 부각이 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정책이 안 들린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불러서 토론을 했는데 요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1: 네. 그 토론의 제목도 명확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 필요성입니다. 또 검사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4년 전 사건이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처음에는 경찰이 폭행 혐의로만 수사를 마쳐서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 그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자가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게 알려졌습니다.
2: 그렇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그 논의가 되려면은 상임위 구성이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아직 이 원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1: 네.
2: 어떻게 될 이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1: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체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은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7개 나머지를 가져가 이렇게 한 상태인데요.
2: 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입장이라고 보면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들러리만 서라 이런 거 아니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장 대표 행보에 대해서 뭐 당 안팎의 비판이 뭐 많지 않습니까?
2: 네.
1: 이런 거와 별도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 수사권 관련도 그렇고요. 어제 오늘은 그 최근에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2: 그렇군요. 이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선호투표제가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1: 네. 갈등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1: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따로 또 투표를 하지 않고 당초에 3위 후보자를 지지한 당원들이 2순위로 지지한 후보자에게 표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등, 3등 또는 1등, 3등을 한 후보자가 연합을 하게 되는 양상이 되는데 현재 구도를 보면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 통과 과정에서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반발을 표현한 거죠.
2: 네.
1: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거치면 또 확정이 됩니다.
2: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은 김희웅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0: 규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 통합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향 인수위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나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안은 양 대학의 장기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중재안이라며 특정 대학의 추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중재안은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대학이 자율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는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동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의대통합협의의 중재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협의 결렬과 관련해서 국립의대 신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은 설립은 대학 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가 공공의료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부권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의료 대책과 행정, 재정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와 지역대학 등과 협력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2주 만에 전국 공공시설공사 발주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달청의 7월 2주 시설공사 입찰 동향을 보면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이후 양 시도 물량이 합산되면서 모두 6건 1,846억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해 전국 발주액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전남광주 발주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1,779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턴키 공사였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시는 701억 원으로 2위, 경기도는 182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가 당부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이달 첫 환자 발생 이후 동부 권역에서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후군 환자가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영암군 3호읍의 한 삼거리에서 승합차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산업은행이 1,800억 원 규모의 무한햇빛 ESS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에 80메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ESS를 구축하는 사업에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하며 사업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상풍력과 아리백 산업단지 개발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금융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계속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흐린 날씨가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역시 모레까지 광주 전남 곳에 따라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80%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초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한두 마리쯤이야 하고 넘겼다가 며칠 만에 수십 마리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한데요. 초파리가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과일 껍질, 싱크대 배수구처럼 냄새가 나는 곳은 초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번식 장소인데요. 이미 초파리가 생겼다면 먼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다 남은 와인이나 맥주를 병에 담아 랩을 씌운 뒤 작은 구멍을 뚫거나 사과, 식초와 주방세대를 섞어 만든 초파리 트랩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트랩만 설치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니까요.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와 물때를 깨끗이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밀봉해서 버리시고요. 음료캔이나 맥주병, 주스컵도 사용 후에는 바로 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은 행주와 수세미는 물기를 꼭 짜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고 방충망이나 창틀의 틈도 함께 점검한다면 외부 유입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초파리, 눈앞에 성충만 잡지 말고 번식할 환경을 없애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0: 네, 강진의 바로바로 당신 7월 14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초파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라고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여름철에는 배수구를 통해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위생에 그리고 청결에 신경을 써주시면 초파리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초파리 트랩 알려드렸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래된 와인이나 맥주, 과일 주스 등 당분이 많은 음료 빈 병에 음료를 담고요. 입구를 랩으로 씌운 다음에 작은 구멍을 뚫어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500ml 이상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먹고 남은 바나나 껍질을 길게 잘라서 페트병 안에 넣어주시고요. 병 입구는 마찬가지로 랩으로 감쌉니다. 그 대각선으로 자른 빨대를 랩 중앙에 꽂아주고요. 빨대 상단은 병 밖으로 최소한으로만 나오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고 들어온 초파리가 출구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찌꺼기, 물때 이런 거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밀봉해서 보관했다가 처리해 주시고 또 음료캔, 맥주병, 주스컵 드신 후에 사용한 후에 바로바로 씻어서 초파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파리 없는 올 여름철 맞아보자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머시단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IS통서, 백조싱크, 데이펙, 성원에드피아, 롯데렌탈, 프람산머이자, 웰템,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So.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5: So.
6: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네, 머시단과 김태훈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머시단과 알아봅니까?
1: 아, 오늘은 네. 선비의 고든 지조를 상징해온 식물이자 담양의 역사, 문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 명물을 가져왔습니다.
0: 아, 벌써 맞춰도 되나요?
1: 네.
0: 딱 나오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담양하면 딱 이거.
1: 네.
0: 선비의 고든 지조 정답들이 다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 담양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청량한 초록색 풍경이 정말 가득가득하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또 그동안 쌓였던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죠.
1: 그리고 네. 그 곳에 있으면 요즘 더운데 유난히 날씨도 더 시원한 것 같고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버릴 텐데요. 오늘 퀴즈도 이미 다 맞추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제가 준비한 힌트 한번 들어보시죠.
0: 좋습니다. 자, 담양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공개숲의 힌트 주세요.
1: 담양 중록원 음력 5월 13일 사질 양포 세상 만파식적과 지조.
0: 갈수록 더 어려운 느낌인데
1: 네.
0: 첫 번째 힌트만 들어도 오늘 정답이 뭔지 딱 알 수 있겠어요. 담양 중록원 아주 강력한 힌트인데 담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전국적인 명소죠?
1: 그렇습니다. 약 31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초록빛 숲을 자랑하는 이곳은요. 분수대에서 시작해서 운수대통길, 중마고길, 철학의 길 등 저마다 이야기를 담은 8가지 산책로가 아주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초록 줄기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요구 안에 들어가면 도심보다 기온이 무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가지고 천연 에어컨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0: 천연 에어컨이다. 좋네요. 실제로 저도 그 한창 더울 때 갔었는데 이 숲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기온이 달라요.
1: 이 식물의 숲에는 일반 숲보다 엄청난 네. 양의 음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0: 음이온.
1: 네, 음이온 같은 경우는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알파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심신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거든요. 가만히 서가지고 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잎사귀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최고의 힐링이자 대자연의 축복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자랑입니다.
0: 이건 처음 알았네요.
1: 네.
0: 음이온이 엄청나게
1: 맞습니다.
0: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였네요. 두 번째 힌트, 이건 뭔가요? 음력 5월 13일.
1: 맞습니다. 제가... 네. 오늘 주제가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으니까
0: 네네.
1: 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좀 가져오자 이런 취지로 가져왔는데요.
0: 네.
1: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세시 풍속입니다.
0: 네.
1: 음력 5월 13일을 이 식물을 술에 취하는 날, 즉 죽취일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문화가 있었더군요.
0: 예.
1: 이 시기에는 오늘 정답인 이 식물이 성장을 잠시 멈추고 수분이 뿌리로 집중이 돼가지고
0: 네.
1: 다른 곳에 옮겨 심어도 전혀 시들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활착하는 날이기 해가지고
0: 예.
1: 우리 선조들은 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0: 네.
1: 이날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 식물을 심고 구수하게 빚은 전통 약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화합을 다녔던 날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신기하네요. 음력 5월 13일 이 즈음을 기점으로 요 식물을 다른 곳에 막 옮겨
1: 맞습니다.
0: 심었던 거군요.
1: 네.
0: 그 번식력도 장난 아니던데 이 식물이.
1: 그렇습니다.
0: 다들 이 시기에 심었었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통이 최근 담양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요?
1: 네, 1920년대에 끊겼던 이 소중한 민속 전통을 담양군에서 고증을 통해 가지고 현대적인 축제로 멋지게 재현을 했습니다.
0: 네.
1: 주민들이 직접 도포를 입고 전통 식재 재현 행사를 열면서 남도의 깊은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세시 풍속을 현대의 생태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킨 아주 모범적이고 실감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잘 알아봤습니다. 음력 5월 13일, 식죽일, 죽취일. 세 번째 힌트가 사질양토. 아우,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사질양토가 뭡니까?
1: 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0: 네.
1: 우리나라에

0: 그래서 오늘 정답이 잘 자라고 많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기후 조건이 생각보다 꽤 타는 식물인데,
1: 아,
0: 네,
1: 까다롭다고요?
0: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양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따뜻하고 무엇보다 강수량이 1300mm 이상으로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물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라는 비옥한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기에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오죽하면 담양을 쌀, 물, 그리고 오늘 정답 땡땡땡이 풍부하다고 해서 삼다의 고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연환경 자체가 이 청정한 자원을 위해 맞춤형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1: 사실 양토 이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양이
0: 네.
1: 이 식물의 고장이 됐군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담양이.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담양에서 자란 이 식물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식물이 분명히 날 텐데
0: 네.
1: 그것보다는 품질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 곳곳을 돌아가 보면 강원도에도 이게 가끔 보이고
1: 많이
0: 다른
1: 있어요.
0: 지역에도 보이는데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 식물이 담양의 기온과 강수량에서만 이게 품질이 매우 곱고 단단하면서도 내부의 섬유질을 이완해가지고 탄력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마디 사이의 거리가 길고 표면이 매끄러워가지고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이거 말고 담양에서만 이걸로 부채, 돗자리 등 최고급 생활용품을 만드는 원료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저 학창 시절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갖고 다니던 그 매가 있었어요.
0: 네.
1: 그게 일명 이제 그 대뿔이라고 하는데 그게
0: 오.
1: 낭창낭창해가지고
0: 네.
1: 맞을 때착 감기는 맛이 있어서 때리는
0: 네.
1: 사람은 좋은데 맞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마 이 담양 지역에서 가지고 온 대뿌리로 매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0: 저한테 채벌은 무슨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1: 아무튼 저는 뭐 맞고 자라긴
0: 네.
1: 했으니까요. 여튼 오늘 이 담양의 대표적인 식물 땡땡땡 요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2: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대밭이 있었어요. 집 뒤에
3: 네.
2: 다 대밭이 있어요. 그 보고 자랐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죽순도 많이 먹었고 바구니도 만든 거 많이 썼고.
4: 죽순.
3: 죽순이요? 죽순 말고 혹시 또 떠오르시겠을까요?
4: 그뭐 생활용품 많죠. 통에다 넣어서 뭐 고기.
3: 뭐 그런 거.
1: 네, 뭐 모를 수가 없는 식물이다 보니까 다들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맞춰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 CN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백점이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네, 김태욱의 머시당가. 오늘은 우리 지역 담양의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번째 공개수 페인트가 채상. 이건 뭔가요?
1: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국가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제작하는 오늘 정답인 이 땡땡땡을 가지고 만드는 공예품입니다.
0: 아, 네. 그래요?
1: 이 식물을 얇고 가늘게 쪼개어가지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마치 비단실처럼 정교하게 엮어가지고 기하학적 문항을 만드는 귀한 상자가 바로 채상입니다. 요게 조선시대에는 왕실이랑 사대부가에서만 사용하던 최고급 기빈용 가구였는데 네네. 지금 담양에서 이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 채상뿐만 아니라 네. 우리한테 좀 흔한 거는 뭐 죽부인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의 수공예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죽부인. 진짜 이 더울 때 안고 자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전통 공예품들의 가치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1: 네, 요즘에는 이렇게 좀 직접 만들기보다는 다들 좀 플라스틱 제품으로 공산품이 많은데 네. 그런 시대와 대비돼서 100% 천연 소재로 정성을 다해 짜내는 이 공예품들은 친환경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담양의 역사와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깃든 전통 유산이자 우리 전남이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문화적 비전인데요.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 장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이 다큐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많더군요.
0: 네네.
1: 그거와 관련된 다큐를 한번 듣고 오시죠.
2: 삶은 대를 꺼내 햇볕에 20일가량 말리면 나무의 제 색이 나옵니다. 혼자 집중해야 할 시간은 지금부터인데요. 낙죽은 이름 그대로 글씨나 그림을 새겨넣는 작업. 70평생 30도 웃도는 여름날에도 화로 옆을 지켰습니다.
3: 빨리 그림 밑바탕을 기를 때는 열 식기 전에 그린다고. 그리고 이제 농도 잡을 때는 식으면 열이 어둡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은 단계에서 이렇게 농도를 잡는 거 이렇게.
2: 인두를 가까이 대서 온도를 가늠하는 장인.

0: 낙죽의 중요한 조건은 인도의 온도라 합니다. 낙죽이 새겨진 죽제품은 십장생도, 사군자 등 예술혼이 더해진 작품으로 승화합니다.
1: 이 식물을 이용한 대단한 작업,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다큐 관련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힌트가 만파식적과 지조. 어떤 뜻에서 가져오셨나요?
2: 다들 지조는 오늘 정답하면 떠오르실 텐데,
1: 그렇죠.
2: 만파식적은 오 이게 뭐지? 좀 이러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의 전설적인 피리, 세상의 모든 파도와 근심을 잠재웠다는 만파식적이 바로 이 신비로운 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2: 맞습니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 시들지 않고 푸름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해 왔는데요. 이 꼿꼿한 기상이야말로 우리 남도인들의 굳건한 정신과도 꼭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담양의 푸른 숲길을 걸으면서 선조들의 기계와 청량함을 한번 충전해보시는 거 어떤지 네. 제안을 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머시당가는 담양 중로과 음력 5월 13일 죽취일 그리고 사질양토 무형문화재 장인의 손길이 닿은 채상과 죽부인 만파식적의 신비로운 전설까지 힌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힌트가 다 아니더라도 이미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식물 세 글자 보내주세요. 샵 0891

부과됩니다. 자, 노래 한곡 들어볼게요. 2786번님께서 벌써 정답 보내시면서 노래 청해 주셨는데 정답이 딱 들어있네요. 예. 땡땡땡처럼 박강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박강수의 땡땡땡처럼 듣고 왔는데요. 자, 오늘 정답 땡땡땡 공개해 주세요.
1: 바로 대나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대나무. 3191번님. 대나무. 담양 중동원 팔길 힌트 나오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녀왔는데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아, 인증을 또 해주셨네요.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다음에 1301님. 5월 13일이라는 죽치리란 풍속은 오늘 방송 듣고 처음 알았네요.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고 갑니다.
0: 그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8345번님,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바람 소리 들으며 잠들던 추억이 생각나서 뭉클하네요. 아, 진짜. 그, 막, 해먹 같은 게 있으면
1: 네.
0: 좀 한숨 자고 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선선하죠.
1: 저는 그 중동원에서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0: 예.
1: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0: 아.
1: 햇빛 사이에 딱그

0: 대나무가 비춰지는 그
1: 예.
0: 풍경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1: 갔다 오면 되죠. 예, 조만간 갔다 오세요.
0: 아, 네, 저는 갈 예정입니다.
1: 네.
0: 자, 그 다음에 5859님, 대나무 여름철 필수품인 죽부인이라 오직 찬란한 채상, 상자 이야기 들으니 장인들의 대단한 손맛과 정성이 돋보입니다.
1: 진짜로. 예. 2033님, 대나무 곱게 뻗은 줄기처럼 변치 않는 지조를 배우고 갑니다. 오늘 퇴근길에 시원한 대나무 돋보이는 숲길 영상이라도 찾아봐야겠어요. 아, 당장은 못 가니까
0: 아,
1: 영상이라도
0: 네.
1: 대신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8491님, 만파식종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때부터 담양의 대나무가 유명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 대나무가 없으면 만파식종이라는 악기를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0: 네.
1: 3951번님, 담양하면 대나무지라 지난주에 가족들끼리 중동원 다녀왔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라고 또 인증을 해주셨네요. 예.
0: 네. 자, 그 다음에 7711님, 대나무 하면 죽순, 대나무 통밥이죠. 저는 중식에 들어간 죽순이 그렇게 맛있더군요.
1: 오, 또 먹는 쪽으로 또 이렇게
0: 네.
1: 풀어 가셨네요. 7042번이 대나무 랑디가 대뿌리로 맞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저도 학창 시절에 꽤 맞았거든요. 동지네요, 랑디 크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아팠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대나무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행운의 당첨자 한분 뽑아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2033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머시단가 담양의 유명한 식물 대나무에 대해서 재밌게 잘 알아봤습니다. 김태훈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친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즐거운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8575님께서 너무 덥고 지치네요. 라디오는 외로운 날 위로하고 모두 다 그렇겠지만 가수 성노 노래 바람아 불어라 부탁 한번 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고 어쨌든 즐거운 오후 2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시원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노의 바람아 불어라 보내드리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람아.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대법원 2부에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부결되자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친명계 인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적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에 청년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시대의 요구라며 오직 당권 장악에만 매몰된 모습들은 전당대회

0: 해서 당원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안건 관련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처별 부동산 쟁점 보고 이후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 총리는 오늘부터 이루어질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시장님 주실 건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AI가 읽고 쓰는 일을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은 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맞는지 가려낼 힘이 필요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술도 결국 이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테니까요. 기본이 항상 최고다라는 말은 낡은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들 함께 전해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선곡표 넉넉하게 비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의

0: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현대커머셜,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환인제약,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만들기, 탄탄방수,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3533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구름이 시원하기에 밭에 잡초 매는데 어떡해요? 고구마 잎을 밤에 고라니가 다 뜯어 먹어서 민둥이가 돼버렸어요. 같이 먹고 살고자 하는데 야가 더 먹네요. 들려주세요. 조용필 바람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고구마 잎을? 그러면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참 너무 속상하시겠는데요. 아유, 다른 것 좀 먹지 고라니. 아유, 참. 3533님,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아, 그리고 2630님. 랑디님의 초파리 없애는 방법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랑디님도 많이 더우시죠? 무더위가 이제 시작인데 우리 청취자님들도 수분 섭취 잘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대나무 정답 맞히시면서 담양 중록원 너무 좋아요. 한여름에 가도 더위가 싹 가시고요. 음이온도 많이 마시면서 머리도 맑고 너무 좋은 장소예요. 랑디님, 민수연님의 젓가락 장단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다녀오셔서 또 후일담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2630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네, 수분 섭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783번님. 무더운 여름날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저희 고급 요양 재가 센 분들 화이팅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지만 나름 보람도 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파이팅 하시게요. 신청곡 부탁드려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여기서 마주친 그대는 우리 어르신이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요양제가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동도 또 어르신들 케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나름 보람도 느끼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7783님을 비롯해서 고금 요양제가 센 분들 파이팅 하시고 네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곡 함께 할까요? 민수연의 젓가락 장단 그리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앞서 들은 노래는 민수연의 젓가락 장단이었습니다. 자,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선곡표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곡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221번님, 랑디 안녕하세요. 주로두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합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세요 하시면서 박지현의 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 한 9월, 길게는 한 10월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 테니까요. 그냥 무더위가 계속 되겠구나. 건강에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평상시에 잠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해보고 또 수분 섭취도 잘 해보려고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가면서 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0221번님의 신청곡 박지현의 무 보내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소주도 한잔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1: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326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자 4부에서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꾸며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샵 0891번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313님께서 김준영의 그래 신청해 주시면서 바람이 많이 부네요 비가 조심스럽게 오길 바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밤부터 한 밤 10시부터 우리 지역에 지금 비 소식이 있네요 네, 내일 오전까지 지금 이어질 예정인데 별다른 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71번님 귀신 애군을 쫓는데도 쓰이죠 대나무 정답 보내시면서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김준영의 그래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앞서 들은 노래는 김준영의 그래였습니다. 9184번님께서 임사랑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 아이들과 시간 만들어서 식사 상품권으로 푸짐한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7살 손자랑 로또 가게에 들러서 로또를 샀어요. 로또 사고 나오는 길에 버스가 지나가니까 손자가 그러네요. 아빠, 로또 1등 당첨되면 저 버스 탈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10번 탈수 있다고 했네요. 이 말을 듣고 순수한 우리 손자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신청곡 있습니다. SG 워너비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통해 주셨습니다. 진짜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네요. 예. 그 장면들을 좀 상상해 봤는데 저도 미소가 좀 지어집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뭐 10번이 뭡니까? 아예 버스를 살수 있는 정도 아닐까요? 보통 지금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몇십억 되니까 뭐 버스도 일반 시내버스 기준으로 최소한 10대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9184번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056님, 랑디 매번 들어도 반갑습니다. 점심 먹은 후 손트라 방송 이제 안 하고 즐거운 오후 2시에서 경쾌한 노래를 들으니 이제야 소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신청곡 송민준의 외로운 술잔 듣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MBC 라디오가 개편을 해서 아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2시 20분 방송이었는데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12시 손석희입니다가 12시에 방송이 되고 손트라가 2시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랑 방송 시간이 겹쳐서 우리 지역민들은 온전히 즐거운 오후 2시를 듣는 겁니다. 혹시 손트라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네. SG워너비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송민준의 외로운 술잔 두곡 함께 하시죠.

그대가 내게 남긴 건 차디찬 술잔과 눈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3: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0: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타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하늘 사이언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7: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7: 탄탄방수
8: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9: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9: 노라이벌 랜드마크
1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1: 9544님께서 안녕하세요. 랑디, 어제보다는 조금 낫지만 강해지는 바람이 비를 동반할까봐 걱정이 날씨네요. 모쪼록 피해 없는 오늘 밤이기를 바라봅니다. 맥가의 비치 베이비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지역 그 목포, 함평, 영암, 진도, 해남 등 강풍주의보가 지금 발효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 20에서 60mm 정도 기상청은 지금 예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비 피해 없으셔야 될 텐데 만전을 좀 기해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대처하시고 또 대비하셔서 피해가 아무쪼록 없길 바랍니다. 9544님의 바람처럼요. 자, 백가의 비치 베이비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결정한 가운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청계로 꼽히는 박교환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솔로몬 재판정에선 엄마의 심정으로 소신을 내려놨다며 정청래 지도부 1년을 관통해온 선당 후사 정신을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친청계를 겨냥해 일주일 동안 발목을 잡고 당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염려하게 하는 게 최고위원의 도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표결했는데 친청계 위원들의 입장 변화로 선호투표제는 의결되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안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조와 추경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0: 발표하고 6개월 전 2.0%였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올려 3.0%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OECD가 전망했던 2.6%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탓에 유가 변동성이 커진 여파로 2.1%에서 2.6%로 0.5%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는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충청권과 전북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에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왠지 문천식 씨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3: 뭔데요?
4: 요즘 그 부케이션이 인기랍니다. 부케이션.
3: 부케이션이 뭐예요?
4: 그러니까 이제 바케이션, 그 휴가.
3: 예, 휴가 바케이션.
4: 그 바케이션하고 예. 책. 북하고 섞여가지고 부케이션.
3: 그래서요?
4: 여행지에서 책을 읽으면서 쉬는 여행이래요.
3: 잠은 오겠네.
4: 아, 잘 잤다.
3: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
4: 아, 깨어나다.
3: 참나. 아이고.
4: 그리고 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예. 여행지 가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인기소설에 나오는 그 지역에 가서 주인공들이 발자취를 쫙 따라가 보는 여행도 네. 아주 인기래요.
3: 아.
4: 미국 사람들이 좀 발빠르게 생활하다 좀 지쳤나 봐. 뭐 이렇게 그러게요. 좀 낭만적인 여행을 꿈꾸네요.
3: 그럼 예를 들어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 정선혜 씨가 얘기하던 그 책 있잖아요.
4: 네네네.
3: 그걸 재밌게 읽었다면 배경에 대한 춘천을 가보는 거예요?
4: 가야죠, 가야죠. 그 신내마을 가가지고 쫙 돌아야죠.
3: 아.
4: 그 주인공들이 막 실랑이를 벌이던 곳의 풍경을 네. 또 직접 느껴보시는 거고.
3: 하긴 내가 책에서 상상했던 그곳에 가보는 거 재밌겠네요.
4: 그래요, 진짜. 아니 사실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 네. 그렇게 메밀꽃이 후드라지게 펴있는 소금밭 같은 그런 광경을 네. 본 적이 없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상상을 네. 하다가 실제로 메밀꽃밭 가서 보는 거야.
3: 저 갔었어요. 평창인가? 가서 봤는데 와 신기하더라고요.
4: 그러면은 네. 아주 또렷하게 그 소설의 한 구절이 내게 되는 거죠.
3: 그렇군요. 부케이션 멋있는데요.
4: 그 어떤 부케이션은 여행 내내 네. 책 읽고 쉬고 책 읽고 쉬고 이러다가 마지막 날 한

0: 10명 중 모여가지고 책한 권 가지고 이렇게 북클럽 토론하는 거죠. 북리뷰를 같이 나누는 그거는 거예요.
1: 그거는 정선희 씨가 딱인데요. 요즘도 북토크 하고 있잖아요.
0: 나불나불. 네. 저기 집 나간 정선희로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못 나가고 이제 계속
1: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안 읽으러. 나가시고 또 슬슬 집으로 들어와 또 겨드라 또.
0: 그 댓글 문천식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러다. 슬슬 이제 또 들어온다.
1: 누나 좀 나가주세요.
0: 그런데 사실 그 책이라는 게 우리가 신발 안 신고 여권 없어도 갈 수 있는 여행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요새 그 책 여행 떠나는 분들 네.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근데 사실 어떤 여행 하고 싶다 이래도 못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 그렇죠.
0: 소설 속에 네. 나오는 혹은 다른 책 속에 나오는 모든 여행지를 네. 돌 순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6년째인가요? 휴가를 안 가시는 정선희 씨가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네요.
0: 나 행복지수 높다.
1: 어, 그래요?
0: 모두가 휴가를 다니고 여행을 다녀 행복지수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네. 주위에도요. 안 돌아다니는데 혼자 되게 즐거운 애들 있잖아요.
1: 어허.
0: 걔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1: 몰라요. 저는 애들 겨울방학 때 무조건 갈 거예요. 저는.
0: 문전식 씨는 지금 네. 여러분.
1: 갈 겁니다. 저.
0: 신발 밑에 바퀴 붙이게 생겼어요. 막 그릉그릉해요 지금. 여기 숨도 9년, 이제 막 그릉그릉.
1: 여기 9년 반 동안 붙어있었던 게 저는 너무 신기하단 말입니다.
0: 사실 그래요. 네.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분들께 이 라디오라는 네. 매일 일상의 작업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라디오를 그쵸. 좋아하는 거야.
1: 맞아요. 네. 라디오가 더 좋아서 하는 겁니다.
0: 맞아, 좋아서
1: 여러분도
0: 하는 거,
1: 수박도 드시고 책도 보시고 여행 짧게라도 꼭 다녀오세요.
0: 아니 네. 인별그램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1: 맞아요.
0: 나 빼고 다 여행 다니는 것 같잖아요.
1: 에이 아니야.
0: 네. 가겠지 뭐. 갈 사람은 가겠지. 근데 네. 그거 보면은 더 좀 주눅 들고
1: 맞아요.
0: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거의 못 가요.
1: 저는 SNS 보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자랑하잖아요. 어디 갔다 뭐 샀다 하잖아. 다 채널 삭제해버려 그냥.
0: 아 못됐다. 그걸 뭐 또 삭제까지 하냐.
1: 자랑하기만 하여튼 자랑하기만 해. 진짜 열받게 하지 마.
0: 내가 딱 기다린다잉. 멜로망스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네. 동화.

0: 네, 7월 14일 화요일 첫 곡으로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오셨는데요.
1: 만약 아무도 없는 집에서 딱 하루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0: 나갈 수 있어요?
1: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뭘 나가냐.
0: 제가 싫어하는 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1: 아, 집에 안에?
0: 네, 집에 갇혀놓을 싫어.
1: 팔아, 그럼 집 파고 트레일러 같은 걸 사요.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 뭐 할 거예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에어컨 키고요. 치킨 시켜서 맥주 한 캔 하겠습니다.
1: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0: 뭐. 영화 보고.
1: 그러니까 누구도 뭐 부지런히 청소하겠다 뭐 이런 뭐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허송 세월.
0: 예. 네, 네.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
1: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있으면 잔소리 할 것들 있잖아요.
0: 네.
1: 하루 종일 TV 누워서 보는 거. 누워서 밥 먹고 네. 또 TV 보는 거 이런 거.
0: 뭐 천식아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전화번호 지울 거예요.
1: 네. 다 삭제하고 혼자 네. 외딴 섬 되겠네. 샘내서 지우고 신경질 나서 삭제하고.
0: 자 오늘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휴가 배짱 퀴즈 준비해놨습니다.
1: 이거 쏠쏠하죠. 예. 배짱 퀴즈 3, 4부에 함께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7: 한얼사이언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웃음이 묻어난 편지 월간 베스트. 6월의 주인공 어디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6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가 됩니다.
0: 상품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르고 신중하게 걸러서 지라시 가족들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몇 편?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희 앞에 와 있어요.
1: 진짜 선생님 됐으면 학생들한테 질문 되게 많이 했을 거야.
0: 이건 뭐다?
1: 너무 싫어.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 너무 싫었는데.
0: 29번 일어나봐. 이거 뭐다? 나와. 들어왔지 너. 나와.
1: 선생님 질문인데 선생님 모르죠?
0: 맞아. 선생님도 맨날 우리 몸 풀어라 그랬어.
1: 우리 예전에 진짜 짓궂은 애들은 그랬어. 선생님 모르죠. 매를 벌었어.
0: 네.
1: 어쨌든 알겠습니다.
0: 네.
1: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월간 베스트 또 어떻게 뽑는지 그 투명한 과정 네. 여과 없이 문천식 씨가 소개해드려야죠. 음악 부탁드려요.
0: 좋아. 혀가 잘 도네요. 날이 덥고 꿉꿉해요. 꿉꿉. 자, 고맥이라도 뽀송뽀송해 주시래고. 오랜만에 매미 소리 들어갑니다. 스피오 스피오 스피오 쉬오 쉬오 쉬오.
1: 뭐라고?
0: 네, 이거저거 해보는 거예요.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입니다. 6월 한 달간 방송된 주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가장 반응이 핫했던 거 두 개 들려드리고 단 하나의 사연을 냉정하게 월간 베스트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 발표해 주십시오. 스피오 스피오.
1: 아 진짜. 아 여름에 이거 들으니까 되게 시원하다.
0: 네.
1: 자 이렇게 뽑힌 6월의 베스트 사연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0: 웃음이 묻어날 편지 6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0: 후보 4는요
1: 6월 2일 화요일에 소개됐고요. 이선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달고나 할아버지
1: 오락실 그 달고나 기계
0: 맞아요.
1: 그 옆에서 항상 나와가지고 말 걸고 외로운 네. 할아버지.
0: 그러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여러분.
1: 등장 포인트도 되게 네.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자,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감을게요.
3: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0: 네네.
3: 저희 동네에 굉장히 오래된 오락실이 있어요. 규모도 작고 구석진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그런 오락실인데요. 네. 그래도 뭐 나름 펌프도 있고 펀치기계, 동전노래방, 농구게임 등등 알차게 꽉 차있는 곳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달고나 만들기 기계였어요.
4: 네?
3: 이건요, 제가 중학생 때쯤에 들어왔는데 500원을 넣잖아요? 그럼 안내 음성이 들려요.
4: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3: 그렇게 국자랑 설탕을 받으면 앞에 비치된 열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거든요.
5: 진짜로?
3: 와, 이거 신박하다. 와. 그래서 저도 이 기계로 제가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에 단골이 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전을 넣고 안내 음성이 들리잖아요.
4: 버튼을 눌러 국자에 설탕을 받으세요.
3: 그러면 어디에선가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세요.
6: 달고나 만들 줄 아나?
3: 어때?
6: 일로 줘봐.
3: 에?
6: 내가 조금만 알려줄게.
3: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국자와 나무 막대를 내놓으라는 듯 손을 내미셨고 저는 할아버지께 국자와 막대를 넘겨야만 했죠.
6: 아, 인조 인조.
3: 아, 네. 아,
6: 잘 봐. 이거 이렇게 저으면 안 돼. 때를 봐야 하거든. 자, 가만 보자. 아, 지금 가생이 녹는 게 보이지?
3: 네네.
6: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투명해지잖아.
3: 아, 네. 이거 그럼 제가 이제 저을...
6: 보통은 이때 많이들 줬는데 지금 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둬. 이렇게 내비둬.
3: 네.
6: 가만 있어 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놔두는 거야.
3: 아무것도 아니야.
6: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둬. 젖지 마. 절대 젖지 마. 그냥 둬.
3: 냅.
6: 그냥 두는 거야. 내버려둬. 손대면 안 돼.
3: 냅.
6: 자, 이제 다 녹았지?
3: 아, 네. 이제 제가 이렇게...
6: 바로 이때가 중요해. 살살 한번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잘 풀어줘. 살살. 세게 하지 말고. 세게 하면 다 엉겨붙어요. 인생사가 다 그래.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살살.
3: 아, 네. 이제 제가 할게.
6: 그다음에, 자, 봐봐. 소다를 딱 요만큼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탁! 이만큼만. 이만큼만 딱 넣어야 되는 거야. 가루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3: 알겠습니다.
6: 딱 이만큼.
3: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할
6: 여기부터 수 있... 진짜 중요하지. 소다를 넣었으면 불에다 올리지 마라. 다들 소다 넣고도 이거를 불 위에 올려둔 채로 이거를 젓고 있는데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거를 왜... 불 위에 올리냐?
3: 그러니까 이거
6: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학생 알아들어?
3: 전 너무 불안해진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된 거잖아요. 나 이거 막대 한 번도 저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 설마 그래도 모양 찍는 건 나를 시켜주시겠지. 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갖고는 있었어요.
6: 됐네. 어떤 모양으로 찍을 거야?
3: 저 코끼리 할 건데요. 코끼리 요거요.
6: 그래 알았어. 네,
3: 아니 저기 아니 제가 아니 저에게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직접 코끼리 모양 틀에 달고나를 부으시고 완성된 달고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6: 자 됐다. 자 먹어라.
3: 살짝 섭섭하긴 했죠. 근데 확실히 또 맛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하는 방법도 완전히 배웠으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친구랑 함께 갔어요. 그런데 자 봐봐 이렇게 동전을 넣고
6: 달고나 만들 줄 알아.
3: 그렇습니다. 또 오락실 주인 할아버지께서 어느새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6: 이 달고나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는데.
3: 알아요. 지난번에 알려주셨잖아요.
6: 그거 이리 내봐.
3: 네?
6: 인조 인조. 이거를 지금 줘면 안 돼요.
3: 그러니까
6: 봐봐 여기 가생이 보이지?
3: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6: 가생이 설탕이 녹아가지고 테두리가 어때? 투명해지지. 보통은 이때 이제 이거를 많이들 줬는데
3: 할아버지는 국자와 막대를 놓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어느새
6: 이렇게 완성이 된 거지. 네.
3: 이번에도 완성품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0: 어떤?
3: 왜냐면 친구하고 같이 왔잖아요. 한 번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에이 두 번째 친구 달고 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6: 옆에 친구 너는 달고나 만들 줄 아나?
5: 네 방금 반사 전화라요.
6: 인줘봐 이걸 지금 줘면 안 돼요.
5: 저도 알고 있어요.
6: 이 가생이를
5: 설탕이 투명해져도
6: 설탕을
5: 동시에 저으면 안 된다. 저도 알아요.
3: 할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를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는 말씀하셨죠.
6: 그 다음에는 녹는 걸 다 지켜보다가 소다를 넣어야 돼.
3: 그때 안 거예요. 아, 할아버지는 그냥 이 달고나 기계의 일부시구나. 동전을 넣으며 눈앞에 나타나는 달고나 요정이구나. 다른 게임하려고 오락실에 갔을 때도 달고나 기계엔 항상 흥분하신 상태로 달고나를 만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린이, 학생,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언니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0: 아 뭐야 이 달고나 기계 할아버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3: 그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후 간만에 오락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평일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방도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라? 뭐야? 이거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달고나 기계에 동전을 넣었어요. 여전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적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저는 드디어 달고나 DIY를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버튼을 누르고 설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알려주셨던 대로 젓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소다를 넣었죠. 혼자 하면서도 정말 이걸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실감이 안 나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달고나를 드디어 모양까지 내가 직접 찍어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잠깐 그대로 그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누름판을 치우고 달고나를 집어들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또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신다고 하실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6: 오케이.
3: 그리고는 호련히 오락실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요 혼자서도 완벽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멋진 어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달고나에 대해선 저를 따라올 친구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꼭이요.
0: 네, 주간 베스트로 방송 나왔을 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1: 맞아요.
0: 7200님. 라떼는 국민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탱자 가시로 한올한올 그림 따라 찔러가면서 뽑기를 했지. 아, 그립다.
1: 탱자 가시요?
0: 처음 들었습니다.
1: 아, 그 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오가피 그런 가시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건가 보다.
0: 예. 저는 그냥 그 오피인으로 했는데.
1: 그죠. 탱자 가시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
0: 예,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1: 뽑기가 약간 존재했나요?
0: 예, 연배 있게 해봤습니다.
1: 예, 잘하셨어요. 예, 예. 4498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엄마 몰래 골로에. 아, 골로 세대 나왔어요. 에이. 반가워요, 친구. 골로에 국자 얹어가지고 설탕 녹이다가 태워가지고 몰래 버리고 엄마는 국자 자꾸 없어진다고 이상하다고 하셨죠. 에이. 희한하게 그때는 그 장롱이 있었어요. 붙박이가 벌 드물 때였으니까. 이사할 때 그렇게 장롱 위에서 국자가 나왔다?
0: 맞아요.
1: 탄 국자. 애들이 엄마 오기 전에 집어 던져가지고. 숨겨놨는 거.
0: 지금은 다이소 매장 가면 한 2, 3천원 사니까 괜찮죠. 그때는 집에 국자가 두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1: 다 없어, 다 없어. 네. 그때는. 그렇죠. 그때 네. 우리의 완전 범죄는 장롱 위였어. 이사 갈 때 다 나와.
0: 네, 8454님. 이쑤시개에 침 발라가면서 조금씩 찍어서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동네 말썽꾸러기 남자애들이 야! 하면서 등을 툭 치는 바람에 깨지곤 했죠.
1: 아, 맞아.
0: 지금도 그 이름 박세종 잊지를 못합니다. 박세종 듣고 있냐?
1: 아... 얼마나 야 그러면은 수십 년이 지나도 박세종은 안 지워질까? 아,
0: 그러게요. 그 우산 모양이 거의 될 뻔했는데 실패나.
1: 손잡이 부분에서. 아. 빡 견갑골 쳐가지고.
0: 아 박세종 때문에.
1: 우산은 진짜 힘들어.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야 네. 우산 나오면 그냥 아 죽었다 봐야 된다.
0: 저도 그때 그럼 포기했어요 그냥.
1: 별이 제일 쉬웠지 않아요? 하트나.
0: 별하고 십자가 정도?
1: 아 십자가는 정말 땡큐였지. 네. 그야말로 십자가였지.
0: 그나마. 네.
1: 네, 어떻게 우산을 하라 그러냐? 아우. 별도. 자 그럼 이제 퀴즈 드릴게요. 우산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0: 사연자가 달고나를 만들었던 기계는 이곳 안에 있었는데요. 각종 게임기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3: 1번 오락실, 2번 미용실, 3번 교무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한스밴드의 노골적인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5: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4: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6: 그렇습니다.
4: 네, 아까 내드린 퀴즈.
6: 어머?
4: 네.
6: 어머?
4: 사인이 통했네요.
6: 왜 이런 거 통하고 그러지? 다른 거 안 통하는데? 자, 퀴즈 정답 드릴게요. 달고나 네. 기계가 있었던 곳 정답은?
4: 1번 오락실입니다.
6: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갈까요? 네. 음악 주세요.
4: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6903님. 아, 와이프는 라디오 듣는 거 안 좋아하는데 집에서 지라시 유튜브 채널 계속 틀었더니 아, 와이프도 이제 퇴근길에 두 분의 지라시 듣습니다. 6903 나이스 고마워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쇼입니다.
6: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네. 자, 지라시 너튜브 구독자 10만 명 가자.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 있어요? 지라시 웃음 편지 채널 구독한 사람 It's you! 당신이에요. 자, 월간 베스트.
6: 예? 두 명 빠졌어. 들어올래다가 기 빨려서 나갔다.
4: 자, 두 번째 후보 들은 사람 It's you!
6: 네 명 나갔다.
4: 하지마.
6: 기 빨려서. 6월 10일 수요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이용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그와의 전쟁!
6: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에 나타난 어떤 동물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였는데 네. 아, 저는 대사가 없었어요.
4: 정선혜 씨의 엄청난... 아...

0: 프리토킹. 사람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오시죠.
1: 프리토킹이 아니야?
0: 예, 프리토킹. 예, 사람 대사가 없이 그랬구나. 프리토킹.
1: 아, 난 프리토킹 하려고 공부했구나. 예. 그래,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사연 브리로 감아볼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3: 굉장히 비장하신데요.
2: 사건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3: 네네.
2: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제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하얗게 긁혀있더군요. 처음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날도 비슷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것은 분명 누군가 내 차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차 문을 열렸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휙 날아오더니 제 차 사이드미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은 까마귀였어요.
3: 현타 온다.
2: 확실히 데뷔 30년 차가 넘은 정성희 씨라.
3: 하지마. 하지마.
2: 리얼한데요? 꼭 저런 소리였습니다. 그 녀석은 갑자기 제 사이드미러를 불효로 미친듯이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데뷔 30주년. 내공이 다른데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녀석은 저와 눈까지 마주친 뒤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버젓이 차주가 옆에 있는데 내 차를 쪼고 사라지다니. 저는 인간을 무시하는 이 조류의 건방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날부로 까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녀석은 매일 저 멋대에서 내려와 제 차를 공격하고 마치 나 잡아봐라를 외치듯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드미러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봤는데 잘한다.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부시기 일부러 반짝이는 CD를 매달해봤어요. 설마 정선혜 씨 오늘 대사 저거 하는가요?
3: 집에 가고 싶어.
2: 테크노를 추더군요. CD 위에서 춤을 춰도 저를 비웃었어요. 이런 보통 놈이 아니군. 저는 인터넷에서 까마귀 퇴치법도 찾아봤습니다. 뭐 독수리 모양도 있고 반사 테이프도 있고 호루라기도 있고 가짜 뱀까지 온갖 방법이 나오더군요. 저는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주말마다 철물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며 장비를 사 모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4: 당신 지금 새하고 싸우니?
2: 싸우는 게 아니야. 방어하는 거지. 내 차의 사이드미러를 지키겠다는 거야.
4: 그래. 누가 들으면 뭐 국가 안보 지키는 줄 알겠다.
2: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까마귀가 점점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어느 날은 출근하려고 나가니까 녀석이 제 차 지붕에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마치 어서 와. 네 차 위에 막 까마귀 똥은 처음이지 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는커녕 더 당당히 우려대는 까마귀라니. 참고 참던 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마 이 자식아 내려와. 내 차 임마. 할부도 안 끝났어. 내려와 이 새끼야. 여성은 마치 코숨을 치는 것처럼 느긋하게 전봇대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비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5: 아이고 사장님 이제 친구 다 되셨네요.
2: 친구 아닙니다.
5: 매일 보면 친구지 뭐.
2: 아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내 친구 아니라고요.
5: 예 알겠습니다. 예예.
2: 아 왜 저러셔 진짜. 그날 이후 저는 아파트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주민 단톡방에는요 702동 까마귀 아저씨 또 출몰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가 전봇대를 노려보는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전 어느새 피해자가 아니라 동네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놈의 까마귀 때문에 말이죠. 자존심 상한 저는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까마귀는 이상하게도 차 전체가 아니라 이상하게 운전석 사이드 거울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 까마귀의 출현 시간과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현재까지 까마귀의 개체 한 마리가 내 차를 쪼기 시작한다. 그것이 이 전쟁의 서막이었다. 까마귀 개체는 거의 매일 나의 출근 시간대에 내 차량 주변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체는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착지한 후 불효로 거울 표면을 수차례 가격한다. 행동 지속 시간은 약 30초에서 3분까지.

0: 사주가 접근 시 코웃음을 날린 후 이탈한다.
1: 참 가지가지 한다.
0: 뭐가?
1: 아니 지금 52살 먹고 까마귀 보고서 쓰는 거야? 아우 좀 빨래나 개고 그냥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0: 까마귀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지금 들었다시피 아내의 무시도 심해져간다. 잠깐만, 그렇다면 까마귀는 혹시 아내가 보낸 첩자?
1: 아니 어떻게 집에 오면 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니? 당신 내 아들이었으면 내가 그냥 진짜 가만 안 뒀어. 그냥 등짝을 몇 번 날렸지.
0: 역시나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아내와 까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한패? 대박.
1: 선생님 걱정되는데.
0: 여기까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까마귀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 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녀석이 나타났죠. 녀석이 차 위에 내려앉는 순간 저는 영화 속 형사처럼 뛰어나갔습니다. 야 꼼짝 마라! 너 이미 보여줬다! 네 놈을 내가 꼭 잡아지 마! 에이 잣! 겁나 빠르네. 아, 놓쳤습니다. 전봇대 위에 앉은 까마귀는 저를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침을 뱉듯이 조롱하며 울더군요. 에?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지리한 싸움은 뜻밖의 형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동물 관련 일을 하는 후배가 그러더군요.
2: 아 선배님, 아무래도 까마귀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거울만 안 보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0: 어허, 그래서 속는 셈치고 저는 그 사이드미러를 천으로 덮어왔습니다.
2: 오.
0: 어떻게 됐을까요?
2: 어떻게 됐어요?
0: 다음날부터 공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 와.
0: 예. 몇 주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제 차 앞에 호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흘렸나 했습니다. 그런 다음날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
1: 까마귀가 놓고 갔네. 어? 까먹으라고. 그 제비 박씨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호두 좀 타 슬근슬근. 당신 친구가 화해 선물 준 것 같은데 우리 떼부자 되겠네. 야
0: 물론
1: 신나.
0: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그 까마귀를 보면 괜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승부. 다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젠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이 저를 와 까마귀 아저씨다로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3: 와 까마귀 아저씨다.
0: 어?
3: 아저씨랑 까마귀랑 친구예요?
0: 아니 친구 아니야. 절로 가.
3: 까! 아!
0: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3: 까마귀 아저씨. 까마귀 친구다.
0: 넌 절로 가. 네, 주간 베스트로 방송 나갔을 때 왔던 문자들 많습니다. 3810님, 선희 씨 괜찮아요?
4: 다소 통통한 후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이날.
0: 제가 좀 조롱했더니 아마 기분은 괜찮았냐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4: 기분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 또 게시판에 너무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바로 치유가 됐어요.
0: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이이사님이 혼신의 연기를 펼쳐주신 써니언이 올해 음향상 후보로 등극하시길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MBC에 훌륭한 까마귀 음향이 있어요.
0: 있어요. 물개도 있어요.
4: 있어요. 예. 테이프 그 릴테이프 뒤로 가면 롤롤롤롤 있잖아요.
0: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정선이 가는 게 더 좋다고들 하셔서.
4: 예. 7년 됐어요.
0: 누나 화이팅.
4: 9년째인데 한 네. 2년까지는 음향을 틀어주셨던 것 같은데.
0: 네네, 맞아요. 네. 자 아영님께서는 선현이 까마귀 소리 낼 때 저희 집 강아지가 갸우뚱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거든요.
4: 아...
0: 속았다는 뜻이에요. 언니 최고예요. 크크크.
4: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집중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 네. 집중시키는 음향 몇 개 갖고 있거든요.

0: 맞네. 네,
1: 엄마들이 도움 요청을 가끔 하면 갑니다. 아니면은 음성 파일을 보내주든지.
0: 그리고 또 까마귀 똑똑하다 그랬더니 문자 주셨어요.
1: 5175님이 남편이 골프장 관리하는데 까마귀가 간식도 물어가고 손가방 지퍼도 입으로 열고 난리래요. 까마귀가 지능이 엄청 높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막 가져간다면서 이거.
1: 네, 그 도시락 반찬 편식해요. 그 재미없는 건 안 가져가.
0: 웃겨 죽겠네.
1: 웃겨 죽겠어.
0: 참.
1: 그러니까 까마귀랑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걔네들이 은근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수치스러워서 아마 우리가 동물들하고 대화를 못하게끔 어딘가 위에서 막아놓은 것 같아. 알게 되면 너무 수치스러울까 봐.
0: 그렇죠. 자 이제 퀴즈 드려야죠.
1: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0: 사연을 잘 들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까마귀가 사연자의 자동차 이것을 부리로 계속 쪼아댔잖아요. 자동차의 앞쪽 옆면에 달려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와이퍼, 2번 사이드 미러, 3번 트렁크.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Man in the Mirror.

0: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맛있는 걸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대망의 2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을 발표해야겠죠.
1: 달고나 할아버지, 그와의 전쟁, 이 두 사연 가운데 6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이선미님이 보내주신 달고나 할아버지가 선정됐습니다.
1: 컨그레츄! 축하드립니다. 네. 와우. 자, 우리 사연자분께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0: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재미있는 사연 올려주세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은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맞습니다. 소개되시면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되시잖아요. 그럼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한 번 더 얹어드려요. 그리고 오늘처럼 월간 베스트 되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뾰로롱 갑니다.
1: 너무 상큼하다.
0: 네.
1: 어우, 손편지 보내주실 분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0: 네.
1: 광고 듣고 올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올품.
1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까요?
11: 아, 우리 227님 사연 이거 문천식 씨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10: 청취율 전화만 와라 아주. 무조건 1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안 오네. 나 우렁. 듀스의 여름 안에서 부탁해요 하시는데 아우 왜 이분한테 전화 안 해요?
11: 하라고 전화 좀.
10: 진짜.
11: 근데 가끔씩 아니 저희가 사실 이게 약간 아날로그 방식 같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집계를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게 좀 드무니까. 그쵸. 근데 진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데 묘하게 또 간간이 저 전화 받았어요 이런 분이 연락을 주세요.
10: 제 죽마구 하나가 받았더라고요.
11: 진짜?
10: 진짜로.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11: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방식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화를 받는다는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여러분.
11: 227님에게 전화 좀 주세요. 자, 2부 끝곡으로 우리 227님이 신청한 노래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 통합 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향 인수위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나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안은 양 대학의 장기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중재안이라며 특정 대학의 추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중재안은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대학의 자율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는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동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의대통합협의의 중재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협의 결렬과 관련해 국립의대 신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대학통합 여부와 별개로 국가 공공의료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속히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부권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의료 대책과 행재정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와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이슈 리포트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전력과 용수, 전문 인력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를 이미 갖춘 지역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반도체 공장 4기를 운영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영산강, 섬진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용수 확보와 지역 대학을 통한 전문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리백 전력체계 전환과 통합 용수 공급망 구축, 기업 수요에 맞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이 추가 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영암군 3호배 한 삼거리에서 승합차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

0: 등에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에 첫 임시회를 열고 2주간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민선 9기의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한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개정안 등 16건의 안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AI가 읽고 쓰는 일을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이런 능력은 기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려면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맞는지 가려낸 힘이 필요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기술도 결국 이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테니까요. 기본이 항상 최고다라는 말은 낡은 조언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0: 네,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아 가진 거라고 배짱 하나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대짜죠. 또는 아, 중간이라도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중짜 부탁드려요. 또 괜찮습니다.
1: 네. 뭐 어쨌든 저는 선물 무조건 작은 거라도 좋아요. 추억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소자로 소소하게 풀어볼게요.
0: 괜찮죠.
1: 이런 분들 사연도 많이 기다릴게요.
0: 네.
1: 자, 듣는 사람이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나만의 스릴러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오늘도 변함없이 눈치 없이 껴있어요.
0: 아, 누나는 그 스릴러처럼 소름 끼치게 싫군요.
1: 난 지금 장르가 호러야 지금.
0: 네. 네.
1: 여름엔 호러가 됐어요.
0: 그래서 우리 PD 양반이 한 번 더 시키는 거 누나한테.
1: 지금 화정 작가 새로 왔잖아요.
0: 예, 예.
1: 제가 폭탄 돌리기 하려고 화정아 새로 왔는데 신고식 한번 하자. 들어와서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랑 아이 컨택을 안 해. 안 봐. 상냥했던 아이인데 웃음을 잃었어.
0: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나 고된 일입니다.
1: 그만두겠다는 결심.
0: 거 봐요.
1: 마침내.
0: 네. 여러분 저라고 뭐 좋아서 하는 거예요?
1: 화정이가 네. 온 지 2주도 안 되는데 그만두겠다는 결심. 네.
0: 저는 좋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1: 근데 문천식 씨는 자기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발견한 느낌이랄까? 네. 굉장히 즐거워해요.
0: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퀴 코너를
1: 네네.
0: 하여튼 아사레파노 만들어.
1: 네, 저기요. 저기요. 짝으로 예, 설명에 벌써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0: 예, 넘어가겠습니다.
1: 예, 예. 자,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예. 광고 듣고 바로 올게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맨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6: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6: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라시
1: 배짱 퀴즈.
2: 1586님이 배짱 퀴즈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제 지인들이 지라시를 많이 들어서 못 맞히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못하겠어요. 아하. 바로 접으셨네요. 예. 청업과 독시의 폐업.
1: 아 근데 그게 뭐예요?
2: 바로 끝나셨네.
1: 아니 하면 돼요. 퀴즈 도전 문자 주십시오.
2: 너무 많이 듣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 놀림받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인들 측근들은 또 예.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면서 싹 트는 우정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1: 예, 도전 문자 예. 주세요. 중짜까지는 풀만합니다 여러분. 샵 8001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2: 맞아요. 또 맞추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50대 50입니다. 예, 예. 퀴즈 난이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짝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1: 9만 원 상당의 모노크림과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 이것도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중짜 퀴즈 있고요.
2: 그리고 소짜 상품 있습니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죠.
1: 그렇습니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꽤 멀리 갈 수 있어요. 예. 자.
2: 아우, 저 인중 봐봐. 저 옹졸해지는 인중. 아우,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막 아우.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2: 참으로 훈훈한 네. 아이돌 코르티스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 What you want.

0: 야, 정선우 씨, 나 지금 보는데 네네. 코르티스가 잘 생겼네.
1: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0: 우와.
1: 네. 정말 존재 야. 자체로도 정말 그러게요.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0: 놀랐습니다. 네.
1: 열일하시는 네. 아이돌 노래 듣는 동안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가 문자 남겨주셨어요.
0: 누구시죠?
1: 5004님. 아, 지라시 대짝 퀴즈 풀고 선물 받아서 2016년 후반기도 힘차고 멀찌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도전! 오, 굉장히 보무도 당당하게 예. 네. 문을 열어주셨어요.
0: 좋습니다.
1: 가요, 가요.
0: 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영국 포항의 이용재입니다.
0: 이용재님.
2: 네.
0: 네, 반갑습니다.
1: 아, 이용재님, 평소에 지라시 이렇게 퀴즈 들으시면서 대자를 꽤 맞추셨나 봐요.
2: 못 맞추었으니까 한을 풀려고 도전했습니다.
1: 아, 그럼도 의미가 있죠, 그것도.
0: 그렇죠.
1: 이게 좀 많이 어렵죠, 대자가.
2: 네, 좀 까다롭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 그리고 네. 아, 또 우리 스태프들이 대자 중자를 이렇게 좀 꽈.
0: 왜냐면 답을 듣고 나면 별거 아닌데 좀 어렵게 함정을 파나 그죠?
1: 쉽게 안 줘.
2: 예, 많이 꽈요.
0: 많이 꽈.
1: 그죠.
0: 그죠.
1: 네. 후반기 힘차게 출발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네. 뭐 어떤 전반기에 미진하거나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던 거예요?
2: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0: 맞아요.
1: 맞아요.
2: 예,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힘내라고 그런 의미에서.
1: 그러니까
2: 그래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1: 맞아. 아, 저 요즘 되게 감동받는 게 이 라디오 연결되신 분들 있잖아요.
0: 네네.
1: 이용재 씨처럼 아, 저 힘내고 싶습니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이 힘내요라는 표현을
0: 있어요,
1: 많이
0: 맞아요,
1: 해주세요.
0: 진짜.
1: 진짜 우리 같이 힘내요.
0: 해야 됩니다.
1: 이게 우리 국민의 네. 저력인 것 같아요. 함께하자.
0: 네. 너무 감사하고요.
1: 마음.
0: 아, 퀴즈 푸시기 전에 혹시나 틀리면 전화가 끊기니까 소중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2: 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1: 멋진 분.
0: 아, 공익적인 분이
1: 대인배인데.
0: 그러니까요.
1: 대자 선물 받으셔야 되는데.
0: 아, 부디 받으시기 바라면서 네. 골라 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는 공통이고요. 기술 영역하고요. 3개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50만 원 상품권이 공통인데 기술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0: 예, 월드 3개요. 3개.
2: 3개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3개로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선우 씨 문제 주세요.
1: 살아있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정상으로 이끌며 골든볼을 수상했고 이번에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득점과 두 자릿수 도움을 모두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남미의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를 이끄는 주장 리오넬 메시. 자,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2: 부에노스 아이레스.
1: 우와!
0: 우후! 우와! 맞추셨습니다.
1: 발음상 약간 와. 약간의 그 약간 삐끗이 있었지만 이건 외래어이기 때문에.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이거는 이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0: 아니 이용재 선생님.
1: 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맞추셨어요.
0: 네. 이 국가와 수도 이런 거 좀 강하신가 봐요. 바로 아시네요.

0: 제가 지리하고 역사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그러니까 아무리
1: 네.
2: 어려웠어요 하셔도 대자를 신청하실 땐 뭔가
1: 그렇죠.
2: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1: 아, 오늘 문제가 또 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2: 그러니까.
1: 이은재님께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받으셨습니다.
2: 하반기 느낌
0: 감사합니다.
2: 좋으시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두 분도 행복하세요.
2: 아,
0: 늘
2: 고맙습니다.
0: 최고의 방송 기라시 최고.
1: 아,
2: 아,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영재님 최고. 네, 선물
1: 네.
2: 보내드릴게요.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4250님 바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처럼 수영 잘하는 청취자입니다.
1: 우와.
2: 프리다이빙까지 클리어. 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1: 프리다이빙은 잠수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이렇게 쫙 깊게
1: 이야,
2: 내려가는 거.
1: 좋아요.
2: 퀴즈 푸는 거 자신 있어요? 전화 주세요. 하셨어요.
1: 하셨는데. 네,
2: 연결해 봅니다. 예.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이고요.
2: 네.
3: 인천에 사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2: 미란씨. 미란씨. 네. 아니, 프리다이빙 저는 생각만 하고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3: 네.
2: 아, 클리어 하셨어요. 언제?
3: 작년에.
1: 우와.
2: 수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 기간이
3: 지금. 아니요. 언니보다 이렇게 잘 못해요. 되게
2: 아니,
3: 제가
2: 못해요?
3: 최근에 기사 봤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몸도 탄탄하시고.
2: 제가 낸 이거는. 소문입니다. 아, 어찌됐든 그래도 예. 수영을 즐겨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3: 예, 맞아요. 운동 좋아해서 꾸준히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2: 이게
3: 있어요.
2: 중요한
1: 그럼 미란 씨, 수영이
2: 네.
1: 좋아요? 지라시가 좋아요?
2: 아,
3: 지라시가 더 좋아요.
1: 야, 나이스.
2: 명진행자야.
1: 명진
2: 고급 질문이야, 고급 질문.
1: 엎드려 절받기 성공.
2: 아, 근데 요새 수영 어느 정도 네. 하시는 분들은 바다 수영 나가시더라고요.
3: 네.
2: 바다 수영 어때요, 박미란 씨?
3: 이제 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2: 기회 있으면 네. 한번 도전하실 의향은 있나요?
3: 예, 당연히 있죠.
1: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미란 씨, 저희가 듣자 하니까 최근에 태닝도 받으셨다고요?
2: 진짜?
3: 태닝은 네. 그때 작년부터 작년에 한 꽤 네. 40회 받고
2: 우와.
3: 지금 다시 등록해가지고 지금 한 30회 또 받고
2: 잠깐만
3: 받았어요.
2: 40회 예. 30회 총 70회를 구웠어요.
3: 아 근데 이거는 이분의 화이트 태닝이에요.
1: 그런 게
2: 화이트 태닝은 뭐예요?
1: 뭐예요? 구릿빛 피부가 아니에요?
3: 이건 하얘지는 태닝이라서 기존의 내 원래 피부로 되돌려주는 태닝이에요.
1: 그런 게 있어요?
2: 어디야?
1: 우와 몰랐네.
2: 아 진짜 화이트 태닝이 있어요?
3: 예.
1: 아니 치아만 미백이 있는 줄 알았더니 피부도 그런 게 있구나.
2: 피부 미백이 있네.
1: 와 신기하다.
2: 아니 근데
1: 네.
2: 그 이유가 뭐예요?
3: 아, 그 같이 수영 다니던 동생이
2: 네.
3: 팔만 그렇게 탔었는데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10번 받았는데 원래 피부로 돌아왔다고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운전했더니 팔만 많이 탔었거든요.
2: 아, 몸만 네. 하셨어요? 얼굴은 안 하시고?
3: 아니요. 그거 할 때 다 벗고 들어가는 거라 아, 얼굴이랑 몸이랑 다 돼요.
2: 부끄러워. 다 벗고 들어가.
1: 아, 요즘 말도 안 되냐고 있어요. 자, 미란. 자, 그럼 우리 대자, 중자, 소자인데 어떤 거 하실 건가요?
3: 저 대자 하고 싶습니다.
1: 와, 대자 선택 없이 기술 영역이 남아있는데 정답이 틀리면 전화가 끊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하고 시작하시죠.
3: 아, 네. 사랑하는 우리 박종현 씨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박지수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자.
2: 아, 엄마가 되게 쿨하다.
1: 아, 진짜. 네. 성격이 네. 시원시원하시구나,
2: 그러니까.
1: 미란 씨가.
2: 미란 씨.
3: 네.
2: 자, 저희 기술 영역 문제 들어갈게요.
3: 네.
1: 드립니다.
2: 이것은 1949년 미국인 노만 조셉 우드랜드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했는데요.
3: 네.
2: 제품마다 고유하게 부여해 재고 관리와 계산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또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찍힌 이것을 분석해 어느 나라에서 떠내려온 것인지 추적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또 꽉 써 이거. 아, 간단한 건데.
3: 바코드.
1: 오! 와!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는?
2: 맞춘 거지. 왜냐면
1: 야, 미란 씨!
2: 제로 할 때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와!
3: 감사합니다.
2: 소름 돋았어. 많이 꿨지만 소용없지롱.
1: 아니 미란 씨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딱?
2: 역시.
3: 아 제가 바코드에 많이 찍어봤어요.
1: 아 그러셔서.
2: 그렇죠. 아니 그리고 봐봐 너무 꿨어.
1: 그렇죠.
2: 예 제품마다 고유하게 부여해 재고 관리와 계산 막 이랬는데
1: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2: 쓰레기 찍힌 이것을 분석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멘붕이 오지.
1: 맞아요.
2: 미란님 최고.
4: 아, 감사합니다.
2: 아, 네. 기쁘다. 네. 오늘 대짜 다 나갔어.
1: 야, 요것도 요건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2: 그럼요.
4: 네. 네. 네.
2: 아, 요런 퀴즈 예, 대박을 기점으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네. 생겨서 더 네. 대박 나는 일이 많이 생기길 그럼요, 바랍니다.
4: 그럼요. 예. 네. 네. 우리 문천식 님, 정선님 님은 또 네. 너무 앞으로 너무 잘 되시길 바라고. 방송 요새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2: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화이트 태닝 알려 주셔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4: 네. 네. 앞으로 네. 행복

0: 안녕하세요, 두 분도.
1: 네, 네 미라님도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기분 좋은데요.
1: 진짜 오늘 대자가 아름답게 다 네. 여러분 품속으로 갔어요.
2: 아, 매진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진.
1: 허공에서 흩뿌려지지 않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좀 틀리시면 당사자께는 죄송한데 청취자 여러분 다섯 분께 기회가 가긴 하니까.
2: 그렇죠. 네. 네.
1: 자, 세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9113님. 쉬운 문제 풀다가 틀린 거 애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대자 도전합니다. 아하. 대자 아니면 전화 안 받습니다 하셨는데 어떡하지?
2: 아, 선생님, 그건 저희 통화하기 힘들겠는데요.
1: 어떡하지?
2: 오늘 최초로 대자 두 개 다 나가버려가지고.
1: 톡방 팔까요, 톡방? 네. 그치만 한번 중자로 협상을 시도해보죠.
2: 여쭤볼게요.
1: 중자도 많이 꽈요, 요새. 그럼요. 대자 정도의 수준이에요.
2: 중자도 선물 괜찮습니다.
1: 자, 그러면 세 번째 도전자 9113님.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자가 아니라 전화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3: 예,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2: 선생님, 그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윤호치라고 합니다.
2: 네.
1: 아, 저희가 윤모 씨요?
2: 치?
3: 채소할 때 채자.
2: 아, 윤호채 씨.
1: 아, 저희 네. 여기서 익명을 요구하셨나 했어요.
2: 반갑습니다.
1: 아, 윤호채님. 윤호채님, 네. 저희 중자 두 개 그리고 소자 두 개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네. 쉬운 문제 풀다가 틀린 거 애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애들이 혹시 몇 살이에요?
3: 큰아이는 28살이고요.
1: 와우.
3: 둘째는 딸인데 23살이고요.
2: 아, 다 성인이군요. 네.
3: 막내는 17살이에요.
1: 아, 17의 조롱이 좀 걱정이 되지만 네. 그 위에 20대 네. 친구들은 아빠를 조롱하지 않아요.
2: 그럼요.
1: 28, 23이면.
3: 아, 애들은 네. 아빠가 항상 제일 잘난 줄 알고 있어가지고.
1: 아, 그럼 아빠 일부러 틀렸다. 재미를 위해서. 지라시는 교양이 아니고 예능이다. 네.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2: 맞습니다.
1: 해드릴게요.
2: 그리고 중자 문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 윤호채님 네. 진짜 맞추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게 더 커요.
3: 네.
2: 자, 그러면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이 걸린 언어 영역과 또 다른 중자 10만 원 상당의 시스리 홈케어 세트가 걸린 영화 영역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하실까요?
3: 영화요.
2: 영화 쪽
1: 가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1: 최근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에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한국 작품과 배우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지난 2021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으로 수상을 했죠. 이것은 채소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유의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진 봄철 대표 채소. 정답은 무엇일까요?
3: 토마토.
1: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
2: 아, 예.
1: 아, 이게 봐봐. 이게 꼰 거야. 왜냐면 앞에 그 윤여정 씨 작품으로는 아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뒤에
2: 아, 영화 쪽을 너무 좋아하신다 하셔서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토마토를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아,
1: 토마토일 수도 있지.
2: 그래요?
1: 감독이 우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2: 예,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1: 정답
2: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1: 예, 어떻게 회복이 안 되네요. 예. 어쨌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문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번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자, 힌트송 들려줄까요?
1: 미나의 노래입니다. 미나.
2: 정답의 두 글자. 미나. 아, 예,
1: 미나 씨가 이미나 씨인가? 아니죠? 성은 모르죠?
2: 모르겠어요.
1: 그렇다면 예. 이제 정답이 확실히 완성이 되는데 예. 미나의 노래 전화 받아 드릴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두 배!
1: 우와!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3: 임태성의
4: 요한인의
3: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네, 청취자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됩니다.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작품. 정답은요?
1: 정답은 미나리였습니다.
0: 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0: 토마토도 참 좋은 채소지만 예, 저희가 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1: 그 이게 네. 아마 미나리가 이제 막 화제가 되고 그런 지가 꽤 됐어요.
0: 아, 좀 지났죠.
1: 아마 기억에서 네. 좀 잊혀졌을 수 있는 게 막 정말 뜨겁게 그 이 매스컴을 달구던 때에서 한풀 이렇게 주춤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네. 헷갈리셨을 겁니다.
0: 네.
1: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렇게 기다림기도 했지만 또 피하고 싶었던
0: 네네, 뭐죠?
1: 시간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함께 들어가 봐야겠죠.
0: 네.
1: 우리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과 죄송한 말씀 마음 보내드릴게요.
0: 예,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자,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어우 명작 중에 명작, 다시 보는데 찐감자 너무 먹고 싶다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전쟁을 배경으로 했는데도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이 그거 아니야. 강현주가 카운트에서 발이 빨라지면 다리가 빨라지고, 다리가 빨라지면 하다가 팝콘이 빵 터지고 빵 터. 아우, 팝콘 많이 먹으면 방구 빵 터져.
1: 아우, 왜 그래? 어머. 아니 뭐 그렇게까지.
0: 아 왜? 아 제 맘이잖아요, 누나 이거는.
1: 아니 그 마지노라는 게 있잖아. 아, 뭐, 와.
0: 아니 싸구려 퀴즈 마지노.
1: 아, 진짜 이렇게.
0: 아 여러분 제가 뭐 비방 멘트를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1: 와.
0: 친절히 설명드렸잖아요.
1: 와 진짜 예측은 못했다. 아, 의외성에서는 별점 5개.
0: 영화 제목 아시는 분들 6글자인 거 다 아시죠?
1: 네. 네. 자 여러분. 맞춰주세요. 라디오 공짜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을 하세요.
0: 샵 8001번입니다. 네. 짧은 거 50원, 긴 게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돼요.
1: 여러분도 네. 청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임해 주시고 같이 해요.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힌트가 될 만한 노래를 또 골라봤는데 네. 오늘 가수한테도 미안하냐.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0: 네.
1: Welcome to the show.

0: 네. 자, 싸구려 설명회. 자, 문천식 씨가 설명한 영화의 제목을 맞추면서도 네. 참담합니다.
1: 자, 정선우 씨가
0: 게시판에 어떤 네. 여러분의 감성이 너무 참담하고 참 네. 죄송합니다.
1: 이 말을 해주셔야죠. 예.
0: 그래. 이것 때문에 그만둘 순 없잖아, 선이야.
1: 열심히 해야죠.
0: 그만두는 이유가 너무 비루하잖아.
1: 정말 하면 안 되죠.
0: 열심히 해야지. 예. 이거 그거잖아. 강해져이가 가운데 가가지고 다리가 빨라지미 발이 빨라지고 땅이 이렇게 느려지고 바코에 빵 터지고 이야 바코 많이 먹으면 방구 빵 터지. 아.
1: 아이고 아이고 좋다. 나한테 쳐다보시는데 누나한테 내가 쳐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0: 와 진짜. 자,
1: 정답은요.
0: 눈에서 레이저 나왔으면 좋겠어. 예.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1: 모바일... 아, 정답 발표하셔야죠, 정선우 씨. 아, 너 혹시 나갔는데 괜찮아요?
0: 안 했구나.
1: 괜찮아요?
0: 안 했어. 예. 시간을 내가 너무 빨리 돌렸구나.
1: 네, 정답은?
0: 웰컴 투 동막골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아,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당첨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음 도전자 서둘러서 만나봐요.

0: 수치를 전화 인터뷰로 잊어보아요.
1: 방송에서 정선희 씨 입으로 방구 빵 이거 오랜만에 해보죠.
0: 아니야, 당신 만나고 나선 난 성역이 없어졌어. 다 아, 해.
1: 알겠습니다.
0: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1: 아, 성역이 없어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4636님 도전하셨는데요.
0: 올해 0세부터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이과연입니다 하셨는데 에? 뭐지? 올해
1: 혹시 뭐 환갑이시란 말씀 아닐까?
0: 100세신가?
1: 왜냐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환갑.
0: 아니, 100세시면은 이게 정부에서도 이게 카운트가 안 돼서 다시 1세, 2세, 3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06세 되신 분인가 107세 되신 분 취약 통지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1: 들어봤어요.
0: 들었거든요.
1: 한번 여쭤보죠. 뭐. 자, 새로 시작하는 인생 특별하게 시작하고 진짜? 싶어서 퀴즈 도전합니다 하셨는데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이과연님.
2: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문찬식
2: 네,
0: 씨랑
2: 반갑습니다.
0: 저랑
1: 네.
0: 이 문자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올해 0세부터 인생 다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1: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관 선생님?
2: 아, 천식 씨 말씀대로 이제 환갑이 딱 지나면서 이제
0: 제가 너무 높게
2: 인생은 60부터.
1: 그렇죠.
0: 아. 그렇죠. 예. 아마 하시고 싶은 일도 조금 더 리스트업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딱 0세부터 출발할 때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2: 아, 어차피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뭐 지금은 다시는 못하지만
0: 네.
2: 아, 그래도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을 해가지고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그 전에 좀 나태했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인생을 좀 시작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좀 취미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죠? 일에 치여서 못했던 것들 도전도 하시고 그럴 생각이신 거예요?
2: 그렇지요.
0: 아, 좋아요. 이렇게
1: 그렇죠.
0: 챕터를 분리해 놓는 네. 게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1: 그럼 이과연 형님, 두 번째 인생은 네. 가장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어디예요? 뭐 재테크, 건강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건강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지금보다는 더 많이 즐겁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0: 맞아, 여행.
1: 아, 네. 건강과 여행이시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0: 그 두 개가 맞물려 있죠. 진짜.
1: 그렇죠, 맞아요. 네.
0: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이과연님 중짜 도전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네, 저희 중자가 하나 남았거든요.
1: 맞습니다. 9만 원 네. 상당의 문어 크림 걸린 언어 영역이 남아 있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0: 네, 퀴즈. 네. 자,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 성어인데요. 조조는 군사 작전 중 달게 갈비를 두고 먹기에는 얻을 것이 적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이 말은 크게 쓸모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기는 아까운 상황이나 대상을 비유할 때 쓰는데요.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달게 갈비 네?
2: 원중요골
1: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래도 따님에게 용기를 주는 그 메시지는 방송을 탔으니까
1: 네.
0: 예, 우리 따님이 굉장히 많이 힘이 날 겁니다.
1: 오늘 정답은 두 글자인데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됩니다.
0: 네. 게리의 노래 바람이나 좀 쐬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샵 8001번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이리로 기다릴게요.

0: 네,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안타깝게 맞추지 못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1: 네, 달개 갈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답은 계륵이었어요. 계륵.
0: 그렇습니다.
1: 근데 계륵은 많이 들어봤는데 달개 갈비는 나는 사실 모를 수 있을
0: 닭갈비?
1: 것 같아.
0: 예, 닭갈비죠. 아, 예.
1: 그러면 춘천 계륵이야?
0: 그렇죠. 예. 갈비 안 뜯어봤어요? 뜯으면 왜 딱히 먹을 거 없는데.
1: 다시 컨디션 찾았네.
0: 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다행이에요. 컨디션 네. 찾아서.
0: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네.
1: 자, 다음 도전자 만나볼게요. 3952님. 몸은 대짜. 그러나 잠깐만. 아, 누가 웃었나.
0: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1: 코 풀었어요?
0: 아, 예, 예. 네.
1: 자, 퀴즈는 소자로 풀어보고 싶다는 아주 재치 만점의 주인공입니다. 아, 예.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누구신지요?
2: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0: 네, 이명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몸은 대짜라는 데서 네. 되게 유머러스하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보통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좀 많이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명희 씨는?
2: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않는데요.
1: 네네.
2: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예예.
1: 약간 아니, 그게 느껴졌어요.
0: 예. 저도 나를 소재로 삼는 유머 좋아하거든요.
1: 맞아, 세련된 예. 스킬입니다.
0: 그럼요.
1: 예. 그럼요. 우리 미영님 평소에 예. 이 퀴즈 좀 들으시면서 풀어 보셨어요?
2: 아 예, 풀기는 하는데 막상 연결이 되니까 약간 겁이 나네요.
0: 이게
1: 전화로 퀴즈 풀고 인터뷰하고 이게 참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0: 그렇죠.
1: 그죠?
0: 저희도 예, 똑같은.
1: 아, 저희는 예. 못 맞춰요.
0: 예, 저희는 잘 못 맞춰요. 예.
1: 약간 정답을 보고 있고 퀴즈를 예. 내는 편이라 되게 여유 있는 척하지만 이 예. 입장이 바뀌면 저희는 명희 씨만큼도 못해요. 인터뷰를 못할 걸요.
0: 근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명희님께서 우리 MBC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어주신다면서요?
1: 어, 진짜요?
2: 예, 예. 아, 저는 이게 일가예요. 그냥 항상 틀어놔 눈을 뜨면 예 이제 닦고서 틀어놔요.
0: 아 고맙습니다.
2: 예 그리고 아유. 이제 항상 아유. 듣고 있어요. 근데 아유. 지금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1: 왜요?
2: 오늘 네. 여성시대 듣고 네. 이제 건조기에서 빨리 하고 네. 그때 끄고 다시 이제 거실로 와서 이 라디오를 틀었더니 라디오가 먹통이 됐어요 지금.
1: 아이고야.
0: 아이고.
1: 그럼 어떡하지?
2: 진짜 너무너무 이게 깜짝 놀랐어요.
1: 아이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보통은 볼륨을 줄여달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먹통이 돼버렸구나 예. 라디오가. 예. 때려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꽝꽝꽝.
0: 아, 요즘은
2: 아니요. 때려보고요. 예. 예전에 방식으로 네. 그냥 발로도 한번 차보고.
1: 그게 왜냐면 접촉 불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면 말을 일시적으로는 듣더라고요.
0: 그러다 더 완전히 망가지니까.
2: 예. 아, 방마다 다니면서 코드를 다시 다 꽂아봤거든요.
1: 네네.
2: 근데 네. 이게 아마 너무 정들었던 건데 뭐 다시 구입해야 되겠어요.
0: 그러게요. 당장 나가서 그렇죠. 예. 아니면 그 미니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MBC 미니 앱을 까시는 것도 하나.

0: 방법입니다.
1: 그거 주변에 기계 잘 다루는 분한테 예. 깔아달라고 하면 그게 쉽게 깔리니까 예. 그게 오히려 터널에서도 안 끊기고 좋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아, 더 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더 때리세요.
2: 예예 예. 더운데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어요.
0: 그러게요. 자 오늘 소자 문제가 남아.

0: 있고요.
1: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만 원 걸린 자연 영역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자연으로 갈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드릴게요. 최근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러브버그 출몰 지도를 만들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브버그처럼 대표적인 익충인 이것은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을 잡아먹어 천연 해충 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몸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실로 그물을 만들어 먹이를 잡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거미 아닐까요?
1: 거미!
0: 정답입니다. 우후! 아니, 숫자도 이렇게 꼬아놨어. 아니, 무슨 거미를 러브버그부터 출발하냐고. 예. 축하드려요, 이명희님. 네. 쉬웠죠, 다행히. 그죠?
2: 네.
1: 네.
2: 아, 이걸 잘했으면 중짜 할 걸 그랬죠?
0: 그러게.
1: 그러게 잘 맞추시는데요?
0: 예. 오늘은 또 중짜도 이렇게 품절이 돼가지고 나중에 네. 한번 대짜로도 도전해 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라디오 빨리 고쳐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조강빛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원주에서 두 번째 논매기 때 부르던 단홀입니다.

0: 초벌매기하고 보름이 지나니 잡초가 무성해져서 또다시 논매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동해 요왕이 물을 주어.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정세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들과 퀴즈 재밌게 풀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 아하, 네. 이럴 수가. 자, 저희 부활의 론리 나잇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크게 출렁인 끝에 조금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49.90포인트, 0.73%가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게 출렁이던 코스피는 장 막판에 반등했지만 7,000선을 다시 넘진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은 그만큼 더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92%가 내린 783.98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금융시장,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순유출된 외국인의 주식자금은 323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인데 한은은 인공지능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 비중 조정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고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집값 잡으려고 세제를 개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채라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이라고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감면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제지당한 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과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옛 사위의 급여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오늘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 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타이 이스타젯을 통해 뇌물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80mm, 전라권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0: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고민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안은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최대 현안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 총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선 9기 단체장 임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개인 유튜브 채널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죠. 김상욱 울산시장 3부의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전면 중단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인터뷰하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0: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자,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안내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4: 제일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씩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두 분께는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 참여는 문자 아니면 미니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이제 오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선호 투표제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죠.
4: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결선 투표 방식으로 일반 결선 투표 선호 투표제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일단 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인데요. 네.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했고요.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하는 대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유권자의 차순위 2등표를 남은 후보들에게 분배를 해서 최종 승자를 네네. 가리는 방식입니다. 사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가 근거가 없다고 계속 반발을 해왔었는데요. 지도부가 아예 아 그러면 당규에 이거 명시합시다 라고 논란을 정리한 거고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3: 당규가 좀 애매하니까 당규는 고치고 네. 그리고 전준이 결정은 수용하는 거.
4: 수용하는 거죠.
3: 이게 결론입니다. 이성윤 의원 최고위원 사퇴했네요.
4: 네. 사실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오늘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최고위 도중에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전당대회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고 후보 등록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당원당규 위반 절차를 밀어붙이는데 반대해왔다라고 했고요.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결정을 수용했는데요. 박규현 최고위원, 천길 낭떠러지에 직면한 당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신을 잠시 내려놓고 선당 후사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 네, 당대표 선출 방식은 정해졌는데 청년 최고위원직 신설은 결국 무산이 됐다고요?
4: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준희가 얘기했던 것 주요한 것 두 가지 중 하나는 받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이제 못 받고 이런 네, 식이 네. 된 건데요. 원래 전준희는 선출직 최고위원 지금 다섯 명인데 민주당이 한 명은 청년 몫으로 따로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니까 네.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 별도로 선출하는 것도 당원 당규상 근거도 없고 후보 등록을 직전에 두고 선거 규칙을 바꾸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네.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친명계와 청년 최고 의원들, 정치인들은 특히 특정 후보의 유불리 때문에 청년의 참여 기회가 막히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인 후보로 유력하게 꼽혔던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네. 오늘 민주당의 미래가 죽었다라며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계산이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전준위로 다시 넘어가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긴 한데 이미 전대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전준위가 이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당권

0: 주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일단 좀 제각각이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몇 가지 덧붙였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할 만 하안을 했고요. 제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당원 단계에 맞는 건 아닌데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에 대해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의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밀고 있는 단어죠. 자기 정치. 네. 당대표가 본인이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청년에게 맡기겠다라고 했고요. 송영길 의원.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끝내 청년의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라면서 본인은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청년에게 맡기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도 당원 당규에 못 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아쉽다라는 의견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어요. 쟁점은 보안수사권입니다.
1: 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그대로 갈 건지 말 건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당 형소법 개정 TF가 발의한 법안은 직접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한병도 직무대행 오늘 의총을 시작하면서 공개 발언 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또 열고 중지도 모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는 폐지 원칙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C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그중에 다수 의원들은 현재 TF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 즉 일부 존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0: 15명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고 그중에 상당수가 보완이 필요하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홍기원 의원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일부 존치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네요.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약간 대척점에 있는 다른 그렇죠.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민생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보안수사권 예외적으로 일부 남기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특정 강력범죄,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여기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민생침해 범죄 그리고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한해서 검사의 보안수사를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별건 수사는 금지를 하고요.
0: 네.
1: 강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이제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확대를 막겠다. 대신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기겠다. 이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이제 발의를 하면서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이 처리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수기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공동 발의 참여자 중에는 전당대회 출마한 고민정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토론회 또 열었네요.
1: 네, 사실 뭐 여야가 모두 관련해서 토론회들을 열심히 열고 있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은 토론회 주제가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0: 네.
1: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서는 제대로 수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다라는 답을 얻게 된 건데요. 이어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같은 토론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다라며 보안수사권마저 폐지가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까지 무력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조국 혁신당은 뭐 당연히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안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완전 폐지에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실었습니다.
0: 네.
1: 김준영 권한대행 오늘 뭐라고 했냐.

0: 경찰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보안수사권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건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 후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 이거는 어느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6일 제헌절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 처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1: 그러니까 부실하고 무능한 경찰 수사의 대안이 검찰한테 수사 권력을 다시 또 나눠주는 게 될 수는 없다.
0: 대한혁신당 입장인 거죠. 기본적인
1: 입장이고. 그러니까 네. 여기네요. 그러니까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강행하자.
0: 네.
1: 빨리 처리해서 아주 이번에 대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강행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신중하자. 지금 이번에 장윤기 사건 이후에 요 주장이 약간 이제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좀 소수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예 당대표 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라는 주장까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 사실 10월에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까지 형사법 개정안이 마무리가 안 되면 행정공백과 혼란이 생기는 건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를 한다면 네. 이때까지 맞출 수가 있느냐가 상당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거 하는 것도 1년 연기하자.
1: 네.
0: 내년에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 검찰을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9월 한 달 시간은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2부에서 또 토론을 더 해볼 거니까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즉석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놓고 시청자들에게 즉석 여론조사를 네. 했습니다.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실거주 1주택은 보유부담으로 고통받아서 안 된다. 여기에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 초고가 주택까지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주택이 초고가라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기근 국무조정 실장이 댓글의 90%가 1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 90%가 1번이었어요?
0: 사실 뭐 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는 분들이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분들이 있으니까요.
1: 네.
0: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 그럼 이거 기준이 뭐냐
1: 네.
0: 이것도 물어봤는데요. 댓글에서는 30억 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 30억 원.
0: 네. 그런데 이때는 대통령이 30억 원부터 초고가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며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0억 원대 수준이다라고 이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는 게 1차 목표가 아니라 이거 왜곡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그 생중계 도중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댓글 반응 보는 건 정말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한문철 TV로 혹시 보신 거 아닌가? 한문철 TV에 정말 많이 나오네요.
0: 그럼 대통령은 영크크인가요? 늘크크인가요?
1: 네, 모르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왔죠?
0: 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선거 때 내가 당선되면 국무회의 들어가서
1: 그러니까요.
0: 부동산 할 말 하겠다라고 하고 오늘 온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 오늘 화제인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2: 정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3: 지금 이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2: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4: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2: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 네, 오 시장 결국 네. 오늘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시행 상황과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원인도 보고서에 포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 시장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짧게 답을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바뀌기 직전에는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일반적인 인사말 이것만 할 기회를 별도로 줬습니다.
1: 네. 오늘부터 이제 16일까지가 부처별 공개 토론이고,
0: 그렇죠.
1: 그리고 23일에는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토론회가 열립니다.
0: 네, 16일까지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 공개 토론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네네. 국토부는 공급과 전월세, 금융위는 대출 규제 등 금융 문제,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같은 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16일이 관계부처 토론회의 마지막이고요.
1: 네.
0: 오늘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을 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을 하고 이달 말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 이번 달 말에
0: 네,
1: 확정한다는 얘기죠.
0: 네. 네.
1: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그 거취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0: 네. 이 문화일보 유튜브 인터뷰였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1: 네.
0: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네. 대체적인 의견은 이 갈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결론이든 조기에 내고 당이 단합한 모습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여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장 대표가 안 물러나면 다음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1: 네.
0: 그러자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빨리 다음 스텝으로 갈 방향성이 정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지금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당원과 의원들이 공감할 상황과 시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라는 투였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 복당 절대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죠?
0: 네, 오늘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박정화 의원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고 서했습니다. 일종의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근 게 아니냐면서 결국 장동혁 대표 주변 인사들의 주장에 안철수 의원이 휘청하고 휩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요. 한재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감정 섞인 배제의 정치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방향성은 그대로 있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배제의 정치 이런 얘기를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친장동혁계는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0: 네,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1: 네.
0: 안철수 의원의 배경에 혹시 친장동혁 혹은 당권파 인사들이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장대표가 임명한 주현철 외신 대변인 안철수가 장대표를 도와 한동훈의 비열한 공작 정치로부터 당과 나라를 구할 위대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까지
1: 위대한 승부수.
0: 굉장히 좀 표현이 거칠죠. 조강한 최고위원도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면서 역시 힘을 실었는데요. 결국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까지 당권파, 비당권파가 지금 갈라져 있다 보니까 차기 당권 경쟁으로까지 조금 모양새가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이제 나중에도 이제 계속 좀 갈 이슈 같아요.
0: 네, 사실 네.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대안이 아직 물음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요걸로 경량에 휩쓸릴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0: 보조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6: 자,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6: 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7: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6: 더위에. 더위는 어떻게
8: 밖에
6: 이기고.
8: 지금 비 엄청 많이 와요.
6: 아, 근데 네. 이 비가 오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아,
8: 네. 습기가 때문에. 많아서.
7: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오늘은 태풍 피해가 또 약간 걱정이 돼서 네. 밤새 태풍 피해 없도록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 그러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8: 어떻게 일주일 해보시니까 괜찮으십니까?
6: 아, 적응하고 있고요. 네.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주식도 이 성장주라고 있잖아요.
8: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6: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저평가 우량주시죠.
8: 아, 네, 또 저평가까지.
6: 우량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7: 아, 우량주라고.
8: 우량주 맞고. 네.
6: 자, 하여튼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는 하기로 했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좀 주고받은 게 아닌가. 친청계와 또 비당권파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8: 저도 하나씩 주고받은 느낌이 조금 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은 또 청년 최고위원을 뽑게 되면 네. 한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최고위원들이 고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선호 투표제가 꼭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진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거 진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순수한 호기심이에요. 제가 계산이 하도 안 돼가지고. 자, 보세요. 예컨대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고민정, 김보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6: 네.
8: 김민석 후보를 1순위로 뽑는 사람들은 2순위로 송영길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3순위로 누구 찍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보민이 오히려 3순위로 찍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나머지 정청래, 고민정, 김보민 중에서는.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네. 김보미. 네, 김보미.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그 두 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 2위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반이 다 안 넘는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이제 3순위를 1순위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가 복잡해지는데 정청래 후보를 1순위로 뽑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있을 거잖아요. 네. 많잖아요. 그럼 그분을 1순위로 뽑는 사람은 2순위로 누구를 찍을까요? 2순위로 고민정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중에서는. 그렇죠?
7: 네.
8: 그러면 3순위로.

0: 누구 찍어요? 삼촌이 꼭 찍어야 되니까. 그럼 삼촌이 또 김보미를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나요? 제 계산이 맞지 않나요?
1: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0: 컷오프 제도가 네. 도입이 되니까 3등까지만 이제 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 김보미를 찍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1: 그냥 애초 컷오프에서 네. 3등 안에 김보미 후보가 안 들어갈
0: 가능성이 있어요. 안 들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 네. 그런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민석, 송영길 표가 찢어지고 정청래 표가 이제 한쪽으로 쭉 이제 몰게 그쵸. 되면 이게 반드시 정청래 대표에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그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 아니요. 근데 어차피 3명이 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국에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표가 합쳐지면서 한쪽만 남는 이 정청래 후보 표에서도 3명으로 줄어들면 네. 김민석, 송영길 중에 한 명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청래 후보한테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저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고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 조금 이제 확실히 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기는 하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최고위원 후보를 할 때 청년 최고위원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최고위원 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뭐 여성 최고위원 쪽이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 패널 분들이 하던데 네. 최고위원 한 명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최고위원을 늘린다.
1: 그냥 청년 최고위원 한 명도 늘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두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줄이고 네. 선출직을 한 명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현재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내가 그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청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
3: 그리고 아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둘 다 청년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고.
0: 그러니까 그렇게 네. 바꿀 필요까지
3: 김민석 후보는 한 명은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근데 그게 이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랑 지명하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3: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명직 최고를 하나를 줄이고 청년 최고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당에서의 관찰이었습니다.
3: 네.
1: 예. 네.
3: 뭐 그런 논의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했는데 뭐 핵심 쟁점은 검찰 수사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5명 정도가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위기.
0: 분위기는 네, 보안수사권을 분위기. 제한적으로라도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김민석 의원도 보안사건 폐지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 입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계속 해왔었었던
3: 그렇죠.
0: 거고 지금 보안사건 완전 폐지 주장하는 건 정청래 의원이 제일 세잖아요. 그런데 네.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말을 못하고 있던 의원들이 이제는 네. 또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3: 네.
0: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어쨌든 부작용이 생길 텐데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3: 네.
0: 그러면은 그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과도기와 혼란을 무조건 한쪽이 다 책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3: 아.
0: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보면 뭐 완전히 강행론 네. 그리고 속도전 이게 지금 강조된 게 거의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정말 많은 분위기를 바꿔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중론이 이제 확산이 됐고 당대표 선거 이후로 아예 연기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네.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방송가에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려서 촉법 용역 평론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의견을 많이 바꾸고 네. 계시더라고요.
3: 네.
1: 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오랜 강성 당원분들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네. 또 이게 전당대회 처리다 보니까 네. 특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입장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총리 때 이게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네. 우리 정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좀 이제 용기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서 당원들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토론이 촉발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 적어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하나의 당론으로 확인되는 그 과정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한 견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소영 변호사나 뭐 다른 분들 이제 보면은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예, 당원들한테 쫄지 말고 당당히 얘기를 좀 하시기를.
3: 쫄는 사람은 없겠죠.
1: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3: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안 수사권 유지라는 게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처럼 보안수사권을 아예 유지하자라는 게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유지하자. 이게 그 이 대통령이 했던 네. 얘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뭐 이걸 전면적으로 열어주자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특정한 그런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뭐 네. 아니면 뭐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주고 이게 정말로 완전하게 이렇게 딱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고 그 저거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특히나 검찰의 보안 수사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김남희 의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여성단체 여섯 곳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반면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도 정말 MBC에서 누구보다 이 경찰 검찰 이 기자를 많이 했거든요. 제 기자 인생에 정말 거의 대부분이 이걸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걸 왜 이렇게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도 검찰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 국물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숟가락론이죠. 숟가락만 줘도 이게 나중에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0: 맞아요.
3: 그게 과거에 사실 검찰이 그랬던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0: 그 실질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변호사들이나 실무하는 사람들은 보안사건 필요하다고 다들 이제 얘기를 네네.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검찰이 지금이야 뭐 장윤기 사건이 이제 가장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또 다른 쪽의 것들은 엄청나게 검찰들이 자기는 마음대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당해왔지 않느냐. 네. 이 기회에 이거라도 좀 정리하지 않으면 또 내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이것도 못하게끔 뺏지 않으면 또 이들은 언제든지 간에 네.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걱정이 사실 좀 많은 거죠.
1: 근데 왜 경찰에게만 계속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면은 계엄에 군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저 12월 3일 날 국회에 도착했을 때 네. 헬기 도착하기 전에 국회를 봉쇄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3: 네.
1: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모두 지금 재판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번에 거의 저는 경찰청 개청 이후에 최고의 어떤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직적인. 이런 사건까지 쳤어요, 지금.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다 보셨을 영화 1987에 보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네. 경찰이 아주 우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 고문치사 사건에서 거기 그 영화에서도 하정우 배우가 그때 최한검사 역할이었는데 하정우 배우한테 그 뭐 여기에다가 서명하세요 하고 경찰이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시절까지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3: 네.
1: 그랬는데 그거를 검사와 그다음에 부검이었던 황적준 박사와 그리고 기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것 아닙니까? 왜 경찰은 계속 사고를 쳐도 다 용서가 되고 경찰 조직만 점점 더 커지고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0: 검경이 같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경찰한테 올인하도록 하는 게 무조건적인 정의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87년 민주화 운동을 뿌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 오늘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셨던 비유인데 아, 1987까지 우리가 네. 가면 조금 좀 먼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왜냐면 그 뒤에 너무 많이 변했죠. 권력 구조가 이 사법기관의 권력 구조가 그 당시에 경찰이 힘이 셌지만 그 뒤에는 다시 이제 검찰이 너무나 비대해졌던 거가 있었고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떤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 사안은 그 민주당 이른바 강경파들이 뭔가 뭐 복수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복수심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민주당 그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엔 등의 트라우마예요. 등의 트라우마. 이게 예전에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을 원래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6개로 해놨다가 그걸 2개로 줄여가지고 경제하고 부패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등을 활용해서 그 뒤에 쉽게 말해서 검수 완복. 검찰 수사권이 완전 복원되는 시기에는 정말 뭐 마약 수사도 뭐 돈이 오가니까 경제 수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수사권이 또 무한대로 또 확장됐던 일이 있거든요.
2: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 그 좋아하시는 맞아요.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나요?
1: 시절에 주도했죠. 네. 사실은.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등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완전히 또 그동안 해놓았던 모든 개혁을 또 정말 원복시켜버리는 그런 꼼수 내지는 머리를 정말 잔머리를 정말 많이 썼던.
1: 그래서 조금만 여지를 주면 네, 검찰한테는 조금만 틈을 주면 이걸 활용해서 또다시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휘두르지 않을까.
2: 언제든
0: 네, 그렇게 해서 전세사기 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1: 네.
0: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전세사기 사건이 그렇게 네. 해서 보안수사를 통해서 검찰에서 밝혀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왜 국민들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을 보지를 않고 계속 그 명망가들 정치 명망가들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 그래 아니면 범죄자 심지어 범죄자들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도록 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 포인트에는 왜 집중을 안 하는지를
2: 아, 근데
0: 모르겠어요.
2: 박성철 변호사가 그걸 자꾸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지금 포인트는 경찰에게 뭔가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런 장난을 못 치게끔 하고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못 하게끔 하려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경찰에게 뭔가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은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제 식구 감싸기 그 자기네 조직 이기주의 전 이게 더 컸다고 봐요. 지금 이건 수사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실제 수사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사실 이거 다 망가뜨려 놨었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자기네 식구들, 우리 경찰 식구들 내가 지켜야지.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그 지역 그 조직에 있는 그 직역의 이기주의 내지는 그 직역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 내라고
0: 그러니까 그 거죠. 부분도 네.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변호사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도 지금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다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검경수사는 오랫동안 경찰은 한 지역에 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1: 호호경찰이라 하죠.
0: 밀착되어서. 호호. 근데 호호. 그래서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네. 너무 잘 알아서. 네. 근데 그 위에 수사 지휘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검사는 상피제가 적용돼서 2년마다 옮겨 다녔어요. 네. 그 검사가 지휘를 하거나 기소를 판단을 하면서 또 너무 몰라서 검찰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근데 이 검찰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밀착된 경찰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밀착된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이번 장윤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경찰위원회 솔직히 실질은 안 된 거 노영희 변호사도 알고 있잖아요. 경찰위원회 하겠다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위원회 하는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나마 보안수사권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도 검찰이 보안수사에서 장윤기에 대한 그 강간살인을 보통살인으로 이렇게 낮추려는 거를 밝혀낸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정도의 견제는 경찰이 받도록 해야지. 왜 경찰은 계엄에도 참여하고 정말 이번에 이런 조직적인 은폐까지 했는데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 견제 조직도 경찰 내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뭡니까? 선관위예요.
2: 아니 잠깐.
0: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런 싸움을 친 거 아닙니까?
2: 선관위까지 넘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확대시키지 말고 결론은 이거.

0: 사건 핵심이죠.
1: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언론에 알린다거나 아니면은 네. 이제 킥스를 이제. 쓴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다거나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2: 저는 이제
1: 대안이 그 없어요. 지금.
2: 그런 발언들이
0: 그런 발언들 네. 매우 부적절한 네. 발언들
2: 매우 부적절했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네. 합니다. 어찌됐건 매우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좀 치열하게 앞으로도 논쟁을 더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에 어찌됐건 간에 이번 당대표 선거의 이슈 중에 이슈일 겁니다. 어떻게 좀 작용할까라고 보세요?
0: 이 부분은
2: 보세요?
0: 사실은 그래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원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어. 지몬미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게 물론 부작용이 있을 거 알지만 그래도 검찰의 수사를 절대 못하게 해야 돼. 이제 이게 더 좀 약간 우세하고.
2: 당심은.
0: 네.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도 또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꼭 네. 민주당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 좀 그래도 보안수건 남겨놔야 된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우세한 것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2: 일반 국민의 여론.
0: 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도부도 처음에 이제 강경하게 나가려고 했다가 또 혹은 대통령과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도 당원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별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당에서 정합시다. 이제 이렇게 좀 손을 놨다가 장윤기 사건이 터진 거였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 선거 나오시려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1: 정청래 대표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조금 좀 세죠.
2: 자, 하여튼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이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짧게라도 해야 합니다. 지지율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부산 경남 이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부산 경남의 민심은 지난 북구갑 선거에서 사실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식 보수가 43, 민주당이 42, 그리고 장동혁식 보수가 15.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식 보수로는 특히 민주당세가 강한 이제 부울경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점점 격전지가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세가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세가 강한 부울경에서는 장동혁식 보수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상 드러난 거고 이번 폭락도 사실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당 의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진 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부성선거 재선거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장동혁 대표가 참여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당 국회의원 17명 중에 딱 2명이 갔어요.
2: 그렇군요.
1: 이현승 의원이랑 조승환 의원을 딱 두 명 갔어요.
2: 어제죠?
1: 네. 네. 딱 두 명 갔어요. 15명이 안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장동혁식 보수와는 같이 갔다가는 부산에서 우리가 다시 2년도 안 남은 총선에서 되기 힘들다라는 그걸 사실상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2: 그러니까 장동혁식의 장외 정치 반말 정치에 대한 반감이 크다.
0: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정종식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해서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네. 내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싹 쏠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국민의힘의 이 지지세가 좀 낮아진 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꼭 지켜야지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을 뽑아줬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라든가 대통령 일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상황 봐가지고 보니까 아 이러면 우리 쪽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자 알겠습니다. 노영희 박상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3부와 4부에는 김상욱 울산시장,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은 학생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을 거야.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이었겠지. 엄유진의 만화 펀자 이씨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가 많죠. 하지만 말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운한 마음 줄어들겠죠?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0: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 여력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를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6개월 전 전망치였던 2%보다 1%포인트나 올려잡은 수치고 한국은행이나 IMF의 전망치보다도 높습니다.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중동전쟁 여파도 추경 등으로 잘 막아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반도체 수출 덕에 올해 경상수지도 2,900억 달러 흑자를 내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올려잡았는데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불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올해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3-4-5 비전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중심으로만 투자했던 한국투자공사도 종합형 국부 펀드로 확대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역시 경제 성장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 뇌관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리스크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역시 올 하반기엔 최대한 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온 오프라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금융시장,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순유출된 외국인 주식 자금은 323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4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인데 한은은 인공지능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 비중 조정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1,150원과 11,55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1,320원에서 노동계는 8%를, 경영계는 2.2%를 각각 인상해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60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최저임금은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9월까지 쓸 원유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과 8월분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00%

0: 이상 확보했고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76% 수준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7차 최고 가격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재고를 소진했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가격 인하가 더딘 주유소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고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집값 잡으려고 세제를 개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채라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가 있다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감면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제지당한 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시 주택 공급 지연의 원인과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으며 규정상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해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폭염이 오늘은 한풀 꺾이는 대신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 밤사이 시간당 50mm의 폭우까지 예보됐는데요. 윤태구 기상분석관이 전해드립니다.
1: 중국 내륙에 상륙하며 세력이 약해진 9호 태풍 바비. 태풍의 지위는 이렇지만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열대저압부로 바뀌어 산둥반도 부근에서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상권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물벼락이,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도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지방 최대 80mm,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대응이 어려운 한밤중인 만큼 하천변과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됩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충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속에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윤태구입니다.
0: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중수청 개청 준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 339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정상 순방 추진 등을 위한 비용 366억 3,200만 원, 재외동포 간담회 행사비 증가에 따른 운영 경비와 여비 28억 원, 국고보조금 운영 경비 3억 8천만 원에 각각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3: 2200여 년 전 일본의

0: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정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새롭게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부에는 임기를 시작한 지 갓 2주를 넘긴 김상욱 울산시장 만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전면 중단한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두루 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김상욱 울산시장님 나오셨습니다.
5: 네,
4: 안녕하십니까?
5: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엔 비가 오네요.
4: 아, 거의 이게 방송인 같으세요.
5: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부끄럽지 모르 조승원 앵커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네. 너무 인성이 좋으시고.
4: 아유, 감사합니다.
5: 너무 포근하시고. 아, 예. 아, 따뜻해요.
4: 예, 아,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아,
5: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 네. 아니 근데 네. 오늘 이제 서울 오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여러 기관도 다니시고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 일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5: 공식 일정은 이제 이걸로 끝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비공식 쪽으로 또 움직여야 될 분들이 있고 지금 저는 시장이니까 더 열심히 영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4: 세일즈.
5: 그렇죠.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기후환경에너지부부터 찾아서 우리 울산에 지금 에너지부 관련해서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부식 해상풍력 문제 네. 그리고 또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전 배전 뭐 이런 문제 네. 또 지금 한수원에서 추가 원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우리 울산에 지금 버스가 부족해요. 버스를 찾으러 지금
4: 아니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볼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일에 빠져 있습니다.
4: 마음이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나오시면 저 네. 그거부터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이 앵커를 맡았고요.
5: 아, 반갑습니다.
4: 네, 진짜 저 진짜
5: 어떠세요?
4: 예, 네, 많이 힘들긴 한데 네. 지금 그래도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5: 아,
4: 그래서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5: 아, 시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4: 지금 2주 되셨죠? 2주.
5: 네, 맞습니다. 네.
4: 어떠십니까?
5: 신입사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하루하루 너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 시민들을 위해 정말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할 때 너무 신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네네. 막 들어오는데 네. 사실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조직도 움직여야 되고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시의 동의도 필요하고 등등등 마음은 급한데 결과를 빨리빨리 못 내니까 그건 좀 너무 속상하긴 하고요. 어쨌든 시민들께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죠. 네. 야당이 시의회 절대 다수를 네. 정하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좀 정치적으로는 좀 지역에선 고립된 인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경각심도 더 가지게 되고요.
4: 부담감도 좀 싶습니다. 크시겠네요.
5: 크죠. 정말 제가 잘해야 된다 생각 많이 가지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모자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자란 점 열심히 고쳐가겠습니다.
4: 그 이 시장 취임하시고 난 뒤에 행보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네. 유튜버. 이기도 하신 거죠. 겸직을 아예 이렇게 신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 겸 유튜버. 이거는 처음 아닙니까?
5: 저는 다 그냥 절차 다 밟으려고요. 왜냐면 네. 하나라도 빠뜨리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네. 물론 또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네. 여러분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5: 수익은
4: 합니다.
5: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5: 근데 제가 시민이 주인 되는 네. 민주도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4: 아,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5: 저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향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 시민을 주인되게 하느냐, 네네. 시민에게 이익되느냐. 네. 시민에게 이익되지 않는다면 욕먹더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아. 시민이 주인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주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저 그러면 네. 시민들과 소통하고 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못하든 잘하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인수위 때 다 공개하는 것을 두고 야, 너 자신 있니? 이렇게 네.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제가 자신 있었겠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모르면 배워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께 주권자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제 도리

0: 라고 생각했습니다.
1: 시장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고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예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맞습니다. 채널을 활용을 하고 계신.
0: 네. 또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계속 의견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도 또 소통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 아니 거의 유튜버시더라고요. 진짜 유튜버시더라고요. 네? 그 라이브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댓글도 다 읽어주시고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제가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0: 시민들 가장 가까운 곁에 있고 싶습니다.
1: 네. 아우 좋은 생각인데. 그 주요 회의나 이런 것도 생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반발은 없나요?
0: 초기에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1: 아, 지금은 없어요?
0: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저도 요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웠어요. 뭐냐면 네. 고위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기관장들은 네. 저 그래도 광역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공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분들은, 책임이 큰 분들은?
0: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부담스럽죠.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은 가급적 노출 안 되게 도와드리고 대신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책임이 큰 간부급 공무원들은 이제 오픈해서 가는 것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보안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데 후보지가 A, B, C가 있다. 오픈돼버리면 다음날부터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보안이 필요하지 않고 시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 알아도 네.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공개로 먼저 진행하고 이렇게 조금 요령껏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생중계가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0: 저는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1: 아,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
0: 시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맞다 틀리다 내 생각은 이렇게 의견 표현이 시작됐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 시민들께서 생각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주요 큰 사업들이 그동안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그냥 시장 결정 따라 훅훅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1: 저 이 얘기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0: 아, 네.
1: 요즘 네. 울산 하면 사람들이 울산 웨일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0: 네. 네. 저 때문은 아니죠.
1: 네.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최지만 선수도 여기 뛰고 있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메이저리거였잖아요.
0: 지금 나름 인기가 많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관중이 뭐 5만 명이
0: 많이들 함께하십니다. 네.
1: 이거 울산 웨일즈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0: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있어요.
1: 왜 욕을?
0: 욕 엄청 특히 야구 팬들한테 욕을 네.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욕 먹어도 또 할 말은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1: 네. 네.
0: 1년에 60억 이상의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예산을 쓰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시의 예산을 통해서 야구를 한다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생활체육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유가 되는 거죠.
1: 네.
0: 그게 아니라면 물음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 야구와 연결이 안 되고
1: 네, 네.
0: 또 울산의 울산 11호 어쨌든 운영이 되는 거니까 네. 울산의 선수들이 뭐 프로나 1군이나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기존에 1군에 뛰던 선수들이 다쳤거나 좀 쉬고 싶을 때 왔다가 이적료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럼 이따가 몸 회복되면 다시 1군으로 복귀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라면
1: 네.
0: 이거는 예산의 목적대로 못 쓰는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취임하면서 좀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0: 다음 이제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 이후에는 더 할지 말지 그때 다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 그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
1: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0: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시의 돈을 쓰는 건데. 하지만 그전에 그러니 시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리그 또 시민들이 지지하는 리그 네.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생활체육과 연결되고 네. 그러면 시민들이 공론할 때 반대 안 하겠죠.
1: 네.
0: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해달라. 시민들과 함께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이게 KBO 참고로 이 울산 웨일즈가 네.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KBO 최초의 시민구단이라서 그런 거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0: 재산을 그렇죠. 내는 구단인데, 그러니까 일반 프로 구단들은 회사에서 돈을 내니까 네. 회사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네. 이건 예산이 들어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1: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0: 그렇죠. 구단이니까.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준 겁니다. 뭐냐하면 네. 다음 평가 전까지 시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께서 예산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이 몰릴 수 있는 야구 구단이 되어 달라. 시간이 한 2, 3년 남았으니 그동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달라. 만약 그때가 되었을 때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시비를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네.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메가 프로젝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된 거죠.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떤 좀 규모,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0: 저는 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무슨 뜻입니까?
0: 계획은 늘 많았어요. 근데 계획대로 실천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실천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1기가, 2기가, 3기가 말은 좋죠. 근데 네. 어떻게 채울까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면은 빅테크 클라이언트사들이 들어와야 들어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울산에 전국에서 최초로 40메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SK에서 짓고 있어요. 근데 안에는 아마존이 들어옵니다. 네. 아마존이 빅테크 클라이언트 사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렉부터는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게 배타적 영역입니다. 아. 달리 말하면 빅테크 클라이언트 사들이 안 들어오면 못 채우는 겁니다. 하고 네.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빅테크 클라이언트 사들은 우리 정부 눈치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지가 맞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1: 돈이 자,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력.
1: 전력.
0: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 또 네. 전력망. 이게 지중화시켜서 가면 2km당 1km 갈 때 100억에서 200억 돈이 나온대요. 네. 변전소랑 가까워야 됩니다. 네. 이런 것. 또 용수 그리고 네. 또 땅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1: 이른바 전수토인.
0: 자, 그런 것들을 네. 맞추려면 지방정부가 열심히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또 네.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만 전력 들어와 버리면 네. 전기만 많이 쓸 뿐이지 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생태계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수용성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우선은 저는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 AI 데이터 센터의 요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에서 최초로 40메가와트가 거의 완공 단계 있고요. 또 네. 60메가와트 추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오늘을 그 기후환경 에너지부랑 미팅이 있었고 또 삼성 SDI와 현대중공업과도 미팅이 있었는데 내일 또 SK그룹과 또 이 추가적으로 미팅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곱하기 10배 곱하기 20배까지 늘려야 산업 AX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늘리기 위해서 SK와 협의 중이고 최대 한 2기가까지는 울산에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걸 위한 땅도 더 많이 확보하고 전력도 더 많이 확보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난주에 AX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네. SK와 계약학과를 우리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과학대와 함께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네. AI 데이터 센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계약학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인력 양성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를 추가로 내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결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유니스트에게는 디스트, 지스트에서 교환학생을 받아라. 한 절반 정도요. 아. 그리고 울산대는 전남대, 경북대에서 교환학생을 받아라. 절반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 전남대 학생이 울산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와서 계약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네. 졸업과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로 네. 취업을 하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가 전남에 짓고 있으면 바로 그러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교육의 요람으로 업그레이딩 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 AI 인재 양성 방안도 그렇죠. 연구를 하고 계시다.
0: 우리 울산이 잘할 수 있는 것이요. 40메가와트를 전국에서 최초로 완성하기 때문에 그냥 실습 현장이 여기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 좀 하셨는데 네. 지금 울산시의회가 22석인가요? 그런데 그중에 국민의힘이 15석 맞나요? 제가
0: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15석, 민주당이 조금 적습니다.
1: 아무리 시장님이
0: 우리가 이제 3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1: 시장님이 의욕이 넘치고 네.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셔도 네. 시의회하고 좀 협조가 어떻습니까?
0: 최선을 다해서 함께 뜻을 모은다면 손을 맞잡을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네. 얘기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렵네요. 네. 진정성 있게.

0: 하는 수밖에 없죠, 뭐. 네.
1: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하신 거 보니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0: 긴장해야죠. 저는 네. 당연히 긴장해야 하고 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꾸준히 일은 제가 열심히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일은 우리 시의원님들께 많이 더 모시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2: 네.
0: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정성만 지켜간다면 시의원님들이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믿고 진정성을 내고 있습니다.
1: 그 영상 저 조금 봤습니다. 그 취임 첫날 버스 정류장 네. 찾아가셔갖고 네. 위에 막 차양인가요? 뭐 이거 다 하시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그렇게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도 예. 거기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바도 있으시고 실제 네. 그게 정책으로 반영도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일단 제가 선거운동을 좀 독특하게 했죠.
2: 네.
0: 사무선거라 해서 유세차도 안 쓰고. 또 소식도 가동 안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울산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 봤던 것들, 그때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들을 우선 정책으로 빨리빨리 반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2: 네.
0: 울산의 시내버스가 정말 좀 심각한 지금 파행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해결하기 위해서. 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0: 네.
1: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다시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지방선거 함께 치른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제가 지금 시장에 취임했는데 뭐 함부로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죠.
2: 네.
0: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얘기를 할 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시장은 시장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네.
0: 민주의 이름을 쓰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민주, 시민주인, 시민주인. 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명제가 한 번씩 무시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2: 네.
0: 정치인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버립니다.
2: 네.
0: 그리고 시민을 도구로 봐버리면 어떤 네. 문제가 생기죠? 그때부터 개파 따지고 혈통 네. 따지고 내가 몇 년 있었는데 따지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네.
0: 자, 이건 시민을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이 주인이 돼서 시민을 객으로 볼 때에 내가 몇 년을 헌신했고 내가 누구 개파고 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 네.
0: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민주의 정신에 더 집중하고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 되고 정치인이 도구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아이고.
0: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슨 말이냐 하면 개파 따지지 말고요. 또 언제 얼마 됐는지 이거 안 중요하고요.
2: 네. 알겠습니다.
0: 누가 시민을 주인으로 보고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냐야.
2: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0: 그렇죠.
2: 예.
0: 울산으로 자. 많이들 놀러 오세요.
2: 네.
0: 곧 휴가철인데 울산 바다 아주 예쁩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1: 자, 지금까지 김상욱 울산시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저녁 되십시오. 예.
3: MBC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0: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 아이킥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포항은 37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발안에서 화성까지, 또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팔곡터널까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총 15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또 구간구간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정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자, 오늘 4부는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 오늘 주제 자체가 좀 그 웃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일단 단식을 하셨잖아요.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하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6: 네, 한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5: 네.
6: 예, 좀 이제 어제부터 밥 먹기 시작했고요.
5: 아.
6: 예, 그동안 좀 회복식 하면서 몸 좀 추스렸고, 사실 뭐 저는 길게 하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에서 뭐 길게는 30일 가까이 단식하신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5: 한 달을.
6: 네, 거의 한 달 동안 그것도 땡볕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밤에 잠도 광장에서 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앞에서 엄살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5: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6: 그렇죠.
5: 한 달씩 단식을 하신 거겠죠.
6: 네, 그런 단식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본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만 몇천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싸웠던 거죠.
5: 이 홈플러스 사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6: 동의합니다.
5: 언론에서도 너무 안 다루고요.
6: 네.
5: 그리고 다루더라도 그냥 경제계 단신 정도로 그냥 다루고 아니면 돈 문제만 자꾸 얘기를.
6: 주로 경제지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5: 오늘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한 16분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16분
6: 네.
5: 동안 중요한 얘기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5: 먼저 지금 이런 얘기 나와요. IMF 위기 이후에 거의 최대의 실업 대란이 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상황부터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6: 네.
5: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게 지난 3일이에요. 최소 2천억 원 이게 지금 이 자금이 없으면 이제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6: 맞습니다.
5: 요 기한이 이번 달 20일이에요.
6: 맞습니다.
5: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6: 예.
5: 진짜.
6: 네.

0: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정말 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12,000명?
1: 많이 줄어서 그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정직원만. 그러니까요.
0: 정직원만. 예. 이게 이미 퇴직하신 분이 한 5,000명 이미 있으시다면서요?
1: 예, 많이 퇴직하셨죠.
0: 예. 이번 사태 때문에 이미 나가신 분이 5,000명.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미 퇴직하신 분 5,000명에 지금 남아 계신 분 정직원이 12,000명.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소 그리고 뭐 주차 뭐 요원들까지
1: 네,
0: 다 합쳐서
1: 뭐 운전하시는 분, 배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다 합치면 또 이분들까지 합치면 또 1,000명이 또 있어요.
1: 네.
0: 여기에 협력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 협력사들이 뭐 4천여 곳 이상 되고요.
0: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4,600 곳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연쇄 도산이 일어나면 대량 실직 사태가
1: 입점업체도 있습니다.
0: 또 입점업체까지. 네.
1: 소상공인들이죠.
0: 이래서 추산하는 언론에서 추산하는 이 실업 규모가 최대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1: 그리고 인근 상권도 생각해야 됩니다. 홈플러스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10년 이상 그곳을 주변으로 상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대표님은 또 여기서 같이 이 단식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한 집안의 어떻게 보면 가장들이잖아요. 이 무너지는 이걸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세상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0: 네.
1: 사실 이 사태가 처음 예견됐던 것은 뭐 벌써 한 5년 전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미 MBK가 알짜 매장들을 팔아치우면서 네. 저러다가 먹튀하겠구나라는 네. 것을 노동조합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했고
0: 했죠.
1: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몇 년을 버텨오다가 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잡 한 10만 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노동조합이 외치고 국회에서도 뭐 일부 의원들이 1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치권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 전 이 점을 너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언론도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저도 언론인입니다만 이건 진짜 이게 사태가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IMF 위기 이후에 최대 실업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부 에서 뭔가 뭐 대책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시민 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1: 대책이라고 지금 하기 어렵죠. 사후 수습책이죠, 그냥.
0: 예, 일단 뭐 좀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1: 망하고 나면 예, 떼인 돈을 받게 해 준다든지 예,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준다든지 뭐 긴급하게 뭐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지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대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없었죠. 지금 긴급 개입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겁니까?
1: 일단 법원에서는 2천억만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0: 그렇죠.
1: 라는 건데
0: 이게 DIP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말로.
1: 네, 긴급 운영 자금인데요.
0: 긴급 운영 자금 예. DIP라고 합니다.
1: 사실 2천억이 지금 남아 있는 매장만 해도 67곳이고
0: 그렇죠.
1: 직원들만 해도 뭐 만 명을 훌쩍 넘는 곳에서 2천억 못 만들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안달복달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1: 사실 MBK가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벌어간 돈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도 60곳 이상의 담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 돈 2천억을 서로 안 내겠다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끝까지 너네 이러면 그냥 문 닫는 거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정부에서 중재도 못하고
0: 네.
1: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망하고 나면 돈 대출해 줄게.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뭐 무슨 뭐 경영자금, 긴급 경영자금 빌려주고 그다음에 저리로 뭐 대출해 주고 이런 대책들이 위주가 돼 있죠.
1: 그건
0: 지금.
1: 이제 노동자나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홈플러스
0: 네.
1: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0: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1: 물론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0: 네.
1: 애초에 MBK가 이렇게 먹튀를 할 것이라는 것을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0: 우려했고.
1: 지적을 했고
0: 네. 우려했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들어온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모

0: 펀드의 부도덕한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어떠한 통제 규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1: 제가 이 말씀에는 좀 공감을 하는데 이 론스타 사태 있었잖아요. 일단 네. 이게 우리는 이 론스타 사태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 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가 저지른 짓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었습니다. 그 수조 원의 돈을 한국에서 벌어놓고 그러고 나서 정부 상대로 또 싸우기까지 했잖아요. 돈 더 뜯어내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런 투기적인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못 해놔서 이번 일이 또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0: 사실 이제 론스타 같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사모펀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있었죠.
1: 토종 사모펀드라고 했죠.
0: 예.
1: 네. 근데
0: 그게 이상한 명분이 돼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1: 이게 토종 사모펀드 이 저 회장부터 이
0: 검은 머리 미국인
1: 김병주 회장, 저 마이클 병주 킴입니다. 마이클 네. 병주 킴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오셔갖고 토종 뭐 펀드니 뭐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땐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 정부 대안이 지금 사후 수습 체계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0: 사실 또 지적할 것은 네.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1: 네.
0: 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했고요.
1: 기각됐지 않습니까?
0: 예, 구속영장이 네. 지난 1월에 기각됐죠.
1: 영장이 그리고, 기각됐어요.
0: 네, 지금. 그리고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 7월 달에서나 이제 제재심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지난 네. 1년여 동안 뭐 하다가.
1: 네.
0: 그러니 사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법원에서 이런 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 이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 노조 쪽의 주장인데 이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동안 뭐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사실 공적 자금 투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MBK와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이 지리한 줄다리기가 잘 조율돼서
1: 네.
0: 누구든 돈을 2천억 원 4개만 해도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 정도 개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불과 몇 달 전에 삼성 노조가 파업한다 했을 때 네. 정부가 노조 파업에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1: 적극적으로 사례가
0: 없었거든요. 네. 이거 진짜 파업하면 나라가 뒤집힌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왜 그런 개입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홈플러스 청산되면 4,400억 원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그냥 청산 안 되게끔 2천억 원 중에 그것도 이미 1천억 원은 메리츠가 김병주 회장이 담보하면 내겠다고 넣어놨거든요. 은행에.
1: 네.
0: 그러면 1천억 정도만 더 지원을 해줘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잖아요.
1: 네.
0: 결국은 1천억으로 메꿀 수 있는 거를 4,400억으로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이
1: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0: 네, 납득이 안 됩니다.
1: 오히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긴급 운영 자금 그 최소 2천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0: 1천억 원만 해도 됩니다.
1: 1천억 원만 예. 해도 되니까 해서
0: 그런데 이제 정부 논리는 사모펀드가 싸질러 놓은 것을 어떻게 정부가 그걸 하겠냐
1: 그렇죠.
0: 이런 것인데
1: 일종의 도덕적 해이 논란인
0: 예.
1: 거죠.
0: 근데 사모펀드가 네. 이렇게 된 책임이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따지고 들어가면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없지 않다. 그렇게 어제 이제 점포 운영 다 멈췄잖아요. 직원들은 아예 몰랐다면서요?
0: 예,
1: 뉴스 보니까
0: 출근했더니
1: 출근했더니 뭐 문 닫혀 예, 있었다.
0: 예, 뭐 주말에 뭐 많은 분들이 떨이 물건 땡처리 하는 거 사러 마트에 가셨다가 살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많이 돌아오셨죠.
1: 네.
0: 선생님께서.
1: 오늘 원래 3시였던가요? 그 MBK 쪽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네.
0: 원래 홈플러스. 지난 10일 날 노조 네. 측에서 MBK 본사 방문해서 로비에 주저앉았어요. 만나달라고.
1: 네.
0: 그랬더니 이제 MBK 쪽에서는 그러면 14일 날 보자. 부회장이 나가겠다 했는데

0: 오늘 오전에 갑자기
1: 취소.
0: 예, 그냥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고
1: 안 만나겠다.
0: 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의미를 통보한 겁니다.
1: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MBK 파트너스 물론 뭐 사모펀드니까 뭐 이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너무한 거 아닌가.

0: 청산됐을 때 그 점포들 중에 또 한 70% 이상이 단독 건물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쉽게 처분이 가능한 그런 담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뭐 그 연체가 되면 지연이자 또 20%가 가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손해볼 게 없어서 이렇게 속 태우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입점업체, 협력업체들의 사정까지 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1: 손해볼 게 없어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2천억 때문에 이거 망하면 정말 10만 명 대란이 날 수도 있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10만 명 실업대란 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걸 홈플러스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근데 날짜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0: 20일까지입니다.
1: 2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지금 이게 해결이 될지.
0: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며칠 전에 홍익표 수석께서 또 이 MBK의 문제, 경영 실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실패를 내버려 두어서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또 보고만 있을 것인가.
1: 그러니까요. 그게 참
0: 없습니다.
1: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공적 자금 투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 혈세를 투입하자는 게 그 경영 실패를 세금으로 물어주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파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요 얘기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이런 지금 기업 사냥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 사모펀드의 이런 단기 수익 추구 전략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른바 먹튀 방지법
0: 네.
1: 이런 걸 좀 구상하고 계신다고요?
0: 이미 작년에 저희 당에서는 정혜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1: 네. 어떤 내용이에요?
0: 주되게는 뭐 자본시장법, 상법, 뭐 그리고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MBK가 애초에 홈플러스를 그 사들일 때 자기 돈으로 사들인 게
1: 그렇죠.
0: 아니라 차입 매수 방식으로 사들인 거 아닙니까?
1: LBO인가 뭐 그거죠?
0: 네네 맞습니다.
1: 그게 근데 문제예요 진짜.
0: 그래서 그 차입을 해서 사서 그걸 담보로 홈플러스를 잡아놓고
1: 그러니까요.
0: 그걸 팔아치우고 아예 완전히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재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경영 상황이 나빠졌었던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다 팔아치운 거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그런 이제 그 LBO 방식에 일정하게 규제를 두어서 지금 한 400%까지 할 수 있는 걸 200% 정도로 낮추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먹튀를 할 수 있는데 차입 금액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경영권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분증권을 5년 동안은 이상은 이제 보유하도록 하는데 그냥 튀지 않게끔
1: 바로 하는. 먹튀 못하게끔
0: 이런 예, 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1: 자 지금 30초 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딱 30초 안에 한번
0: 네,
1: 해보시죠.
0: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그것을 기업의 사적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 기업의 투자가 실패하고 났을 때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큰 사회적 네. 영역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 국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안인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의 결단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0: 355 롯데건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늑대는 힘이 셉니다. 터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여름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식중독이죠. 기온이 오르면 음식에서 세균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간 식중독 환자의 절반가량이 여름에 발생합니다. 식중독균은 32도에서 43도 사이일 때 가장 빠르게 증식하죠. 따라서 이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데요. 요리할 땐 고온에 충분히 익히고 남은 음식은 곧장 냉장고에 넣어서 식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변질되기 쉬운 여름, 현명한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00원과 1,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의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320원과 비교하면 2.7부터 5.25% 사이의 인상률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당 1,550원을, 근로자 측은 시간당 1,1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안다며 이번 본 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선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으며 규정상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해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9월까지 쓸 원유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과 8월분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76% 수준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의

0: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는 버려질 뻔한 은행나무 천구루를 한자리에 옮겨 심어서 조성한 천년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숲에 식재된 은행나무들은 원래 전선을 땅에 묻고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면서 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갈 운명이었는데요. 정선군에서 묵혀둔 땅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부터 한 그루 두 그루 옮겨 심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은행나무 군락으로 성장해서 특히 가을철에 사랑받는 대표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천년의 숲은 지역에서 나온 자원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로 만든 자원 순환형 산림 사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기사회생했으니까 새로운 터전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가길 바라보고요. 나무가 됐든 낡은 가전이 됐든 또 사람이 됐든 정선의 은행나무들처럼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상은의 둥글게 전해드렸습니다. 1794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유혜영님이 안녕하세요. 와우 우리 상은 언니 노래 듣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트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신은희님은 은행나무는 가끔 도로변에서 냄새나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은행잎을 모아서 유기농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효과 좋아요. 오, 은행나무 잎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군요. 유기농 살충제로. 그리고 은행나무는 저도 좋아하는데 가을 풍경에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프닝에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천년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7190님이 지금 창원은 비가 옵니다. 모든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울도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 소식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윤근식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엔 비가 내리네요. 하고 소식 전해주셨어요. 김지훈님, 준상 아나운서가 8시 뉴스에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서울도 비가 오나요? 남도, 광주도 곧 내릴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1885님, 아무도 없는 비 오는 기흥 호숫길을 오당재와 함께하면서 걷고 있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호숫길 옆에 불빛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멋진 풍경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 또 이렇게 걷기, 비가 그치고 나서 또 걷기 좋잖아요. 날씨도 선선한 기분이 들고. 오늘은 바람도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날씨가 덜 더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또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사연 간직하신 분들은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되니까 편하신 쪽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

0: 금융공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비의 양도 많아서 경기 북부에 12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북부는 최대 10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대응이 어려운 한밤중인 만큼 하천변과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할 정도의 돌풍이 불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속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 요금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숙박업소들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 경고 또는 개선 명령 수준의 제재만 받아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단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 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나는데요. 2차 위반 때는 10일, 3차 위반 때는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요. 4차례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 조치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면 홈페이지 등에도 숙박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데요.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면 난폭운전을 한다고 민원인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일률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는데요. 다만 서울시는 버스 회사와 기사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라디오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유재하의 지난날 듣고 왔습니다. 0250님이 지금 김해는 소리 없는 가랑비가 오네요. 방수영님은 젠디 서산은 비바람이 엄청 심했어요. 하필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래서 신발부터 온 몸이 다 젖었어요. 바람 조금만 불고 비도 조금만 오고 그쳤으면 좋겠어요. 밤새 모두 안전하길요. 이경희님은 구미는 비는 오지 않았고 무지 더웠어요라고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전국에 내일까지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로 지금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하네요. 중부지방, 호남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50mm 1mm 매우 강한 비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의 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또 밤에 내리다 보니까 좀 점검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잠들기 전에 뭐 창문, 베란다 문 단단히 닫고 잠금 상태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강풍으로 인해서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 같은 거 실내로 옮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버스 라디오, 그 기사님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네요. 신지연님이 조용한 버스보다는 라디오 들으면서 가면 좋던데요. 같은 라디오 듣고 있으면 내적 친밀감 들던데 하셨고, 박현진님도 정말 인류의 파괴네요. 라디오도 못 틀게 하다니. 이기열님도 왜 라디오 청취가 문제가 될까요? 클래식을 틀었으면 민원을 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민원이니 그 당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적당한 볼륨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라디오 얼마나 재밌는데 하셨어요. 그리고 0105님은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로 인해서 사고라도 나면? 이렇게 물어보셨고. 허웅님, 적당한 볼륨의 라디오 방송 송출은 찬성입니다. 다만 승객을 위한 방송이면 더 좋겠고 기사분이 방송에 심취하는 건 안전 운행에도 지장이 있지 싶습니다. 모두 모두 배려하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하고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이상일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운전하면서 라디오 자주 듣곤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디오는 사랑입니다. 그쵸,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라디오를 항상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라디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라디오, 적당한 음악이나 라디오 이런 이야기 소리가 졸음도 예방하고 긴장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단조로운 운전 환경보다는 좀 적당한 이런 소음이 있어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금지해달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헤드폰 끼시면 되지 않나 너무 시끄러우면. 임상준님이 버스 기사입니다. 잠 깨려고 라디오 듣기도 합니다. 엔진 소리만 들으면 재미없거든요. 그쵸? 잠 깨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좀 네, 그렇네요. 또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입장에서도 우리 버스 기사님들 많이 듣고 계신데 어쨌든 일부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77님, 요즘 딸이 코요태의 우리의 꿈이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요. 지금 학원 끝나서 같이 가고 있는데 신청곡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원피스 한국어판 OST죠. 코요태의 우리의 꿈 전해드릴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0: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버스에서 라디오 트는 얘기했었는데 기사님들이 또 뒤늦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1195님은 저도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는 것을 승객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루 종일 MBC만 듣고 있어요. 오, MBC만 들으신다는 우리 1195 기사님. 0211님은 저도 버스 운전합니다. 본인들도 운전하다 졸리며 음악도 듣고 하듯이 저희도 같습니다. 라디오라도 하나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졸음도 날리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하셨고 7006님도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운전석에만 나오게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볼륨은 4에서 5 정도 조용히 듣고 있어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7006님은 혹시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운전석에만 들릴 수 있도록 작게 듣고 계신가 봐요.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보면 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듣는 거는 너무 또 그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거는 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당제 들어주시는 모든 기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김우현님, 젠디 반갑습니다. 인천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집에 가시는 길 안전 조심하시고 오당제 들으면서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우현님. 인천에도 바람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있군요. 9566님은 여기 나주도 이슬비가 내려요. 저도 오늘 팥을 심었어요. 오, 또 팥을 심으신 우리 9566님 계시고요. 노혜림님, 젠디 출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공부를 했어요. 오랜만에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반찬가게 가서 고사리랑 진미채랑 여러 가지 사서 집에 왔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는데 반찬가게 가서 고사리랑 진미채를 사오신 거예요. 속세의 맛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뭐 햄버거 막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혜림 님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나 봐요. 속세의 맛이 반찬가게에서 산 고사리랑 진미채라니. 맛있게 저녁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혜림 님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자기소개서 파이팅입니다. 2081님 안녕하세요. 첫 출석 문자 보내봐요. 오늘은 10살 조카 다은이의 생일이에요. 오늘 엄마랑 오빠랑 셋이 놀이공원 다녀왔대요. 아빠는 저녁에 만나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었대요. 12살 오빠는 무서워서 안 타는 놀이기구를 10살 다은이는 겁도 없이 다 탔다네요. 씩씩한 우리 다은이 생일 축하해. 고모가 다은이 너무 사랑해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다은이가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아주 무서운 놀이기구인데 이거를 그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멋지게 타고 있는 그 늠름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은이의 생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73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저희 집은 해마다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거의 매일 옥수수를 먹고 있지만 옥수수의 매력에 푹 빠진 건 20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젠디는 옥수수 좋아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0: 저도 옥수수 좋아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는 초당 옥수수 저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상큼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초당 옥수수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2073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잔디님.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황도민이라고 합니다.
0: 도민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저 이제 막 운동 끝나고 여기 스낵바에 내려와서 전화
0: 오.
1: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무슨 운동하세요?
1: 아, 저 헬스 하고
0: 아,
1: 있어요.
0: 헬스 하세요?
1: 네네.
0: 우와, 헬스 이렇게 얼마나 하셨어요? 운동하신지.
1: 코로나 터진 거 빼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 것
0: 와,
1: 같아요.
0: 진짜 꾸준히 하고 계시구나.
1: 네네.
0: 대단하세요.
1: 아,
0: 비결이
1: 아닙니다.
0: 뭐예요? 꾸준히 하시는?
1: 저도 근데 막 꾸준히 하다가 요즘은 또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이 또막안 맞을 때는 못 하기도 하는데 이제
0: 그래요.
1: 웬만하면은 이제
0: 네.
1: 최대한 이제 퇴근하고 저는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빨리 가서 이제 운동을 무조건 30분이라도 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편이라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일단 가자 이런 느낌이구나.
1: 네네,
0: 오,
1: 맞아요.
0: 멋지십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보미님이 해마다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1: 네.
0: 들었는데 그럼 집에 이렇게 밭이 있으신 거예요?
1: 아, 네. 아, 부모님께서 이제
0: 네.
1: 밭을, 농사를 이제 가까이서 지으시다 보니까
0: 오.
1: 이제 해마다 옥수수 농사를 지으신데 또 이제 여름철에 항상 이제 그 옥수수를 판매를 하세요.
0: 네.
1: 그래서 그 판매도 하시면서 저희도 이제 먹는데 이제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0: 와, 판매도 하시고 또 덕분에 매일
1: 네네.
0: 같이 드시고.
1: 네네.
0: 와, 아버지가 그럼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1: 네, 보통 주 농사는 아버지가 지으시고,
0: 네.
1: 엄마는 이제 판매를 주로 하세요.
0: 아, 근데 대구에서 옥수수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 네네, 그쵸.
0: 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네, 맞아요.
0: 괜찮으세요, 농사일은?
1: 아, 아무래도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이제
0: 네.
1: 아빠께서 아침 일찍, 이제 이른 아침에 가셔서 거의 아침 오전 한 10시까지 일을 하고 오세요. 네.
0: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벽부터 하신다고 하더라고,
1: 네,
0: 동트기 전에.
1: 맞아요.
0: 그럼
1: 네네.
0: 낮에는 좀 쉬시는 거예요?
1: 네, 낮에는 잠시 또 쉬셨다가 또 조금 한 4~5시쯤 되셔서 그때 또 가세요, 밭에.
0: 아, 그러시구나. 더운 시간
1: 네네.
0: 이렇게 피해가지고 일을 하시는군요.
1: 아, 네, 그쵸.
0: 보민 씨도 그럼 같이 농사일 좀 도와주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농사일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0: 아,
1: 네,
0: 그쵸.
1: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0: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1: 있어요.
0: 맛있게
1: 네.
0: 먹어드리는.
1: 아, 네.
0: 네. 옥수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혹시
1: 네,
0: 어떤
1: 맞아요,
0: 옥수수,
1: 쌤님.
0: 네, 재배하고 계세요?
1: 저희 집은 주로 이제 뭐 색깔이 그게 딱 노란색인 찰옥수수를 주로 그 짓고 있어요.
0: 오, 노란색 찰옥수수. 오,
1: 네네네.
0: 맛있겠다. 그 옥수수 맛을 20대 후반부터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는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1: 그 당시에는 이제 옥수수를 아무리 이제 부모님이 삶아주시고 하셔도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었었는데,
0: 아, 어릴
1: 한,
0: 때는.
1: 네, 20대 한 후반 정도 들어서서부터 이제 그냥 이제 저희는 소금 살짝 이제 넣고 삶아 먹는 걸 좋아해서,
0: 아.
1: 근데 삶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식감이 되게 점점 먹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0: 오.
1: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빠지게 된것 같아요.
0: 아, 그럼 옥수수를 거의 매일 드시겠네요?
1: 아, 네, 그쵸.
0: 와, 하루에 몇 개까지 가능해요?
1: 이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하루에 이거 밥을 안 먹고 먹으라 하시면, 3, 4개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을
0: 오,
1: 것 같아요.
0: 3~4개까지. 아니,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 옥수수가 정말 맛있나 봐요.
1: 네. 네, 가까이 계시면 진짜 젠지님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0: 아, 진짜 제가 사러 가고 싶네요, 진짜로.
1: 아유, 아닙니다. 사러 오시지 마시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방수영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1: 네네.
0: 질문 있습니다. 쪄서
1: 네.
0: 냉장 냉동해놓은 옥수수 다시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보미님?
1: 저는 보통 이제 냉동을 해놓거나 냉장을 해놓으면
0: 네.
1: 삶아서 해놓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다시 물에 삶지는 않거든요. 물에
0: 아.
1: 삶지 않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밥

0: 토스트에다가 한 시간 정도 넣어놨다 차가우니까 아무래도 차온 걸 그대로 먹다 보면 식감이 좀 별로더라고요, 제 입에는.
1: 아.
0: 그래서 밥솥에 한 시간 정도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드시면 원래 그 식감을 살리시면서 조금 더 따뜻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와, 역시 우리 보미님 좋은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아, 네. 밥솥에 한 시간 넣어놓기 우리 수영님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5619님이 대구 어디 네. 쪽인가요? 저도 옥수수 좋아합니다. 주문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살짝 이렇게 저희한테 동네라도 네. 이렇게 힌트?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0: 아, 대구 수성구 쪽에서 판매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주소 동네까지 안내를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수성구 쪽이고요.
1: 수성구? 그럼 뭐 근처에 뭐 학교가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0: 학교는 없고 이제 아파트 단지나 주로 이제 상권이 있어요.
1: 아, 네. 그런 상권이
0: 큰 상권 쪽으로 있고 네, 그런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대구 수성구라고 합니다. 우리 5619님을 비롯해서 대구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네. 아파트 근처 상권 기억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미님.
0: 네, 잔디님을 이렇게 잔디님과 통화하게 돼서 일단 영광이고요.
1: 아, 제가
0: 그리고 네. 5당제 가족 여러분들 모두 모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5당제 청취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0: 네네.
1: 와, 감사합니다. 우리
0: 보미님. 감사합니다.
1: 우리 보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0: 네, 저 마마무를 좋아해서 마마무의 고고베베 신청하겠습니다.
1: 마마무의 고고베베 이 노래 네네. 들려드릴게요. 오늘 보미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신 황보미님의 신청곡 마마무의 고고베베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보미님이 지으시는 건 아니고 보미님의 부모님이 짓고 계신 거죠.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우리 보미님은. 또 오늘 옥수수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9029님, 저도 세종에서 옥수수 농사를 3,000평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미백 알록이 흑찰 옥수수와 초당 옥수수도 농사 지어요. 우와, 옥수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미백 알록이, 흑찰 옥수수, 초당 옥수수까지. 2117님, 저도 옥수수 정말 좋아해요. 괴산대학 찰옥수수가 유명한데 그쪽 살때 정말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전 대식 갈아서 찐 옥수수 한 번에 8개씩 먹어요. 와, 8개는 진짜 이거는 사실 이 옥수수가 포만감이 높은 음식이잖아요. 이거 옥수수 먹으면 소화도 천천히 되고 뭔가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오, 이거를 한 번에 8개씩 드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엄청 대식가시고도 옥수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옥수수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오늘 또 보미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송영미님이 수성구가 콧구멍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못 찾아요 하셨는데 신매시장에서 판매를 하신대요. 대구에 있는 신매시장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목요일마다. 오, 이렇게 알려주셨어야 되겠다. 우리 보미님의 부모님이 맛있게 지으신 농사 지으신 옥수수는 대구 신매시장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혹시 시장 가실 일 있으시면은 가서 옥수수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214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광양입니다. 매실과 불고기의 고장이지요. 며칠 전 지인들과 코인 노래방에서 네가 좋아 이 노래를 불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빵빵 터졌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성곤, 사실 오정세님의 네가 좋아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오늘은 제 사연 소개해 주실 거죠? 하고 문자를 남겨주신 우리 9214님, 이 노래 요즘 진짜 많이들 좋아하시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오정세 씨의 노래, 9214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0: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충북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폐업한 병원을 다시 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을에는 주민 1,90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달 전에 마을에 하나뿐이던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14년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된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병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주민들은 5만 원씩 모아서 병원을 다시 시작한 데 필요한 돈 5천만 원을 마련했고요. 여기에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부족한 돈을 채웠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마을 주민들이 담보로 내놓은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수족관, 2번 마을회관, 3번 영화관. 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죠. 1번 수족관, 2번 마을회관, 3번 영화관.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820원과 1620원을 내놨습니다. 노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320원에서 노동계는 4.8%를, 경영계는 2.9%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양측 요구한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노사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대표들이 오늘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과도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투자자의 나이와 성향에 맞춰 위험을 경고하거나 안내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최하은 활동가는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이고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며 높은 임차 비용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 재정으로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한 50%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중수청 개청 준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 339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정상 순방 추진 등을 위한 비용 366억 3,200만 원, 재외동포 간담회 행사비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와 여비 28억 원, 국고보조금 운영경비 3억 8천만 원을 각각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최대 80, 전라권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7도에서 37도로 무덥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 집 주변에 녹지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뜨거운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폭우가 올 땐 빗물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녹지 공급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충분한 녹지가 조성되지만 비좁은 쪽방촌에는 나무를 심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죠. 이 때문에 같은 재해를 겪어도 빈곤층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갈수록 무더워지는 세상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마을 주민들이 폐업한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담보로 내놓은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5566님이 충북 제천이 고향인데요. 소식 들으니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하면서 정답 마을회관 맞춰주셨어요. 5566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적자도 주민들이 함께 감당하기로 했다고 해요. 병원을 떠났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주민들과 함께 병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동닥,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0: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훈련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2: 무엇이 죽은디? 고민 해결 방법 무엇이 죽은디?
3: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4: 오늘만 남의 편!
3: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주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5: 덥고 네. 비오고
6: 맞아요.
5: 날씨가
3: 맞아요.
5: 요상합니다.
3: 그러게요. 날씨도 덥고 오늘은 비가 진짜 많이 오고.
6: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조카들이 이제 미국으로
3: 떠났어요. 아, 떠났어요. 네,
6: 마지막
3: 아쉽겠다.
6: 배웅을 하는데 저는 슬프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네. 약간 눈물 흘리려고
5: 눈물 날 것 같아요.
6: 그 중고등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3: 그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아, 이런 생각.
6: 제가 간다 할머니 안녕.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3: 다음에 또 만날 테니까요. 네,
6: 용돈도 많이 챙겨줬는데
3: 진짜
6: 표현을 안 하더라고.
3: 고맙다고 안 했어요?
6: 그냥 고마워요. 그냥 요즘도.
3: 아 진짜.
6: 아 나는 좀 이렇게 전에 F여가지고 네. 조카들도 삼촌 어떻게 이런 거 준비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3: 나중에 다 기억할 거예요. 삼촌이 용돈 얼마 줬는지.
5: 그쵸, 기억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3: 네, 또 내일이 초복이거든요. 두 분은 복날을 어떻게 챙기시는 편이세요?
5: 어떠세요? 어지간하면 삼계탕을 좀 먹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네. 하려고 합니다.
6: 네. 저는 복날 저희 구내식당을 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3: 맞아. 네.
6: 저희 구내식당의 메뉴가 삼계탕이에요.
5: 그러니까요. 네.
6: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맞아요. 저 원래 삼계탕 좋아하거든요.
3: 그러시구나.
5: 복날 아니라도 먹는데 복날이면 당연히 먹어야 된다.
3: 그렇죠. 네. 내일은 좀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 삼계탕 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에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죠?
6: 경기도에 사는 남자분입니다. 김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제 결혼 생활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인지 들어보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눈시울을 붉히며 퇴직하신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장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댁에서 영화도 보시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7: 반도체 호황으로 얻게 된 추가 세금을 우리 정부가
3: 리모컨 내놔봐. 나 드라마 봐야 돼.
2: 아, 가만히 있어봐라. 나 뉴스 보고 있잖아.
3: 아 오늘 하루 종일 뉴스만 봤잖아. 아우 나는 뉴스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2: 아 가만 드라마 들으면 뭐 듣기 좋나? 맨날 찌찌먹고 싸우고. 나도 드라마 듣기 싫어. 정 보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보라고.
3: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봐.
2: 까불지 마라.
3: 뭐? 까불지 말라고? 이 양반이 진짜.
6: 두 분은 하루 종일 붙어 계시면서 점점 다툼이 잦아지셨는데요. 처음에는 금세 화해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해를 하기까지 며칠씩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사위로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애교도 떨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장모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3: 아유 됐어.
6: 아 장모님 수박 좋아하시죠? 내일 퇴근길에는 제가 수박 한 통 데려가겠습니다.
3: 아유 무거운데 뭐 타러.
6: 그런데 초반에는 이틀 정도 머물다가 처가로 돌아가셨던 장모님이 저희 집에 일주일씩 계시기 시작

0: 하면서 저의 괴로움도 시작됐는데요. 장모님은 요즘 저만 보이면 자꾸 훈계를 하십니다.
1: 김서방,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 회사는 회식도 안 해? 김서방, 남자는 친구가 있어야 돼. 늙어서 우리 영감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 피곤해. 김서방, 그 회사는 저녁밥은 안 줘? 회사에서 저녁도 먹고 오면 좀 좋아. 김서방, 아무튼 늙어서 우리 영감처럼 우리 딸 힘들게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0: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아내와 함께 안방을 쓰시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막내랑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답니다. 이제 제 결혼 생활에 왜 위기가 찾아왔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사이가 예전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장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장모님이 저희 집에 그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도 일주일씩은 계시지 마시고 일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1: 안 대범님이 아 젠디 귀에서 피나요 하셨어요.
2: 잔소리 해서.
1: 그러니까. 김고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게 초창기라서 그렇거든요.
1: 아 네. 진짜.
2: 올해 이제 정년퇴직 하셨으니까.
1: 네네. 네.
2: 왜 부부가 또 이게 사실은 계속 살면 맞는 것 같지만 살더라도 같이 계속 있지는 않는다고요.
1: 그쵸,
2: 그쵸. 그러니까 어색한 상황이에요. 저는 시간 좀 흘러가면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1: 오, 오. 시간이 좀 필요하다.
2: 그러면 오랫동안 사위 집에 안 머물 거예요.
1: 오.
2: 네. 네.
0: 오늘 저도 박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1: 어, 그래요.
0: 사실 이 장모님이 언제까지 계시겠어요? 잠깐 계시는 거고 장인어른이 혼자 계시잖아요. 외롭습니다. 그 TV 뉴스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단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있다면은 적적해요. 네.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1: 그쵸.
0: 그럼. 당신 어디 갔어? 이러면서 괜히 전화해서 또 샀습니다.
1: 맞아,
0: 걱정할
1: 맞아.
0: 일은 아니다.
2: 네. 아마 동화가 좀 될 거예요. 그 장모님은 뉴스를 좀 보게 되고요.
1: 아,
2: 장인어른은 드라마를 좀 보게 되고.
1: 아 진짜 맞아. 부부가.
2: 절충을 택하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1: 그렇죠. 남자분들도 예.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2: 맞아요.
1: 굉장히 좋아하시고
2: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면.
1: 그렇죠. 야.
2: 여보 좀 그만 드라마 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색한데 시간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 저희 집도 아버지가 드라마에 완전 거의 그 저희 아버지는요 네. 한국 드라마는 이제 볼 게 없어서요 미국 드라마까지 보세요.
1: 진짜?
0: 엄마는 또 저러고 있다고 TV를 꺼버리세요.
1: 아,
0: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 그죠, 그죠.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맞아 맞아. 드라마를 또 이제 남편분이 보게 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2: 네, 조금만.
1: 이런, 네. 근데 전에도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계신 아내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좀 괴로운가요? 두 분은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2: 저도 사실은 좀 같이 네. 생활하기보다는 따로따로 생활하잖아요 부부가.
1: 그렇죠. 네. 바쁘시니까.
2: 근데 만약에 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 네.
2: 불편할 것 같아요.
1: 진짜.
0: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2: 결혼 안 했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미친 사람.
0: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행복한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1: 저는 남편이랑 있는 게 제일 행복한데.
0: 와, 네. 그러니까요.
1: 네, 맞아요.
0: 네.
1: 근데 남편 입장은 또 모르니까 행복할 거예요, 아마도.
0: 네.
2: 예, 아직 결혼한 지가 연차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
0: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 행복한데
0: 네,
2: 각자가 이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2: 저는 딱 이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보다는 좀 시사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1: 맞아, 맞아.
2: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각자 봐요. 같이 보지 못해요.
0: 그렇죠.
2: 좀 다르니까.
1: 그쵸.
2: 취향이 다르니까.
1: 그럴 수 있죠.
0: 그 정말 쉬운 해결책은 스탠드 TV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한 분이 먼저 점령을 했으면 한 분이 조심스럽게 스탠드 TV를 하나 들고 안방으로 가시는 거죠.
1: 네.
0: 저희 집이 그러고 있거든요.
1: 오.
0: 굉장히 스탠드 TV를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왜 선물로 주니 제가 구비해 드렸는데 필요 없다고 하셔 놓고는 제가 나중에 그거 제가 이제
1: 가져가서
0: 쓰겠다고 하니까 그거 왜 가져가냐고.
1: 오, 쓰시 잘 쓰시는구나.
0: 안 된다고 그거.
2: 매우 필요해요.
1: 그러니까.
2: 매우 필요해요.
1: 그러면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위에게 자꾸 훈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좀 힘든 상황인데 훈계만 덜 하셔도 사위 마음

0: 마음이 지금보다는 좀 편할 것
1: 그쵸,
0: 같거든요.
1: 그쵸.
0: 아까 귀에서 피날 것 같다고 글도
1: 예.
0: 남겨주셨는데 왜 훈계를 하게 되는 걸까요?
1: 애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래도 그리고 애정이고 사위가 그만큼 편하고 좋은 거죠. 사실 장모님한테 사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위가 두 명이나 있어요. 제가 누나가 두 명이기 때문에 매형들이 뭐 갑자기 제 방에 가서 침대에 눕고 자도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좀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0: 그죠.
1: 근데 훈계를 한다? 그만큼 사위를
0: 편하게
1: 사랑하고
0: 생각한다.
1: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보기 좋은데요.
2: 맞아요. 또 처음은 해서 그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그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래
0: 어머니가?
2: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1: 맞아.
2: 하고 이러니까 이런
1: 맞다.
2: 부분들을 꼭 얘기해서 아마 불편하고 저도 장모님하고 명절 때 이제 단둘이서 본 적이 너무 불편해요, 서로서로. 아무 말도 하기가 어렵고요.
1: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2: 계속 과일을 주는데, 과일 100개를 먹게 됩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요.
0: 그죠, 그죠.
2: 장모님은
1: 당
2: 계속
1: 스파이크
2: 닦아주시고.
1: 넘치는데.
2: 아니, 더 먹질 못하겠는데도 뭐, 더 해서 할 말도 없고.
0: 와, 진짜 신기하다.
2: 되게 불편한 관계입니다.
0: 이렇게 말씀
1: 맞아.
0: 잘하시는 방송쟁이 변호사님도 힘들구나, 그게.
2: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애정도 있는 거고.
1: 편하고.
2: 편하고. 좋게
1: 뭐야.
2: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0: 사위 입장에서 좀.
1: 좋게 생각하세요, 김고민님.
0: 그래요. 그럼 김고민님은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두분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아까 뭐 TV 스탠드 TV
1: 스탠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요때 참 중요한 게 장인어른한테도 종종 전화를 주셔야 돼요.
0: 아 누가?
1: 이럴 때, 그러니까
0: 사위가?
1: 김고민님,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가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한다는 거를 장인 장모께서 이번에 마음이 딱 여겨지면은 사위에 대한 믿음도 올라가고 점수 제대로 따는 거죠.
0: 아 사위가
1: 굉장히 좋은
0: 장인어른한테도 연락을 하면서
1: 네, 식사나 하셨냐? 뭐 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먼저 들어오라고 손 내미셔야죠. 이런 얘기도 좀 넉살 있게 하고
0: 네.
1: 이런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2: 좀 저 적극적으로 모시고 와도 돼요.
0: 아예
2: 직접. 그럼 거기서 싸우시진 않거든요.
0: 아, 장인어른은
2: 딸 집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모시고 와요.
1: 오늘 저녁은 저희 집 와서 드세요.
2: 드세요.
1: 이렇게 오, 좋다.
2: 아주
1: 너무 좋다.
2: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면 가서 직접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한 공간에 다시 두는 거죠.
0: 괜찮네요.
2: 그리고 뉴스 좋다. 틀다가 드라마 틀다가 돌려가면서 다 같이 보는 거죠. 저는 아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넉살 좋은 사위처럼 이렇게
1: 혹시
0: 아버님.
1: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박 변호사님은?
2: 그러니까 다투거나 그러지 않으셔서 또 우리가
0: 그치.
2: 또 멀리 있어서 대구에 다 거주를 하셔서 근데 명절 때 이제 가끔 한번 저는 같이 있으려고 하고 하면 다들 그 눈치를 약간 보기 때문에 맞춰줍니다. 싸우지 않고요. 당연히 당연히.
0: 그렇죠. 그렇죠. 사위가 있으면은 사실 싸우시기는 힘들죠. 9387님이 사위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계속해서 장모님의 훈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솔리드의 이제 그만 화 풀어요.

0: 솔리드의 이제 그만 화 풀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유태코님 못 들어주겠네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요? 무슨 의미세요?
2: 아마 귀에 피나게 그 말
0: 잔소리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2: 이리치님은 내 나이가 70인데요. 장모가 잘못하고 있네요. 부부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지 딸 부부까지 힘들게 하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1: 맞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0: 네. 부부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
1: 0570님 사위분이 착하시네요. 아내분인 딸이 엄마를 설득하셔서 나서줘야죠. 딸이 나서야 된다. 따님과 장모님이 혹시 눈치가 좀 없으신 건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근데 전곡을 찌르는 말이긴 해요. 따님은 아무 역할을
2: 뭐
1: 안 하고
2: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0: 따님의 존재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긴 했네요.
2: 이런 경우는 딸이 사실은 엄마한테
1: 눈치도 주고
2: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고 돌아가라 돌아가시라 아빠에게로 그렇게 하거든요. 동상
0: 그쵸
2: 맞는 말씀 같아요. 네. 0354님 시부모님도 같이 합숙하면 됩니다.
1: 이거 진짜 힘들겠네.
0: 다 같이
2: 참 난감한데요.
1: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박종희님 잠깐이든 아니든 사위 집에 일주일씩 와 계시다는 게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내분도 기준을 세우셔야죠. 안방에서 엄마랑 잔다니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장모님과 아내 둘 다 절대 이해 안 갑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이래요. 엄마에게 미쳐있는 사람.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딸. 그래서 엄마랑 같이 요즘 활동하는 걸 SNS에 올리고 막 이런 게 유행이래요. 네네.

0: 그런 딸과 이런 모녀 사이일 수 있지 않을까.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래도 일주일은 진짜 긴 것 같긴 해요, 사실은.
1: 뭐
2: 네.
1: 집이 진짜 가까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아파트 뭐 이 정도면은.
2: 그럼 우리 돌아가셔야죠.
0: 돌아가셔야죠. 오히려 돌아가셔야. 멀리 계신 거니까.
1: 그렇네요. 배인규님.
2: 크크.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합시다.
1: 안 그러면 돼요. 파국인데 파국? 돼요,
2: 그러면 돼요. 엄청 싸울 수 있어요.
1: 그렇죠.
2: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유혜영님. 아이고 장인 장모님이 주말 부부를 하시던지 장인어른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셔야겠는데요.
1: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좀 이제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좀 아까 우리 변호사님
0: 맞아요.
1: 말씀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은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뭐
0: 취미를 구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취미도 하시고 그렇죠.
2: 같은 취지인데요. 1447님. 그럼 사위는 장인어른한테 술 사달라고 하고 같이 낚시도 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
1: 괜찮다. 네.
0: 좋아요.
1: 같이 낚시도 가시고.
2: 그냥 나가버렸어요. 처갓집으로.
1: 처갓집으로.
0: 5165님. 저희 집도 TV 두 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화면 크기 때문에 거실 TV 쟁탈전이 일어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타협점이 생깁니다. 단순 TV 문제만이 아닌 듯 싶네요. 결론은 시간이 답입니다.
2: 맞아요.
0: 맞아요. 다 해결해 줄 겁니다.
1: 맞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2: 자, 구혜찬님. 장모님 댁에 성능 좋은 라디오를 하나 사서 놔드리는 게 좋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도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0: 좋다.
2: 한 분은 라디오로 뉴스와 시사 들으시고 네. 한 분은 TV로 드라마 보시는 거죠. 어때요?
1: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너티브 통해서도 시사 많이 프로그램 보시죠.
2: 많이 보죠.
1: 있으니까.
2: 사실 TV로 안 보는 경우 더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네.
0: 많이 봐요.
1: 괜찮네요. 괜찮네요. 예찬님 의견 좋은 의견이었고요. 1848님.
0: 1848님, 장모님의 잔소리에 사위가 처갓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장인어른과 오붓한 시간을 갖다 보면 딸의 등살에 모든 게 해결될 듯.
1: 아까 이런 의견들 많이 나왔죠.
2: 그렇죠.
1: 사위가 가라.
2: 네.
1: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4부에서 다시 뵐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3: 네. 1046번님. 장모님이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를 사이에게 하네요. 살짝 선 넘으신 듯. 아마 그러고 계신지 모르실 듯하니 딸에게 얘기해서 잔소리는 하지 않게 하셔야 할 듯요. 그러다 사위도 장모님이 싫어질지도. 사위가 장인어른 계신 집에 가서 지내세요. 딸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요.
4: 재밌다. 근데 사위는 네. 아마 장모님보다 장인어른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2: 그래요? 어떤 그런
4: 어떠세요?
3: 그래도 장인어른이 좀 더 낫죠.
4: 아, 오히려
3: 동성이라서
2: 좀 더 동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3: 그런 것 같으면 술이나 뭐 그래요. 어떤 식사 아, 같이 하는 게 네. 비슷할 수 있으니까
2: 같이 취미도 아,
3: 그럴 수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4: 결혼하고 나면
3: 네. 뭔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4: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치. 뭔가 그 장인 장모가 될 분들을 인사한다고 했을 때 장모 되실 분보다 아. 장인어른 되실 분이 좀 더 무서운
3: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4: 아, 그러네.
3: 장모님하고 같이 영화를 본다?
4: 아, 그러네.
3: 상상하기 어렵지만
2: 그럴 수 있겠다. 아,
3: 장인어른하고 같이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2: 그럴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재밌네요. 맞아요. 네.
4: 최현미님. 저는 결혼 35년 차 남편 퇴직한 지 4년 됐어요. 1년은 남편 맞추느라 삼시세끼 차려주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문화센터 수강하고 운동하러 나가고 제가 더 바빠요. 밥 해놓으면 잘 차려 먹고 청소도 잘해요. 같이 취미

0: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지요.
1: 이제 4년 정도 되시니까
0: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준다.
1: 맞아요. 1년만 뭐 고생하셔라. 시간이 약이다. 이런 의미로
2: 금방 될 겁니다.
1: 네,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방금 나온 이 이야기들이 우리 김고민님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2: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 이건 해결책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글 주셨는데 아마 이 중에 하나 택해서 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0: 네. 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0: 어쩌면 이번이 정말 장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분명히 조금만 고생하면은 아, 내가 그때 힘들 때 남편하고 싸워서 집 나갔을 때 우리 사위가 참 잘해줬지. 역시 우리 사위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다.
2: 그럴 수 있죠.
1: 그래요. 또 TV부터 일단 사드리면
0: TV 사드려야죠.
1: 일단 갈등이 지금 당장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고민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있으시면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꼭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빅마마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기분 좋은 날. 2419님의 신청곡입니다.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2419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젠디 우리 딸이 드디어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일합니다. 오늘은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신청합니다 하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오, 따님이 수습이 끝나고 이제 정직원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2419님 따님 앞으로 회사 생활 즐겁게 잘 하기를 응원할게요. 5220님은 젠디 오늘 너무 더웠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더위를 잠깐 훔쳐간 이 풍경 덕에 하늘을 올려다본 날이었어요. 젠디는 오늘 젠디의 시선을 훔쳐간 풍경이 있나요? 우리 5220님이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고 파란 하늘 사진을 공유해 주셨네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다 보니까 비 오는 풍경 보는 게 좋았고 회사에 큰 창문들이 많거든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그 하늘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2042님은 시험 끝나고 처음으로 젠디 방송 들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오, 2042님 시험 무슨 시험 보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또 어려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을지. 그래도 시험이 참 신기한 게 어렵게 느껴질 때 또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지금의 이 기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8767님은 이제 막 주방 정리하고 막바지 살구를 사다가 곧 있을 아이 방학 때 아침마다 유용하게 쓰려고 살구잼 만들고 있어요. 오,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살구를 아주 예쁘게 까서 또 잼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살구 색이 주황빛으로 아주 예뻐요. 살구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방학 때 간식으로 빵 같은 거 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네요. 1969님, 제주 사는 애청자입니다. 삼양해 수욕장에서 노을 보고 걷다가 집에 갑니다. 제주에 사시는 우리 1969님이 너무 예쁜 하늘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저 멀리 비행기가 또 떠있네요. 하늘색이 무슨 진짜 파스텔톤, 붉은 빛이고 바다 색깔도 정말 예쁘고 그림인데요. 이거 정말 1969님이 보내주신 이 사진이 제가 오늘 봤던 가장 예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3293님, 어제 면접 봤던 회사도 떨어지고 오늘 면접도 떨어졌네요. 너무 힘든데 엄마가 맛있는 표고버섯 된장국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들 때는 엄마 밥이 최고죠. 그 집밥. 그 맛있게 따뜻하게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기분도 괜히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다시 나아갈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우리 3293님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하실 거니까 다음 면접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3535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 14일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으며 미래를 약속한다는 실버데이잖아요. 며칠 전부터 남친이 실버데이에 만나자고 하도 강조를 하길래 은근히 커플링을 준비했나 하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데이트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저를 데려간 곳은 아주 근사한 주얼리숍이 아니라 푸릇푸릇한 풀밭이 가득한 공원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이 진지한 표정으로 꼼지락거리더니 주변에 피어있던 토끼풀을 엮어서 세상 정성 가득한 토끼풀 반지를 만들어서 제 손가락에 끼워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손가락에도 똑같이 끼우더니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실버데이 반지야 하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반지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풀잎을 엮었을 그 예쁜 마음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거든요. 비록 초록색 반지라 실버데이가 아니라 그린데이가 돼버렸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완벽한 실버데이였습니다. 저희 토끼풀 반지처럼 변치 않고 풋풋하게 사랑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사진도 공유해주셨는데 와 진짜 남자친구분이 너무 정성껏 예쁜 토끼풀 반지를 만들어서 두 분이 같이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예쁘네요. 우리 3535님이 정말 길고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사랑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종종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또 초복인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When I Wanted You, 그리고 신디 러퍼, Time After Time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 드릴게요. 공우 이사님이 젠디, 저는 내일 가족들이랑 삼계탕 먹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요리사. 그런데 힘드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요. 오, 내일 초복이라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삼계탕 먹으러 가시나 봐요. 또 할머니 손맛이 더해진 삼계탕은 정말 특별한 한 끼가 될것 같은데요.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 우리 할머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시고 든든하게 몸보신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0665님은 처음 문자 보내네요. 아구찜 배달 장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복 당일에는 닭 먹으러 가시는지 우리 가게는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도 조용하네요. 내일은 오픈 10시에 해서 재료 손질하고 저녁 장사하고 12시에 집에 갑니다. 바쁘면 힘들고 조용해도 힘들어요. 기면증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아구찜집 사장님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초복이다 보니까 다들 닭을 먹으러, 닭을 먹으러.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0665님 장사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9791님, 하늘은 먹구름, 비가 쏟아진다는데 내일 가가호로 점검하러 방문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니 짜증이 나네요. 비가 많이 안 왔음 해요.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오는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점점 강해지고 또 밤사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특히 수도권, 영서지방, 또 영남 해안 지역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야간 운동 자제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아까 기흥호숫가에 계신 분이 또 집에 가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지금은 집에 가셨겠죠? 아까 사진으로 보내주셨을 때는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날에는 호숫가나 이런 천병 같은 데 가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전하게 또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66님이 골라주신 끝곡 뭘까요? 박지연의 애간장 신청합니다. 제천분들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가 많이 타셨을 거예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0: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820원과 1,620원을 내놨습니다. 노사는 오늘 정부 세종

0: 중앙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4.8%를, 경영계는 2.9%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양측 요구한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노사는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축구협회 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사를 상대로 감독 선임과 관련된 상황을 임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이송된 환자는 전주보다 3천 명 넘게 증가한 4,58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1.7%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가노현, 시마네현, 나가사키현 등 5개 현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사위의 급여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오늘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 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타이 이스타젯을 통해 뇌물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 지표에 괴롭힘 예방 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최대 100mm, 그 밖의 중부지방은 최대 80, 전라권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는 우려부터 빅테크의 자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의 호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업과 국가가 각각 AI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요의 폭은 더 넓어지고 그 흐름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은 일시적인 흐름인 걸까요? 잠시 후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의 이세철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점검해보죠.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요즘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4: 네네.
3: 사실 업황은 또 실적은 정말 최고를 찍었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4: 네.
3: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뭐 아직 시장이 어떤 이제 이런 사이클 일단 어닝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3: 예.
4: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실 좀 센티먼트가 사실 요즘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7월이 항상 조금 그렇긴 한데
3: 예.
4: 뭐 일단 AI 숫자는 좋은데 이게 피크가 된 게 아니냐, 피크아웃 된 게 아니냐라는
3: 네.
4: 우려들이 좀 있고요.
3: 예.
4: 근데 사실 이제 AI 버블 논란과 뭐 피크아웃 논란은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3: 예.
4: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닝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주가가 좀 피로도가 좀 올라온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4: 그 와중에 이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네. 뭐 너무 많이 올라서 피로도가 있다. 이건 뭐 좀 이해가 됩니다.
4: 네네.
3: 그런데 AI 붐 또는 뭐 피크 이거는 사실 몇 개월 전에도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런데 네.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소식이 딱 트리거가 돼서 이거 진짜 피크 같은데 하면서 주가가 막 거의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4: 네네.
3: 도대체 어떤 소식들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4: 최근에 이제 그런 거죠. 한 이제 1, 2주 전에는 사실 메타가 이제
3: 예.
4: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을 더 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는 AI 접는 거 아닌가? 이제 왜냐면 지금 뭐 우리가 오픈 AI 뭐 그다음에 뭐 챗GPT도 있고 제미나도
3: 네.
4: 있는데 이제 메타도 사실 AI를 돌리고 있잖아요. 하고
3: 네.
4: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추고 본인들은 그거를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는 것들을 선언하다 보니까
3: 네.
4: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이제 AI 플레이어가 줄어드는구나.
3: 네.
4: 그러면 투자가 줄겠구나. 아 그러면은 메모리는 안 죽겠구나가 된
3: 예,
4: 거죠.
3: 예.
4: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트리거가 됐고요.
3: 네.
4: 최근에 또 뭐 CXMT가 또
3: 네.
4: 또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또 애플이 또 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3: 네.
4: 그다음에 공급이 느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고
3: 예.
4: 또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3: 네.
4: 또 투자 업체들이 이제 삼성 뭐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또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3: 네.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3: 네. 네. 그런데 다시 죄송합니다.
4: 네네.
3: 자꾸 묻는 것 같아서
4: 예.
3: 전 국민의 관심사니까요.
4: 그렇죠.
3: 결국

0: 메타가 데이터 센터 뭐 빌려준다 했다가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바로 연이어 발표도 했었고요.
1: 맞아요. 네.
0: 그다음에 CXMT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지금 우리 반도체 회사들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분야가 원래 HBM이어야 하는데
1: 그렇죠.
0: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거 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네.
1: 네네네.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결국 이게 수습이 될 만한 그 소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네. 이런 거 말고도 뭐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1: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들 나왔지만 수급적으로도 지금 약간 한국으로 좀 많이 쏠린 것도 있고요. 전 세계 네. 지금 사실 MSCI에서 예. 지금 사실 한국 비중이 꽤 높아졌거든요.
0: 그렇겠죠.
1: 이게 좋은 건데 예. 이게 이제 작년보다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약간 비중 조절하는 모습도 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들도 보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차면은 그거를 그 줄여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런 액션들이 사실 올해 계속 있었습니다.
0: 예.
1: 예,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번에 좀 더 크게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어떤 요인인지 좀 우리가 이해가 되긴 예. 합니다. 자, 그럼 좀 근본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우리 반도체 그러면 항상 사이클 산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그 사이클이 아닐 거다. 일단 반도체 계약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플랫하게 좀 뭐랄까요? 그 산업 전반의 상황이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 뭐 피지컬 AI나 AI 에이전트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이 장기 호황의 사이클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AI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사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엄청난 지금 산업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아주 과거에 문자혁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이를 발명하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0: 예.
1: 근데 사실은 과거 아주 옛날을 보게 보면 최근 상황을 보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기계혁명이 사실 노동혁명이잖아요. 사실.
0: 예.
1: 어떤 기계를 활용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됐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나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혁명인데
0: 네.
1: 이 AI혁명은 뇌의 확장이거든요.
0: 그렇겠죠.
1: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과거에 저희 조상이 종이를 발명했던 때하고 매우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종이를 발명하면서 저희가 기록을 남겼고 기록을 남긴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이 AI는 지금 저희 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구가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뭐 메모리 사이클이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지금 산업에 이런 사회의 변화를 주고 있고
0: 네.
1: 거기에 메모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게 더 중심 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한번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 네. 센터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특히 메모리 사업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면 메모리라는 건
1: 네.
0: 뭐 나름대로 미리 만들어놨다가 주문하면 파는 거긴 한데
1: 그렇죠.
0: 앞단의 산업의 변화를 그러다 보니까 면밀히 모니터하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이 산업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야 앞으로 이거 사이클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미리 잔뜩 만들고 캐파를 늘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부에서 여러 해 수년 동안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이번에 정작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1: 네.
0: 내부의 분위기가
1: 네.
0: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로 읽혀지십니까? 아니면 아 이제 우리도 슬슬 피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분위기로 읽혀지십니까?
1: 일단은 그 과거의 흐름과 좀 다른 부분이
0: 네.
1: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는 커머디티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범용재라고 해서 이제 범용 메모리인데
0: 네.
1: 만들어놨다가 이걸 나중에 팔 수가 있었던 거죠. 메모리가 네. 원래 그런 제품이 메모리였는데
0: 아 근데 HBM 아니니까
1: AI가 조금 다른 게 이제 아. AI 때문에 생긴 변화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밴드위스를 높여야 되고요.
0: 예.
1: 그리고 용량을 높여야 돼요.
0: 예.
1: 밴드위스라는 게 이제 대역폭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고대역폭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0: 네.
1: HBM이 사실 풀네임이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많다는 얘기는 차선을 넓히는 거예요.
0: 네.
1: 도로에 차선을 넓혀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용량을 또 키워줘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의 화두가 누가 더 많이 대역폭을 넓히고 누가 더 많이 용량을 키우냐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0: 예.
1: 그 과거에는 어땠냐면
0: 네.
1: 이게 범용 메모리다 보니까 어떤 게 게임의 룰이었냐면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원가를 누가 더 잘...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나 똑같이 빵
0: 찍듯이 거니까.
1: 찍었으면
0: 예.
1: 가장 싸게 만드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겠죠.
0: 그렇겠죠.
1: 그리고 다운턴이 왔을 때 가장 가격을 낮추면 다른 예. 업체들은 죽을 거고요.
0: 네.
1: 그러면은 사이클 업됐을 때 그 재고 물량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 게임이었어요.
0: 예.
1: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게 맞춤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예.
1: 이 AI 칩에 그 제품에 스펙에 맞는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것들을 넣어줘야 되고요.
0: 예.
1: 그게 이제 바뀐 변화죠.
0: 아.
1: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말 수요가 왜냐하면 이거 옛날에 만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팔면 돼요. 나중에
0: 쌓아놨다가
1: 네. 이거는 쌓아놨어 팔 수가 없는
0: 메모리.

0: 이게 이제 바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요, 질문을 다시 바꿔봐가지고요. 요즘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캐파 늘리겠다 투자 발표도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주가에 마이너스였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손님이 만약에 맞춤형으로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 오면 네네. 대량으로 만들어주려고 생산 캐파를 잔뜩 늘어놨다가
0: 그렇죠.
1: 손님 안 오면 이건 진짜 대규모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크게 우려해서 주가가 빠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0: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그냥 증산을 하면 그래 뭐 그러면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사고 있다가 버티면 되는데 이거는 가장 큰 경쟁력 있는 회사도 만약에 맞춤형을 했는데 고객이 안 사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지금 LTA를 맺으려고 하죠. 롱텀 어그리먼트에서
1: 네.
0: 3년, 5년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일단은 그런 투자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회사들이 명확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엄청난 몇천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수요가 얼마나 늘 거고 앞으로 몇 정도까지 늘어날지에 대한 것들의 청사진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그게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아 이래서 투자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때문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예. 인식이 되면 아마 네. 또 주가가 또 좋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까지 나서

0: 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증설에 대해서 이슈화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정말 지대했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예전에 메모리 시장에선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 같은 역할을 해서 야 우리 엄청 크게 공장 지을 거야. 니들 지으면 이제 망한다. 이런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독주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더 적극적인 시설 투자하겠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1: 근데 그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0: 예.
1: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약간 기간 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사실 뭐 그냥 사기업이잖아요. 물론
0: 그렇죠.
1: 여전히 사기업이긴 한데, 근데 이 AI라는 부분하고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저희가 경쟁이 붙은 게 AI고 로봇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에 대한 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갈 수 있는데 그 소스 그 파워가 이제 AI 로봇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반도체인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물 공급도 되게 좋아야 되고
0: 예.
1: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군요.
0: 그러니까
1: 전기도
0: 예.
1: 되게 중요하고요.
0: 예. 그러니까
1: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의 협동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한국에서 지금 AI 이 반도체 쪽에 집중한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장기 호황 사이클 여쭤봤는데 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산업이니까 사이클이 네.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건데
1: 네.
0: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과 달리 뭔가 장기 사이클로 사이클이 변해가는 흐름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면요.
1: 네.
0: 이 장기 사이클이 돼버리면 업앤다운이 폭이 훨씬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입니다. 항상.
0: 아, 새로운 수요.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은 사실 수요 공급이 약간 일부 불균형이기 때문에 한 1, 2년씩 사이클이 올라왔다가 내렸다 하거든요.
0: 네.
1: 뭐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 한 1, 2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런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응용처가 나왔는데 이 응용처가 완전 이제 없던 완전 새로운 수요인 거죠.
0: 근데
1: 그게
0: 네.
1: 제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게 제가 2000년도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그때가 제가 그때 엔지니어였는데
0: 네.
1: 그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낸드 장기 호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왔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를 했고요.
0: 아, 예.
1: 예. 그리고 MP3 플레이어가 옛날 얘기인데
0: 예.
1: 카스테이프 이런 소니 워크맨을 대체를 했죠.
0: 예.
1: 예. 그래서 교수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그것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반도체 입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수요거든요. 기존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모르는 새로운 수요가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코닥이 이제 뱅크럽이 된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필름 시장을 메모리가 다 먹었고요. 그다음에 카스테이프 시장 그 당시에도 꽤 크거든요.
0: 그렇죠.
1: 그 시장을 다 메모리가 다 먹은 거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7년의 장기 사이클이 왔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 지금 뭐 보너스도 많이 받는데 그때
0: 예.
1: 저도 특별 보너스 받고 예, 열심히 대출 갖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혼해서.
0: 예. 네,
1: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특별 보너스 한 두세 번 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엄청난 호황기였죠.
0: 네. 네.
1: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요. 그 관점에서 지금도 오히려
1: 네.
0: 뭐 반도체 호황이 예고된 걸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네네.
0: 대리운전 시장.
1: 네.
0: 이것도 자율주행이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러면 대리운전이라는 시장도 반도체가 먹는 거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무인택배 시장 이런 것도 결국 네. 우리나라 물류 운송업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 1위인데
1: 네.
0: 그것도 결국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만약에 기술 진보를 막지 못했다면 그것도 결국 반도체가 먹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1: 네네.
0: 그러면 이제부터 장기 호황의 시작이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건 조금 부원수를 네. 같으면 마차가 자동차로 바뀔 때 이제 그 마차 운전 그 말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0: 저항이 컸죠.
1: 저항이 컸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AI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0: 예.
1: 효율성이 많이 커지고 그게
0: 예.
1: 효율이 커질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1: 더 많은 생산성을 많이 일으킬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종이의 발명처럼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새로 바뀌는 국면이고요.
0: 네.
1: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메모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엄청나게 이 사이클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B2C뿐만 아니라 B2B까지
0: 예.
1: 즉 기업에도 좀 AI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주가가 좀 조정은 맞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0: 사이클은 되게 긴 사이클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호황이 어느 정도 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과정에서 또 항상 경제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꺾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 예상대로 안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지금 뭐 이번에 메타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처럼
1: 예.
0: 뭐 AI를 하는 회사들이 조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여러 개 가지 있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플레이어스가 줄어드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제 AI 캐펙스겠죠.
1: 네.
0: AI를 하는 회사들이 데이터센터 회사들이 캐펙스를 조정하거나 줄이는 케이스.
1: 예.
0: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그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불안 요소를 갖고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런데 예. 이제 AI라는 게 아직 피지컬 AI라든가 AI 에이전트는 본격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0: 네네.
1: 누가 돌을 던졌다라고 하면
0: 네네.
1: 다른 AI를 주도한 회사들은 아 드디어 한 사람이 포기했구나. 그쵸. 그러면 남은 시장을 우리가 더 나눠갖겠구나
0: 네네.
1: 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피지컬 AI 그다음에 네. 엣지 AI도 이게 또 다른 또 하나의
1: 그렇죠.
0: AI 국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아직 책도 안 됐어요. 사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챕터가 좀 남아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길게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1: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에선 옛날 맨날 이 메모리의 실적 그럼 P 곱하기 Q 그거 두 개가 어떻게 네. 바뀌는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0: 맞아요. 네.
1: 이제 Q는 늘 것 같긴 한데
0: 네네.
1: 문제가 P인 것 같은데
0: 네네.
1: 이 P를 무작정 올려받으면 뭐 마진은 많이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그쵸.
1: 혹시 P를 많이 높여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겠다는 회사들이 투자를 미룬다든가 이런 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1: 그러니까 네.
0: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탑재량을 낮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요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고 사실 실제로 소캠2 같은 경우는 그 이 저기 엔비디아의 베라 CPU에 들어간 용량을 1.5TB에서 용량을 낮췄거든요. 900개로.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1: 예.
0: 문제는 그렇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AI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AI 토큰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Q가 느는 쪽으로 가지 P가 어느 정도 정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Q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LTE를 많이 맺고 있거든요. P를. 그러니까 P의 쪽 부분을 가격 부분을 롱텀 어그리먼트를 맺으면서 약간의 그런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다음에 중국에서 뭔가 P를 낮추는 남다른 방식, 뭐 HMM을 아예 안 쓴다, 뭐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열린 마음으로 네네. 생각을 한다면
0: 네네.
1: 그런 걸로 전체 우리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없나요?
0: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HMM 자체가 이제 워낙 고성능 메모리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KVKC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 쓰는 이제 약간 기억, 약간 단기 기억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1: 네.
0: 소프트웨어 그런 건데 그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이 범용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쪽에 있는 레거시 쪽에서의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위협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뭐랄까 격차를 계속 끊임없이 기술 개발도 해서 격차를 넓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쭉 우리 저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지금 반도체 내부 상황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0: 네네.
1: 뭐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 증설하는 것들은 시장에 어떤 파장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공급하는 데는 어떤 상황인지 쭉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0: 네네.
1: 내부적인 요인만 가지고 요즘 이렇게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1: 우리 센터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0: 어떤 면에서 내부
1: 그러니까 주가가 네.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는 극단적인
0: 네네.
1: 행보를 보이는 게
0: 네네네.
1: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팩트들
0: 네네네.
1: 이거 말고 새로 이번에 확 돌출됐던 이슈들은 저희 둘이 얘기했는 이 과정에서는 지금 새로 드러난 건 없어 보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드러난 건 없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걸 반도체 내부 상황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파생제품들도 많아졌고요.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 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위아래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아무래도 5% 오른 걸 10%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되겠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 위아래의 변동성을 좀 높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부에서는요, 이제 반도체 회사 내부 상황이 아니라 반도체를 둘러싸이는 국가라든가 산업 전반의 전후방 산업의 관계 속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시티그룹 이세철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내부적인 요인들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내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요인으로 진행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 관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이게 자꾸 늦어질 거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땅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전력도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고 뭐 물도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전후방적인 요건들 이 변화 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반도체 발주가 더 일어나는지 중요한 요인일 거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3: 요즘 요 맥락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4: 사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선 땅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3: 네.
4: 전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그 식히기 위해서 쿨링하는 시스템도 많이 필요하고요.
3: 네.
4: 물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땅도 되게 좀 저렴한 땅으로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 발표할 때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3: 예.
4: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강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3: 네.
4: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되게 짓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AI의 바틀넥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3: 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반도체 호황이 꺾이는 거 아닌가를 한번 여쭤보면 미국의 중남부 지역에 같은 경우는요. 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아, 우리 동네 구글 온대, 우리 동네 MS 온대 이렇게 하면서 다들 반겼던 분위기가 일부 주에서는 있었는데
4: 네네.
3: 올해부터 분위기 싹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4: 네네.
3: 이것 때문에 다 우리 전기료 오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갖다 쓸 물까지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우려들이 높아져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주지사도 지금은 잠시 보류 이런 선포를 한 주지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4: 네네.
3: 이런 것들 분명 우리 HBM 발주하는데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더 적게 발주하게 될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4: 네네.
3: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이런 환경에서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립한다고 계획 발표한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3: 아 미국에 네, 해야 될 거 못하니까 네. 한국에 하는 거예요.
4: 왜냐하면 이게 다 글로벌 하우스 이다 보니까 글로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이다 하지만 또 아시아에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3: 그렇죠,
4: 그걸 또 연결해서 그렇죠. 쓸 수 있거든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기회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편으로 볼 때는
3: 네.
4: 그리고 이게 내진 설계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없는 쪽으로 많이 설계를 또 해야 되고요.
3: 네.
4: 그러면서 한국이 되게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를 좀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3: 네.
4: 이제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AI 수요를 그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냐는 예. 부분에서는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는데
3: 네.
4: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버에 메모리 탑재량을 높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
4: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그 AI를 돌리는 방법이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3: 예.
4: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데이터 센터의 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0: 되겠죠.
1: 네, 아직까지는 네. 그 요인이 불거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0: 네네.
1: 겁니까?
0: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심각해져야 된다. 그러면 저는 퍼스널 AI랑 엣지 AI, 피지컬 AI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1: 예.
0: 네, 왜냐하면 이게 AI 어떤 환율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막 막힌 부분을 다른 쪽으로 채워주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퍼스널 AI 엣지 단으로 올라가는 AI들이 올라가는 그런 네. 그런 어떤 AI를 돌리는 것들을 약간 분산시켜주는
1: 네.
0: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1: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개인 컴퓨터들의 남는 리소스를 컴퓨팅 파워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나눠주고 토크를 네네. 받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얘기가 예전에도 이론적으로는 있었지만 요즘 더 많이 그런 얘기가 돈다라는 게 네네. 데이터 센터 결국 못지요. 이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걸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보다는 오히려 메모리가 더 부족해서 지금 상황이 더 바탕이 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HBM도 그렇고 비싸졌잖아요.
0: 네네.
1: 몇 배가 올랐으니까요.
0: 네네.
1: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도 워낙 돈은 많지만 돈이 더 필요할 텐데
0: 네네.
1: 그래서 그런지 뭐 스페이스X만 하더라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이런 정도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결국 반도체 사이클 꺾이는 거 아니냐. 이 관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0: 뭐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우려들이 있으니까요.
1: 그런데 예.
0: 그 정도로 회사 기업들이 AI에 지금 사활을 벗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아니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그 기업의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시 또 우리 메모리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거꾸로 말하면 또 우리가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적으로도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1: 네.
0: 또 우리 또 그걸 또 늘려서 가격 안정화를 시켜줄 거고요.
1: 네.
0: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1: 예.
0: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그 돈이 또 다시 메모리로 가고 메모리가 또 다시 물량을 만들어서 공급 안정화시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우리 센터장님은 네.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해석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 그렇죠. 그 돈으로 또 다시 또 메모리 그렇죠. 회사들은 또 투자를 할 거고 그럼 그 물량이 또 나오는 거죠.
1: 예. 네. 그러면요. 그런 큰 회사들이야 뭐 국제적인 신용 등급이라든가 자금 여력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차지한다 하더라도
0: 네네.
1: 이제 서브단의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될
0: 네네.
1: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경량화된 표현이지만
0: 네네.
1: 하여튼 밑에 단에 AI 에이전트 회사들 그다음에 피지컬 AI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아직 돈을 벌기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0: 그쵸.
1: 이들 회사들은 금리 올라간다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쵸,
1: 혹시 이 서브단의 생태계가 조기에 안착되지 못해서 전반적인 AI 생태계가 늦게 구축되는 그 효과들로 인해서 또 주가에 악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0: 뭐 그것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어차피 그 스타트업 쪽에서의 이제 좀 AI 에이전트 회사들은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된 모델을 내놓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이 되면 돈이 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돈 버는 회사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들이 지금 AI 에이전트 회사들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22년, 23년 때 챗GPT 초반 나왔을 때보다 지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지금 AI가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쓰기 시작을 하고 개인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이건 쓸만하겠는데? 라는 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런 회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돈을 벌겠죠.
1: 예. 예. 저도 라디오 진행하면서 모든 질문을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오른 거 아닙니까?
0: 네.
1: 이렇게 질문한 건 오늘이 처음인데
0: 네네네.
1: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다
0: 네네.
1: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0: 아닙니다.
1: 또 같은 관점에서 다른 네네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0: 네네.
1: 자, 이 빅테크 기업들 어찌 보면 과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AI에서.
0: 네네.
1: 플레이어들 몇 개 안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 20세기의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우는 정유회사들보다 숫자가 더 작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글, MS, 아마존, 뭐 애플, 뭐 오픈 AI 이런 뭐 스페이스X까지 다 네네. 모여가지고 메타까지 네네. 포함해서 네네. 야 모여봐. 우리 아무리 봐도 우리가 너무 과잉 경쟁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제한 뜩 올려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우리 말고

그리고 더 좋은 AI 서비스 제공해서 납품해 줄 수 있는 회사들도 없는 게 사실이니 우리 그냥 다 같이 담합하자. 속도 조절하자. 자, 우리 매년 데이터 센터 증설은 실링 천장을 정해서 여기 이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각각 계약 썼을 때 메모리 가격 얼마 이상 주지 말자. 쳐주지 말자. 네네.

0: 담합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 그거 담합 아닌가요?
0: 담합이죠.
1: 근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
0: 암묵적으로 전 세계에서 담합이 꽤 있잖아요. 아시면서 네. 또 순수한 네. 척은 또.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을 겠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번에 좀 이거 조금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최근에 페블 5를 네. 그 미국에서 제한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인만 쓸 수 있게 하고 네. 심지어 그 엔트로픽에 있는 외국인들 그 개발자도 못 쓰게 막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되게 큰 그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0: 어떤 시그널이요?
1: 국가별로 다 자기 AI를 갖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AI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국가도 AI 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거를 군수 산업에도 쓰잖아요.
0: 맞아요.
1: 뭐 이란 전쟁에도 사실은 썼잖아요.
0: 예.
1: 근데 그게 그런 AI들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게 어떤 정도의 그 컨트롤 언더 이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렇겠죠.
1: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소브레인 AI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가 또 여러 AI를 쓰는 게 중요한 게 한쪽 AI가 뭔가 막혀버리면
0: 예.
1: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다 그러면 AI 회사들은 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 AI 회사가 이렇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0: 그러니까 아, 그래요?
1: 똑똑한 사람들 AI 개발자들만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0: 예, 그렇긴 하죠.
1: 오히려 하드웨어가 어렵죠. 하드웨어가. 그리고 지금 이 과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메모리가 사실 업체 3개입니다, 지금.
0: 네.
1: 예, 예. 예, 과거에 한 제가 삼성전자 입사할 때 14개였거든요.
0: 네.
1: 예, DRAM 업체가 14개였어요. 그래서 예. 진짜 뭐 적자 나면 뭐 마이너스 50% 나오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0: 예.
1: 근데 이게 지금 조정이 돼서 이제 이 3개 업체로 남은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공급사들이 너무 탄탄한 회사들이 3개가 남아 있는 거고 반면에 이쪽 AI는 지금 새로운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신규 진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이런다 하더라도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또 나오고
0: 있죠.
1: 엄청난 예. AI 회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0: 네.
1: 예. 그런 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담합에 준하는 어떤 행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미국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AI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산업의 중요한 리소스가 되고 있는 AI를 미국만 쳐다보는 꼴은 면해야 되겠는데 이런 인식을 더 갖게 해서
1: 네네.
0: 각 국가마다 소버린 AI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게 다시 신규 반도체 수요를 이끌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1: 네,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오픈소스가 많거든요.
0: 네.
1: 거기다가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니즈를 맞춰서 또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게 약간 지금 오픈소스된 AI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가지고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도 사실은 내가 나만의 AI 모델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또 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거를 또 돌리려면 또 메모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거기도 아마 충분히 큰 수요가 또 나올 겁니다.
0: 그렇겠네요.
1: 지금은 몇 개의 3강, 4강의 큰 AI 회사도 있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거기에다가 내가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만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돌릴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시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요.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업계에서는 미국이 어떤 락을 걸어서 못 쓰게 하면 중국 거 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네. 일종의 스윙 보터 역할을 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자체 소버린 AI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고 지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결국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
1: 네.
0: 이런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소버린 AI의 투자가 주저되거나 미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0: 네.
1: 모든 회사가 할 수는 없겠, 모든 국가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0: 그렇겠죠.
1: 정도의 그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군사 쪽 이쪽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느 정도의 그런 일부를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하더라도 우리만의 뭔가 모델을 활용하는 그런 소브린 AI 시장은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그동안 뭔가 시나리오 반도체 시장에
1: 네.
0: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
1: 예,
0: 동시에
1: 예.
0: 다 여쭤보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 또 이어서 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단위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지까지 곧 도래할 직전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AI를 관련해서 딱 회사에 적용을 했습니다.
1: 네.
0: 그걸로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뭔가 성과가 네. 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AI 우리도 도입해. 그러려면 우리도 메모리 더 사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서버도 돌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네.
0: 요즘 실제 미국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AI를 더 도입해서 쓰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더라. 이런
1: 네.
0: 소식이 또 들리고
1: 맞아요. 네.
0: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뭐 대기업들이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중견, 중소, 그러니까 벤더사들이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적극 도입이 가능할까요? 그것 때문에 네.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AI가 요즘 약간 도전 깨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0: 네.
1: 일부 뭐 디자인 뭐 몇 군데에서 되게 특화됐는데
0: 네.
1: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 되게 걸음만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AI를 맹신하고 그냥 사람들을 줄이고 이제 그냥 AI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아직도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AI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사실.
0: 그러니까
1: 아직도 갈 일이 많고요.
0: 네.
1: 아마 올해 내년에 계속 저희 시장을 놀래게 하는 AI들이 나올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을 드라이브 할 거고 그러려면 또 HBM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0: 네.
1: 이게 완성이 됐으면 사실 이제 메모리 수요가 좀 우려가 될 텐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0: 예.
1: 갈 길이 아직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0: 자, 자체적으로도 물론 AI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1: 네네.
0: 근데 현장에서는 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1: 네.
0: 이거 절대 뭐랄까요? 노조라고 해야 될지 근로자들
1: 네네.
0: 이 근로자들과 노조들의 현장의 그 텃세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아, 저래도 제 직장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두 손 두 팔 벌리고 반기겠습니까?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현장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근로자들의 협조와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기를 꺼려할 거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 때문에 AI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를 도입을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해 버린 거죠. 사실
0: 네.
1: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직원들은 사실 도입하고 싶지 않겠죠.
0: 네.
1: 네 근데 저는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게
0: 예.
1: AI 시대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을 대체하는. 환경으로 갈 것 같거든요.
0: 예,
1: 앞으로.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미 AI 시대예요. 이걸
0: 예.
1: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빨리 적응해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적응해서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개인도 사실은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환경이 될 수 있어요.
0: 아.
1: 예, 예. 왜냐하면 1인 기업이 가능해지거든요.
0: 예.
1: AI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지금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국면이지 않나. 기업도 사람이 이제 줄어들겠죠.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0: 네.
1: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AI를 활용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그걸 본인의 어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또 비즈니스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네.
0: 진짜.
1: 네.
0: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1: 네.
0: AI를 잘 활용한 사람과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더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AI 도입한다고 뭐 진짜 무인회사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1: 그렇죠. 네. 예. 사람은 계속 필요할 거고요.
0: 그럼요.
1: 다만 이제 AI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이제
0: 필요한
1: 승진하고 할
0: 예.
1: 거고 또 본인이 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나올 거고요.
0: 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요. 반도체 회사 내부적으로 직면하는 여러 요소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이제 지금의 매출 구조를 좀 명확하게

0: 반도체 회사 내부적으로 직면하는 여러 요소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 주변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매출 구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 두 반도체 회사의 가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비중이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HBM이라고 하는 걸 따로 구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만들어놨다가 메모리 좀 주세요 하면 그냥 갖다 파는 거.
1: 커머디티.
0: 예, 커머디티. 네. 이 두 개를 구분했었을 때 매출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지금 나눠진다고 봐야 되나요? 두 회사마다.
1: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워낙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서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시장에서 HBM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30%에서 40%까지 갔었거든요.
0: 네.
1: 나머지가 커머디티였는데 지금은 한 20%대 이하로 내려갔을 겁니다. 아. HBM이. 왜냐하면 커머디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지금.
0: 예.
1: 예. 그래서 지금은 비중은 아무래도 이제 커머디티가 비중이 크다. 가격 때문에.
0: 예.
1: 근데 수량으로 쳐도 여전히 커머디티가 클 겁니다. 예. 아직은.
0: 아직은요.
1: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 그 이 밸류에이션을 북밸류 PBR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0: 예.
1: 원래도 PBR 떴었죠.
0: 예. 예.
1: 그래서 PER로 잘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PER 보면 되게 싸거든요. 지금
0: 예.
1: 5배, 4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0: 예.
1: PBR도 아니고 PER로.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시장에서 아직 서로 뭐랄까요? 이거 이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런데 이제 커머디티가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건
1: 네네.
0: 이 커머디티야말로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회사 말고 전 세계에서 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확실한 시장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오히려 주가 평가할 때 우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1: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지금 반도체 한 26년, 27년 보고 있는데
0: 예.
1: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고 범용 매물이다 보니까 그 실적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나마 좀 조금 최근에 조금 변화 포인트가 커머디티 이 범용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들을 맺기 시작을 하거든요.
0: 네.
1: LTE를 맺기 시작을 해요. 3년, 5년 계약을 맺고 있고 실제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16개 고객과 체결했다고 얘기를
0: 네.
1: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또 시장에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워킹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아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해 주셨으니까
1: 네.
0: 혹여나 가장 큰 발주처인 미국
1: 네네.
0: 이 국가기관시설이자 안보시설이 돼가니까요.
1: 네네.
0: 미국에서 쓰는 HBM이나 커머디티는 전부 마이크론을 발주해 혹시 이런 걸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1: 그러기에는 너무 그 시장이 너무 커서
0: 예.
1: 마이크론 혼자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펩 자체를 미국에다 많이 지어놓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지나간다면 미국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다음에 이 그 지금 커머디티 HBM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계약 형태가 장기 계약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 네네.
0: 이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게 이점이길래 한때
1: 네네.
0: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 적도 있었으니까요.
1: 네네네.
0: 이게 무슨 장점이 되는 겁니까?
1: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주거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Q의 PA 함수의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0: 예.
1: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도 하반 경직도 빠지고 위도 만들고 그래서
0: 네.
1: 어느 정도 그 레인지로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시성이 생기는 거죠. 이 영업이익이 과거와 달리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들이 보일 겁니다.
0: 네.
1: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멀티플을 PBR, 북밸류에서 PER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산 가치로에서 이제 이 순이익 가치로
0: 네.
1: 요거를 멀티플로 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멀티플이 되게 낮거든요.
0: 예.
1: 4배, 5배인데 참고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원래 PER로 한 40배, 50배 했었거든요.
0: 예.
1: 이 회사들이 최근에 10배로 내려갔어요. 이유가 AI 때문입니다.
0: 네.
1: AI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그런 기능들을 다 대체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메모리거든요.
0: 네.
1: 근데 메모리 멀티플은 좀 4배, 5배예요. 사실. 사실 이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0: 네.
1: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아직 그 제대로 된 그 가치를 주지 않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장기 계약도 그러면 굉장히 우호적인 건데 이 장기 계약의 비중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 그렇죠.
0: 예. 예.
1: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과
0: 예.
1: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마이크론은 차지하더라도
1: 예.
0: 삼성전자가

0: SK하이닉스와 둘 다 네. HM 비중보다 커머디티 비중이 올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걸 계약하는 형태들도 뭐 장기 계약 형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 환경은 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큰가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그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있지 않잖아요.
0: 네.
1: 삼성전자가 저기 메모리 영업이 되게 잘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그 잘 나왔다. 물론 이제 더 기대하신 분도 있었지만
0: 네.
1: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전 세계 거의 1등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다 적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메모리만 되어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하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도 주가가 되게 좋았던 것도
1: 예.
0: 순수 DRAM 낸드만 갖고 있는 회사가 예.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주가라는 게 물론 지금 실적도 중요한 요소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지금은 적자지만
0: 네네.
1: 지금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계약 맺은 게 벌써 몇 건이고 앞으로 파운드리 수요가 TSMC는 가봤자 다 내후년에 오세요 이런 소리나 들을 게 뻔한데
0: 네네.
1: 그게 왜 반영이 안 되죠?
0: 아마 아직도 그동안에 이제 파운드리가 계속 예.

0: 아마 이제 적정 주가, 적정 그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때가 올것 같아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지금 다양한 변화를 좀 꾀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뭐 GPU뿐만 아니라 이제 TPU,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TPU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AI 회사들도 자기가 TPU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삼성전자가 사실 되게 유리한 환경인 게, 메모리하고 로직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유일하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삼성전자가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되게 큰 엣지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같은 상황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결국 우리는 이두 반도체 회사의 가치,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0: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PBR에서 PER로 갈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도 아직은 SOTP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SOTP를 쓴 이유는 아직도 시장에서 메모리 커머디티를 좀 시크릿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OTP라고 해서 썸 오브 더 파츠라고 해서 이제 사업 HBM과 넌 HBM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LTA가 잘 이제 작용이 되고 실제로 그게 시장이 그렇게 가게 되면 시장은 결국은 이제 순익 배수 쪽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러면 이런 뭐 나름대로 오늘 전망해 주신 내용은 있지만 요즘은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직한 종목에 또 적지 않은 돈 내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하루에 막 10%씩 움직이니까 가슴 뛰실 거예요. 이 변동성 어떻게 감내하고 있으시면 좋을까요?
0: 이게 정말 지금이 정말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투자하기가, 왜냐면 하루하루 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가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원래 주식이, 근데 원래 위험 자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뭐 ETF나 채권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그런 어떤 펀드나 ETF를 보시는 것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나와요, 시장이. 뭐 어제도 그랬고, 이렇게 좀한 2, 30% 빠지면 장이 상승장일 때도 2, 30% 빠질 때가 오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저가 매수를 해서 분할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개개인마다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의 이세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4: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최하은 활동가는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이고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며 높은 임차 비용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 재정으로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한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해 4.2%를 기록했던 5월보다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3.8%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연안국인 오만이 항행의 자유를 위해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내고 오만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당사국과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도 국제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 비용 명목으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여야 청년위원장을 비상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2030 민주당, 청년친화 민주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년 문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인 청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칭 2030 정책단을 설치해 각 상임위에 중진그룹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 많은 곳이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최대 100mm, 그 밖의 중부지방이 최대 80, 전라권이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0: 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국의 그룹 듀란 듀란에게는 오랜 시간 같이 일해왔던 친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버로스가 쓴 The Wild Boys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듀란 듀란에게 이 영화에 들어갈 음악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듀란 듀란의 보컬 사이먼 르봉은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제작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대신 감독은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7월 14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듀란듀란입니다. The Wild Boys.

0: 7월 14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듀란 듀란 The Wild Boys였습니다. 552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릴 적 누나가 좋아하던 그룹 듀란 듀란. 뭣도 모르고 누나가 좋아하길래 같이 좋아했던 노래 듀란 듀란의 Wild Boy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위에 이제 뭐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윗 형제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위에 이제 오빠가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락 음악을 잘 못 들었어요. 예, 그 일렉트릭 기타의 그 금속성이 긁는 소리가 조금 그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오빠가 이제 한창 너바나, 스매싱 펌킨스, 펄잼 이런 얼터너티브 그룹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고 그걸 계속 틀어두니까 이제 저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락에 입문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음악에 둘러싸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쩌면 저희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작 저희 오빠는 이런 문화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5527님도 그래서 그 누나분한테 영향을 받은 어떤 음악적인 토양이 지금도 5527님의 취향에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누님분은 어디선가 5527님을 보면서 좀 흐뭇하게 역시 내 동생 하고 그런 느낌으로 5527님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악, 그래서 나도 덩달아 좋아진 음악, 누군가가 생각나는 음악 다 좋습니다. 골든디스크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 이쪽으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신종찬님, 가끔 들러서 청취합니다. 선곡들이 예전 추억도 생각나고 향수가 느껴져요. 분위기 있는 선곡도 참 좋고요. 신청곡 아하의 Take On Me 하셨는데요. 분위기 있는 선곡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나는 게 더 좋으셨던 거죠. 아하의 Take On Me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노래 킴 칸스의 Warrior였습니다. 조남미님이 라디오에서 듣기 힘든 곡이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예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라디오에서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음악. 그러면 이 두 분의 신청곡도 좀 이어가 볼까요? 6437님이 신청해 주신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곡입니다. 토카타. 그리고 이어서 2461님이 골라주셨어요. 에어 서플라이의 Now and Forever 함께 들을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많은 멤버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1967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했던 그룹 플리트우드 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리트우드 맥의 데뷔곡은요. 1930년대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다시 부른 거죠. 로버트 존슨이라는 가수가 37년도에 발표했었던 I Believe My Time Ain't Long 이 노래를 커버를 하면서 음악계에 등장을 합니다. 이 곡이 당시 음악계에 뭐 큰 반응은 없었는데요. 68년도에 첫 앨범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되줬고요. 그 이후로 플리트우드 맥은 Go Your Own Way라든가 Dreams, Little Lies 같은 히트곡들 발표하면서 중요한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죠. 특히나 멤버들이 모두 자기 곡을 만들어내는 싱어송라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로도 활동을 하면서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고 다른 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능력 있는 멤버들이 모여서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 이 플리트우드 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플리트우드 맥은 뭐 멤버도 좀 변했었고 휴지기도 있기는 했는데요. 정식으로는 2022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몇몇 멤버들이 세상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플리트우드 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럼 플리트우드 맥이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2013년에 EP 앨범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Sad Angel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이 음악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유통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저작권상 틀 수가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0년 전으로 가볼게요. 이게 2013년에 나온 이 노래 말고 2003년도에 나온 17번째 정규 앨범이 플리트우드 맥의 현재까지 마지막 정규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정규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나왔던 노래 Say You Will 이 음악을 오늘 플리트우드 맥의 지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플리트우드 맥의 데뷔곡 I Believe My Time Ain't Long 그리고 가장 마지막 앨범의 마지막 싱글 Say You Will 함께 하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플리트우드맥의 데뷔곡 I Believe My Time Ain't Long 그리고 2003년에 나온 마지막 정규 앨범 마지막 싱글 Say You Will 이었습니다. 9749님,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매년마다 보는 책이 있어요. 30여 년 동안 봤는데도 이제야 이해되는 글귀들이 있어서 항상 설레는 책이죠. 너무 오래전 작품이라 이북으로도 안 나와서 가끔 글귀들이 생각날 때 보려다 보면 찾기 귀찮기도 하고 아쉬웠는데요. 얼마 전에 요즘 핫하신 편집자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 책 제목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봤더니 글쎄 제목이 바뀌어서 나온 이전 책이지 뭐예요? 심지어 이북도요. 출판사 바뀔 때마다 부록처럼 에피소드를 하나씩 넣어주셔서 소장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미공개가 7편이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봤네요. 책 보면서 들었던 음악 본조비 This Ain't a Love Song 신청해봐요. 참고로 책은 피천득 선생님 인연인데요.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라는 이름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라고 네. 끝까지 궁금증을 갖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9749님이 30년 동안 매년 보는 책이 그 유명한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인연이었군요. 어떠세요? 매년 똑같은 책을 읽을 때 이제야 이해되는 글귀도 있어서 항상 설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 글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와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약간 성장했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책을 이렇게 매년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749님이 책을 읽으실 때 들으셨다던 본조비의 This Ain't a Love Song 이 노래와 또 어울리는 신청곡이 있어서 엮어봤어요. 김영곤님, 8393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까지 두 곡 함께 들을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지금 들으신 노래 천만인의 팝송. 여전히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노래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습니다. 5584님 신청곡이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김원성님이 신청해 주신 필 콜린스의 A Groovy Kind of Love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는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C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행복하라고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어서 다른 남자랑 똑같아 날 사랑한다 말했던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는

火曜999。火曜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여기는 가요 1999.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공부만 파고들면 공부벌레, 책을 많이 읽으면 책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말은 아닌데요. 공부벌레의 뜻풀이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책벌레의 뜻풀이도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밥벌레도 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밤사이 수도권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그치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협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중동 국가들과의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미군은 통행료 논란과는 별개로 대이란 군사 공격과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5: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하이닉스 ADR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6: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7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밤사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6: 전신주에 번개가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가와 상가가 정전됐고 신호등이 멈춘 곳도 있었습니다. 먼저 차우현 기자입니다.
7: 인천 을왕리의 상가 지역. 얼굴이 따가울 정도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때 골목길 끝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순간 일대가 암흑으로 변합니다.
8: 나 좀 놀랐어. 전선이 끊어진 것 같아. 전선 안 끊나.
7: 낙뢰를 맞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일대 상가 230여 곳에서 정전이 되면서 시민들이 1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심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비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일대 900세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식당 주인들은 당장 내일 영업부터 걱정입니다.
9: 선도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희는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전기가 끊기면서 냉장고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는데요. 문을 열어봐도 냉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전신주의 외부 물체가 떨어지면서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

0: 동, 장곡동 등 900여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 계속 지속됐었으면은 정말 뭐 집안에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녹아버리고 그랬을 텐데 너무 더워갖고 막 왔다 갔다 밖에 나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0: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2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붉은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퍼붓는 비에 신호등의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일대 교차로 10여 개 신호등 작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2: 수도권 도심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석 기자,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은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3: 새벽까지 쏟아지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약해졌는데요. 밤사이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비구름대가 수도권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북 완주와 경북 울릉에는 각각 시간당 6mm,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수도권은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수도권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바닷가에는 아직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27곳의 하천을 통제 중인 상황이고 전국의 항로 99개 중 13곳도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천 강화군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포와 파주, 가평과 남양주 등 경기도에서도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점차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5에서 20mm, 전라권은 최대 4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한철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호르무즈해협에서 갑자기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말을 바꾸며 국제유가를 폭등시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또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공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야 하고 미국은 통행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민간 선박의 안전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통행료를 받을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다시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20% 보상 수수료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5: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며 저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번복 이유에 대해선 중동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행료를 받겠다고 했던 건 미국이 쓰는 비용을 돌려받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이나 어떤 곳에서든 누구도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방침은 철회했지만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한국 시간 새벽 5시부터 재개됐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봉쇄 1시간 전부터 이란을 상대로 추가 타격을 개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나섰고 미국의 공격이 지속되면 중동 지역 원유 수출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사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크게 둔화된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다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장재용 기자.
6: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4%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진 겁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떨어져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도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 유가의 상대적 안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기대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0: 주식 애탁증서 ADR은 27% 넘게 급등했습니다.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월가 보고서가 나온 데다 1일 순위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도 대거 상장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면서 앞으로 물가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케빈 호시 미 연준 회장도 의회에 나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0: 6월 물가에 대해선 예상보다 긍정적이라면서도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엔 연준의 독립성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0% 통행료 선언으로 하루 만에 10%가량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철회 방침에도 1%대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장지웅입니다.
2: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3: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어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노동계가 1,730원, 경영계는 1,700원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가 발생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결정 이후 노동계는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4: 최근의 물가 수준과 최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3: 반면 경영계는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5: 3.7%도 너무 높지만 우리가 그 근로자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어려움도 좀 생각을 했고.
3: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추진단을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합원 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틀 입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로 회담에 앞서 이스라엘 측은 이번 로마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시범구역에서 이스라엘 병력 철수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안보 점검 등을 이유로 시범구역 두 곳 중 한 곳에서 철군 이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양측의 기본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뒤인 현지 시간 16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와 투표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이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 기기와 선거의 무결성 문제가 다뤄질지를 묻자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하지 말할 내용이 있지만 아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가 30에서 100mm,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권이 30에서 80, 호남이 20에서 80, 영남권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7도로 예보됐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고된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빨리 시원해지라고 온도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설정 온도를 낮게 한다고 해서 실내가 빨리 시원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냉방 용량 안에서 작동하는 거여서 25도이든 18도든 냉방 속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 모터와 부품에 과부하만 걸린다고 합니다. 바깥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실내 온도 25도에서 26도 정도만 유지하면 충분한 냉방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요. 에어컨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구 30도, 대전 26도고요. 광주 26도, 강릉 30도, 제주 29도입니다. 새벽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는데요. 일단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2: 7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무고성 고소 남발을 규탄했습니다. 경기 교사노조는 어제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친구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폭언을 하는 학생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자기 자녀 편을 안 들어줬다고 고소하는가 하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하지만 종결된 사건 중 90.4%가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무고성 신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말리에라는 가상의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장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40대 남성 신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요. 부부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장애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 조 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조말레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인물로 자녀의 장애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해 모두 87억 원 상당을 빼앗았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실행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A씨와 축구협회 비상근 부회장이었던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감독 선임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기존 감독 선임 절차와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2024년 7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경찰에 고발해 종로경찰서가 수사했지만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22일 A경위는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에게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탐문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A경위의 행위가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공습을 하고 반격하고 이게 멈추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1: 네, 미군은 사흘 연속 이란에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했더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를 재봉쇄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미군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약 5시간 동안 타격을 했고요.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봉쇄 조치를 병행하면서 사실상 현재 양국 상황은 양해각서 MOU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미국이 아예 본격적인 전쟁 재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로 재개됐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향후 60일 동안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또다시 군사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1: 네.
0: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 또 어떤 얘기일까 싶은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많이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또 번복했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박 화물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과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원래 전날 이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미군이 보장해주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었거든요.
1: 네.
0: 20% 통행료는 200만 배럴 석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돈으로 450억 원 정도였습니다.
1: 네.
0: 이란이 부과했던 30억 원보다 15배 정도 높은 금액이죠.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또다시 이제 이 안전보장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라는 거고요.
1: 네.
0: 비록 이번에 번복한 말들이 20% 통행료는 아니지만 사실상 투자로 투자의 형태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과 그들의 미래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미국의 놀라운 힘 덕분에 석유는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통항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재개하기로 한 건 이 대이란 해상 봉쇄인데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기로 했습니다.
1: 근데 미국의 이 통행료 부과안에 대해서 이란은 공감한다고 했더라고요.
0: 네.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자가 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자국도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20%는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란은 공정하게 통행료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뭐 그쪽에서 받으니까 우리 정당성도 확보가
0: 맞습니다.
1: 되는데
0: 게다가
1: 너무
0: 더
1: 많이.
0: 네, 저렴하기도 하고요.
1: 예,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전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전선인가요?
0: 네, 이란과 중동의 충돌이고 정확히는 이란의 대리 세력과 걸프국의 충돌입니다.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감행하고 후티가 이에 대응 공격을 하면서 중동에 사실상 새 전선이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예멘 수도에 있는 공항을 공격을 했고요. 여기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공항에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습니다.
1: 네.
0: 이번 충돌의 발단은 이란 여객기의 예멘 공항 이착륙이었는데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하고 예멘을 잇는 노선이 후티 반군의 무기나 군사지원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걸 차단해 왔었는데
1: 네.
0: 얼마 전에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있었죠. 여기에 후티 반군 대표단이 탄 비행기가 이 항로를 이용해서 이란과 예멘을 오갔습니다.
1: 예.
0: 사우디는 금지된 노선을 후티 반군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예멘 공항을 공습을 했고요. 여기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공항을 또 반격을 한 거죠.
1: 네. 근데 이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그런데 2022년에 유엔이 중재한 공식 휴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1: 네.
0: 양측은 사실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비공식 휴전 상태를 4년 정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1: 네.
0: 공식적인 휴전 연장은 아니었지만 둘 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대부분 중단했고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점점 발을 빼면서 암묵적인 휴전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는데 이란 전쟁에 후티 반군이 사실 공식적으로 발을 들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 공격을 시작하면서 사우디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미국의 이란 공격 그리고 이란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 이란 대리 세력과 걸프국의 충돌로까지 번지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이 예멘과 사우디 전선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게 사실상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0: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양측 공격을 두고 약 4년간 유지되어 온 비공식 휴전이 깨진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사우디의 후티 반군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거라고요.
0: 네, 미국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행동 계획을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란 여객기의 사나 국제공항 이착륙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은 해당 항공기에 후티 반군을 위한 무기와 미사일 부품 또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1: 네.
0: 사우디의 편을 들기도 했고요. 미군이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의 이 어떤 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건 민간 항공편을 통해서 이란의 무기나 군사인력 지원이 이 후티의 군사력을 또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게 영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 네.
0: 과거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후티와 사우디 간이 다시 충돌하게 되면 홍해의 해상 물류나 에너지 수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또 산유국인데 기름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0: 네, 러시아 당국이 지난 8일에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서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 예.
0: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주요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잇따라 피해를 보자 현지에서는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거든요.
1: 그렇군요.
0: 여름이 되면서 연료 수요까지 증가했고 국내 공급 부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휘발유와 항공유에 이어서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0: 러시아가 팔던 경유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유업계에서는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제품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한국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이 2024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1: 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래도
0: 네.
1: 이 석유 제품 수출 규모는 산유국들 못지않은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1: 네.
0: 저희가 이제 3, 4월에 기름 대란이 있을 때 호주에서 산유국인 호주에서 한국의 기름을 사가기도 했었죠.
1: 네.
0: 그런 정도인데 물론 세계 시장에서는 러시아 경유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북한이 이 러시아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었는데 북한의 노동자들 고용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0: 네, 러시아 독립 매체 메두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시는 최근에 환경 미화와 공공시설 관리 같은 도시 서비스 분야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1: 예.
0: 임금 수준이 맞지 않아서 결국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러시아 시당국이 제안한 거는 원래 1인당 월 106만 원 정도였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이걸 거절하고 21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세 배를 요구를 한 거죠.
1: 네.
0: 이 러시아 시당국 측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직접 봤는데 정말
1: 네.
0: 로봇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생산성도 높고 규율도 잘 지키는데
1: 네.
0: 그래도 그 정도 임금은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도시는 북한 노동자 유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서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이 노동자 3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노동자 고용 비용을 두세 배까지 올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1: 네.
0: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보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도왔기 때문에
1: 네.
0: 러시아 내에서 북한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통상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는데
1: 네.
0: 이게 북한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아니고 또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상납금이나 숙식비나 관리비 같은 걸 제외하면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군요.
0: 네.
1: 어쨌든 두세 배까지.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전해주셨지만은 유럽 폭염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사망자까지 계속 늘어나서 좀 걱정입니다.
0: 네, 폭염이 유럽 대륙을 덮친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27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다른 해의 6월 말까지보다 사망자가 1만여 명 더 많다는 얘기고요. 대다수인 9천 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익사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0: 네. 독일 당국은 자국에서 지난달에만 99명이 익사로 목숨을 잃었고 이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6월 19일 이후 익사로만 13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 네.
0: 미국도 심각한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서부를 강타한 폭염이 정점에 달하면서 5,8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주말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었죠. 그런데
1: 네.
0: 원래 기상청이 이 단계를 신설하면서 이 10년에 한 번 정도 드물게 발령될 것이다 라고 추정했었는데
1: 네.
0: 시행 한 달여 만에 경보가 내려졌죠.
1: 네. 자 그리고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새벽에 스페인과 프랑스의 북중미 월드컵 4강 경기가 있었는데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0: 네. 조금 전인 6시에 끝난 스페인과 프랑스의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이 2-0으로 우승후보 프랑스를 제압했습니다.
1: 네.
0: 스페인은 이로써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내일 새벽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표 선출에서 결선투표제 대신 결국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후보자가 3명 이상이면 과반 득표자를 가리기 위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가운데 하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강준석 대변인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5: 네.
6: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개정된 당규를 토대로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별로 선호 순위를 이제 1위, 2위 이렇게 적고요.
5: 네.
6: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하위 후보의 표를 해당 유권자가 선택한 차순위 2등 후보에게 넘겨서 승자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5: 네.
6: 오늘 최고위와 당무위의 마지막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네. 정청래 전 대표는 여기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친천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6: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도중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나와서 기자들에게 수도 없이 반대해 왔음에도 전준희는 합헌, 그러니까 당원에 맞는 것이다라 결론 내렸다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5: 네.
6: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번 당규 개정에 구두 동의했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문정복 박지원 최고위원과 함께 천길 낭떠러지에 직면한

0: 당을 살리기 위해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라면서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논쟁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청년 최고위원인데 이번에 도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지금 청년들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의외긴 하더라고요.
0: 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2030으로부터 왜 외면받았나라고 토론회까지 자체적으로 열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이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민주당의 규정에 따르면 만 45세 이하까지가 청년입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 청년 몫으로 별도로 선출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최고위 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1: 예.
0: 참고로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 최고위원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재준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이죠.
1: 네. 나이는 그 상한선이 더 높
0: 네, 국민의힘은 조금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 40대까지가 이제
1: 네,
0: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1: 예.
0: 선호 투표제는 그러니까 결국 친청계가 양보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고 대신에 청년 최고위원 문제는 친청계가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결국
1: 네.
0: 하나씩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은 특혜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이자 시대 정신인데 이를 부결시킨 최고위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1: 네.
0: 전준희도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새 지도부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청년에게 배정해야 된다. 이런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제 이런 결론이 나오고 나서 당권 주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0: 사실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게 하나씩 안 됐기 때문에 반응이
1: 네.
0: 좀 묘했는데요.
1: 네.
0: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쿨하게 수용한다라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선호투표제 반대를 해왔지만 어쨌든 당규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 만큼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1: 네.
0: 반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청년 최고위원 부결을 두고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제도가 특정 후보 측의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라면서도 일단 승복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0: 송원길 의원은 청년에게 닫힌 문을 본인이 열겠다라면서 공약을 내어놓았는데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들을 모두 청년에게 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자리를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1: 예.
0: 송영길 의원은 두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더 세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1: 네.
0: 고민정 의원도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청년에게 다가가는 출발선이라면서 기득권 정치가 민주당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0: 네. 꽤 다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론은 결국 정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은 한 2시간 정도 의총을 열었는데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일부 예외 허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주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1: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고요.
0: 네,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원내대표 어제 공개 발언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하지만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어제 뭐 보도를 보게 되면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1: 예.
0: 다수 의견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현재 안을 보완해야 될까 일부 존치 쪽에 조금 힘을 싣는 의원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고민정 의원 의총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보완책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홍기원, 박균택,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 수사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용민 의원 이제 완전 폐지에 대한 법안도 발의를 했죠. 예외를 두게 되면 검사가 결국 이 연관 범죄를 명분으로 삼아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1: 예.
0: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단 완전히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 이런 의견 당내 없고
1: 예.
0: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할지 말지를 놓고 몇 가지 의견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어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실제로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0: 공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제 완전 폐지를 한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TF에서 민주당에서 낸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대로 가지만 요구권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번에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고민정, 이소영, 박균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안은 보안수사를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형수법 개정안입니다.
1: 네.
0: 그럼 어떤 범죄에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1: 네.
0: 성폭력, 스토킹,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가정폭력 이런 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여기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민생침해 범죄도 대상이고요.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예외로 뒀습니다.
1: 네.
0: 홍 의원은 어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안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걸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지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도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0: 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이 조국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이유로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1: 네.
0: 경찰의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보안수사권을 통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후퇴라면서 검찰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의 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즉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혁신당 그러니까 민주당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16일 내일까지 형수법 개정안 빨리 법사위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당연히 보안수사권 유지 기조인 건데 조만간 법안도 발의를 할 것 같네요.
0: 네, 국민의힘도 어제 또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상당히 목소리 높였습니다. 장동욱 대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통제받지 않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점세 원내대표도 보안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기소, 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검토를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1: 네.
0: 박규택 의원 다듬어서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진행 상황 봤고요. 자,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네, 실제로 의원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라는 점을 원내대표가 밝힌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1: 네. 네.
0: 이게 문화일보 유튜브 인터뷰였는데요.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분도 있고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다만 대체적인 의견은 갈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결론이든 조기에 내고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데 여기에는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장 대표 사퇴 이후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빨리 다음 스텝으로 갈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게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정해져야 되는데 잘 정해지지가 않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렇죠. 지금 최근에 여러 선수별 계속 의원들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1: 네.
0: 원내대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동훈 의원 복당 얘기도 있었을까요?
0: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과연 정치적인 이슈가 돼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게 원내대표 생각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당원과 의원들이 공감할 상황과 시기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복당을 서두르거나 현재 시점에서 찬반 논쟁을 벌이는 데는 모두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친한계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0: 네. 박정화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그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1: 네.
0: 숙주라고 하면 그러면은 누가 뒤에 네.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결국 장도혁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소위 말하는 당권파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을 활용을 해서 한동훈

0: 의원을 대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한지하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감정이 섞인 목소리와 배제의 정치를 선하는 모습이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당권파 대변인들의 확성기처럼 보이면 당권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즉 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차기 당권을 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고요. 네. 정성국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는 정말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1: 하지만 반대로 안철수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0: 네, 바로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일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주현철 외신 대변인 장 대표가 임명한 사람인데 안철수가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한동훈의 비열한 공작 정치로부터 당과 나라를 구할 위대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면서 호소장을 했습니다. 예. 조강호 최고위원도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을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와 친한계 충돌, 차기 당권 경쟁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보관돼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0: 네 이번이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한 직무대행과 노태학점 위원장 등이 참여를 해서 네. 국조특위가 첫 청문회를 연 건데요. 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이 투표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시간 끌 필요 없다 이번 주 아니라도 완전 수개표 하자라고 했고요. 근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재검표를 선관위가 하는 게 핵심 증거를 건드리는 거다라면서 특검 출범이 먼저다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였는데요. 일단 선관위는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특히 동일한 투표 결과가 나와서 네.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쌍둥이 득표 현장에 대해서도 네. 공개 재검표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4: 키움증권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즐겨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11: 네, 밤사이 서울.

0: 남북구에는 130mm의 비가 내렸고요. 중부지방 중심으로 거센 비가 지났습니다. 지금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초복인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을 비가 약하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 전북 지역으로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현재 영남지방으로 열대야주의보에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고요. 동해안 따라서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이 30도, 서울은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포항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충청 이남 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8476 쓰시는 분이요. 수원 영통에 있는 반찬가게 하신대요. 오늘 초복이어서 지금 삼계탕 25마리 끓이고 있습니다. 한 그릇 보내드리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 초복인데 든든하게 몸보신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몸보신 좀 해야 되겠어요. 마음만 받고 알아서 잘 챙겨 먹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이 보미님이 신청하신 애프터 쉐이빙의 연계백숙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피서철 바닷가에서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울은 순우리말로 크고 사나운 물결을 뜻하는데요. 일반 파도보다 길고 파괴력이 커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먼 바다의 저기압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너울성 파도로부터 안전해지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풍랑특보가 내려진 날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될 때 보이

0: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면서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가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 개시를 1시간 앞두고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도 나섰는데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의 시르크와 반데라 아바스 등이 미군의 미사일과 발사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9차례에 걸쳐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 보고는 이번이 두 번째로 청와대는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 보고로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이번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18개 청, 위원회 7곳을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으로 첫날인 오늘은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각각 0.9%, 0.38%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0.0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두 배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는 월가 보고서가 나온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27%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0% 통행료 선언으로 하루 만에 10%가량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철회 방침에도 1%대 상승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련

0: 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포항 36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과학자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도 일단은 하나의 가설로 두고 검증에 검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이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내가 믿고 싶은 답만 진실처럼 내밀죠. 혹시 바빠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진 않으세요? 덮어놓고 믿기 전에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과학자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덜 속고 덜 휘둘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도 덜 미워하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부에 송영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0: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영민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JB와 시선집중 제작분들 모두 초복에 삼계탕이라도 드시면서 몸보신 하시고 힘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4: 오늘이 초복날인가요?
5: 그렇다네요.
4: 그럼 닭 먹어야죠. 네. 삼계탕 좋죠. 전복 삼계탕이 좋습니다.
5: 아, 또 여러 가지 삼계탕 중에 JB의 픽은 전복입니까?
4: 아, 그럼요. 몸에 좋은 건 다 넣어야죠.
5: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날개와 다리 중에 JB가 선호하는 부위는 뭡니까?
4: 저는 날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5: 목?
4: 아니요. 제일 퍽퍽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5: 네, 그렇군요. 그것마저도 저랑 안 통하네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퍽퍽살이 제일 좋습니다.
5: 아, 진짜요? 제 주변에 퍽퍽살 좋다는 사람은 JB가 처음입니다.
4: 네, 거기가 저기 일단 살이 많고 먹기가 네. 편하거든.
5: 남들이 안 먹어서 드시는 건 아니죠?
4: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닭가슴살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5: 아, 그거 약간 운동 때문에 먹는 거고. 그렇죠. 네, 아무튼 저랑 안 겹쳐서 다행이네요. 네. 치킨 한 마리 시켜도 나눠 먹을 수 있겠다.
4: 그게 양이 제일 많아요.
5: 알겠습니다. 네. 이도님, JB로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찬바람이 불어와서 저는 좀 일찍 깼네요. 흐흐라고 웃음 보내주셨고요. 지혜의 숲 페림님은 지리산 화계는 새벽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원한 냉침으로 녹차 한 잔 나누어 보냅니다.
4: 화계요? 화계 상태 있는 거기 얘기하는 네. 건가요? 아, 좋겠다. 예.
5: 네, 아무튼 시원한 냉침으로 녹차 한 잔 나누어 주셨는데 그 향기를 생각하면서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최저임금 속보부터 좀 챙겨드릴까요?
4: 그러죠. 네. 내년도 시간당 임금이 1,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다고 하는데요. 평가 딱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에게.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추가 소식 하나. 이 그 최저임금 위원들을 보면은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 있죠.
4: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더 눈길이 간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5: 네, 옥황상세님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쥐꼬리에 있는 털 길이만큼만 오르네요. 에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4: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로 잡아도. 근데 물론 명목상 물가 상승률은 뭐 요번에 최저임금 인상률 3.7% 뭐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지수가 3%에 한정돼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5: 네, 아일리님은 모기의 눈물만큼이다라고 올려주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저러면 실질임금 삭감 아닌가요?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그래도 오르긴 오른 거 아니냐, 3.7%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4: 얼마죠?
5: 월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네, 요거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6: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에 어긋난다며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따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5: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4: 그래, 자, 경선 주자들의 반응을 한번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정청래 의원,

0: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 청년 최고위원 무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 청년에게 닫힌 문을 제가 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보이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핵심적 쟁점이 선후 투표제였느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이었느냐. 이걸 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까?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이 더 중요했다. 결국은 이렇게 귀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각의 분석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선후투표제는 주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받았을까? 정반대로 선후투표제는 받고 왜 청년 최고위원제는 줬을까? 오히려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0: 결국은 청년 최고위원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겁니까?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특정 경선 주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 내지 다른 경선 주자와 뭐라고 할까요? 대척점에 서 있지 않은 인물들. 이게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어버리면 최고위원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도부 역학관계가 바뀐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석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2차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선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청년의 미래, 국민의 일상이 우리 민주당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평을 했는데 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사실상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그 접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한번 민주당은 고려를 했는가를 한번 좀 되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감도가 어떤 건지를 청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유권자 지향 변화를 느끼는 민주당의 감도는 또한 어떤 것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놓고 보면 그렇게 감도, 민감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반응은 조금 싸늘하네요. 부산 할매님이 청년 우대라는 건 결국 말뿐. 이라고 보내주셨고 미스트 원님은 2030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여줬네요. 선영님 이러면 청년들에게 지지를 어떻게 얻겠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이런 반응들이 거의 쏟아지고 있고 또 파란 대부님은 결국 선호투표제하고 청년 최고위원하고 딜친 거 아니냐.
0: 그러니까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네. 일반적이죠. 네.
1: 그렇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열린 110번의 본회의 가운데 회의록상 출석, 재석 상황 점검이 가능한 109번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회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이 93.09% 나왔답니다.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겁니다.
1: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높네.
0: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죠. 회의 시작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의가 이루어질 때의 참석률은 74.76%였지만 회의가 끝나는 산회 시점의 참석률은 44.91%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할 때만 살짝 얼굴 비치고 어떻게 된다? 좋게 말해서 조퇴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회의가 끝날 때 전체 의원의 10%인 30명 이하만 남아있던 본회의 횟수가 몇 번인가를 세봤더니 13번이었다고 합니다. 4월 13일에 김문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사회를 본 이하경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3명, 그리고 의원 가운데는 최혁진 의원 이렇게 딱 7명만 본회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1: 7명?
0: 예, 7명인데 의원은 질의하는 김문수 의원과 최혁진 의원 2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하경 부의장도 의원이니까
1: 사회를
0: 3명.
1: 보느라고. 네. 네.
0: 자, 본회의 재석률이 60% 미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불성실학점, F학점을 받은 의원이 모두 60명이었는데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56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1명밖에 없지 않나요?
1: 네.
0: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재석률 90% 이상 의원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김동아 조계원 의원 딱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1: 평가는 뭐 이미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이비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0: 저 세속적 표현 하나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땡땡이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땡땡이의 원인이 뭐냐? 통상적으로는 수

0: 학업이 재미없거나 아니면 학업의 뜻이 없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지키는 것은 입법과 재정통제, 정부 견제 등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에 땡땡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이 재미없어서 학업의 뜻이 없어서 이런 변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이 포착하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
1: 어떤 거죠?
0: 뭐냐면 회의장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딴짓한 다른 의미의 땡땡이도 있을 수 있다. 종종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엉뚱한 거 보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뉴스 타는 의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짓 하는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건 그냥 출석이고 출석해서 뭐 했는지는 이 조사 분석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사나님이 월급은 근무 시간, 참석 등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법을 좀 바꿉시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엉겅퀴님은 재세금은 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챔피언님 조퇴 세 번이면 결석 한 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0: 아, 그거 좋은 얘기다. 예.
1: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순서님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앉은 자리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0: 있죠.
1: 그 이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이름판을 좀 크게 씁시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 이름 너무 작아서 누구 누군지 잘 안 보이거든요.
0: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저기 의자 더 큰 거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마세요.
1: 아니 예. 이름판을 좀 크게 쓰면 누구 자리가 비었는지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들 땡땡이를 치지 않을까요?
0: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의원들 그 욕한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좋은 얘기도 있나요? 어떤 건가요?
0: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벌어진 장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기구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성장이란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날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3: 저는 이번 정부가 복지가 실종됐다는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복지 관련된 예산의 지출에 흐름들이 있고 규모의 성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있고 청년 세대가 되게 사회 구조적 또 세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장애인도 제가 간담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복지 지출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2: 물론 뭐 통합돌봄 다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워낙 우리 한국 자체가 복지가 허술하기 때문에 정말 이 K자형 양극화를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나가는 분야는 더 잘 나가게 해야 되겠죠. 이 처져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동방선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전략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1: 네. 칭찬을 한다고 아까 제이비가 얘기하셨는데.
0: 네. 이런 토론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정책 토론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토론입니다. 국회는 정치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기능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기구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에 마스터 플랜이 없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발제에 해당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론을 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토론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기구 의원의 지적은 큰 방향성 설정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박홍근 장관의 답변은 세세한 지출 항목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박홍근 장관의 얘기는 이미 그 설정되어 있는 지출 항목에서 그 지출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답변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기구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기존의 지출 항목이 아니라 뭔가 마스터 플랜, 좀 더 어떤 빈 구멍이 없도록 다른 항목이나 큰 방향성을 좀 그러니까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니까 여기서 좀 접점이 새롭게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세 번째, 구체성 검토와 관련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다. 왜? 엊그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800조 플러스 알파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있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여기에다가 새로 조성될 미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미래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는 또 복지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 토론 치열하게 좀 전개를 해가지고 정책의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김창면님이 이런 질문과 답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여행조아님은 근데요 질문하는 자도 어떤 복지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물어야 합니다.
0: 그 말씀도 맞습니다.
1: 라고 좀 더 네, 내밀한 주문을 해주셨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강경화 주미대사가 오늘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언론이 이 보도를 하면서 수식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례적이다라고 다 달았습니다.
1: 네.
0: 이례적인 귀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보도를 보면 강 대사가 귀국을 해서 청와대 안보실,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등과 함께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문제, 대미투자, 팩트시트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거 지금 한미 간의 현안들이거든요. 한미 간의 현안들이고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강경화 대사가 정말로 일시 귀국을 한 거라고 한다면 뭔가 상황에 상황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묵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1: 그렇죠.
0: 계속 묵은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지속되어 온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을 해서 정부 부처와 논의를 한다라면 뭔가의 상황 변화가 있거나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도를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또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자, 어제부터 제가 덤마카도 뉴스 추려오라라고 해서 덤마카 픽을 신설했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거 픽해오셨습니까?
1: 안 그래도 데이지 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덤아까 숙제는 잘해왔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숙제
0: 네
1: 펴드리겠습니다. 서울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의 5.18 조롱 응원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앞서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배재고등학교 도서관에 이 5.18 폄훼 도서들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네, 있었어요.
1: 근데 이런 도서가 있는 곳이 그곳만이 아니고 더 많은 곳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했더니 경기 지역 초중고 29개 학교에 학교 도서관에 5.18 불법 모독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사람의 책이 버젓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입 경로를 조사를 했더니 해당 학교 교직원이 구입하거나 추천한 사례가 7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가 안민석 교육감에게 해당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한 경위에 대한 감사를 건의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 보고 저는 궁금했던 게 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사서 교사나 아니면 교장 추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0: 네.
1: 저자 이름을 보고도 왜 이런 책을 구입하려 했는가?
0: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자 이름을 보고 책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1: 지만원, 그럴 수도 있죠.
0: 지만원 씨가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1: 5.18 왜곡 도서야.
0: 그게 5.18을 왜곡한 내용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1: 그러니까요.
0: 이 점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1: 당연히요.
0: 결국은 경기도원의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지만원 씨 책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없어요. 학교의 자율 판단인가 아니면 더 윗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 뭔가가 있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던 오마이뉴스를 보도를 보니까 이 책을 구입한 시점이 1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쭉 펼쳐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렇게 된다면 특정 교육감이 있을 때의 경기도 교육청의 지시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입 과정에서 그냥 책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대충 훑어보고 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지만원 씨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실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이 책을 폐기했어야 돼요. 이게 왜 여전히 도서관에 있어야 될까요?
0: 한번 사면 그다음에 돌아보지 않는 관행이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정반대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마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1: 네.
0: 책이 있습니다.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게 경기 화성시립 남양도서관에서 이 책을 그 비치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사상 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오호.
0: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12.3 내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한 것을 담은 책이거든요.

0: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요.
0: 종합점검이 필요하다는 말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MBC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네, 민주당 대표 경선주자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송영길 의원입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0: 의원님 스스로 총선 필승 대표 카드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이 대표가 되면 필승을 이끌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7: 일단 지난번 남아공과의 월드컵 축구전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홍명보 감독이 고려대 동문이나 어떤 이 비축구적 요소를 기초로 엔트리 멤버를 만들고 이유 없이 손흥민을 빼버리고 공격수를 투입하지 않고 너무나 어쨌든 단조로운 전술로 돼서 패배했단 말이죠. 근데 거스 히딩크는 저 박지성 같은 경우에 명지대를 나오고 아무런 항맥도 없는데 실력을 보고 뽑아서 월드컵 4강에 신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승리는 감독이 당대표인데 전체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갈 국회의원 후보를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죠. 공정하게.
0: 그래요?
7: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그대로 소용해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도 처음에 못 쓰겠잖아요. 아, 예, 당대표 특보는 쓰라 그러고. 예.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났다 이런 거죠.
0: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어제 그 겸공에 나가가지고 네네. 그 평택을 공천을 언급을 했어요. 후회를 한다. 네. 그때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7: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0: 비유가 좀 거시기.
7: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김용남 그 위원장 현재 지역위원장인데 그걸 지지한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요. 근데 아무튼
7: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0: 정청래 의원의 논리는 이게 이제 합당이 무산된 직후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무공천을 해버리면 네. 또 논란이 더 커질 걸 우려했다 이런 요지인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7: 그렇죠. 그렇게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비겁함이고 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 책임을 졌어야죠 그때.
0: 책임을 져 어떻게 책임을 졌어야 된다는 겁니까?
7: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조국 대표를 설득해서 부산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이거죠.
0: 아, 그래요? 네.
7: 부산으로 나갔으면 우리가 공천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단일화해서 싸우면 우리 전체 세력의 분열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평택 선거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대구 선거, 경남 선거에 모두 영향을 미친 거란 말이죠.
0: 네네.
7: 모든 이슈를 평택 선거 빨아들임으로써

0: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선명한 우리의 강점의 이슈를 다 놓쳐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쉽고 그때 부산 갔으면 우리도 분열 안 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조국 대표님이 말씀한 거 보면 민주당 누군가가 나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대표라면 조국 대표를 만나서 아니 대의가 거잖아요. 그렇게 입만 연물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분이 그 검찰개혁 대상에 화신인 한동훈이 내려오는데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난 저라도 공천에서 나갔을 것 같아요. 부산에.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자, 그럼 더 좁혀갖고 명청대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적 발언을 하셨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0: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예를 들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2년 반의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끔찍했잖아요. 네. 외환 유치까지 해서 한 번도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정권을 상대로 정청래 대표께서 정권은 작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는 마치 야당 대표가 이 세력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거를 네. 집권 여당 대표가 썼다는 걸 보고 예. 아연실색을 했고 특히 저로서는 329일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머리에 쇠망치도 맞아가고 발목도 끊어져가면서 온몸으로 싸워 만든 정권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 그러면 지난 1년의 과정을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결과론적 평가 말고 네. 1년의 과정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이렇게 뒷받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깃장을 놔서 문제가 있었다. 네.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0: 아니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이런 게 계속 엇박자가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과 합당을 제안한 것도 코스피 5천 그걸 뭐 알지 몰랐다는
1: 그런 대통령이 순방 나가 있는데 뭐 정책 그렇죠. 논란을 불러 이렇게 이런 거 말씀하시는
0: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당이 상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케미가 안 보이고 계속 엇박자가 날 뿐만 아니라 네. 지난번에 특검을 뭐 요청하는데 대장동 그 김성태 변호사를 선출해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검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했잖아요.
1: 2차 종합특검 그렇습니다. 추천할 때. 예, 예.
0: 그런 것부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 뭐 대변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을 뭐 임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
1: 그런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정청래 당시 대표가.
0: 아니, 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좀 정치로서는 더 먼저 그렇죠.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때의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1: 그런 게 있었다고.
0: 그런 게 은연중에 유시민 작가님 발언이나 우리 김어준
1: 공장장,
0: 씨 네. 공장장 네. 발언이나 이런 게 은연중에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뭔가 대통령을 좀 깔아보는 옛날에 그런 기억
1: 이런 거 정청래 의원도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왜냐하면 정청래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변호사였죠.
1: 네, 이제 정동영 그 그렇죠, 당시 그렇죠, 후보 이제 그렇죠. 지지 모임 말씀하신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1: 예. 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떤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0: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1: 그런 게 있다고.
0: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사가 구분이 안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재명 자연인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더구나 우리 당, 우리 이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에 이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존중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1: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청래 의원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게 생뚱맞았다는 게 누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누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누가 막 나가라 그럴 때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더구나 네. 4년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지금 그 얘기를 올 타이밍도 아니고. 아.

0: 그럼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서 대통령 된 거를 뭐 역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건지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생뚱맞은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정청래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네. 이거는 그 김민석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나 모두가 후보들이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뭐 정치권의 후보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에 대한 변론은 제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제가 탈당한 거지 뭐 당을 뭐 버리려고 탈당한 게 아닌
1: 그때 사법적 문제 때문에
0: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당을 만든 것도 저를 민주당에서 공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소남당을 만들어서 이 검찰 독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 봉이 김선달 발언을 정청래 의원께서 한 바람에 그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불교계가. 그래서 그때 자승 원장님이 잠시라도 정청래를 탈당시켰다가 대선 끝나면 복당시키더라도 뭔가 좀 불교계의 네네. 분노를 잠재울 조치를 해달라. 그런 걸 요청했다가 완전히 거절당했죠. 정청래.
1: 알겠습니다. 당에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0: 당에 해까지보다는 부담을 많이
1: 부담을
0: 줬죠.
1: 부담을 줬다.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과 각을 세우는 거 말고 경선 전략상 놓고 보면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 간에 무엇이 다른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될 거라고 보이시는데 무슨 제가 이제 세 후보 중에 아니 다섯 명이요 다섯 후보 중에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갖는 유일한 후보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사실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야당 시절에 중앙정부의 도움도 없이 그때 안상수 시장 때 숨겨놓은 부채가 많아서 진짜 중소기업 사장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었으니까.
1: 하루에요?
0: 하루 이자가.
1: 인천시장 때 재정이?
0: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대출 받으려고 막 어디 저 우정사업본부 뭐 군인공제기금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한 시간씩 기다려 앉아 있고 그랬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인천을 바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행권자로서의 외로움과 고독 그 부담을 피부로 제가 알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전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도 총리 경험을 했지만 총리는 보좌 기관이고
1: 이 그 집행의
0: 최고 책임자는 좀 다른 거니까.
1: 그런 점에서 이재명 그 행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논리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도 크기도 하지만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는 대안을 만드는.
1: 예.
0: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것을 그대로 따는 건 수동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민심을 가장 수렴할 수 있는 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161명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을 통해 수렴되는 민심을 기초로 대통령을 설득할 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지금 의원님 스스로 행정적 아이디어가 많다고 자평을 하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제 정책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행정적 아이디어를 지금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0: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도권에 대한 공급. 지금 이 올해 제기되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24%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부동산 공급은 3년, 4년 내지 이런 타임레그가 있잖아요.
1: 있죠. 그러니까
0: 지금 여기서 아무리 기획해도 4년 내에 공급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됩니다.
1: 모듈러 주택?
0: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택 현장에서 거푸집 만들고 타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장에서 찍어내지 만들어서 조립하는 겁니다.
1: 중국 뭐 대기업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0: 삼성 일부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발전돼 있어요. 중국 같은 한 30층을 바로 지어버립니다.
1: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땅은 확보를 해야죠. 네. 땅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용산 주변에 저를 개발을 해서 5만 호 제공하자 그랬는데 당장 국제 업무지구 바로 용산역 있는 코레일이 한 70% 가지고 있는 땅인데 15만 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퍼스의 일부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도 캠퍼스 안에는. 그래서 거기에 나는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50% 올리자. 왜냐하면 청년인들이 단독주택의 원룸 방이 한 70만 원 되는데 거의 일반 청년들의 자기 소득의 거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다 써버리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를 기숙사로 가게 되면 한 20만 원 전후로 확

0: 3분의 1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70만 원 주던 거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보자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 주택시장에서 매매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 물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그 전월세 분야도 우리가 다주택자의 그런 이제 개념의 전월세 공급을 놀리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페이보를 주고 그랬는데
1: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죠.
0: 예. 그에 대해서 또 조세 문제 가지고 임대주택자들의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모아서 예. 하나하나 풀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사주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공급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뉴스테이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는데 한 8년 내지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분양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분양가를 최초의 입주 때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 현장이 올라된 걸로 이제 분양을 하니까 입주자들이 그걸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누구나지 프로젝트가 10년, 8년을 임대차 살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임차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 프로그램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하는데 이 국토부 관료가 허그 이 관료들의 관성적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제가 당대표 다시 되면 예. 대통령님과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조세 문제,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금 보유세의 그런 보유세는 강하고 양도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기본인데 보유세도 1인 1가구 주택 가지고 논란이 된 거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제가 이제 그때 9억을 12억으로 제가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1: 네.
0: 그걸 이제 그 80%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유 기간과 실제 사는 기간 간의 갈등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도 초특가 뭐 100억 이상 되는 초저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30억 얘기 나오던데.
0: 30억 가지고는 초특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서울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난 그건 좀 더 현실화시켜서 지금 이제 어떤 불만이 있냐면 보유만 했다고 해서 장기 특별 공제를 좀 깎아버리고 실제 거주한 것만을 우대한다 그러면
1: 예.
0: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자기는 수원이나 인천에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냐.
1: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예.
0: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1: 살펴봐야 된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서 발언권 신청했다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성격이 뭐라고 보세요?
0: 그냥 총리께서 잘랐죠.
1: 네.
0: 지금 뭐 끼어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1: 네. 그냥 좀 발언권 한번 줬으면 안 되는 걸까요?
0: 글쎄 그 저는 맥락을 제가 안 봐가지고요.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랬을까요?
1: 아 그럴까요?
0: 명태균.
1: 아무튼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선 시장이 좀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있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 어제 전대리 리버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호 투표제는 도입을 하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을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너무 좀 편지적 사고다.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이렇게 급속하게 고쳐서 위인 설관식으로 하느냐 이런 논리를 아마 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국회 입법에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패스트트랙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이
1: 네.
0: 당내는 훨씬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인데 그걸 이렇게 그런 형식 논리로 이걸 막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선호 투표제보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더 중요했던 문제인 것처럼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버린 거 아닙니까?
0: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당대표가 되면 두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2030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 그런데 그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가 사실상 도입이 무산이 된 게 2030 세대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0: 뭔가 우리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게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건데.
0: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 각 캠프가.
1: 뭐 이제 지도부 나중에 이제 구성 문제, 최고위원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선호 투표제를 하거나 결선 투표제를 하거나 결과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0: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호 투표제는 일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1: 절차를 줄이니까.
0: 만약에 8월 17일 날 과반수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려면 한 일주일 후에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당 대의원이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1: 네.
0: 1인 1표제로.
1: 네.
0: 누가 떠올라 그러겠어요, 거기. 대회장에. 컨벤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또 치열한 공방이

0: 벌어질 텐데 그게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차라리 세 명이 됐을 때는 약간 중화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 1대1보다는 좀 더 이런 격화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호에 따라 결정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리면 후유증도 줄이고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일전에 전화 인터뷰할 때도 의원님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화가 좀 될 것 같다. 그런데 네. 지금 전개되는 양상 보니까 별로 중화 안 될 것 같던데요.
0: 아, 이 정도는 전당대회 이 정도의 공방이 없으면 너무 심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 전당대회 봤습니까?
1: 네.
0: 그러면 나는 왜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1: 그러면 거꾸로 이제 지금까지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네, 네, 네. 김민석 그 의원하고 만약에 지금 1대1 토론을 한다. 네. 그럼 어떤 점에 각을 세워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0: 아니, 지금 미리 그 이야기를 만드지.
1: 영업 비밀인가요? 전략상 비밀인가요? 아,
0: 네, 그렇습니다. 이 TV토론 지켜보십시오.
1: 네. 아, 준비는 돼 있습니까?
0: 네.
1: 과거 얘기는 아니겠죠?
0: 물론입니다.
1: 그건 아니고?
0: 아, 네.
1: 뭐 정통 얘기나 족보나하고 그건 좀 아닌 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건 아니고.
0: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1: 예.
0: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준비됐습니까?
1: 그러니까.
0: 총리 때 뭘 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실 한번 생산적인 토론을 해봐야죠.
1: 그나저나 이제 아직 초입이긴 한데 뭐 아직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초반 판세는 어떻게 지금 작아진다라고 계십니까?
0: 제가 이제 송영길이 들러리로 나온 거 아니냐. 베이스 메이커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1: 예.
0: 제가 원래 한 24% 정도 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1: 아, 빠졌어요?
0: 에, 많이 빠진 거죠. 김민석 후보 쪽으로나
1: 예.
0: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게 있는데
1: 예.
0: 선호투표제가 도입돼서
1: 예.
0: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1: 네.
0: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1: 누구를
0: 찍어도 돼요. 1번, 2번만 찍으면 나중에 예. 답산이 되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마음 놓고 송영길 찍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더라도 경선 전략상 오히려 김민석 의원에게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기 위한 뭔가 캠페인 메시지 발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략상?
0: 이렇게 막 유도를 하세요.
1: 아니 유도가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네. 당연히 그런 지적을 네,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 이제 생산적 이제 토론을 해야죠.
1: 그러니까 네.
0: 과거 시기에 무슨 족보 논쟁이나 이런
1: 네.
0: 논쟁이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지금이 당면한 국제정세와 현재 지금 환율 문제, 유가 문제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 추진도 그렇고 그에 대해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어떤 대안 예를 들어 전라북도고 전라남도도 지금 구례곡성, 여수, 순천, 고흥 이쪽은 또 약간 비껴간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 대한 대안, 강원 이런 각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이 전략적 발전 전망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저는 김민석 후보랑 충분히 생산적 토론을 해볼 수 있다.
1: 정책적 차별성을 네. 충분히 기할 수 네. 있다.
0: 그리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1: 네네네.
0: 우리 국민들의 아픔. 우리 국가의 미래 문제를 저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1: 네네네.
0: 우리 국민들이 야 역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집권당답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런 것 이제 정책적
0: 그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0: NCN입니다.
1: 아, 그렇게
0: 이심 송심.
1: 아니 질문도 안 했는데 이렇게 미리 쳐버리시면.
0: 네.
1: 근데
0: 죄송합니다.
1: 민병덕 의원하고 이제 지난주 인터뷰를 했는데 아 민병덕 의원은 뭔가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0: 아 이제 거기는 자기가 이번에 민병덕 의원이 제 캠프의 그 좌장을
1: 전략 총괄
0: 그걸 맡다 보니까
1: 네.
0: 뭔가 이거를 해보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그런 말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1: 왜요?
0: 아, 그 대통령을 그런 일이 많다죠.
1: 속칭 대통령 팔기는 하지 말자.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어 그래요? 근데
0: 그냥 송영길의 힘으로 한다.
1: 네. 시그널이 있긴 있었습니까?
0: 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기본이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려고 나온 거지 뭐 맞서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당연하죠. 예.
0: 근데 아무튼 그러려면
1: 네.
0: 이심송심이라고 제가 당청 동색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혹시 이렇게 NCND가 그 혹시 신비주의 전략 아니십니까? 혹시?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우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신가요?
0: 그건 아니고 최소한 송영길이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을 주기에 나왔다 이렇게
1: 네.
0: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최종적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선호투표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0: 네, 네.
1: 무슨 뭐 결선투표를 염두에 두고 내지 뭐 연대를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니 1번, 2번 찍으면 연대가 된다니까요.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1: 1순위, 2순위.
0: 그렇죠. 1순위, 2순위 찍으면 사표가 안 되고 중간에 사퇴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끝까지 아, 완주를 해야 연대가 되는 겁니다.
1: 그렇네요. 예. 아, 사퇴는 오히려 더 불가능해져 버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끝까지 간다.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아, 정리가 심플하게 잘 됐네요.
0: 잘 됐습니다.
1: 예. 거기서 1순위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지금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 있으십니까?
0: 노력해봐야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1: 의원님.
0: 감사합니다.
1: 네,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6: 네, 밤사이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고요. 지금은 대부분 강한 비는 종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약한 비만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 오후가 되면 대부분 다 그쳐 있겠습니다. 그 사이 전북 지방에는 최고 4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방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대구가 30.4도로 영남지방으로는 열대야주의보의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전주 30도, 포항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장맛비가 찾아오겠고요. 서울도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9: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일단 지금 교육감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정부가 어떻게 손볼 거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2: 지금 현재는 이제 내국세에 연동해서 20.79%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1: 그렇죠.
2: 예, 이제 최근에 반도체 특수 때문에 내국세가 더 많이 거칠 것이다.
1: 네.
2: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증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1: 예.
2: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적립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그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제 그 교부하게 돼 있는데,
2: 예, 그렇습니다.
1: 혹시 그러면 이 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시는 걸까요?
2: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비율을 손보야겠다, 특히 뭐 손본다는 말이 감소시킨다 그런 뜻이죠.
1: 그렇죠, 예.
2: 예,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 어떤 생각입니까?
2: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예산들을 집행을 하려면
1: 네.
2: 20.79%도 부족한 거 아닌가. 특히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1: 네.
2: 만약 20.79% 안에서 유보통합을 전부 하라 그러면 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래요? 좀 예. 하나하나 일단 좀 그러면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실
2: 예,
1: 근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뭐 대학 지원금 이런 것도 여기서 충당하면 안 되냐 해갖고 그때 교육계가 반발하고 했던 저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2: 예.
1: 이렇게 접근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저출생으로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계속 늘고 있다. 이 논리로 예. 시작이 됐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상당히
1: 네.
2: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필요한 꼭 교육 살림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학생 수보다는 학교나 학급 수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2: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반 교실 수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1: 네.
2: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1: 네.
2: 기본적인 그 교육 재정의 출발은 학교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그래.
2: 그런 점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줄기 때문에 감소 요인은 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가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1: 그 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돈이 그 많다 보니까

0: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그 현금성 지원이라고 할 때는 주로 입학준비금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0: 네.
1: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 입학을 할 때 필요한 학생복이랄지 뭐 가방이랄지 학용품이랄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그 현물로 지급하지 않고 다양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폐지한다는 말은 그러면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교복이나 학생복 그런 것을 구입해 주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가 되죠.
0: 예.
1: 그리고 청사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5년, 50년 만에 청사를 옮겼거든요.
0: 예.
1: 50년, 45년 된 낡은 청사를 버리고 새로 청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교육 환경 개선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계신 서울시 교육청으로 국한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예산 예. 씀씀이가 어떻게 빡빡합니까? 어떻습니까?
1: 상당히 빡빡하지요. 그 많은 경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곳간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말은
0: 예.
1: 2022년에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0: 아.
1: 2022년도에
0: 예.
1: 세수가 많이 거쳐서
0: 예.
1: 실제로 교육청 전체를 보면 한국 교육청 전체를 보면 약 21조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적게 되면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4년 만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0: 아.
1: 연평균 4.5조 정도의 기금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 예산을 짤 때
0: 예.
1: 4.5조가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금은 3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1.5조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많은 교육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몇 개 교육청에서는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채를 짊어지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아, 부채가 발생할 정도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그 몇몇 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낮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청들은 이미 그런 교육 재정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20.79%인가로 정해져 있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을 손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1: 예.
0: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대로 두는데.
1: 예.
0: 지금 이 지방 교육 재정의 어떤 지원 항목을 늘려가지고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 교육이나 고등 평생 교육까지 여기서 담당하도록 한다. 이 방향성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후자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예, 제가 보기에는 20.79%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0: 네.
1: 그 우리나라에서 내국세 연동 교육 지방 교육 재정은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교육을 시행해 온 버팀목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20.79%는 2020년부터 만들어진 6년간 지속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갈수록 학생 수는 줄지만 그에 대비해서 교육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79%의 상징성 때문에 그걸 유지하되
0: 예.
1: 유아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이 상당히 유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아.
1: 특히 유아교육 부분에 대한
0: 예.
1: 얘기는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니까 20.79% 안에서 약간 추가되는 그런 수요를 충당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가능합니다.
0: 어차피 유아교육은 해야 되니까. 예.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걸 통합하는 문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에 그 분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0: 네.
1: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개편은 필요한데
0: 네.
1: 어떤 속도로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0: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마련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1: 예, 아직까지 명확한 그 연도별 그 계획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랄지 유치원 내에서의 공사립의 차이랄지 이런
0: 예.
1: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0: 예.
1: 그리고 영아 부분
0: 예.
1: 유아 말고 0세에서 2세까지
0: 예.
1: 영아
0: 예.
1: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0: 구체적인 청사진이 지금 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네. 한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
0: 예.
1: 이 지방 교육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근데 공교육 질이 향상이 됐다고 자신하십니까, 교육감님?
0: 많은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고 공교육 네. 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그 향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노후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요. 네. AI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그 교육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문제나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나 이런 걸 돌보려면 전부 그 새로운 그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느냐 안느냐라고 네.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교육 현장을 가서 보면 예. 돈이 남는다, 돈 더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학교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밖에서는 그 교육 재정이 너무 남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그 교육계 내부와 우리 시민사회 간에 그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메꾸려 하는 그런 다양한 토론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예. 90년대만 하더라도 교육계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 20명만 돼도 교육할 만하다. 그런데 예.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그때 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추 그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0: 예. 그렇죠. 이 학생 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20명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때문에 예. 과밀학교, 과대학급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과밀학교 문제, 과대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었는데 교육의 질, 교육의 내용이 많이 개선이 됐을까에 물음표를 찍으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0: 예, 저는 교육의 질이 많이 완전하게 급속하게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네.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완만하게 예, 알겠습니다.
0: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 때문에 교육활동 보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교육의 질은 상당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교육감님 그 말씀 꺼내셨으니까. 지금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른바 교권을 보호하는 파트 신설이 거의 뭐 저기 교육청마다 이루어지고 있던데 서울시 교육청도 뭐 한 게 있습니까?
0: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교권 보호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SEM 119, 서울교육 119랄지 네. 또는 이 교사와 함께하는 그 변호사 백인 변호사단이랄지
1: 네.
0: 또는 여러 가지 중재를 위한 봄이랄지 또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담 제도랄지 이런 네. 것들이 전부 작년부터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소송에 시달릴 때
1: 네.
0: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1: 네.
0: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 혹시 교육감님 그 유명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0: 예, 봤죠. 예.
1: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웠던 그 정서적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교육관님?
0: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민원, 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1: 네.
0: 그래서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교육 활동 보호와 함께 저는 늘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30년, 40년 전에는 교권 존중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화적으로 있었는데
1: 예.
0: 그 이후에 많이 허물어지면서 교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또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교권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1: 네.
0: 하는 보호는 주로 제도적인 문제이고 존중은 주로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발성의 문제겠죠. 예.
0: 그렇죠.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만이 교권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모신 김에
0: 예.
1: 조선일보가 어제 그 한국교총하고 함께 그 전국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0: 예.
1: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97.2%,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 그다음에 직선제로 발생한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그 앞선 게 전시성 사업과 무상 지원 남발 이게 81.9%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상당히 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네. 직접 두 차례 선거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정당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육 자치, 교육 중립 문제 때문에 정당 선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경선 과정이나 또는 후보자들의 번호가 없는 그런데 네. 정당 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첫째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두 번째는 이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 선호와 교육감 개인에 대한 선호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예. 근데 교육감님 이 예. 조사 결과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지방 교육 재정 문제 있잖아요. 연결되는 예, 예. 게 하나가 있는 게 직선제로 발생한 문제 가운데 1위가 전시성 예. 사업, 그다음에 무상 지원 남발이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예, 그럼 이게 예. 지금 예산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아니 그 선거에서의 공약 선심성 공약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공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씀이 성립이 돼야만 지금 그 말씀이 그 유효한 건데요.
0: 실제로 이 교육감에 당선된 후보와 네. 그 낙선된 후보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1: 네.
0: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은 그런 선심성 공약을 걸러내는 과정이기도 하죠.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심성 공약이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상당 정도로 걸러지면서 실제로 이제 집행하고 공약을 실제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품이 거치는 그런 과정을
1: 그렇다.
0: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 일체 없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0: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네. 형평성이나 좀 더 나은 질 좋은 교육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심의 결과 이 측면도 있습니다. 꼭
1: 알겠습니다.
0: 선거에서의 당락 문제 때문에 나오는 네. 게 아니고요.
1: 알겠습니다.
0: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1: 그런
0: 고심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직선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 선거 직후에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했을 때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정당 추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예. 거듭 여쭤보지 않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배제구 문제가 불거졌어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18 현장 체험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혹시 후속 조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 8월 달에 실제로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1: 예.
0: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해양 영토, 체험이랄지 또는 뭐 독립기념관 방문이랄지
1: 예.
0: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해양 영토 체험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0: 우리나라의 이제 이 국토 의식.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독도 체험했잖아요.
1: 네.
0: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방 해양이랄지 저는 뭐.
1: 근데 그게 민주 시민 교육 범주에 들어가는 저건가요?
0: 크게 보면 민주 시민 교육은요. 네. 역사 교육, 헌법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역사와 민주 시민 교육이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1: 네네.
0: 또 헌법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종합 교육이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1: 오인? 네. 왜 이러실까?
4: 그 내용이 네. 버스가 자가용도 아니고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라디오 취향을 승객들이 듣는 게 고역이다라던가.
1: 이 얘기 나올 수 있죠.
4: 네. 예. 또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행위는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고 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1: 네.
4: 다만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1: 아무튼 이 민원을 내신 분은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듣기가 싫어서
4: 그럴 가능성이 있죠.
1: 혹시 왜 시선 집중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4: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1: 네,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4: 다만 여기서 좀 빠진 목소리가 있죠. 버스 기사들의 목소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들한테 라디오가 왜 중요한지를 물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졸음 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졸음의 강도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 천정일 씨 이야기입니다.
5: 어떤 사람은 고추를 갖고 다니고 바늘을 갖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호 걸렸을 때 아이들 잡고 승객들한테 제가 잠깐 졸려서 내려서 환기 좀 하고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끄럽고 승객들한테 이제 벌써 머리가 깨요. 승객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운행하다 그런 시간이 안 생길 때는 제가 제 뺨을 때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승객들이 쳐다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면 잠이 확 깨버리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번 나가면 보통 몇 시간씩 운전하시잖아요.
4: 그렇죠. 한 번에 5시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잠깐씩 타니까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도 거리가 좀 어마어마해서 왕복 5시간의 노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운전대를 잡으면 꼼짝도 못하고 대여섯 시간은 이제 있는 건데 가령 뭐 하루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다가 거기서 20분을 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1: 예.
4: 졸리다고 해서 갓길에 세워둘 수도 없으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그 싸움을 온전히 이제 혼자의 몫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 근데 실제로 바늘 다시 들고 탄다고요?
4: 바늘, 뭐 매운 고추,
1: 아, 예.
4: 뺨까 때릴 정도로 분투를 하고 계신 거죠.
1: 예, 예.
4: 이 얘기를 이제 서울 시내 버스 운전기사 가명인데요. 김진수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저희가 첫 차가 4시예요. 근데 새벽에 최소한 30분 전은 나와야 되거든요. 기사들은 졸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도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사들은.
1: 근데 하여간 틀었어요.
4: 네.
1: 근데 특정 그러니까 승객이 좀 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4: 네.
1: 어떡합니까?
4: 꺼야 합니다. 사실.
1: 아,
4: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안 들어줬다. 대응을 안 했다라고 하면 친절도 평가에서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4: 또 예전에 일부 기사들이 이제 아침에 종교 방송, 찬송가나 불교 방송을 틀었다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예 지금은 회사 차원에서 종교 방송은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다만 뭐 정치 시사, 토크, 음악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네.
4: 바꿔달라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1: 그러니까
4: 그럼에도 이제 기사들이 좀 작게 틀더라도 이 라디오를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건 그나마 장시간 운전 가운데 유일한 버팀목이고 또 안정장치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1: 네.
4: 천정일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5: 몸이 이상이 있어도 차를 차고지에서 가지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차고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운행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졸아 사고가 생기게 되면 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담은 있죠. 각자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덜 졸리고 머리가 좀 깨어있을 수 있는 프로들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1: 네.
4: 그리고 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승객들이 의외로 라디오를 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사실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령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틀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뭐 선거철이면 개표 방송을 좀 듣자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1: 시선 집중 틀어달라는 얘기는 없었대요?
4: 그래
1: 좀 취재가 좀 부족했구만.
4: 죄송합니다.
1: 네. 네.
4: 그리고 또 이제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뉴스 좀 틀어달라고 직접적으로 뭐 그럴 땐 나올 수 있겠죠.
1: 그게 시선 집중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정신승리. 네. 네.
4: 그리고 뭐 새벽에 첫차를 타는 청소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의 어떤 날씨 예보라든가 교통정보가 좀 궁금하니까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1: 그렇죠.
4: 네.
1: 자, 이게 그

0: 에어컨도 너무 추우니까 꺼주세요 하는 승객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랑 승객석 뒤쪽이 스피커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출이 따로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 운전석 스피커 앞에 있는 것만 듣고 이제 안내 방송은 전체 다 성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음을 느끼고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대화로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렇게 승객과 기사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수 있는 현장이긴 한데 승객들한테는 버스가 공공장소이긴 하지만 버스기사에게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 노동의 일터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운전석이 제가 예전에 재봤을 때 가로폭이 78cm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사실 안전운행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과연 그 소리를 우리가 소음으로만 치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0: 지금 이 시각 버스에서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신 승객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9: 네,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0: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다시 격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진정됐던 물가가 또 국제유가 때문에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도 움직이겠죠. 복잡한 일이 벌어질 텐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도 함께 내놨는데 잠재성장률은 3%로 올리고 세계 4대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죠. 7월 1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6: 예, 일단은 미국의 6월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제 이게 미국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단서가 되고 그게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8: 그렇습니다.
6: 우리는 우리 물가보다는 사실 미국 물가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죠.
8: 네. 예. 아침에 이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조금 더 낮게 나와서 물가는 이제 이렇게 낮게 나오면 뭐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월 미국의 CPI가 3.5%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6: 예.
8: 5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CPI가 4.2% 올랐으니까 한 달 만에 상승폭이 더 물가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고요. 전월 대비로 보면 0.4%가 6월에 하락했습니다.
6: 오히려?
8: 예, 예.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0.4%대 하락이 나온 거는 미국에서도 2020년, 그러니까 전월 대비예요. 4월 이후,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물가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예. 야, 드디어 물가 좀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6: 이게 깜짝 놀랄 결과예요? 아니면 시장도 대충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던 거예요?
8: 시장의 예상보다 시장도 좀 낮아질 걸로 보긴 했거든요.
6: 예. 그러니까
8: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는 한 3.8% 정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것보다도 아까 3.5라고 그랬으니까 낮아졌잖아요.
6: 상승률은 낮아졌고
8: 네, 예.
6: 그러다 보니 그럼 전달 대비로는
8: 전달 대비도 시장은 0.2% 정도 내릴 거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0.4% 내렸으니까 더 큰 폭으로 내렸죠.
6: 역시 미국은 유가가 좀 내려주면 물가는 그냥 쭉쭉 내려주는 건가 보네요. 그죠?
8: 그렇습니다. 영향이 좀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뭐 경제 분석가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람들 이 물가와 관련된 아침에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막 환호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6: 네.
8: 이유는 당장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지금 다시 전쟁 상황 비슷하게 가면서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빠졌으니까 그냥 바로 반영한 거지 이런 견해들이 커서 예.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아침에 이제 패드워치라는 데에서

0: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전망하는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루 전에는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이게 한 40% 넘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뭐 15%로 뚝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렇다는 거 서로 내기 거는 시장에서는.
0: 네.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지속성이 있어야지 유가라고 하는 게 안정적이어야지 되는데
0: 네.
1: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변수가 생겼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근 한 11세 거의 한 20%가량 올라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3대 유종이 모두 배럴당 $8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대였는데
0: 예, 몇몇 얘기 나오니까 WTI는 지금 79달러대에서 거래되고요. 두바이유는 $74 그리고 브렌트유는 $84 정도에서 거래가 되곤 있는데 이건 뭐 유가가 이렇게 계속 위로 자극을 받고 있는 거는 미국과 이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미국이 나흘 연속 지금 이란 본토를 공습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리고 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미국이 다시 한다.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종전 MOU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선박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선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 어이구.
0: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면전 가능성도 다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7일 시작됐다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은 전쟁권한법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요.
1: 네.
0: 의회 승인 없이 그 이후에 60일 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보했으니까 적어도 60일 동안 미국은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 전쟁 아니야?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일단 군사작전 했으니까 통보는 해야 되는 거니까.
0: 네네, 그건 의무적으로 한 건데.
1: 그래서 한 건데.
0: 그래도 어쨌든 60일은 벌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1: 엊그제 호르무즈 통행세를 또 미국이 받겠다고 화물의 20%니까 야 이게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처럼 화물이 그냥 원유 그 자체인 나라는.
0: 네.
1: 그럼 원유를 20% 더 비싸게 사오라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0: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통항의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 이런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수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동안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대충 계산해서 보면 큰 유조선에서 뭐 배럴당 한 뭐 1달러 정도를 더 받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보통 얘기가 됐었는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선적 화물의 20%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배럴당 한 $7-8를 수수료 받겠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통행료도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따라붙었거든요. 또 그간 미국은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보장한다. 이란의 수수료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난데없이 미국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그냥 압박 카드일 테고.
1: 아니야 이게 압박 아니라. 이란이 통행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0: 네.
1: 한 5초 정도는 최소한 되게 부러웠었던 게 분명해요.
0: 그래서 뭐 이란의 통행료를 무산시켜버리겠다는 뭐 의도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지금 통행료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를 또 뭐라고 했냐면 걸프 국가들이 통행료를 나한테 받지 말라고 했고
1: 예.
0: 이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통행료 안 받기로 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 통행료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럼 그 동네에서 석유 사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0: 네네.
1: 다른 나라가 다른 동네 뭐 WTI나 저 브렌트유나 그런 거 사와도
0: 네네.
1: 뭐 두바이유 사는 거에다가 한 5% 정도 돈 더 주면 된다면서요. 그게 결국 네, 뭐 수송료
0: 정제 시설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건 있지만 뭐 큰
1: 뭐 정원 20% 아니죠. 더 내라고 네. 하는 거면 그건 뭐 이젠 진짜 그렇게 받고 유가를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갈 일 없으니까
0: 네.
1: 중동 나라들은 유가 깎아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 통행료는 소비자인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물건 파는 그들이 내야 되는
0: 네.
1: 통행료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딜을 했다는 얘기 같네요. 호르무즈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박들은 지금 별일 없습니까?
0: 그때 이제 꽉 막혀 있을 때 26척이 거기에 있다라고 묶여 있다라고
1: 예,
0: 얘기했거든요.
1: 예.
0: 24척이 지금 빠져나왔고요. 그때 이제 피격당한 남우호를 비롯해서 두 척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섯 척의 유조선이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에 두 척,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에 세 척, 다음 주에 세 척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또 막히고 원유 수급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당장은 지금 한 여섯 척 정도 유조선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간에 뭐 여러 그 아까 말 대체 우리가 수급 라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당하니까
1: 예.
0: 사는 우리도 대체 항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종 뭐 이런 데들 고민도 하지만 걸프 국가들도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피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뉴스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가까운 그 부분 있잖아요.
1: 네.
0: 고기를 벗어나서 다른 쪽의 항구에
1: 검문소 우회할 수 있는
0: 송유관을 뚫어서 그쪽으로 이제 석유를 수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원래도 그쪽에 항구를 개발해 놨었는데 그 항구에다가 아예 송유관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석유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엔 뭐 통행료를 어떻게 받든 거기 상황이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중동 국가들도 여러 라인 쪽으로 자신들도 살 길을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선박을 공격했나 이란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만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통행료 얘기는 없었던 거로는 됐으나
0: 오늘은 그렇고요.
1: 이란과의
0: 내일은 어쩔지
1: 충돌은 또 네. 계속되고 있고
0: 네.
1: 국제유가는 그래서 그것만 반영해서 평상시에는 한 60불대였는데 지금은 70불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소비자 물가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유가도 어쨌든 간에 조금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어제 하이닉스 ADR의 미국 그 증시에서 가격은 거의 30% 가까이 올랐던데.
0: 예, 27%나 더 뛰었습니다.
1: 아유, 참 진짜. 조미연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2%에서 3%로 올렸다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재정경제부가 어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 호황 때문이에요. 지난달에는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1: 예.
2: 반도체가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은행과 OECD,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 했었는데.
2: 그렇죠. 네, 정부는 이보다 높은 3%를 제시한 거고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컸던 2021년 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예.
2: 올해 명목 성장률은 12.3%로 예상했는데요. 이거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실질 성장률이 생산량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명목 생산률은 여기에 물가와 수출 가격 상승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 성장한다는 말은 작년에 비해서 반도체를 몇 개 만들었어? 라고 하면 작년에 100개 만들었으면 올해는 103개 만들 것 같아요. 그 말이고.
2: 그렇죠.
1: 103개 만들었으면 얼마 벌어와? 라고 하면 작년보다 12.3% 더 벌어와요. 그 말인 거예요.
2: 맞습니다.
1: 가격으로는.
2: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경제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더 빠르게 커졌다. 이런 뜻이고요.
1: 그게 명목 성장률이군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고
1: 예.
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도 더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올해 약 50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 예.
2: 이를 첨단 산업에 재투자해서 현재 2%를 밑도는 잠재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3%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고요.
1: 이건 진짜 장기적인 거죠. 잠재 성장률은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체로 90%가량이 인구 구조에서 결정이 돼요. 라고 하는 설명이니
2: 네.
1: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화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3%까지
2: 네.
1: 수출 잘 되면 아기들도 많이 태어나겠지 그런 희망까지 더한 얘기네요.
2: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더해서 3, 4, 5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 3%는 반도체 호황을 반영한 단기 전망이고
1: 예.
2: 잠재 성장률 3%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여서 좀 구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오랜만에 이런 구호 보네요. 옛날 747 이후에.
2: 맞습니다.
1: 자, 3% 성장 하면 좋을 텐데

0: 2%보다 훨씬 좋은 거고 4% 하면 더 좋고. 근데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좀 낮췄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5만 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0: 예.
1: 기존 전망보다 1만 명 줄었고 2023년 증가폭인 32만 7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0: 어째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더 높을 겁니다라고 전망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됐을까요?
1: 이 올해의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사람을 많이 고용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생산성을 높일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뚜렷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고용 비중이 큰 건설업과 내수 서비스업은 회복이 지금 더디거든요.
0: 예.
1: 중동 전쟁 영향으로 4, 5월 고용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도 성과가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산업에 집중되면 청년이나 자영업자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첨단 산업 전문 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 개씩 청년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도 내놨습니다.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조건도 좀 완화할 계획이고요.
0: 근데 이제 참 그게 그런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사람을 뽑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설비는 그냥 기계로 돌아가니까.
1: 네.
0: 결국은 그러니까 일자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1: 네.
0: 일자리 중에도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또 더 벌어지고. 뭐 추가로 또 이제 잘 온기가 안 가는 곳에 돈이 좀 돌게 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긴 할 텐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세금 혜택 더 준다는 그런 안도 나온 모양이네요. 이분들은 어차피 세금 많이 안 내실 텐데.
1: 맞습니다.
0: 소득이 없어서.
1: 예. 지금도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0: 예.
1: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이런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0: 애초에 안 내실 거예요, 거의.
1: 그렇죠.
0: 이분들이 아무래도. 세금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1: 네.
0: 소득이 이 정도의 정도밖에 안 되면 대체로는 저도 이맘때 세금 별로 안 내고 회사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1: 예.
0: 자꾸 여기에 또 깎아주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들여다보면 별로 혜택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사실 좀 그런 면도 있는데
0: 예.
1: 어쨌든 간에 감면 기간을 늘리거나 연간 감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좀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그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0: 예.
1: 여기에 이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도 이주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비수도권은 월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0: 비과세 수당이 하나 생긴다는 거네요.
1: 네.
0: 중식대 같은 걸 대신.
1: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방 기업의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고요. 인구 감소 지역 기업에는 공공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여행 대상 지역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상장사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막는 세제 개편도 좀 더 진도가 나가는 모양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날의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세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0: 회장님 돌아가신 날 주가가 낮아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이 때문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가 부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PBR이 0.8배보다 낮은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균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 반영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금융, 건설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낮은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건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이 기준으로 상속세 매기고 저런 기업은 저 기준으로 상속세 매기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1: 네.
0: 쉽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앞서서 오는 11월에는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저 PBR 기업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0: 예.
1: 다만 이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명단에서 빼주는 방안이 좀 유력하고요.
0: 창피 주겠다 이거죠?
1: 네. 무조건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주주 환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0: 근데 이건 기업이 스스로 주가를 낮추고 있을 텐데
1: 네.
0: 상속세 걱정으로. 그러니 이게 뭐 이름 올린다고 주가를 더 높일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예.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가 전해드릴까요?
1: 네.

0: 한당 1,700원으로 결정됐고 3.7% 380원 올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월급으로는 223만 6,300원이 되고요. 예. 내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0: 합의는 아니고 이번에도 또 표결로 결정됐네요.
1: 네. 예.
0: 자,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6: 네, 오늘은 청취자 최지수 씨가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선진국 마켓,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바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건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분류할 만큼, 분류될 만큼 제도가 선진화됐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도 한국 주식시장에

돈 싸들고 들어와서 투자하기에 불편함과 어색함이 없고 돈 싸들고 나가기에도 불편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미국 은행에 가서 나 구글 주식 좀 사게 달러 좀 빌려주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거꾸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와서 나 삼성전자 주식 좀 살려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좀 빌려주라 하면 이건 안 빌려줍니다. 외국인들한테 함부로 원화를 빌려주면 그 친구들이 그 원화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막 사재기 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달러로 투기 게임 할수 있으니까 빌려주지 마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규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경계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꼬마가 삼촌 방에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삼촌 나와 이러면 이제 귀엽기만 하지만 거꾸로 삼촌이 꼬마 방에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가서 나와 이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그런 비대칭 규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외국인 차별하는 규제가 있으면 선진국 증시로 분류 못한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증시로 분류가 된다면 그런 규제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게 이제 단점이나 위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그렇게 선진국 증시로 분류가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자유롭게 한국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많아져서 주식이나 채권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분류되고 편입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착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나쁜 외국인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위험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지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0: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0: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날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접촉하고 합의를 촉구했다고 전하면서 이란이 다음 주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이란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공습에 대해서는 자신이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란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약화했지만 아직 싸울 여지는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4만 명이 줄면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전쟁 불확실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고 16년 만에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전반 22분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13분 포로의 쐐기골을 더해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는 20일에 열리는 결승전에서 스페인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공주 부부를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찾은 앤공주를 만나 한국 국민들이 앤공주를 기다렸다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방에 앞서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찾았던 앤공주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과 영국 간에 다양한 해양 협력을 하고 있다며 HD 현대중공업은 롤스로이스 등 영국의 기업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이 불겠으니 실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포항 36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뉴스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